0: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1: 네베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입주 1405일째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아이유 피처링 김창원의 너의 의미.
0: 누구냐 너.
1: 예, 마지막에 김창원 선생님의 나레이션.
0: 누구냐 너.
1: 듣고 오셨습니다. 자, 여름 내내 맨발에 이렇게 샌들 신고 다니다가 슬그머니 양말을 찾아 신게 될 때 가을이 오려나 보다 이렇게 느껴지고, 또 과일 코너에서 포도랑 무화과가 이렇게 앞자리 중간쯤에 이렇게 명당자리 차지할 때, 혹은 뭐 동창들이 야 뭐 한번 이렇게 좀 모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연락 올 때, 그죠? 올가을엔 기타 같은 거 한번 배워볼까? 아, 머리를 좀 잘라볼까? 이런 생각 들 때 가을을 예감하는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순간에 가을을 느끼고 계신지, 여러분이 만난 가을의 티저 예고편, 네, 한번 들려주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음식을 밖에서 먹으려고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사가지고 야금야금 사가지고 편의점 앞에 테이블에 나가서 이제 먹거나, 뭐 보리음료 같은 걸 한 잔을 해도, 네, 약간 혹시 저희 밖에 앉아서 먹어도 되나요? 그러고 밖에 테이블에 앉아서 조금 더울지 모르겠지만 또 그때 이렇게 밖에서 먹는 그 맛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가을이 코앞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기대해 보도록 하죠.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5: 경리나라.
6: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메디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로 간 유산균 제조 총근당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천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Imagine Dragons의 Thunder 그리고 Fun, We Are Young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쩔 때 가을을 느끼십니까? 가을의 예고편 여러분들의 게시판 둘러보도록 하죠. 7603님 저는 여름에 했던 페티큐어가 점점 발톱 끝자락으로 올라갈 때 아 가을이 오고 있구나 합니다. 패티야 올 여름 함께해서 반가웠다. 내년 여름에 또 만나자 하셨어요. 근데 보통 패티큐어를 그렇게 오래 안 해도 되나? 보통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하지 않나요? 그죠? 발톱 손톱이 자라는 속도는 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아 젤레이 같은 거 하면 그렇구나.

제가 또 모르는 분야라서. 눈꽃설님. 화천에서 국물 조개찜과 각종 해산물을 파는 식당을 하는데요. 산새와 전어 찾는 문의 전화랑 예약 전화가 걸려올 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바쁜 가을이 됐어. 바로 느껴지죠. 사장님, 우리 어떻게 뭐 새우하고 전어 좀 요새 어때요? 잘 들어와요? 아, 한 다음 주쯤 되면은 제철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럼 다음 주에 저희 한 8명 갈게요. 뭐 약간 이런. 아, 새우에 전어. 국물 조개찜 먹고 싶다. 국물 조개찜. 어, 여기 어디예요? 아, 어디야. 화천이라고 합니다. 화천 여러분. 구리 누나님. 시장에 나가면 생선 가게에서 살아있는 새우가 수조에 가득 담겨서 파닥파닥 한 방향으로 헤엄치고 있는 걸 보면 가을이 왔구나 싶어요. 만나겠구나 하며. 이 가을 끝자락에 바닷가 바람이 조금 추운데 싶은 계절 즈음에 그죠? 이 그 타이거 프라운 소금구이 탁 먹으라면 진짜 기가 막히죠? 예. 팔딱팔딱팔딱팔딱 뛰는 거 보면서 거기다가 막 굵은 소금 막 팍 해가지고 뚜껑이 이렇게 탁 닫아가지고서는 그죠? 까만 애들 익혀놨는데 빨개지는 그냥 머리를 띄어도 내 그냥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보다 길고 두꺼운 그 아 맛있겠다. 스칼리님 맨날 복숭아 자두만 주문하다가 어제 처음 포도 주문했잖아요. 포도 주문하면서 아 가을이 됐구나 라고 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제철이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먹어서 그렇지 여러분 한국에 파는 과일들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전 세계에서 1등. 수박? 우리나라처럼 맛있는 나라 없습니다. 참외? 우리나라 종이에요. 그 참외. 뭐 제가 잘못 아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런 단맛의 그 참외 있잖아요. 걔네 외국에 없습니다. 배 없어요. 우리나라 배 없습니다. 사과 말해 뭐합니까? 뭐 딸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맛있다고 해서 제철에 찾아 먹는 과일들 있잖아요. 뭐 복숭아도 그렇고요. 특히 포도. 우리가 먹는 그 까만색 포도 있잖아요. 왜? 그 안에 포도 알 먹고 껍질 이렇게 쪽 빨아 먹으면 그 맛있는 그 약간 시큼한 단맛 올라오는 보라색 포도. 너무 보라색인데 진해서 까매 보이는. 그거 외국에 안 팔아요. 외국 포도 맛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똑같은 포도인데 뜻은 한국 포도 먹으면 이건 포도야. 외국 거 먹으면 이건 그냥 그레이프인데? 뭐 약간 이런 느낌? 예.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 애들은 그런 거 몰라요. 1350님 애 셋둔 엄마입니다. 이제 물놀이는 끝이지 하며 수영복 집어넣을 때 그 여름에 잘 놀았는지 조금 더 커서 가을 긴팔티는 하나 더 사야겠네 싶을 때 그렇게 정리하다가도 다 놔두고 뛰쳐나가고 싶은 기분이 문득 들 때도 들 때 네 가을이 왔음을 느낍니다. 그렇죠. 옷 정리하면서 많이 느끼죠. 네 옷이 두꺼워진 건 아닌데 뭔가 약간 좀 길이가 길어진다든지 그죠? 자꾸 옷이 이제 레이어가 많아진다든지 약간 이러면은 이제 가을이 왔구나 싶어요. 저는 옷을 좀 많이 안 사기 때문에 네 아직도 반바지에 반팔 입고 다닙니다. 자, 브루노 마스의 차차차 산타나 The Game of Love 듣고 올게요.

편안하면서도 유니크한 목소리, 따뜻한 그루브와 익숙한 온기, 싱어송라이터 조지의 음악을 설명을 하려면 이런 말들이 적당합니다. 2016년 셀프 발매한 멀티 싱글이죠. I am George로 이제 활동을 시작한 후에 이듬해 싱글곡 보트를 발표했을 때 이제껏 한국 R&B 씬에 없었던 새로운 신인이 등장했음을 직감하게 되죠. 빼어난 보컬 테크닉을 가졌지만 힘주어 지르지 않고 친구와 얘기하듯 편안하게 노래한다는 게 일단 조지 음악의 특별함입니다. 근데 이 특유의 약간의 그 헐렁함과 유유자적한 그 태도가 역설적으로 압도적인 스타일리시함을 만들어내죠. 자, 과하지 않은 사운드와 담백한 멜로디, 날 것 그대로의 솔직한 가사, 예, 여기에 유머와 여백이 가득한 뮤직비디오까지 더해져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조용히 쌓아온 지 올해로 꽉 찬 10년, 지난달에 새로운 EP 앨범 솔솔 콘도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바람이 솔솔 부는 콘도에서 친구 혹은 연인과 보내는 그런 느긋한 휴가처럼 가볍고 따뜻한 편안한 곡들이 다섯 곡이 수록이 돼 있고요. 타이틀곡인 함께라면요는 걸그룹 아이들의 민니와 함께 부른 듀엣곡입니다. 무심한 듯 따뜻한 조지의 보컬과 민니의 몽환적인 음색이 만나서 환상적인 케미스트리를 전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자잘한 그 감정을 위트있게 캐치하면서도 듣는 이로 하여금 어깨에 짐을 내려놓게 하는 힘을 쭉 뺀 멋을 한번 만나보시죠. 조지 피처링 민니의 함께라면요, 2주의 추천곡입니다.

자, 오늘 2주의 추천곡이었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조지의 함께라면요. 아이돌의 민지. 네, 민지 양과 함께 부른 곡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패션도 이걸 패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옷 입는 스타일이라고 그냥 생각해요. 옷 입는 스타일도 트렌디하진 않아요. 그냥 늘 뭐라 그럴까, 약간 무지에 좀 약간 슴슴한 그런 옷차림. 그러니까 365일 좀 그냥 편안해 보이는. 밥을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누가 거기가 엄청 맛집이래 그러면은 거기 갔다가 줄 서는 거 보고 아 여기 너무 바쁜데, 너무 맛집인 경우에는 좌우에 비슷한 가게가 있을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좌우 들어가서 이렇게 먹고. 좀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한 곳을 찾고 오랫동안 한 사람을 보고 오랫동안 뭐 이렇게 한 가지를 추구하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조지가 약간 음악이 그래요. 그러니까는 조지의 첫 그 뭐 데뷔곡,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보트라는 곡 있잖아요. 네, 그런 곡도 그렇고 조지의 다른 곡들도 그렇지만 지금 들어봐도 촌스럽지 않고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약간 지금 이 들으신 조지 민니가 함께 부른 함께라면 요라는 곡도 역시나 한 4, 5년 지나고 나서 들어도 이거 신곡인가 할 정도로 곡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약간 그 조지의 약간 헐렁헐렁함과 약간의 그 클래식 콰이 같은 감성이 좀 묻어있는 그런 곡 같기도 하고요. 그죠? 잘 들었습니다. 자, 요런 게 신곡으로 나오는 걸 듣고 있자니 가을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좀 저도 드네요. 6845님, 망둥어가 나올 때면 아 가을이구나. 망둥어 잡아서 매운탕 끓이면 얼마나 맛있게요. 낚시 다니십니까? 예. 전 아직 낚시에 취미가 부질않아서. 낚시는 그죠? 아무래도 낚시에 꽂힌 외박이죠? 예. 뭐. 남편이 점점 안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 가을 낚시 시즌이 돌아왔구나. 뭐 약간 이런 거. 박영달 님. 가을이 오는 예감은 마지막으로 힘껏 더워지는 느낌이죠. 막바지 더위로 한껏 차오르다가 어느 아침 썰렁함으로 갑자기 옵니다. 맞아요. 그 매미들이 막판 스퍼트 하죠. 스피윙 하다가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 예. 그러다가 다음 날 아침에 갑자기 딱 나왔는데 썰렁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차 안에 딱 타면 이제 슬슬 에어컨을 안 틀고 온도만 맞춰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름 내내 썼던 에어컨에 쉰내가 이제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을이 온 거예요. 필터 갈아주시고요. 6482님, 입추 지나고 2kg나 쪘어요. 아 역시 가을이구나 하셨습니다. 입추 때는 무척 더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냥 입맛이 돌아오신 거 아닐까요? 그죠? 별빛나라님, 알디, 저는 원래 옆방 청취자인데요. 정원님이 공연 관계로 2주간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보다 잘생기고 목소리도 너무 좋은 박건영 형님이 스페셜 DJ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저보다 잘생기거나 목소리까지 좋은 사람을 싫어해요. 그래서 도망왔습니다. 고자질하지 말아주세요. 일단 이 게시글에 이 하나로 거의 CBS 이 시간대 모든 DJ를 까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본디 정원님 방송을 들었던 이유는 저보다 잘생기고 잘생기지 않았고 목소리도 좋지 않았다. 그리고
박건영 DJ가 와서 방송하고 있을 때 와서 제 방송을 듣고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잘생기지도 않았고 목소리도 좋지 않다. 박건영 님이 진행하는 방송은 듣지 않겠다. 지금 게시판 하나로 DJ 3명을 저격하신 것 같은데. 고자질, 예, 바로 들어갑니다. 예, 요런 것도 못 참거든요. 저 건영이 형이랑 친해요. 예, 예. 말랑콩떡님, 어제 알디가 아침에도 빵은 안 된다고 하여 오늘 아침에 삶은 계란을, 계란을 삶아보았습니다. 칭찬해. 칭찬해. 이렇게 움직이는 삶. 칭찬해. 빵 안 돼. 라고 하면은, 그럼 계란 돼? 라고 되묻는 이런 삶. 얼마나 좋아요. 네. 저는 아침에, 밧달 주스랑, 그리고 계란을 먹고 왔는데, 요새, 저도 새 아이템, 찾은 아이템인데, 단백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아세요? 아세요? 아세요? 나만 몰랐던 거야? 그거를 사다 놨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네. 노른자도 안 들어가 있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단백이.

네. 오늘 아침에는 단백이 두 알과 밭달 주스 이렇게 딱 먹고 왔습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 아침에 내가 빵안 된다 그러니까 계란을 삶는. 자, 이런 보통 날들이 쌓이면 이제 기적이 되는 거예요. 스텔라장 피처링 폴킴의 보통 날의 기적, 10cm 피처링 비비의 춤 듣고 오겠습니다.

천숙님, 조용히 빵 먹다가 다들 도망 중 하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도망간 곳에 천국은 없다. 네. 여러분들이 가끔 저한테 막 저를 도발하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옆집 가서 뭐뭐 하고 와야지. 막 이러고 막 당다다 당다다 이러면서 막 옆집으로 가는 거 저한테 막 보여주려고 그래. 예. 네. 여러분들이 갔다가 안 돌아오잖아요. 그럼 애초에 내 게 아니었던 거야. 여러분들은. 자, 누가 거기에 또 주저앉고 누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동원이님, 옆방 다녀왔어요. 역시나 고급죠. 나랑 안 맞아. 아니 왜요? 왜? 내가 왜? 나도 고급져요. 그리고 건영이 형은 약간 클래식보다는 제 쪽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실 텐데. 응? 자, 어쨌든

그 저희 뉴스하는 동안 그쪽이 먼저 시작하잖아요. 네, 여러분 가서 잘 오셨다고 인사 한번 하고, 네, 그리고 돌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또 저희 조 그 기도를 좀 해야 될

0: CBS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와 함께해 보세요.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예술이 일상이 되고
4: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3: 우리의 일상이
4: 문화가 된다.
3: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축제와 문화공간에서도
4: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3: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4: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3: 공정하게
4: 함께
3: 새롭게
4: 마음껏 꿈꾸자
3: 경기도에서.
5: 꿈꾸자 경기도에서.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0: 오전 중으로 이른바 용산공원 캠프킨 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해 막판 조율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산 캠프킨 부지의 공원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부동산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용산공원 캠프킨 법안 등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 40여 건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만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연쇄 회동을 추진 중이어서 어떤 주제가 논의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최태원 회장과 만찬 회동을 한 데 이어 오늘 이재용 회장과 조만간 정의선 회장과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민관 원팀을 공고히 해 기업 투자와 정부 지원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며 반도체 등 분야에서 대미 투자 압박에 대한 대응 방안도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비호감 의견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퓨 리서치가 현지 시간 24일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한국 성인 1,045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에서 미국에 대해 비호감이라고 답한 한국인 응답자는 55%로 지난해 조사 때보다 16%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는 해당 기관이 20여 년 동안 한국인을 대상으로 미국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이래 처음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에서 일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배추재배에 사용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지난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수입 신고된 중국산 배추 8건을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3도, 습도는 79%입니다. 김윤주입니다.
1: CBS
2: 1분 기상정보입니다. 연일 습도 높은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5에서 30mm 안팎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전남과 영남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경보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대구 포항의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겠고 광주와 부산 35도, 대전 33도, 서울과 춘천 31도의 분포로 마치 한여름 같은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제주 해상과 남해상을 중심으로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고 제주 해안 남해안으로는 강한 너울이 밀려올 것으로 보여서 해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입니다.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6: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5: 주방 싱크대도.
6: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5: 어디로?
6: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무더운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손 씻기를 생활화합니다. 식사 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음식은 충분히 가열해서 드시고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된 음식은 과감히 버립니다. 계란, 육류, 해산물 섭취는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나름 식과 조리된 음식은 따로 냉장 보관해 주시고 복통이나 구토 증세가 있으면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안전한 여름 보내세요.
8: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스팅의 Shape of My Heart 띄워드렸습니다. 가을 되면 여전히 좀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오는 곡이죠. 네.

약간 고기 가진 느낌이 그래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약간 계절과는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계절 곡이 되어버린 약간 그런 느낌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바람의 당숙님, 선곡이 좀 절묘한데요? 마치 옆방으로 가면 레온 같은 킬러를 고용해서 확 막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받아들이시는군요. 저의 순수한 의도를, 저와 저희 피디님의 순수한 선곡의 의도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군요. 조심하시죠. 예예. 자, 선물 드릴게요.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불에 뒹군 고기,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최근에 입점한 가맹점들 순서대로 한 번 더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호점이죠. 김제에 위치한 욕실 리모델링 업체 오일땡바스입니다. 깔끔하고 꼼꼼한 시공으로 지역에선 좋은 평판이 아주 자자하다고 합니다. 아기세 인증하시면 시공비에 10%를 할인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 어제 이렇게 영상 찾아보다가 흥미롭고 재미나지만 아, 내가 이런 경우였으면 어땠을까 하고 되게 기분 나쁜, 네, 그런 영상을 봤어요. 인테리어가 끝났는데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부서진 뭐 벽돌이라든지 이런 것들 잔해가 남을 거 아니에요, 탈이라. 예. 이런 걸 다 쓸어가지고 물 내려가는 수로에다가 이렇게 다 버렸더라고요. 그래갖고 막힌 거야. 그래서 아래층까지 피해가고. 근데 그 인테리어 업자의 그 행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천장에다가 네, 이제 잔해물, 뭐 쓰레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남기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냄새가 나고 찾아봤더니 거기가 요인이더라. 업체는 정말 선정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후기도 분명히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오래 그 자리에서 일하셨는지를 또 보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 분명히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하자나 AS건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이 후처리까지 잘 해주셨는지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되거든요. 오일바스 주변에 아주 좋은 평판이 많은 가게라고 합니다. 10%면은 굉장히 큰 돈이니까, 네, 여러분 생각 있으시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맹점 이용하시거나 다녀오시는 분들은 인증문자 남겨주세요. 감사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사연과 신청곡 그리고 인증문자 모두 샵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Back to sinkable. Back to sinkable.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Back to sinkable.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오늘도 슈가 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 버블, 빨래에도 슈가 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 버블, 슈가 버블, 슈가 버블, 깨끗하게 슈가 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 버블.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0: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1: 5스타 호텔 매트리스. Best sleep.
2: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2: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4: 경복,
3: 천재력을 전문가로
4: 경복,
3: 4호선 캠퍼스
5: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4: 경복대학교.
6: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7: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0: 미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릭 제임스의 Super Freak, Super Freak. 시크의 Le Freak 듣고 오셨습니다. 아하. 봉화님, 어젯밤에 첫사랑 오빠 꿈을 꿔서 그런가? 오늘따라 그대창에서 들려주는 노래들이 몽글몽글 울컥울컥하네요. 따흑, 풍우 오빠 잘 사나? 지금 저희 Super Freak, Super Freak 막 이런 노래 들려드렸는데 몽글몽글 하시나요 아직까지? 그리고 네, 잘 살고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봉아님 점심 뭐 먹을지 생각하세요. 네, 옛날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끼리끼리님, 거실 창으로 아침 햇살이 더 깊숙하게 들어올 때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있구나 느끼게 됩니다. 어, 멋있다. 거실 창으로 아침 햇살이 더 깊숙하게 들어올 때. 여름 햇빛은 좀 덜 들어왔으면 싶죠. 예. 그죠. 예. 아우. 여름은 좀 약간 다들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우, 지긋지긋하다 진짜. 막 약간 좀 다들 평상에 나와서 앉아갖고 수다 떠는 아줌마들처럼 성격이 그렇게 되는데, 가을 되면 그렇게들 예쁘게 차려입고 브런치 드시러 가시는 약간 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명희님, 옆방 가서 알디 얘기 그대로 전화가 왔습니다. 건영님이 알디에 가까운 쪽이라고 했다고 흔적을 사사삭 남기고 왔어요. 지금 건영 형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통로로 듣건데, 예, 전에 듣건데 클래식 방송에서 그렇게 농담을 하신다고. 클래식 방송계의 이다나 같은 느낌. 근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굳이 클래식이라고 해서 늘 딱딱할 필요는 없고 정도에, 그죠? 맛소금 정도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은 음악 듣고 좀 이렇게 릴렉스하게 그냥 틀어놓는 용도로도 물론 좋지만, 저는 그 CBS 클래식 방송을 언제 많이 들었었냐면은, 제가 CBS에서 일 안 할 때 운전할 때 많이 들었었어요. 이동할 때 정말 틀어놓으면 그냥 마음 편안하거든요. 네, 라고 얘기했지만 어디 한번 가기만 해봐. 스팅 노래 한번 더 틀어드릴까요? 어떻게? 내 목소리, 내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됐나? 설탕 토끼 마녀님, 크크크. 저는 원래 옆방 청취자였는데 어느 순간 여기 눌러 앉아서 알디 잔소리에 중독이 됨. 크크크. 건영님 팬인데 거긴 가지도 않고 쭉 여기 와 있으면 크크크. 일단 글 쓰는 톤 자체가 여기에 더 어울려요. 뭔지 아시죠? 지금 설탕 토끼 마녀님 아이디도 그렇고, 예, 메시지를 보내신 이 그 내용 안에 키읔이 다섯 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약간 좀 저희 쪽에 좀 더 어울리는 게 아닐까. 네, 놀랍게도 여기가 표준 FM 전국 방송이고요, 저쪽이 음악 방송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최유리, 숙녀에게 여운의 이젠 잊기로 해요, 벚꽃 엔딩님의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자, SBS 그대 착하게 알겠습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승기의 추억 속의 그대 듣고 오셨습니다. 비옥이님, 어머 세상에 말도 안 돼. 그대창보다 더 고급진 곳이 있다고요? 크크크크크크 말도 안 돼.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존재하지 않고요. 여기 계시면 고급짐, 편안함, 친구 같음, 안정됨, 그리고 잔소리. 니 편, 내 편 가를 거 없이 무조건 니 편. 맹목적임. 네, 이런 걸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그게 표준 FM입니다. 아, 권영이 형한테 혼나겠다.

그만해야지. 자, 램틀님. 살며시 얘기 듣고 올래요. 숙녀에게 가자 갖고 옆방 다녀오라는 말 같네요. 어, 그럼 티 안 나게 다녀오시던가요. 살며시 얘기 듣고 올래요. 결국은 온다는 얘기잖아요. 예. 다녀오십시오. 예. 선숙님. 아우, 우리들은 손가락에 근질거려서 아당 못 버팀. 정답. 제가 자신감이 이렇게 차오르는 건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은 네,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몸을 조성하고 있는 그 수분과 그 단백질과 그 칼슘과 그 많은 영양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특히 여러분들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중에 적어도 한 0.1% 정도는 저의 잔소리가 있지 않을까요? 네, 이미 여러분들의 일부분은 제 겁니다. 6059님 알디, 저는 그대 창가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듣고 있습니다. 알디의 대문자 T 답변도 깔끔해서 좋아하는데요. 노래를 끝까지 틀어주시는 부분도 진짜 좋아요. 저는 옆방 안 갑니다. 절대 안 가요. 네버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한번 돌아서면 제일 무섭거든. 네, 옆방에서 왔습니다. 이게 여기다 뼈를 묻을게요. 약간 이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온 지가 이제 4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야,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 그죠? 선임 DJ님께서 이제 잠깐 자리 비우면서 제가 2주 대타로 들어왔다가 시간이 좀 더 필요해서 한 달 대타 네, 했다가 이제 그냥 눌러 앉아 버린 케이스인데 그게 벌써 4년이 됐네요. 예.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과 이런 사소한 얘기하는 4년 굉장히 즐거웠고요. 앞으로도의 4년도 즐거웠으면 싶습니다. 8313님, 새싹이시네요. 알디님 안녕하세요. 처음 사연 보내봐요. 오늘 제 짝꿍이 자격증 시험이 있어요. 지금 시험 보는 중일 텐데 평소 잠 많은 짝꿍인데 새벽 1시까지 열공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짠했습니다. 시험 결과는 어찌됐든 오면 고생했다고 꽉 안아주려고요. 이게 사람이 그게 있잖아요. 그 약간 그 눈치라는 게 있죠. 이제 시험 끝나고 돌아오면은 아, 이 사람이 시험 공부를 한 게 큰 도움이 돼서 문제 풀이가 수월했다의 표정과 아, 모르겠고 그냥 시원하다의 표정과 말 걸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표정. 뭐 약간 여러 가지 표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잘 파악하시고 두 분이서 맛있는 점심 먹으면서 뭐 시험 어땠냐, 수고했다, 뭐 안 되면 다음에 다시 하면 되지 뭐, 너무 걱정하지 마라, 뭐 턱걸이 통과도 통과인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상대방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잠도 많은 양반이 새벽 1시까지 열공하고, 그죠? 칭찬해 주세요.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우리 8313님, 이거 나중에 시험, 그 남편분 시험 어떻게 됐는지 좀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The script, The Man Who Can Be Moved. 그리고 킨의 Everybody's Changing. 고급지다, 고급져. 듣고 올게요.

자, 노래 듣는 사이에 아주 뭐, 네, 여러분들 역시나, 네, 자기들끼리 놀고 계시죠. 동네 노는 언니님, 옆집 얘기하다가 두 시간이 다 가버림. 우리 집이 최고다! 맞아요. 아까 누가 어떤 분이 옆집에 아이유 오시면은 건너가신다고. 예, 네, 저도 같이 가요. 혼자만 가요. 저도 갈래요. 자, 찬과연님, 여성 버스기사입니다. 딴 방송 같은 거 전 몰라요. 여기만 드러나서.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되게 레어한 케이스죠. 네네. 여성 버스기사님. 오늘은 어디로 승객 여러분들 모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운전 조심해서, 네, 안전 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끔 연락 주세요. 오색 가을이 오면님. 아유, 우린 이제 다른 방 못 가요. 남편 흉도 보고 자랑도 하고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알디도 아기새님들도 이웃사촌 같고 친구 같고 막 그래요. 머리에 고데기 몇 개 말고 계신 것 같은데 느낌에. 아, 자, 자, 정신 차리고.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이제 끝곡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11시 5분부터 이어지는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소소한 행복님께서 신청하신 에릭 클랩튼의 얼음 립스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나 둘 셋 안녕.

0: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 신문 코리아 타임스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으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며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등을 비롯한 다수의 후보를 냈으나 기초의원 한 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정의한 후보가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상태였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제대로 싸울 인재들로 당을 채우겠다며 시, 도당 위원장, 당협위원장 선출 등에 당원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 당원 주권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선출직 평가 제도와 관련해서는 보수의 시대적 가치에 맞게 개편하겠다면서 국회의원을 비롯해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평가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어제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또다시 무단 진입해 우리 군이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 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게 국제적 관행인데 러시아는

0: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한국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특별검사부 후보자 10명 선정을 끝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다만 특검보 후보들의 결격 사유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는데 하루 이틀 정도가 소요돼 그 이후 대통령실로 명단을 송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기업 심리가 개선되는 가운데 휴가철 여행 수요 확대와 정보통신업 실적 개선 등이 맞물리며 전 산업 체감 경기가 4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전 산업 기업 심리 지수는 전달보다 1.1포인트 상승한 99.6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22년 9월 이후 3년 11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특히 제조업 지수는 올해 4월부터 5개월 연속 올라 2022년 6월 이후 4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주요 금융지주 계열 부동산 신탁사의 부실 자산 비율이 평균 80%에 달한 것으로 4대 금융지주의 반기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3%포인트 정도 높아진 것으로 지방 부동산 미분양 누적, 공사비 상승 등으로 국내 건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신탁사들이 건전성 리스크에 노출됐음을 보여줍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1: CBS 멍 때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거 좋아하세요? 제주에는 패들보드 위에 가만히 누운 채로 바다와 하늘을 바라보는 멍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시바다 안성관 대표는 어느 날 바다 수영을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났는데요.
2: 다리에 쥐가 나서 제가 패들보드에 누워서 모터보트가 저를 끌고 간 적이 있었는데 누워서 바라보는 그 하늘이 너무 아름다웠고 손끝에 젖어드는 바다의 수온도 너무 좋았고 미세한 요동? 그런 것도 너무 좋아서
1: 멍해의 패들보드 위에는 커다란 남방 큰돌고래 인형이 있는데요. 해녀들의 버려진 해녀복을 한땀한땀 바느질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2: 태어나서 이런 감정을 처음 느껴봤습니다. 내가 힘들 때 바다에 이렇게 떠있는 그 감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할것 같다고요. 그래서 힐링을 하지만 멍해라는 행사를 마무리를 할때 남방큰 돌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바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것이 기후 위기에 대한 공감대까지 저는 다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1: 사랑한다면 구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 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오래된 동네마다 이런 가게 하나쯤 꼭 있지 않나요? 가게 앞엔 잘 키운 화분들이 즐비하고요. 단골 손님 한두 분쯤 이야기 꽃을 피우는 동네 사랑방 같은 곳. 미용실이거나 옷가게이거나 혹은 부동산이거나 사장님 얼굴도 대체로 밝으시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께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사랑방 백원경의 랄랄라 수요일엔 흐르게 하라. 노래 듣고 자연스레 떠오르는 다음 노래를 찾는 시간이죠. 첫곡 들으시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다음 노래, 여러분의 선곡을 기다릴게요.

0: 소녀시대 랄랄라. 여러분의 선곡으로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수요일엔 흐르게 하라. 이 곡에 어울리는 다음 노래 또 그 다음 노래 여러분이 직접 선곡해 주세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월화독장님께서 제 가게도 19년 된 오래된 가게입니다. 어르신들 앉으셔서 가끔 담소를 나누시고 가게 안에 화분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주인장의 여유 있는 웃는 모습만 부족하네요. 미소라는 아이템을 얼른 준비해야겠습니다.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은데 랄랄라를 듣고 계시다면 백원경의 랄랄라 배경음악으로 틀어놓으시고 미소 지어보시죠. 최강권철님, 부산에서 듣고 있는데 여긴 햇살이 너무 따가워요. 오늘도 시원한 음악 선물 부탁합니다. 오늘은 랄랄라 가족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이 선곡 PD가 되는 날, 참신한 여러분의 선곡을 기다리겠습니다. 랄랄라 컴피 준비하고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감

0: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1: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0: 한국침례신학대학교.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오늘 참 좋은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5383번님 이어주셨어요. 이승환 좋은 날 랄랄라 커피 갑니다.

올해 고3된 사춘기 수능 88일 전 아들이 좋아하는 블랙핑크 휘파람 부탁합니다. 아침부터 말다툼하고 나왔는데 음악이 위로가 되어주길. 6775번님 기운 내세요. 랄랄라 커피도 드립니다.

랄랄라에서 노래 들으니까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기분 좋아지네요. 이 기분 그대로 디펑스 비바 청춘 신청합니다. 보헤미아님 커피도 한잔 하시죠.

휘파람 불면서 걸었으니까 우리 이제 손 잡을까요? 기분 좋게? 그럴까요? 9360번님, 민들레 우효, 한 손엔 커피도 드릴게요.

민들레까지 흘러흘러 왔습니다. 백원경의 랄랄라, 수요일엔 흐르게 하라. 역시 여러분의 참신한 선곡으로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흘러가도 즐겁고 행복해지는 시간이네요. 8477번님, 55세 아저씨인데요. 처음 들어왔어요. 목소리랑 화법이 너무 예쁘시네요. 덕분에 오늘 하루 기분 좋게 보낼 것 같습니다. 간만에 월차 내고 평일에 쉬는 날인데 딱히 어디 갈 곳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같이 놀아줄 사람도 없어서 저의 최애 브런치 뷔페에 가서 아점 먹고 나왔어요. 와, 멋있다. 멋있다. 간만에 평일에 월차에 브런치 뷔페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맛있게 먹고 좋은 음악까지 그리고 랄랄라를 만난 날. 기억할 만한 날인 것 같은데요. 8477번님께 랄랄라 커피 드립니다. 9231번님 청하신 이 곡으로 흘러가 볼까요? 조앤 햇살 좋은 날 랄랄라 커피도 드립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네요. 그래도 랄랄라 오프닝 들으니 가을 느낌도 드는 것 같아 신청합니다. 경원백님, 저랑 이름이 비슷하신데요. 디바 느껴봐.

디바, 느껴봐로 텐션 올려봤는데 한솔로님 어떠셨어요? 앞서서 노래가 너무 처지네요 하셨거든요. 업업 해봤는데 그랬더니 또 김도윤님께서는 너무 빠른 곡들이라 좀 쉬어가요. 이제 한숨 돌려도 될까요? 한솔로님? 네. 날씨가 너무 더워요. 2604번님. 정말 더위야 물러가 하는 음악 들려주세요.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달려라 모닝님. 그러니까요. 가을이 오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쉽게 오질 않네요. 콧대가 높은 가을. 얼마나 좋으려고 그러는지. 5041번님이 거창 서출 동류 물길 트레킹 중인데요. 별을 보니까 가을 느낌 물씬 납니다. 하셨어요. 사진 속엔 한들 한들 분명히 가을인데 우리가 느끼는 날씨는 왜 이런 거죠? 가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6472번님께서 원경님 가을이 좀 불러주세요. 봉사 가는 길인데 오늘도 무덥네요. 잘하고 올게요. 우리 한마음으로 가을을 불러볼까요? 청하신 곡 김대명 가을 우체국 앞에서.

햇살 좋으니까 하늘을 바라봐야죠. 가을하면 하늘 아닙니까? 정은지 하늘바라기 함께 듣고 싶어요. 0592번님 이어주셨어요.

날씨가 조금 덥지만 하늘이 쾌청해서 참 좋습니다. 셔틀버스 출발 대기 중인데 기분 좋게 달리고 싶습니다 하고 0657번으로 청하셨어요.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까지 달려왔습니다. 수요일은 정말 달리는 기분 드는데 같이 달려서 그런지 숨차지 않고 기분 좋죠? 7277번님, 숲속을 걸으며 랄랄라 듣는데 힐링됩니다. 요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았는데 풀내음 맡으며 좋은 음악 감사해요. 네, 기분 좋게 오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암님은 점심시간에 레인보우 듣고 있어요. 수원 행궁동 60대 경비원. 가을 우체국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원 행궁에서 가을이 오는 풍경을 가장 먼저 만나실 것 같아요.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의 재료를 사용하는 산들바람 김치,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을 드립니다. 가을에 길목에서 사랑방에 모이면 서로의 안부를 묻겠죠. 마이바흐 전님 청하신 먼데이 키스 가을 안부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7: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말 발표 예정인 추가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용산공원과 서울 소재 개발 제한구역, 즉 그린벨트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에 앞서 취재진으로부터 추가 신규 택지에 용산이 포함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원래 용산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7만 3천 가구가 경기도 내 택지로만 채워지느냐는 질문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천천히 기다려보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낸 헌법 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심판에 회부됐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 소원이 법정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합니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과다하게 처방한 의료기관 13곳과 병원 여러 곳을 돌며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투약자 13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한 사람에게 13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료기관 23곳과 투약자 26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기획 점검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8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투자업계는 전망이 갈리는 기준금리 인상이나 동결 여부를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주 실시한 채권시장 설문에서 100명의 응답자 가운데 79%는 한은의 금리 동결을 전망했으며 20%는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그 이후 시장 변동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론 금통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를 꼽았습니다. 반도체

0: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달 전체 수출액은 99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3% 증가한 것으로 관세청이 집계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7월 수출이 1년 전보다 90% 넘게 늘었습니다. 중견 중소기업도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중소기업의 증가율은 18%에도 못 미쳤고 중견기업도 8.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비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비자 면접을 일시 중단했다고 현지 시간 25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40mm의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9.9도, 습도는 65%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7: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잠깐 분리배출하고 왔을 뿐인데 이산가족 상봉하듯 열렬하게 반가워해주는 존재, 바로 사랑스러운 털 친구, 우리들의 반려견이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나 봅니다. 개는 당신의 세상 전체가 아닐 수 있지만 당신은 개의 세상 전체다.

8월 26일, 오늘이 바로 세계 개의 날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만을 온전히 기다려주는 생명체가 바로 반려견일 텐데요. 기쁜 일이 있으면 충분히 기뻐하고 코끝에 닿는 모든 것들을 궁금해하는 이 멋진 친구들에게 오늘은 우리가 먼저 사랑을 듬뿍 담은 따뜻한 눈빛을 선물해봐야겠습니다.

8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유재수의 해피송 첫 곡은 이프의 판타지아였습니다. 2004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세계 개의 날은 인간과 오랜 세월 함께해온 충직한 친구이자 가족인 반려견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랍니다. 동시에 유기견 구호와 입양을 독려하는 날이기도 하죠. 좀 신기하죠? 굉장히 많은 종류의 다양한 동물들이 있는데 개만큼 인간과 친한 동물이 있을까?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보다 더 신나하고 지쳐있을 때는 가만히 다가와서 턱을 괴어주는 이 털 친구들. 존재 자체가 위로고 또 사랑인데요. 물론 산책에 산자만 꺼내도 번개처럼 일어나고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이 댕댕이들 때문에 피곤할 때도 있지만 반려견을 사랑하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구나 실감할 때도 많으실 텐데요. 우리 일상을 또 따뜻하게 만들어준 내 인생 최고의 반려견 이야기, 뭐 혹은 웃지 못할 댕댕이들의 기묘한 습관 등등등 여러 가지 있다면 오늘 나눠주시죠.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0: 컨디션.
1: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6: 콜레스테롤

0: 콜레스테롤.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297님, 배달일을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30도네요. 그래도 다른 날에 비해서 선선하니 좋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배달일을 하시니까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셨을 테고, 그 긴 여름, 그 무더위 견디시느라 정말 애쓰셨어요. 랜디바 워버의 Just When I Need You Most였고요. 앤 머레이의 I Just Fall In Love Again까지 전했습니다. 최강권철님. 아, 오늘이 세계 개의 날이군요. 저는 키우지는 않지만 산책 나온 강아지들 보면서 늘 책임 없는 쾌락을 즐긴답니다. 하셨는데. 제제맘님은 반려견의 날도 있네요. 저희 집에는 진돗개와 도베르만 키우고 있습니다. 대형견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대형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진짜 멋짐이 나오잖아요. 아, 근데 둘 다 키우기 쉽지 않은 녀석들인데요. 1022님 사진 주셨는데 우리 코코 데리고 산책 나왔어요. 코코가 더 좋아하는 산책. 간식 사줘야겠습니다. 하셨는데 아, 요크션 것 같고 산책을 좋아해 그런지 아주 뒤태가 날렵하고 홀쭉한 게 예술입니다. 아, 그렇지 않나요? 예전에 그 영양제 드신다는 게르신 아니십니까? 알고 보니 내 건 줄 알았는데 영양제가 알고 보니 우리 코코구나. 그 사연의 주인공 같으신데. 6618님은 10살 된 우리 순둥이 순백입니다 하시면서 사진 주셨는데 제 나이 먹는 것보다 싫은 게 강아지 나이 드는 거네요. 건강해줘서 고맙고 나는 네 덕에 행복해.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 우리 순백이 사진 보니까 비숑인가요? 헤어스타일이 약간 그 비숑 스타일? 눈매가 너무 예뻐. 눈매가 아주 초롱초롱. 아니, 렌즈 모델 해도 손색이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웅이님, 지수님, 오늘 티모시 살찌네님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셨는데 많이 많이 우리 반려 해피님, 우리 반려 우리 해피송의 햇님이 티모시 살찌네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보이는 라디오죠. 왕서방님이 지수님 오늘 의상은 김밥이군요. 김밥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하셨는데 캘리포니아 롤 같다는 생각은 약간 드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지리사님은 지수님은 사바나 공원에서 뛰어다니시는 얼룩말 같으십니다. 하고 오셨는데 오늘 줄돔 한 마리 해피송에 입장했습니다. 자, 오늘 해피송 보라 퀴즈는 바다 물고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음악 듣고 본격적으로 풀어볼게요.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패더의 엘리어스예요. Tell a Sun.

서러운 초원님, 근무지가 지하 4층이라서 전파는 안 통하지만 데이터 통신은 확실해. 점심 식사 시간에 즐거운 휴식입니다. 해피송과 함께합니다. 아셨는데 고맙습니다. 커피 쿠폰 전할게요. Lady Love at First Fight이었고요. 파더 엘리어스의 Tell a Son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생활상식 퀴즈, 바다 물고기의 이름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영화 자산어보 보셨나요? 이 영화의 모티브는 조선시대 학자 정약전 선생이 흑산도 근해의 해양 생물을 분류해 기록한 책 자산어보에 관한 건데요. 자산어보에는 이 물고기 이것을 두고 세 배나 빨리 크고 세 배나 빨리 헤엄치며 세 배나 빨리 많이 먹어서 이것이라 부른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고등어, 꽁치와 함께 대표적인 등 푸른 생선으로 알려져 있고요. 10월부터 살이 오르기 시작해 겨울에 가장 맛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보통은 구이나 조림으로 많이 먹는데요. 세 배나 빨리 크고 세 배나 빨리 헤엄치며 세 배나 많이 먹어서 이것이라 불리는 이 동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뭐 힌트를 드리지 않아도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이 세 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 물고기의 답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정답 청어? 설마? 설마? 정답 꽁치? 꽁치 아니지요. 자, 자산어보에 나오는 이 물고기. 세 배나 빨리 크고 세 배나 빨리 헤엄치며 세 배나 많이 먹어서 이것이라 부른다. 등 푸른 생선이고요. 10월부터 살이 오르기 시작해 겨울에 가장 맛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 세 배의 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파라쿠다 하셨는데, 아 진짜 생각하시느라 멀리 가셨네. 멀리 가셨어요. 배 타고 막 비행기 타고 날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참치 하신 피노키오님, 참치보다는 조금 작죠? 자, 뭐 정답들 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던져주시는 거 보니까 오늘 커피 쿠폰 넉넉하게 드립니다. 평소보다 3배나 많이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는 안 돼도 아무튼 넉넉하게 전할게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자, 세 배나 빨리 크고 세 배나 빨리 헤엄치며 세 배나 많이 먹어서 이것이라 불리는 동물. 자, 해양동물 물고기 정답 두 글자 신청곡과 함께 알려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오늘 돌리파튼 사망 소식을 알려주시면서 버섯돌이님, 준호맘님 청하셨어요. 돌리파튼 Islands in the Stream.

나나무스코리의 음성으로 전했어요. I have a dream. 또 비틀스의 I will. 또 돌리파튼 캐닐 로저스가 함께 노래했죠. Islands in the Stream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햇빛은 보이는 라디오. 오늘 생활상식 퀴즈. 물고기 이름 맞추기 문제입니다. 세 배나 빨리 크고 세 배나 빨리 헤엄치고 세 배나 빨리 먹는 이 동물, 이 물고기 무엇일까요? 0492님 증답하시면서 오랜만에 왔습니다. 고향에 온 느낌 하셨는데 연호세요? 고향을 떠나셔 왜? 6808님은 증답. 방어 하시면서 허리가 아파 일하는 것도 힘들고 비틀즈의 노래 부탁합니다. 비틀어. 방어는 아니죠. 방어. 아, 이게 겨운에 맛있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셨나 보다. 로즈리님 오답으로 염치를 보내봅니다. 염치 없지만 급히 반잔이라도. 해피송에서 우리 로즈리님께 드릴 수 있는 건 펀치 정도 있습니다. 펀치. 반려견을 키우신다는, 반려견 50견을 키우신다는 곰돌이님 정답. 새치 염색이나 해야겠다 하셨는데 어렸을 때 말대답 많이 한다고 혼쭐 많이 나지 않으셨어요? 자, 무엇일까요? 세 배나 빨리 크고 세 배나 빨리 헤엄치고 세 배나 많이 먹어서 이것이라 불리는 이 동물. 세 배에 집중하셔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노얼스의 곡 이어집니다. People are strange.

애니버스의 House of the Rising Sun이었고요. 6297님 Rolling Stones의 Painted Black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닫고요. 1343님 헐리스의 Long Cool Woman in a Black Dress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옵니다.

0: 입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4: IH 인천도시공사.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8: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문제를 재차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다만 이견을 좁힌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김 장관과 만남 뒤 브리핑을 열고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여러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지는 느낌을 받았다며 일주일 뒤 다시 김 장관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쯤이면 여러 가지 현안들이 한꺼번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대한 개발에 반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 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탄천 물재생센터에 가칭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 구상을 정식으로 제안해서 김 장관이 경청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40여 건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용산공원, 캠프킴 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은 상정하지 않고 정기 국회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 올릴 안건에 대해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당은 오늘 본회의에 5.18 폄훼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단독 상정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오피스텔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에게 부여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외에 오피스텔에도 적용합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살 때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면 다음에 아파트를 살 때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형 주택이나 소형 오피스텔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0.05%포인트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는 특례가 2029년까지 3년 연장되고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주택 경기가 둔화하면서 7월 국내의 인구 이동자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4년 만에 최소치로 떨어졌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국내의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는 46만 8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5.5%가 줄었습니다. 인구 이동은 이동이 활발한 청년층 인구 감소로 장기적으로는 줄어드는 추세며 단기적으로는 5월과 6월 주택 매매량이 작년

0: 같은 기간 대비 0.9%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은 6천 명 순유입 유출된 반면 경기엔 5천 명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6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최정원입니다.
1: CBS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시 5분입니다.

0: 닌자 이구님, 와 벤지다 하셨고, 오늘 댕댕이 날의 생일 맞으신 티모시 살치네님도 그 벤지 하셨는데, 우리 티모시 살치네님 축하송이기도 했어요. 와 진짜 영화 벤지 OST인데 그 영화 속에서 사람보다 연기 더 잘하는 댕댕이도 뭔가요 진짜. 늘 다이아몬드님이 시청하신 찰리 리치의 I Feel Love 해피송 2부 여는 곡이었습니다. 오늘 보라 퀴즈 생활 상식 퀴즈였고요. 바다 물고기 이름을 맞추는 문제. 자산어보에 등장한 이 물고기 3배나 빨리 크고 3배나 빨리 헤엄치고 3배나 빨리 먹어서 이것이라 불리는데요. 자, 이 동물 무엇일까요? 부화한 지 6개월 만에 30에서 40cm 이상 자랄 정도로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고요. 빠른 유형 속도 때문에 바다의 폭주족으로 불리고 왕성한 식성 때문에 멸치나 작은 물고기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또 삼치에 함유된 DHA는 태아의 두뇌 발달을 돕고 머리를 좋게 하고 노인들의 치매 예방, 기억력 증진,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정답은 그렇습니다. 삼치입니다. 삼치. 실베스터님, 무거운 하얀 속살의 맛이 일품이죠? 아셨고. 5193님은 도시락 가게에서 일하면서 해피송 듣고 계신데요. 도시락 주문이 많이 들어와 바쁘게 일하지만 해피송 덕분에 힘이 납니다. 하시면서 정답 알려주셨고, 우짤꼬님은 조림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하셨는데, 이렇게 먹어나 저렇게 먹어나 앞으로 먹어나 뒤집어서 먹어나 우리에게 이로운 삼치 정답입니다. 우짤꼬님 5193 실베스터 난 비타민 0730 1939 붉은돼지 5111 1336 순엄마 또 8670 해세드 7062님 등등등등등께 커피 쿠폰 전합니다. 2부에서도 커피 쿠폰 나누고요. 2부 주제는 반려견입니다. 반려견에 대한 모든 이야기 대환영합니다. 반려견을 실제 키우는 분들도 계실 테고 키우지는 않아도 우리 이웃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이야기 중에 반려견이 나보다 횡단보도 신호등을 잘 지킨다 이런 얘기 주신 분도 계시고, 횡단보도 중간에 응가하려고 그래가지고 손으로 받아낸다. 죄송합니다. 잠시. 그런 사연도 기억이 납니다. 자, 2부 주제는 반려견입니다. 반려견. 반려견에 대한 우리 여러 가지 이야기들, 경험담 등등 알려주시고요. 신청곡도 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노래 인보 게시판 무료입니다. 우리 햇님이들의 일상에 스며든 반려견 이야기 기다립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 휴레기.

0: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탱크 9977님 징기스칸은 모스카우였고요. 또 프리지아 향기님 브리티니스피어스의 Oops I Did It Again. 또 미카엘님 스윗의 Love Is Like Oxygen이었습니다. 로코 가을 아침 홀링님이 지수님 오늘 줄무늬 공책 입고 오셨네요. 아셨는데 몇 글자 좀 써주실래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2부 주제는 반려견입니다. 오늘 세계 개의 날이기도 하죠. 우리 호규님은 많은 강아지들 중에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안내견 정말로 훌륭하죠. 아주 고마운 가족견입니다. 저희 동네 이런 분 계세요. 보통 리트리버가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그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본인도 본인 몸 그 하나 챙기기 어려워지는 그런 힘든 이제 노견이 되면은 사람이 데려다가 키우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동네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끼를 입고 다니는 그 리트리버가 있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0330님, 저는요, 전에 애인이 키우던 초코가 너무 그립습니다. 그 애인은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초코는 너무 만나고 싶어요. 하셨어요. 아, 초코 때문에 사랑이 이어졌었나 보다. 그럴 수도 있죠. 초코 덕분에 초코 보려고 만나고, 초코 때문에 또 사랑하고. 아니, 요즘은 근데 커플끼리 반려견도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제제맘님, 우리 댕댕이들 진돗개 진미는 배가 고프면 밥그릇 들고 밥 달라고 하고요. 우리 도베르만 도미는 겉모습은 카리스마 있지만 알고 보면 순둥입니다. 와, 우리 진미는 아예 배가 고프다고 요 시그널로 밥그릇을 들고 다니면서 밥 달라고 한다고. 좀만 더 잘 가르치면 진미는 약간 요리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4725님. 우리 집 반려견 서리를 소개합니다. 양평군 전원주택으로 6년 전에 이사오면서 키우게 된 사모예드 예쁜 딸입니다. 평소 와이프와 대화 중에 목소리가 커지거나 말다툼 조짐이 보이면 중간에 와서 지저댑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부부는요 언쟁이나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가정의 화목을 지켜주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서리입니다 하시면서 사모예드, 그 대형견 중에서도 아주 하얗고 예쁘고 위엄있고 기품있는 녀석이잖아요. 그 유튜브에 가끔 뜨는데 그 사모예드 키우는 분이 본인의 그 사모예드 막 그 자랑하는 영상 같은 거 올리시면서 그 얼굴에 묻어나는 자부심이 니들 봤지? 우리 아이가 이 정도야. 니들 봤지? 하는 그 표정. 잊을 수가 없던데 여기 계셨네요. 4527님 커피 쿠폰 전합니다. 1332번으로 저희는 반려견 수제 간식을 만드는 파주에 있는 힐링뿅이라는 회사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햇 고구마가 나오는 시기라 고구마 말랭이를 좋아하는 반려견들을 위해서

저희는 매일 폭염 속에 고구마를 찌고 고구마 위에 닭고기, 오리고기를 말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고객 반려견님들을 위해서 매일 열심히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힐링뿅 직원들 파이팅 하셨어요. 와 진짜 제철 이렇게 음식을 먹는 댕댕이들. 햇고구마 나오는 아직 고구마 나오려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철 얼마나 잘 나가는 반려 댕댕이들입니까? 햇고구마 말랭이 그 안에는 닭고기와 오리고기가 숨어있다. 와 정성입니다. 영양의 균형을 맞춰주고 계신 우리 1332님 등등 파이팅이고요. 선물 보냅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고요. 2부 주제는 반려견입니다. 반려견으로 생겼던 모든 일들 대환영합니다. 이어지는 곡은 브래드의 곡이에요. Make it with you.

Badfinger였어요. Carry on till tomorrow. 또 4669번으로 Marmalade의 Reflections of my life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2부 주제는 반려견이죠. 아, 슬픈 곡들이 나와 그런가. 호호님은 시댁에 민키가 있었어요. 배 뒤집고 만지라고 툭툭 발로 치던 녀석. 무지개 다리 건너갔습니다. 시어머님의 그 슬픔 가득한 모습. 아, 안타까웠어요. 좋은 데서 잘 쉬어. 아셨고. 시댁 가기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 민키가 있어서 아니었을까요? 2589님은 내년이면 보낸 지 10년이 되는 우리 딸 핑크가 보고 싶습니다. 그 아이와 산 13년의 세월들 가장 소중한 날들이었고요. 지금도 사진으로 늘 곁에 있습니다. 이별은 예정돼 있어도 받아들이기 힘들죠. 키워본 분들만 아시는 상실과 슬픔. 곱돌님은 우리 집 댕댕이는 치킨 배달이 오면 환장하고 달려듭니다. 아셨는데 사람보다 후각이 예민하니까 얼마나 먹고 싶을까요? 택배 와도 제일 궁금해하는 친구가 우리 집 댕댕이잖아요. 8087님은 반려견 키우고 있는데요. 사람처럼 매일 맹물로 세수를 해줘야지, 특히 눈을 잘 씻어줘야지 백내장에 안 걸린다고. 눈에 열이 많아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 시추는요, 이제 9월이면 17살입니다. 하셨는데, 우와, 진짜 장수견. 와, 진짜 게르신. 댕댕이도 사람이 아픈 거 다 아프잖아요. 예전에 우리 사랑이 엄마가 주셨었던 사연 같은데, 수술비로 700얼마를 쓰고, 700만 원이 넘게 쓰고, 차마 그걸 남편한테 얘기 못해서 400만 원으로 줄여서 얘기했던 그 슬픈 사연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7562번으로 저희가 전자레인지 처음 사용할 때요. 호일에 감싼 떡을 데우던 중 저는 욕실에서 씻고 있었는데요. 우리 집 댕댕이가 짖고 난리가 난 겁니다. 찌루야 왜 그래 하고 나가보니까 글쎄 불꽃이 튀고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하마터면 불이 날 뻔했는데요. 우리 찌루 덕분에 큰일을 면했어요. 우리 집 소방관 찌루 사랑한다. 하, 이거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세상에 이런 일이 약간 해외 토픽감인데. 그런 강아지들도 이제 완전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저희 이모네가 그 주택에 사셔서 몇십 년째 강아지를 키우고 계시는데 가장 최근에 키웠던 녀석 중에 닥스훈트가 있습니다. 그게 오리 사냥개인가? 약간 다리 짧고 까만 게 조금 작고 마당에서 키우는데 저희 이모가 마당에 그 김장을 하시면 그 장독을 묻으셨거든요. 늘 그 김장김치 앞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닥스훈트. 김치를 좋아하는 닥스훈트 있습니다. 김치. 김장김치 좋아하는 닥스훈트. 혹시 이렇게 특이한 강아지 있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웅이님은 저희 집은 반려견은 없고 반려인간들만 있습니다. 세 마리. 아, 네 마리구나. 말 안 듣는 인간.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해피데이님의 신청곡 10 Years After I'd Love to Change the World.

최 트라블타님, 와 오늘 선곡 최고입니다. 굿 하셨고, 토미리님, 아 도켄 좋다 하셨는데, 6291님이 신청하신 도켄의 Alone Again, 또 10 Years After의 I'd Love to Change the World까지 전했습니다. 0214님이 저희 집 시추 뚱이, 뚱녀. 지금은 노견이지만 청년 시절에 배고프면 밥그릇을 물어서 제 머리 위에 던져서 밥 달라 하고 지금은 밥그릇 앞에서 밥그릇을 툭툭 치거나 우렁차게 짓습니다. 또

엄마가 물을 싸면요, 거기로 쪼르르 가서 물을 얻어먹고 방구를 뽕뽕뽕 끼고 다닙니다. 벌써 14살이지만 오래오래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비슷한 마음이신 것 같아요. 댕댕이와 사람 모두 해피하기를 바랍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 4725님 산타나 홀더 넘기고 저희는 올라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1: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2: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3: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

0: 중장년 내일센터.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2: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한국경제신문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다시 만나 주택 공급 관련 현안을 논의했으나 용산공원을 활용한 공급 문제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 시장과 회동한 뒤 언론 브리핑에서 용산공원 관련 의견 접근은 안 됐지만 오해는 많이 푼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 시장이 용산공원 본체를 건드리는 건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꼭 용산공원이어야만 한다는 건 없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회동에서는 서울시가 대안부지로 제안한 강남구 탄천물 재생센터를 주택공급부지로 검토하자는데 양측 간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30대가 주도하며 합계 출산율이 4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출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8명을 기록해 전년보다 0.05명 늘어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결혼이 늦어지는 추세와 맞물려 평균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가운데 30대 후반과 40대 초반 출산율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을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금리가 석 달째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중 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연 4.64%로 전월보다 0.14%포인트 올라 3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4.48%, 일반신용대출은 5.97%로 0.12%포인트와 0.25%포인트씩 올랐고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4.19%로 0.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예금금리는 연 3.21%로 전월보다 0.13%포인트 상승했는데 은행권의 대출금리는 내리고 예금금리는 오르면서 예대금리 차는 16개월 연속 축소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책임 있는 회생계획안 마련 등을 촉구하는 홈플러스 정상화 상생협력 촉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홈플러스 측의 책임 있는 회생계획안 마련과 집행의지, 채권단의 책임 있는 회생계획안 승인, 납품업체 등 관계인들의 상생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위는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결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지방 대형마트가 어려움을 겪는 구조적 원인으로 대형마트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라는 말씀이 많다며 시장과 대형마트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로 고민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약물이나 가스 등에 중독돼 응급실을 찾는 환자 가운데 10대와 20대의 비중이 10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질병관리청 통계에서 나타났습니다. 중독 환자를 보면 20대가 18%를 웃돌아 가장 많았고 10대가 16%에 육박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중독 환자의 70%가 의도를 갖고 중독

0: 화학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면세점 매출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면세점의 외국인 구매 인원이 한 해 전 같은 달보다 32% 가까이 늘면서 전체 매출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육박했습니다. 내국인의 구매 인원과 매출액은 14% 안팎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0.6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8월 26일 수요일 송인찬 없는 송인찬의 어떤 가요. 오늘 A면 첫 곡 장동건이었죠. 너에게로 가는 길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스페셜 DJ로 2시간 함께하게 된 저는 송정훈이라고 합니다. 아, 오랜만이네요 진짜. 우리 봉디가 한창 이제 추임새 할 때 제가 가끔씩 왔었는데 모처럼 오랜만에 왔는데 사실 제가 어제 방송을 들었어요. 퇴근길에 차 안에서 듣는데 우리 이지민 아나운서가 갑자기 뭐 송강이네 뭐 송중기네 이러면서 막 뭐 소년미가 넘치고 막 이래서 제가 방심하다가 아 갑자기 긴장되더라고요. 예. 뭐지? 이거는 저를 먹이는 거 아닙니까, 진짜? 예. 제가 지민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지만아 이건 아니지. 나 내일 어떡하라고. 그랬더니 선배 어머 내일 보라 고고해요 라고. 아, 얘는 참 잔인한 아이다. 예, 제가 놉이라고 남겼는데 아무튼 송강 송중기 아니고요. 예, 공통점이라고는 성이 같다. 송씨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지민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편님들 예, 오늘 하루 2시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미향님께서 이제 송인찬 없는 송인찬의 어떤가요? 마지막 날이군요. 그렇습니다. 내일이면 우리 인찬 DJ가 옵니다. 하루만 기다려주시면 돼요. 자, 오늘 A면에서는 찬성 안찬성 요 코너를 만나볼 텐데 우리 송편님들의 고민을 집단 지성의 힘으로 함께 풀어보고 그 짐을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망설이게 되거나 또 끙끙거리는 고민이 있다면 문자 혹은 레인보우 게시판에 언제든 말머리 고민 달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스페셜 DJ 좀 간지럽다. 네. 송정훈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가 됩니다.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요즘은 이거 어떻게 광고 어떻게 해요? 그냥 광고? 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관절 연골이 걱정

퀵퀵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퀵퀵퀵퀵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0: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3: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4: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6: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와, 우리 오빠의 아들 총출동. 크크크. 예. 김원준의 넌 내 거, 구본승 너 하나만을 위해 들었습니다. 꼬마 마녀님, 엄마나 나 왜 이 노래 가사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따라 부르고 있지? 소름이라고 남기셨는데, 아, 오늘 약간 제가 온다고 해서 JPD가 맞춤형으로 1980년, 90년대에 정말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오빠들 곡을 이렇게 꺼내왔습니다. 아, 굉장했죠, 진짜. 김원준 오빠는 지금 봐도, 와, 정말 너무, 예, 훈남이고, 조각이죠, 조각. 예, 아, 오랜만에 듣네, 진짜 반갑습니다. 예. 많은 분들 오고 계시고요. 오늘 하루 두 시간 우리 휴가 간 송인찬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함께하게 된 전 송정훈이라고 하고요. 저희 코너로 한번 가보시죠. 세상의 모든 고민, 그 시작은 할까 말까, 살까 말까, 이걸까 저걸까,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망설이게 되죠.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고민에 마침표를 찍어드립니다. 찬성, 안 찬성,

찬성 혹은 반대 이게 아니라 굳이 찬성 안 찬성인가 했더니 우리 송대 이름이 송인찬이잖아요. 송인찬 이름에 찬이 들어가서 그렇죠? 그 찬을 살린 코너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표현만 그럴 뿐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거예요. 쉽죠? 찬성이냐 반대냐. 오늘 하루 제가 1일 스페셜 DJ이지만 우리 송편님들의 고민 진지하게 각 잡고 들어보고 뭐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솔직한 제 의견도 함께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성 안 찬성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게시판에 남겨주신 3778님의 고민사연입니다. 제 남편은 올해 딱 반백살 50이에요 얼마 전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주간보호센터에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있죠. 일하는 틈틈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긴 했는데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 어르신들 케어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지금 하는 일보단 조금 더 편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요, 세상에 편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 지금 다니는 직장 일이 더 나을 테고요. 또 알아보니까 남자 요양보호사는 센터에서 모집을 뭐 많이 하지도 않고 자주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자꾸만 절 설득하려는 남편,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고민이 되고요. 그냥 남편의 의견대로 저도 찬성을 해야 할지, 아니면 요양보호사 일은 조금 더 나중에 해도 좋을 것 같다고 안 찬성, 반대를 해야 할지 뭐가 좋을까요? 큰 고민을 갖고 문을 두드립니다. 야, 사실 가볍게 보고 왔는데 저는 뭐 고민의 무게가 뭐 오늘 점심 짜장 짬뽕 요 정도 이게 아니네요. 야, 이렇게 중대한 일을 고민 사연으로 주셨습니다. 이거는 사실 근데 이호선 교수님이나 김창옥 교수님 뭐 이런 분들한테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사연 남기신 3778님께는 택배로 가는 화장품 선물 보내드리고요. 자, 사연 주신 남편분의 나이가 올해 딱 50 쉰입니다.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어요. 큰 문제가 없는 이상 이제 아무래도 익숙하게 늘 하던 일이 더 나을 수가 있겠죠. 네, 남편분의 어떤 자세한 속마음은 이 사연만으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요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이제 고민이 되시니까 아내분께도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예. 자, 우리 송편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남편분의 의견대로 그냥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해도 좋겠다면 찬성, 네. 아내분의 말대로 아직은 조금 일러, 조금 더 직장 다니고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 싶다면 안 찬성. 그렇죠. 찬성 혹은 안 찬성으로 우리 송편님들의 생각 봤습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YB의 꽃비 방금 들으셨고요. 육중한 밴드의 낭만과 사랑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찬성 안 찬성 우리 3778번님의 사연 많은 분들이 의견을 더해주셨습니다. 돌솥 비빔밥님은 일단 안 찬성. 제 생각에는 현재 일에서 일탈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번아웃이라고 할까요? 정말 하고 싶다면 본직은 우선 두고 그만두지 말고 요양보호사 일을 일단 단기 알바로 해보시다가 생각한 것과 맞는지 확인한 후에 전직을 하심을 추천합니다. 약간 현실적인 그죠? 다 우리 직장인들 뭐 사표를 안고 다닌다 뭐 그러고 일하다 권태기도 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성급하게 하지 마라.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예. 강배우 짱님 저는 찬성. 하고 싶은 일 해야죠 라고 남기셨고 인생 뭐 한 번인데 뭐 그런 느낌. 축복받는 자님은 안 찬성. 남자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셨던 분을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남자 요양보호사는 많이 안 구하고 그리고 정말 많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다른 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직은 현재 일에 충실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어떤 직업의 또 현실적인 고충 말씀해 주셨고 가을의 쌀님 찬성 요즘 제 고민과 비슷하네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는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니 겁도 나고 또 뭐 귀찮기도 하고요. 한편 생각해 보면 지금부터 새로운 일에 도전해서 적응을 해야 더 나이 먹어서 편할 것 같기도 하고요. 전 찬성 제가 못하고 있어서이기도 합니다. 라고 나는 못하지만 힘내세요. 해보세요. 예, 그래요. 고소리님은 찬성. 노령 인구도 계속 늘고 전망은 밝다고 봅니다. 남자 요양보호사는 여자분들보다 더 활약이 돋보일 듯 남편분 잘하실 것 같아요. 라고 찬성. 예. 5074님 안 찬성. 인생은 60부터라고도 하잖아요. 그때 하고 싶은 일 하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정년이 얼마 안 남았으니 일단 조금 더 가자. 야, 그래요. 우리 송편님들의 의견을 이렇게 쭉 종합해 보니까요. 더 의견이 기울어진 쪽은 두구두구 없나요? 두구두구두구. 안 찬성입니다. 아직은 좀 이르다. 아내분 의견에 힘을 좀 실어 주셨는데 사실 저도 사연을 보면서 여기 갑자기 남편이라고 했는데 사실 갑자기가 아닐 확률이 높긴 합니다. 틈틈이 뭐 알아보셨겠죠 남편분도 유튜브로 검색도 하시고 그렇게 어느 정도 마음을 좀 굳힌 상태에서 아내분께 나 일해보고 싶어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저도 안 찬성. 일단 뭐 자격증을 따셨잖아요. 자격증 보유자고 언제든지 또 기회가 닿으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무엇보다 아내의 말은 진리다. 예. 10년 동안, 예. 본인 해오신 분야에서,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진짜 인생 60부터니까, 인생 2막은 그때 한번 시작하셔도 되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합니다. 재밌네. 많은 분들이 마치 내일처럼 같이 이렇게 숟가락 얹어주시고, 집단 지성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드려요. 오늘 이 결과가 또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 다음 사연 자 홈페이지 찬성 안 찬성 게시판에 남기신 강차차님의 고민 사연입니다. 저는 회사 내 우리 팀에서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입들이 들어왔는데요. 이 친구들이 오고 난 후 회식 모임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친목으로서 부서 사람들끼리 화이팅하자는 의미로 모이는 건데 이 친구들이 지금 모든 걸 깨버리는 중이랄까? 퇴근 후에 모이는 거라고 하더라도 회식비를 따로 모으는 것도 모두 강요라면서 거부할 수는 없냐고 하더라고요. 사실 부서 특성상 이런 모임을 하면서 여러 아이디어도 얻고 또 공감과 피드백을 주고받아야 하는데 이런 걸 원치 않는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그냥 신입들은 빼고 이 모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신입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그냥 식사 말고 티타임 정도로 바꿔야 할까요? 네, 사연 남기신 우리 총무 강차차님께는 택배로 가는 화장품 선물 보내드립니다. 아, 이런 상황이구나 또. 그러니까 신입 직원들이 새로 들어왔어요. 기존에 잘하고 있던 친목 모임이 위기를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친목만을 위한 건 아닌 것 같고 모여서 이제 좀 부드럽게 일 얘기도 하고 그 사무실 벗어나서 일 얘기하면 또 잘 풀릴 때도 있잖아요. 아이디어도 막 생기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신입들 모임도 강요고 회식비를 내라는 것도 강요다. 우리 신입 직원분들은 여기에 불만이 굉장히 지금 많이 쌓여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사연자분이 총무다 보니까 지금 고민이 돼서 저희 어떤 가요를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송편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부터 여러 의견들 또 참견 받아보겠습니다. 잘 유지가 되었대요. 이 모임이. 그런데 신입들이 이걸 굉장히 불편해하고 이 모임을 그대로 지켜내는 게 좋겠다면 찬성. 그러니까 신입들을 빼고 이 모임을 지켜보자. 네. 찬성. 왜 갈라치기를 하느냐. 같은 팀원인데 신입들의 의견도 고려해서 그냥 식사는 말고 가벼운 티타임 정도로만 바꾸자. 모임을 유지하자. 아, 유지하는 게 좋지 않아 보인다. 이건 안 찬성. 그죠? 예. 네. 잘 전달됐나요 지금? 전달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입들은 빼고 그대로 해오던 대로 하자. 우리 밥도 먹고 회사 얘기도 하고 회비도 받고 이게 찬성. 회비 받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티타임 정도로만 이 모임을 좀 바꿔서 하자. 이게 안 찬성.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자, REF의 상심 듣는 동안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듀크 스탈리안 REF의 상심 전해드렸습니다. 자, 찬성 안찬성 우리 야옹 선생님 안찬성 자발적 모임이 아니면 침묵도 강요 아닙니까? 남기셨고 1165번으로 문화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변했으니 회사 얘기는 회사에서 모임 갖고 싶은 사람들은 따로 이런 의견 주셨고 찬성입니다. 0306번 티타임 정도로만 모임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7602번으로 나는 안 찬성. 젊은 직원들 배려하는 거 좋죠. 하지만 신입들도 기존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배려심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 일종의 사회생활이다. 서태용님께서 안 찬성. 티타임 후에 마음 맞는 사람끼리 식사하는 게 좋다. 현명한 방법이라고 아뢰요라고 남기셨고 백숙님 찬성 잘 유지가 되던 모임이라면서요. 신입들은 제외하고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가는 게 나을 듯. 예, 8613번님 안 찬성. 다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회사 밖에서 사비까지 들여가며 따로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요즘은 간단하게 그냥 티타임 정도 하는 게 부담도 없고 좋을 것 같습니다. 회비까지 내야 한다면 오히려 부담스럽고 나는 별로. 예, 이런 의견 주셨고요. 7125번으로 안 찬성. 신입들도 티타임 정도는 참여하겠다고 한 거고 밥을 먹어야지만 더 좋은 의견이 나오는 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신입들만 빼고 밥 먹으면 기존 직원들끼리만 고인물이 되고 오히려 팀 내 분위기가 와해될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 라고 이럴 수도 있겠다. 아, 뭐 치열하게 의견들을 또 이렇게 주장을 펼쳐주셨습니다. 그렇구나. 사실 처음에 이 사연 보고 이거 뭐지? 이거 꼰대 판도끼 사연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회사의 건강한 사 모임이라고 하니까 근데 저는 우리 강미향님께서 친목 모임이라니 내향인으로서 너무 부담스러워요. 전 신입들의 입장이 더 이해가 간답니다. 유유 남기셨는데 아 저도 같은 내향인으로서 저는 참 그 회식 이런 거 싫어했거든요. 예. 특히 뭐 1차, 2차, 3차 노래방까지 가는 건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사실 그런 성격의 회식은 아니니까. 그래도 MZ들 같은 경우는 굳이? 예. 그리고 여기에 뭐 법카도 아니고 회식비까지 내야 해?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이번 사연에 대한 우리 송팬님들의 전반적인 의견은요. 안 찬성입니다. 모임을 깨자 이런 의견이 많이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아까 티타임 갖고 남은 분들끼리 같이 식사하실 분들만 따로 2차 가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좋은 것 같아요. 찬성 안 찬성 이 코너에 고민사연 남기신 3778님 강차차님께는 택배로 가는 화장품 선물 보내드리고요. 귀한 의견 주신 축복받은 자님 7125번님 서태훈님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우리 IOI의 갑자기 라이브 제이님의 신청곡 듣습니다.

0: 아이오아이 갑자기 닉네임 라이브제이님의 신청곡 같이 들었는데요. 사연도 주셨습니다. 베어스 양사장님 통산 300홈런 축하합니다 라고. 예.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반갑네요. 야구 얘기를 또 이렇게 꺼내주셔가지고 제가 마침 두산 베어스 팬인데 어제 프로야구에서 우리 양의지 선수가 통산 300호 홈런을 달성을 했어요. 아, 굉장합니다 진짜. 아. 사연이 반가운 게 사실 그 이강민 아나운서도 예 본인 유튜브 채널 잡지사 얘기하고 어제 이지민 아나운서도 뭐 이지연구소 얘기했는데 두 사람의 채널은 구독자도 많고 예, 잘 나가는데 저희 463 채널이거든요. 예, 지금 검색 부탁드립니다. 463. 예, 저희는 약간 골목상권. 예, 아직 갈 길이 먼데요. 여러분께서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저희 463의 스위스로 멤버분들과 함께 야구 얘기하거든요. 뭐 LG 팬, 롯데 팬, 한화 팬, 저는 두산 팬. 예, 야구 얘기 재밌게 나누고 있는데 예,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463 채널도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얘기 더 하고 싶네 진짜. 어제 야구가 미쳤어요. 진짜 어제 LG 트윈스 같은 경우는 오스틴 딘 선수가 사이클링 히트라고 홈런, 3루타, 2루타, 안타 다 치고 예. 또 기아 타이거즈는 또 역전 끝내기 말로 홈런 치면서 지금 야구 열기가 굉장한데요. 벌써 1부 끝날 시간입니다. 여러분 2부에도 오실 거죠?
1: CBS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2: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3: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2: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3: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4: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0: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0: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서울 모든 국공립 사립초등학교 607개 교 학생 약 32만 명을 대상으로 등하교 알림 서비스를 무상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조사 당시 서울 초등학교 606개 교 중 429개 교가 학교별로 등하교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학부모가 월 2,200원에서 3,300원 수준의 이용료를 부담해 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모든 초등학생이 학교 지역 가정 여건과 관계없이 안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서비스 이용료와 예비 단말기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고농도 미세먼지와 오존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첨단 공기 정화 기능을 갖춘 에어라운지를 단계적으로 늘립니다. 에어라운지는 어린이와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한 지역과 시민 다중이용 지역에 우선 설치되며 현재 버스 정류장과 행정복지센터 등 116곳이 미세먼지 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직화구이 음식점 등 냄새 유발 사업장의 악취 방지 시설 유지관리 비용 지원도 확대해 시민이 안심하고 숨쉴 수 있는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녹색기후기금과 세계은행 한국사무소가 자리잡은 인천 송도에 이어 하나금융그룹 본사가 청라로 이전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금융거점 구축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인천시는 송도의 국제기구 기후금융과 청라의 민간 디지털 금융을 양축으로 금융, 핀테크, 블록체인 등 연관 산업의 투자 유치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20여 년간 글로벌 도시의 기반을 다지고 세계와 신뢰를 쌓아온 결과라며 인천 경제 자유구역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금융 비즈니스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유통 중인 열대과일 129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잔류농약 허용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나나와 키위, 망고, 아보카도 등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475종의 잔류농약을 검사해 모두 안전기준을 충족했습니다. 경기도는 열대과일 소비 증가에 맞춰 수입산과 국내산 과일의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다음 달 말부터 12월까지 판교 테크노밸리와 판교역 일대에서 운전자 없이 차량을 배송 회수하는 원격 운전 서비스를 실증합니다. 공유 차량 예약자가 전용 앱으로 차량을 신청하면 원격 운전자가 지정 장소까지 차량을 보내고 이용 후에는 다시 차고지로 회수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0.4도, 습도는 65%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5: CBS
6: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7: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6: 주방 싱크대도.
7: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6: 어디로?
7: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8: DS 대성하우징.
9: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1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11: 일본 야쿠시마의 깊은 숲에서는 작은 굴뚝새 한 마리가 힘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새는 노래할 때는 물론이고 먹이를 찾을 때도 꼬리깃을 거의 수직으로 치켜듭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0: 않았지만 한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굴뚝새는 빽빽한 관목과 어두운 숲속처럼 시야가 좋지 않은 곳에서 살아갑니다. 노래만으로 자신의 위치를 동료에게 알리기 어려운 것이죠. 이때 꼬리를 높이 치켜들면 노래와 함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손짓이나 표정을 사용하는 것처럼 굴뚝새도 노래와 꼬리 깃을 함께 사용해 서로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1: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스페셜 DJ 송정훈의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노래는 싸이의 홈런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 진아님 갑자기 말이 빨라졌어. 네, 우리 구구콘 박윤영님은 야구 얘기하다 급발진 하셨는데 제가 좀 마음이 급했죠.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463 좀 홍보하려다 보니까 비공개님은 스위스로 노래를 우리가 들었나 못 들었나 크크 하셨는데 아, 하이파이브 그 노래는 거들 뿐. 예. 형님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하는 멤버들이다 보니까. 아, 제가 어떤가요? 이제 스페셜 DJ로.

찾아온 게 우리 혜진 작가님 이번이 두 번째라고 원고에 써주셨는데 사실 그 전에 몇번더 왔었어요. 한세 번째, 네 번째인가 였는데 사실 어떤 가요가 대타 진행의 어떤 무덤과 같은 그런 곳인 게 봉디가 이렇게 화려한 추임새를 넣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어설프게 따라하면은 바로 날아가고 이불킥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편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당시에 고텐션 우리 이봉규 아나운서 그리고 저는 이제 그만큼은 아니어도 중텐 정도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리고 우리 저텐션은 송편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강디 이강민 아나운서 이렇게 세 명이서 모여서 특집을 해도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쉽게도 한 번을 못하고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송인찬 아나운서가 송디가 열심히 지금 텐션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무성한 소문과 함께 내일 드디어 돌아올 텐데 가족 행사로 인해서 지금 월화수 3일을 빠졌단 말이죠. 내일 과연 어떤 얘기가 오갈지 거의 청문회 분위기가 되지 않을지 기대해 주시고 내일이면 우리 송인찬 아나운서가 찾아옵니다. 자, 오늘은 저와 이제 남은 1시간 함께해 주시면 되겠고요. 잠시 후에는 정답이 들리는 퀴즈, 귀를 기울이면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함께하는 방법.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자, 두곡 준비가 돼 있습니다. 시스타의 마보이, 소녀시대의 라이언 하트.

내 이름은 퀴남. 퀴즈 내는 남자란 소리죠. 진실은 언제나 하나. 노래 속에, 가사 속에 정답이 있다. 정답이 들리는 퀴즈. 귀를 기울이며. 아, 우리 송인찬 DJ가 그렇게 진심으로 하는, 아, 성대모사까지 하면서 하는 코너 귀를 기울이면. 그거 아세요? 우리 송디가 애니메이션을 엄청 좋아합니다. 예. 거의 뭐 타쿠예요, 진짜. 예. 저랑도 뭐 앉은 자리에서 한 시간 넘게 애니메이션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데, 이 명탐정 코난도 애정하는 만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예, 분명히 봤을 겁니다. 이 코너로 또 이렇게 녹일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오늘은 제가 퀴남 퀴즈

는 남자로 변신을 좀 해보겠습니다. 실적 보니까 이게 문제만 들었을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정답을 들을 수 있는 노래까지 또 바로 이어가기 때문에 이제 귀를 기울이면 코너 제목처럼 귀를 기울이면 정답까지 다 싹 다 들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저희 한 지 몇 번 됐죠? 이 코너. 예, 송편님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모두가 곤히 잠든 시간인데 왜 계속 통화 중일까? 혹시 내 여자친구가 바람난 건 아닐까? 불안함이 자꾸 커져간다는 투태 노래 바람난 여자에서는 알고 보면 남녀가 서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 계속 통화 중이었던 건 여자친구도 남자친구에게 동시에 전화를 걸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불안함에 결국 그녀에게 달려가고 있는 남자, 그리고 그 사이 여자는 이 사람의 전화를 받으면서 남자친구가 자신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걸 전해 듣게 됩니다. 여기서 전화를 받은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자, 송편님들 문제가 나왔습니다. 잘 들으셨죠? 투투의 바람난 여자란 곡에서 서로 전화를 걸고 있었기 때문에 통화 중인 상황이 됩니다. 아, 이거 무슨 영화 클리셰 같은데. 아무튼 여자는 이 사람의 전화를 받으면서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자, 여기서 이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정답 아시겠다 하시는 분은 바로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모르겠는데? 예, 감이 안 오는데 헤매고 계실 우리 송편님들을 위해서 오늘의 정답이 담겨있는 바로 그 노래 투투의 바람난 여자 듣고 오고요. 우리 송편님들의 재치는 오답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재치 오답자 포함해서 총 5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야, 대박, 진짜. 퀴즈고 뭐고. 야, 나 소방차, 우리 방차 형님들의 통화 중 듣는데, 진짜 찐으로 눈물 날 뻔했습니다. 와, 이곡 저는 한 십몇 년된것 같아, 들은 지. 더된것 같아. 와. 그녀에게 전해줘, 뭐, 이런 곡들을 하얀 바람은 많이 들었는데, 통화 중 진짜 오랜만에, 아, JPD 고맙습니다. 야, 나 눈물 날 뻔했네, 진짜. 따라 불렀잖아요, 그죠? 마이크를 막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안 되고. 야, 우리. 3391번님도 우리 소방차 오빠들이다. 꺄! 그니까 우리 방차 형님들 막 덤블링하고 다 아시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엄청 좋아했던 곡인데 통화 중. 그렇습니다. 아, 진짜. 오늘 정답이 들리는 퀴즈 귀를 기울이면 정답 먼저 노래로 들어볼까요?

정답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네, 가사에도 딱 나오죠. 그러다 어머니가 전화 받았지. 너 지금 만나겠다고. 예, 정답은 어머니였고 많은 오답, 예, 재치 있는 오답들 도착했습니다. 우리 1633번님, 114 안내원. 그러다 어머니가 114 안내원 전화 받았지. 예, 우리 동그래비님 경찰 남기셨고, 로맨틱과 질투님 탐정이요. 크크크. 예, 진아920님 기다리던 택배기사님, 이거 반갑긴 하겠다. 예, 옥정 고속도로님 황혜영. 아, 우리 투투의 포켓걸이죠. 우리 황혜영님. 예, 늙지도 않으신 우리 그분. 양설라님 웅이엄. 갑자기 난데없이 웅이 엄마. 예, 어머니를 약간 비틀어주신 것 같아요. 파워 엘림 송정은 아나운서 송디라고 그냥 아무 말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제 이름도 불러주시고. 정답 오늘 어머니였고 정답자는 세 딸 워킹맘님. 어머니겠죠. 엄마 말은 잘 들어야 됩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정답 맞히신 세 딸 워킹맘님과 또 재치오답 보내주신 지니920님 파워엘림 포함 총 다섯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야, 너무 재밌다. 사실 휴대폰 없던 시절에는, 그러니까 이 노래가 삐삐도 나오기 전에 나온 거네. 삐삐였으면 이제 하죠. 뭐 486이랄지 뭐 8282 하죠. 이것도 없던 시절의 노래였고, 진짜 그야말로 라떼 시절, 그 옛날. 아, 집전화밖에 없던 통신수단이 유일했던. 아, 연락할 길이 없습니다. 예, 통화 중이면 진짜 애가 타죠. 아, 소방차에 통화 중도 듣고 오늘 너무 행복하다. 예, 너무 재밌었습니다. 추억의 곡을 좀 더 이어서 들을게요. 이 곡도 저 정말 좋아했는데, 이상우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015 보컬 윤종신의 친구와 연인이었고요. 이상우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아, 오늘 선곡 너무 좋아요. 에. 겨울인가님은 좋아하던 옛날 곡들 오늘 많이 나오네요. 좋습니다. 아 진짜 대체로 오늘 선곡 무엇? 둠칫둠칫 선곡 짱이에요. 재웅재웅님도 남으셨고. 9353번님 저 55인데요. 목소리 젊은 우리 대타 DJ님 대체 몇 년생이기에 제 취향곡이랑 이렇게 겹치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아 나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오늘 그 선곡된 거 우리 그 JPD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 사랑받았던 곡도 되게 많고 예. 그럼에도 이렇게 또 이렇게 찰떡 선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가요 선곡을 위해서 지금 보니까 계속 거의 영혼을 갈아갖고 지금 하고 있어 생방송 중에 아 그렇죠 너무 좋고 우리 또 혜진 작가도 코너의 진심이고 진짜 우리 오랜만에 저 이렇게 스페셜 DJ로 와서 좋은 곡들 오랜만에 들으면서 예,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 좋네요. 우리 다 추억여행도 지금 빠리셨어. 예, 고맙습니다. 곡 들을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요, 이번에는 요 곡입니다. 장범준 여름밤의 오 사랑의 멜로디.

0: 위탁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 휴렉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번째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이 앞장섭니다.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4: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 끼 티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송편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5: 저는 우리 송디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예. 그거 아시죠? 귀여우면 그렇게 마음 열리면 끝난 겁니다. 답이 없어요. 예. 탈출구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2시에 송인찬의 어떤가요? 송인찬 DJ의 그 매력에 푹 빠지시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마지막 곡은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입니다. 송 팬님들 내일 또 올 건가요?

0: CBS.
1: 이야, 선생님 정말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딱 보니까 물도 아주 까다롭게 드시는 거 맞죠? 그 어렵다는 ISO 22000 국제인증을 받고 24시간 자동 감시 시스템으로 실시간 수질 정보까지 공개, 또 집집마다 수질 검사 결과를 직접 알려주는 그런 저물 마시는 거 맞죠?
2: 아니요, 집에서 인천 하늘수 마시는데요.
1: 맞네 맞네, 물 선택 제대로 하시네요. 환경보호도 하시고.
2: 네? 무슨 보호요?
1: 환경보호요. 성인 한 명이 1년 동안 인천 한우수를 마시면 나무 쉬운 한 그루 심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
2: 인천 한우수가 그렇게 좋아요?
1: 네, 그렇게 좋아요. 현명한 인천 시민이라면 인천 한우수.
3: 더 깐깐한 수돗물 인천 한우수.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4: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0: 김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현행 수준인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는 현행 12억 원 수준에서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기본 공제가 현재 12억 원에서 개편안에 따르면 14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은 피하면서 거주 1주택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종부세가 개편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취임 1주년을 맞아 시도당 위원장과 당협위원장 선출 등에 당원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 당원 주권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제대로 싸울 인재들로 당을 채우겠다며 현역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지난 24일 최고위 통과가 보류된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장 대표는 남은 임기 1년 동안 모든 보수 세력과의 연대에 힘을 쏟겠다며 국민의힘이 진정한 보수의 맏형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여성 대학원생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30대 중국인 남성이 피해자가 다니던 대학에서 강사로 수업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학 관계자는 피해자 정모 씨는 피해자가 다니던 대학에서 강의를 맡았었고 피해자와 같은 중국 국적이어서 피해자에게 정 씨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참여하는 지역 모임에서는 정 씨가 평소 학생들과 친하게 지냈고 피해자와도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취지의 글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망한 피해자는 이미 중국에서 취업한 상태로 수료 관련 증서를 받기 위해 한국에 마지막으로 입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전국의 지방법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오늘 낮 12시 30분쯤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메일을 받았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을 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메일은 대전과 청주, 인천 등 전국 다수의 지방법원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송됐으며 경찰과 소방, 군 당국은 특공대 등을 투입해서 실제 폭발물 설치 여부를 파악 중입니다. BTS 공연 티켓 2천여 장을 예매했다가 되팔아 4억여 원을 챙긴 30대 여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공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30대 여성 A씨를 지난 2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이돌 공연 등 티켓 약 2,600장을 가족, 지인 명의 계정으로 부정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0도, 습도는 65%입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3: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7: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다들 저마다의 정답을 찾아 매끄럽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오도 가도 못한 채 어정쩡한 느낌 들 때 있죠. 근데 그런 내가 틀린 곳에 서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누군가는 빨리 결정하는 대신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누군간 오래 망설인 끝에 자기에게 꼭 맞는 답을 찾아낼 수도 있잖아요. 좀 느리고 좀 어정쩡해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흘러가는 방향이 꼭 내가 가야 할 방향인 건 아니니까요. 퀸이에요. Everybody's changing.

퀸의 Everybody's Changing, Like Hip-Hop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Like Hip-Hop 하유진입니다. 5962님께서 하디 엊그제 당진 쪽에 무지개가 떴거든요. 예쁘죠? 하면서 그 무지개 사진 보내주셨는데, 와, 정말 예쁘네요. 무지개는 그 이제 약속, 언약의 또 증거라고 하잖아요. 하, 참 예쁘네요. 무지개 이 사진 보고 있으니까

0: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날씨가 정말 무덥고 특히나 이제 습해가지고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이 더위도 이 무더위도 분명히 지나가고 또 우리에게 선선한 날씨와 함께 또 풍요로운 작물이 오지 않을까. 왜냐면 추수의 계절, 수확의 계절, 가을이잖아요. 이제 곧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절은 어쨌든 천천히 우리를 찾아오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다려봐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차트 복권 하는 날입니다. 좋은 노래도 듣고 또 이벤트 참여하시면서 라이키팝 신나게 함께해주세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경복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천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Stars on 45의 Beatles Medley였고요. Louis Clark과 Royal Philharmonic Orchestra가 함께했습니다. Hooked It on Classics Part 1 and 2 이렇게 비틀즈 메들리와 또 클래식 메들리 함께 들었어요. 앙빵님이 오늘 무슨 날인가요?

하셨는데 이 우리 방송 시간이 한 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은 우리 소 작가님의 마음을 전해봤습니다. 슬기로운 휴직자님께서 보통 이런 긴 노래 메들리를 켜면 뭔가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잠깐 원고를 준비한다던가 초대 손님을 맞이한다든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하셨는데 또 눈치가 빠르시네요. 그 기상특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리는 기상특보입니다. 내일 오전 11시를 기해 경기도 평택과 안성, 용인 남부, 전남 함평과 구례 평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고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과 양산을 사용하며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게요. 내일 또 덥다네요, 여러분. 폭염 경보. 이 지역들은 좀 주의하시고 다른 지역도 너무 더우니까 우리 이왕이면 해가 떠 있을 때는 좀 외출도 삼가고 조심조심 해야 할 것 같아요. 4437님이 회사에서 혼나셨나? 아니요. 회사에서 혼나지 않았고요. 그냥 이런 날 있잖아요. 좀 메들리로 듣고 싶은 날.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뭐 특별한 뭐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 여러분 오늘 그 돌리 파튼 노래 신청 많이 해주셨어요. 1022님도 그렇고 돌리 파튼의 노래들이 라이키팝으로 신청곡으로 많이 들어왔는데요. 미국 컨트리 음악의 상징이죠. 가수 돌리 파튼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8월 25일 향년 80세로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팬들이 또 애도의 마음을 전했는데요. 우리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돌리 파튼이에요. I will always love you 띄워드리고요. 382 하나님 보내주셨네요. 브래드의 오브리.

하효진의 라이키 팝. 노래 순위를 맞추면 선물을 드리는 차트 복권 시간입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노래가 이번 주 CBS 뮤직 차트 몇 위에 올랐는지 그 순위를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기가 막힌 힌트를 드리니까 아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15분께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더위를 좀 날려봐요. 자, 차트 복권 규칙 안내해드립니다. 첫 번째, 중복 참여는 안 됩니다. 첫 번째로 보내주신 메시지만 인정이 되고요. 두 번째, 해당 노래가 나가는 동안에 올려주신 것만 집계가 돼요. 노래가 끝나자마자 집계도 끝나니까 빠르게 한 번만 보내주세요. 제가 힌트도 안 드렸는데 지금 벌써 45위입니다라고 6679님이 땡 틀렸습니다. 자, 오늘의 노래를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이 노래를 듣자마자

다들 몸을 흔들흔들 고개를 까딱까딱하게 되실 겁니다. 바로 천마완바의 Stop Thumping 이 노래 준비했어요. 자, 힌트가 필요하시겠죠? 오늘 힌트는요, 여러분, 식당 메뉴판에 숨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의 식당 메뉴판에는 칼칼하고 뜨끈한 육개장이 있고요. 매콤한 오징어 볶음도 보입니다. 육개장과 오징어 볶음, 육개장과 오징어 볶음. 입맛 돌게 만드는 이 메뉴 속에 두 자리 숫자 보이시나요? 육개장과 오징어 볶음. 이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육개장과 오징어 볶음. 정답 여기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에 참고해주시고요. C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육개장과 오징어 볶음 준비되셨으면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차트 복권 노래 천바완바의 서브덤핑에 이어서 0545님께서 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커링 크루의 Die in Your Arms까지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차트 복권 노래 서브덤핑, 이 노래는 CBS 뮤직 차트 몇 위를 차지했는지 맞추는 게 오늘의 차트 복권 문제였는데요. 제가 힌트를 기가 막히게 드린다고 약속했잖아요. 육개장과 오징어 볶음, 오늘의 정답은 65위였습니다. 와! 처음처럼 이천님께서 65위여 하시면서 학창시절에 많이 먹던 도시락

반찬이라고 육개장과 오징어 볶음. 아, 도시락 반찬으로도 그죠. 오징어 볶음은 많이 먹었는데 육개장도 싸가셨나요? 정말요? 오, 맛있겠다. 근데 4395님이 처음 보내보는데요. 육개장과 오징어 볶음 먹고 싶어요. 저도요. 저도 이거 힌트 내면서 힌트 준비하면서 약간 침 고이고 먹고 싶었다니까요. 0798님 이렇게나 친절한 힌트라니 크크 하셨고 1048님께서 운전하다가 웃겨서 신호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라고. 어머,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신호는 잘 지키셔야 되고요. 제가 여러분 이 그 차트 복권 할 때마다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고민합니다. 오늘 힌트 도대체 뭘 내야 되나. 이제 점점 그 바닥이 보이거든요. 아이디어가 고갈돼가지고. 그래도 제가 정말 열심히 고민해가지고 매주 힌트를 가져올게요. 우리 라이커님들 많이 맞추시면 좋으니까요. 근데 또 이게 모든 분들께 선물을 드릴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차트 복권은 매주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또 기다려주시고 참여해주세요. 처음 선물 못 받았다고 삐지기 없기 우리 약속해요. 키인입니다. Love of my life.

또 완전 여러분 제가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요. 꼬마 강신유 육개장보다 닭개장이 좋아요라고. 육개장보다 닭개장. 그래서 맛있죠? 그럼 둘다 맛있지 않나요? 먹는 얘기는 언제나 즐겁습니다.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이번 주 공연 선물 있습니다. 철학과 힙합, 이보다 더 힙할 수 있을까? 블랙뮤직과 뮤지컬의 만남, 뮤지컬 소크라테스 패러독스입니다. 이 공연은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놀 서경 스퀘어 스콘 1관에서 관람하실 수 있어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 주세요. 라이키팝 오늘 끝곡은 이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Doors That Light My Fire.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재밌게 즐겁게 많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대부분 지방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날씨가 무덥습니다.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른 곳이 많은 모습인데요. 특히 대구가 공식 기록으로 36.7도를 나타내며 전국에서 가장 더웠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나겠는데요. 주말을 전후로 전반적인 기온은 지금보다 조금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아침과 밤에는 날씨가 선선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은 전반적인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 25도, 낮 기온은 31도가 예상되는데요. 내일도 남부지방은 33도 안팎의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는 비나 소나기 예보가 잦은데요. 오늘 저녁까지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5: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4: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6: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4: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8: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9: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10: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9: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10: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11: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7: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CBS 경제 연구실.
1: CBS 경제연구실,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는 기후로운 경제

0: 이 내용 포함한 이번 주의 기후 현안 주간 기후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뵙겠습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넥스.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6: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7: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Walk it, walk it.
8: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9: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0: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G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11: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13: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CBS 정책부 양형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4: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 가지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강원 AI 데이터 센터 유치전 후끈. 지난주에 이어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소식 가져왔습니다.
13: 네.
14: 전력과 용수를 어떻게 공급할지도 중요한데 이 AI 데이터 센터를 어디 지을까? 이것도 이제 뜨거운 이슈인데요. 특히 강원도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강원도는 왜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을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강원도는 기업 불모지잖아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면 이제 역대급 기업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겁니다. 현재 GS그룹이 동해의 아시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최소 투자 규모만 3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SK그룹까지 AI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죠. 강원도는 이뿐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 연 2만 명, 완공 후 2천에서 3천 명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강원도는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위한 국내 최적의 입지로 꼽힙니다. 24시간 가동되는 데이터 센터 특성상 이 냉각 기능이 중요한데요. 강원도의 서늘한 기후로 인해서 여기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강원도가 떠오른 겁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도 AI 데이터 센터를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13: 네, 결국 AI 데이터 센터 유치하면 안 그래도 강원도는 이 수도권 옆에 있어서 개발에 여러 가지 그동안 제한에 묶여 있었는데
14: 네.
13: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

0: 그렇죠.
1: 이제 이런 그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런데 취재해 보니까 좀 다른 이야기도 지역에서 들린다 이런 거죠.
0: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서 하나를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스코틀랜드 농촌보호협회 APRS가 올해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스코틀랜드도 강원도처럼 이제 서늘한 기후가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스코틀랜드에 건설하려고 눈독을 들인다고 해요. 그래서 APRS가 미국 내 이제 데이터 센터가 밀집된 지역이죠. 미국 버지니아주의 10년간 그 경제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1: 네.
0: 분석 결과를 보면 데이터 센터에서 일자리 한 개를 창출하는데 3,300만 달러, 하나로 약 456억 원의 투자가 필요했고요. 이는 일반 IT 투자와 비교하면은 고용 창출 비용이 400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결국 일자리 만들어내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만 일자리 하나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죠.
0: 그렇죠. 그래서 수도나 하수도, 전기 이런 공공설비 투자 비용 네.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일자리 하나당 220만 달러, 하나로 약 30억 원에 불과했고요. 이제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일자리 창출 효과에 있어서는 데이터 센터 건설이 다른 투자와 비교하면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1: 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게 나오네요.
0: 네.
1: 네.
0: 또 버지니아주에서 가동 중인 데이터 센터 고용 현황을 분석해봤더니 대부분의 고용 인원이 20명에서 50명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1: 그러니까 결국 한 데이터 센터당 네. 이런 정도 나오더라.
0: 그렇죠.
1: 네.
0: 건설 단계에서는 평균 1,000명에서 2,000명이 투입됐는데 착공 후에 고용 인원이 강원도 예상보다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1: 예, 저도 뭐 이 강원도 쪽의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지금 양 기자 지적대로 도 내에서는 이게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건설이니까 또 건설 경기도 좀 활성화되고 지역에 어쨌든 수십조가 들어오는 거는 지역에 좋은 거다.
0: 네.
1: 이제 이런 논리를 갖는 쪽이 있고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들어오는 게 결국은 현재 강원도에 한 10기에 달하는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는데 이게 송전선이 없어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못 가져오니 그 놀고
0: 낮고.
1: 있는 전기 네. 석탄 화력을 돌리자. 그런데 석탄 화력 발전소를 또 돌리게 되면 탄소가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게 탄소 감축과 좀 충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다가 또 아무래도 석탄 화력 발전소 돌리면은 여러 그 대기 오염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0: 네.
1: 석탄 재도 날리고 이게 과연 지역 주민에게 좋은 거냐 이런 걸 좀 감수하더라도 여기서 일자리가 계속 나오고 정말 아주 지역 경제가 들썩하면 또 좋은데 이게 외국 사례에 비해 보니까 데이터 센터 하나 짓더라도 이게 거대한 하나의 그 직사각형 공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지 관리 인원만 필요하기 때문에
0: 네.
1: 일자리가 그렇게 강원도에서 얘기하는 만큼 많이 안 나온다. 일자리가. 결국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간 혜택이 좀 제한적인 거 아니야? 또 이런 지적이 한 축에 있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좀 중앙정부를 포함해서 과연 이 데이터 센터가, 이 AI 데이터 센터가 누구를 위한, 무슨 목적으로 이게 만약에 또 해외 이런 거대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거대 기업들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하는 요새 AI 개발 경쟁이 후끈하잖아요.
0: 네.
1: 이런 데가 미국 내에 이거 짓기 힘드니까 한국에 지은 데이터 센터를 좀 우리가 임대해 쓰겠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게 활용된다면 그러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AI 개발에 크게 도움되는 것도 아니지 않냐. 뭐 이런 또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0: 네.
1: 이거는 좀 정부나 또 도 내에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0: 네.
1: 자, 다음으로 알아볼 소식은요.
0: 기후부 직장 내 괴롭힘 올해의 급증.
1: 이거 상당히 중요한 소식인데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0: 네. 저희가 메가 프로젝트 관련 소식도 잘 다루고 있는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만큼 이제 바쁜 부처가 됐죠. 기후에너지 환경부가요.
1: 맞습니다.
0: 그런데 지나친 속도전 때문일까요? 조직 내부에서 위험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저희 CBS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기후부로부터 최근 3년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 현황을 입수해봤더니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는데요.
1: 네.
0: 먼저 이 취재를 시작하게 된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지난달 16일이었습니다. 기후부 소속 30대 사무관이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0: 채 발견됐습니다.
1: 네.
0: 교수님도 이 소식 들으셨죠?
1: 물론이죠.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상당히 충격이었고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0: 그래서 이 사망사고가 알려진 이후 나흘 뒤에 20일이었거든요. 기후부 내부망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는 이제 취지로
1: 네.
0: 이제 적혀 있었는데요. 사건 발생 직후에 저도 이 글을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고인이 상사로부터 잦은 질책, 인신공격성 발언, 모욕 등에 시달렸던 것으로 이제 나타났고요. 상사로부터 인수인계도 못 받고 1년 8개월 동안 부서 이동만 두 차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2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제 세 번 새로운 이제 팀에 투입이 됐던 거죠. 이 문제가 그동안 언론이나 사람들의 주목을 크게 끌지는 못했거든요. 근래 부처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긴 해서 이번 기회에 자세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1: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최근 3년간 기후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얼마나 접수됐고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연도별로 살펴봤습니다. 2023년 한 건, 2024년 한 건에 그쳤는데
1: 그 당시는 그냥 환경부잖아요, 그죠?
0: 그쵸,
1: 이때는 환경부죠. 예, 환경부죠.
0: 예, 올해 들어서 8건으로 급증했습니다.
1: 네.
0: 올해 첫 신고는 지난 4월이었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7건이 모두 지난달에 집중됐다는 점입니다.
1: 아, 그래. 7월 달에.
0: 네.
1: 예.
0: 앞서 말씀드린 7건 가운데 5건이 사무관 사망 사건 이후 접수됐거든요.
1: 아하.
0: 이번 사무관 사망 사건 이후에 불거졌던 논란이 해당 사무관이 살아생전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했는지 여부였어요. 기후부와 기후부 노조는 고인의 신고가 없었다는 입장이었는데 고인 주변에서는 고인이 생전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고민했었다라는 전언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희가 팩트체크해본 내용인데요. 사망 당일인 16일과 20일에 숨진 사무관과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각각 들어왔었습니다. 두 건 모두 고인이 직접 신고한 것은 아니고 사망 이후 주변에서 신고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1: 그러면 그 피해를 그 사무관이 받고 있다는 신고를 주변 동료들이 한 거군요.
0: 네.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취재를 하면서 저도 상당히 놀랐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사고 발생 직후 기후부 건물 내부에 한 2주 정도 추모 공간이 마련됐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이루어진 이후에 기후부가 노조랑 유족과 소통을 서두르고 노조도 청와대 앞에 가서 이제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부처 전체가 이제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자성을 이제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1: 네.
0: 이런 저희가 확인한 통계는 이런 분위기와는 좀 다른 얘기가 아닌가 이런 걸 보여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네. 내부에서도 이제 기후부가 정말 진심인 거야? 이런 다른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왜 이렇게 좀 급증했을까
1: 네.
0: 좀 알아봤더니 물론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습니다. 근데 업무 과부하를 언급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현재 기후부가 옛 환경부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에서 자원부분만 이제 따로 떼서
1: 그렇죠.
0: 합쳐서 이제 신설한 조직이잖아요. 그동안 저희 기후로운 경제생활에서도 성공적인 조직 개편을 기대하면서 관련 보도를 해왔는데요.
1: 네.
0: 개편 이후에 과거 환경부 직원들 입장에서는 성격이 전혀 다른 에너지 업무를 맡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업무 과부하가 온 걸로 보고요. 거꾸로 산업통상부 직원들도 맞지 않았던 옛 환경부 업무들을 맡은 경우도 있죠. 그렇다 보니까 기존 직원들도 업무 적응이 쉽지 않았을 텐데 더군다나 전연차 직원들은 특히 고충이 더 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사실은 네.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부처 재배치 이런
0: 네.
1: 뭐 이름도 바꾸고
0: 네.
1: 또 업무도 좀 바꾸는 이런 일들이 없진 않았는데 좀 보니까 특별히 어떤 업무의 성격상 이번에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이런 괴롭힘 신고가 늘어난 뭔가 배경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그리고 여기 현 정부 기조가 지금 속도와 성과의 방점이 찍혀 있잖아요.
1: 그래요.
0: 네.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 달성 이게 정부 목표였는데 그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2030년까지 조기 달성해라.
1: 아.
0: 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니까 우리 이거 임기 내로 할 거니까 어떻게 전력이랑 용수 공급할 건지 대책 빨리 내놔라. 근데 이번에 12차 전기본 초안이 발표됐잖아요.
1: 네.
0: 거기 보니까 전문가들이 이 100기가와트로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또 추가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건지 이런 것들도 마련해서 이제 보고해라.
1: 아.
0: 이렇게 업무가 업무를 낳고 이런 업무의 연속이 이제 계속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새 조직이 제대로 자리 잡기도 전에 정책 목표는 계속 상향이 되고
1: 아.
0: 그때마다 실무자들에게는 새로운 과제가 떨어지는 그런 구조인 셈이죠. 그 와중에 인력 충원은 요원하고요. 문제는 이런 속도

0: 선을 조직 전체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려면 국장은 과장을, 과장은 주무관과 사무관을 이제 다그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1: 아, 그 특별히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이 업무 부하가 급증한 이 네. 배경을 잘 이해가 되네요. 어떤 상황인지.
0: 네.
1: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1: 기후부가 내놓은 대책은 뭐죠?
0: 네, 기후부는 저연차 직원이랑 이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또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현재 행정안전부랑 인력 충원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데요.
1: 아, 그렇군요.
0: 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최소 100여 명 정도는 늘려야 하지 않겠냐
1: 네.
0: 이렇게 공개 입장도 밝혔습니다. 인력 충원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고요. 일단 장관이 구체적인 이제 충원 규모까지 언급한 것으로 봐서 기후부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뭐 KGX, 전기차 보급 확대,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 이런 정책 목표도 중요하겠지만요.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지나치게 몰아세우는 조직 문화는 이번 기회에 분골쇄신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0: 사실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기부만의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얼마 전에는 소방청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잖아요.
1: 네, 이 공무원 자살 소식 정말 끊이지 않고 들려옵니다.
0: 네, 사실 문제의 실마리는 간단합니다.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포함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은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인사혁신처나 소속기관의 고충처리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서 다른 노동자들은 외부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지만 공무원들은 이 길이 막혀 있는 거죠. 전문가들도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공무원 사회가 이런 셀프조사를 바탕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분, 피해자 보호 조치들을 이제 결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쉽사리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는데요.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의 공무원을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제 발의했지만 여러 현안에 밀려서 계류 중입니다.
1: 네.
0: 네. 정부는 물론 국회도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1: 그 양 기자 네. 취재한 내용을 들어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물론 이제 기후에너지 환경부 내에 최근에 업무 급증. 왜냐하면
0: 네.
1: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전기 없으면 안 되는 프로젝트들인데 이 전기 정책 업무가 다 에너지 정책이다 기후부 과거에 환경부로 왔잖아요.
0: 네.
1: 그런 성격한 축도 있지만 동시에 이 에너지 정책이 기존의 경제부처인 산자부에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환경부의 어떤 조직 문화와 또 과거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 문화 하나는 이제 보전을 주로 하는 환경부
0: 네.
1: 하나는 성장을 주로 업무 영역으로 하는 이런 경제부처 둘 사이에 또 잘 이 문화가 좀 다른 면이 아무래도 그 안에 또 들어가면 직장 상사 또 직원으로 연결이 되는데 거기서 오는 좀 또 문화적인 차이에 따른 갈등,
0: 네.
1: 소통의 부재 이런 거는 없었을까 이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0: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하고요.
1: 아, 그래요?
0: 그게 부처 신설된 이후에 거의 1년 가까이 됐는데도
1: 네.
0: 아직까지도 옛 환경부와 이제 산업부 직원들 사이의 조직 문화 차이가 존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환경부 직원들은 이제 일단 장관부터가 좀 에너지 일변도 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거 이제 환경 정책들이 좀 후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고 또 이제 뭐 산업부 출신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좀 문화가 자체가 좀 강하다 보니까
1: 왜 빨리 진행을 안 하냐
0: 네.
1: 이제 다그치고 뭐
0: 그런
1: 이런.
0: 것도 있고요. 또 약간 산업 이제 관료들의 좀 소위 엘리트 의식 이런 것들도 좀 있잖아요.
1: 예.
0: 그렇다 보니까 융화가 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1: 그래, 이런 네. 것들은 어쨌든 리더십이 중요하고 어쨌든 이런 식의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거든요.
0: 네.
1: 어떤 조직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그런 변화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리더 차원에서 또 사전적으로 좀 예측하고 준비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지만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빨리 좀 이 조직 문화를 조화롭게 잘 가져가기 위한 노력을 부처 내에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다시는 이런 일이 이제 없어야 되겠죠.
0: 네.
1: 자, 마지막 소식은 어떤 건가요?
0: 공공기후보험 부산은 시민 전원 가입 추진. 이번 여름 최고 기온 기록도 찍었고요. 너무 더웠습니다.
1: 네.
0: 처서가 지났는데 아

0: 아직도 덥습니다.
1: 네.
0: 이번 주 온열질환 사망자가 또 발생하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30명을 넘은 상태고요. 전체 온열질환자는 3,600명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자체들이 기후보험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1: 아, 기후보험?
0: 네.
1: 네.
0: 이번에는 부산시가 기후보험 전 시민가입을 추진하고 있어서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 네. 사실은 부산 바로 옆에 양산.
0: 네.
1: 여기가 이제 역대 가장 더운 기록 깼습니다.
0: 네,
1: 이번에
0: 네.
1: 42.5도까지 갔어요.
0: 네.
1: 이게 역대 현재까지 대한민국 100년 이상의 기상 관측 사상 최고 온도 찍은 겁니다.
0: 맞습니다.
1: 예. 그래서 부산에서 야구 경기 또 취소되는 너무 더우니까
0: 네.
1: 선수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니까요.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0: 네. 부산시에서 조례 하나를 입법 예고했어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를 고치겠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기후보험에 가입할 때 필요한 지원 조항을 새로 만들겠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 기후보험이 뭐냐? 지자체가 보험사랑 직접 계약을 맺어서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 상황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아하, 네.
0: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라는 게 타층적이잖아요.
1: 네.
0: 건강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농촌 지역에서는 농작물
1: 그럼요.
0: 피해가 있을 수 있고요. 야외 작업자들은 일을 못해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죠. 일단 부산시가 추진하는 거는 이제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지원하는 모델로 알려졌습니다.
1: 예, 이런 식의 노력을 지자체 차원에서 한다는 거 저는 그 자체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러면 이 보험료는 누가 지불하느냐 또 보험금은 충분히 나오는 거냐
0: 네.
1: 이게 그냥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아주 보상이 제한적이라면
0: 네.
1: 뭐 그렇게 실효성 없는 그런 기후보험 아니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을 수 있어서 좀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0: 네. 사실 부산시는 이제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경기도는 이미 기후보험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좀 경기도 모델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온열질환이나 한랭질환을 진단받으면 연 1회 진단비 15만 원, 기후 관련한 특정 감염병 진단비는 사고당 20만 원, 기후재해 사고 발생 시에는 위로금 30만 원, 사망 시엔 위로금 300만 원,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이렇게 보장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1: 네.
0: 제가 무슨 보험 광고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임산부를 비롯한 기후 취약계층은 추가료 입원비나 통원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고요. 개인별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합니다. 부산시도 이렇게 경기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보상 범위나 액수가 정해지지 않을까 추측되고 있거든요.
1: 예. 뭐 아무래도 그럼 보험료 누가 내는 건가? 이게 뭐 당연히
0: 네.
1: 보험 상품에서는 관심이 생기는데요.
0: 네.
1: 시민이 내는 겁니까? 아닙니까?
0: 이거 역시 경기도 사례를 좀 네. 참고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주민등록을 하면은 따로 보험 가입 절차 없이 이제 자동 가입이 됩니다.
1: 아.
0: 네. 보험료도 경기도가 전액 부담하고
1: 보호 재정으로 그냥 부담하는군요.
0: 네. 부산시도 비슷하게 모든 시민들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시민들에게 따로 보험료를 받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요. 재원은 기후대응기금이라는 것을 활용합니다. 이 기후대응기금이 서울, 경기, 부산, 전북, 전남, 광주 5개 광역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인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효율적으로 사용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거든요.
1: 네.
0: 이번에 좀 제대로 된 사용처를 찾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효용이 있을지는 경기도 사례를 살펴볼게요. 기후보험 지급 건수가 지난 8월 6일 기준으로 모두 34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에 온열질환 진단비는 103건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1: 네, 경기도 사례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 경기도에 지금까지 작년 기준 총 보험료 지급액이 26억 원 그리고 보험금으로는 한 10여억 원, 12억 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고
0: 네.
1: 근데 또 도 입장에서는 우리가 낸 돈보다 받은 게 적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서 하여튼 이런 제도는 물론 출발이 반입니다만 좀 더 실효성 있게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게 그래서 정말 시민들의 기후 피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0: 네.
1: 제주도 사례도 있다고요?
0: 네. 제주도도 기후보험이 있는데 형태가 좀 다릅니다. 경기도나 부산 모델이 건강 피해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제주도는 이 노동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1: 네.
0: 건설 현장에서 날씨가 더우면은 작업을 못 하잖아요. 작업 중지권이란 개념도 있고 일용직 노동자들은 그럼 급여를 못 받게 되죠. 그래서 작업이 중지된 경우에 휴업 손실을 일부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임금보전, 소득보전 방식의 기후보험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얼마 전에 기후보험 추진 현황 자료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전국 공공건설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제주도와 비슷하게 오후 작업이 너무 덥거나 추워서 못할 경우에 평균 1일 노임의 절반인 8만 원 정도를 기후보험금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1: 예, 필요하다는 생각 듭니다. 이게 기후위기가 특정 지자체만 집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노력이 필요하죠.
0: 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기후보험은 좀 특징적인 게요. 지수형 보험 보장 방식을 택했습니다. 원래 보험은 피해가 발생하면 그리고 그 피해받은 걸 증명하면은 보험금을 이제 지급해 주는 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기후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보장 체계가 잘 어울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상 신청을 한 사람은 보험금을 받게 되는데 이런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한 사람들은 네. 보상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수형 보험 보장 방식이 필요한 건데요. 이 방식에서는 사전에 결정된 특정 기후 지표에 도달하면 따로 손해액을 산정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아하. 예를 들어 1일 강우량이 100mm를 넘는다. 그러면 농작물 침해 피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보험금도 자동 지급됩니다.
1: 네, 이게 최근 보험사들이 기후보험 상품 만들 때 채택하는 방식이죠. 왜냐하면 1일 강우량 100mm 넘으면 이건 어마어마한 비니까요.
0: 네. 네,
1: 파라메트릭 보험 뭐 이렇게도 부르죠.
0: 그렇습니다. 해외에서는 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이 막 시작된 네. 상황입니다. 민간보험도 좀 살펴볼게요. KB손해보험이 이 지수형을 도입한 보험 상품을 내놨습니다. 이 상품은 강수량과 최고 최저기온 세 가지 지수가 조건에 맞으면 보험금이 자동 지급되는 방식이고요. 앞서 살펴본 제주도의 기후보험도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 이달 초에 동양생명에선 우리 원하는 기후질환보장보험이란 보험이 나왔는데요.
1: 제목이 길긴 하네요.
0: 이건 온열질환과 한랭질환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1: 어쨌든 중앙정부 또 지자체에서 이런 기후피해에 대한 네.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보험에 속속 관심을 갖고 또 가입한다는 것이 그만큼 기후 문제가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바로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1: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CBS 정책부 양형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CBS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CBS 뉴스룸.
2: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대규모 추가 세수를 어디에 쓸지 정부가 밑그림을 내놨습니다. 청년과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나라 빚을 줄이는 데도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종 사건들을 허위 종결한 경찰관이 구속 후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처리했던 실종 사건 약 300건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주택 공급을 위한 용산공원 활용 문제를 두고 정부와 서울

0: 시간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강남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한 제주항공 참사 당시 사고 원인의 하나인 이큘라이저 관련 문제점을 은폐한 혐의로 국토교통부 직원 7명이 뒤늦게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Walk it, walk
1: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컴.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 전문 건설 공제조와 KB인코.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2: 1600-9300 1600-9300.
4: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42.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수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대규모 추가 세수로 마련되는 이른바 미래 대응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정부 구상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크게 네 가지 분야에 투자한다는 게 청와대 구상인데, 국채 상환 등 재정 건전화에 투입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청와대에서 김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미래 대응 기금이란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그냥 써버리지 않고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청와대가 오늘 이 기금의 투자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겁니다. 지방주도 성장은 물론 신산업 투자, 3대 메가 프로젝트, 7개 분야 미래 투자, 청년 미래 세대를 위한 기금,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재원까지 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의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8: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또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서 지금의 만 원을 내일은 10만 원, 또 그 후에는 100만 원으로 키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7: 이 같은 성장을 위한 투자와 함께 재정 널뛰기 방지 역시 미래 대응 기금의 또 다른 기능입니다. 세수 호황기에는 추경으로 돈을 다 써버리고, 반대로 세수 결손기엔 극단적인 긴축과 불용 처리로 경기를 위축시키던 악순환에서 탈피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적재적소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추가 세수로 나랏빚부터 갚으라는 일각의 주문에 대해서도 그 계획이 없는 건 아니라면서 내년에 국채를 조금 덜 발행하거나 상환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 기금이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에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며 모든 관련 사업 계획을 국회에 제출해 운용의 투명성도 높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김영준입니다.
6: 미래 대응 기금 조성에 발맞춰 출산율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2년 연속 늘면서 합계 출산율이 0.8명대로 올라선 건데요. 올해 들어서는 출생아 증가세가 더 가팔라져 상반기 증가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9: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 4,300명으로 전년보다 1만 6천 명 늘어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여자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도 0.05명 오른 0.8명을 기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출생아 수와 출산율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의 출산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출산 반등세는 올해 들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6월 출생아는 2만 3,111명으로 1년 전보다 3,115명 늘어 24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합계 출산율도 0.88명으로 0.11명 올라 18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올해 2분기 출생아는 7만 791명으로 7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1년 전보다 9,675명, 15.8% 늘어 9분기 연속 증가했고 증가율은 역대

0: 가장 높았습니다. 상반기 전체로는 14만 5,804명이 태어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9,430명 늘었습니다. 상반기 기준 출생아 증가폭으로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습니다. 출산과 밀접한 혼인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6월 혼인 건수는 6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2분기에도 2018년 이후 가장 많아 10분기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1: 전국 유, 초, 중, 고교 학생 수의 경우 1년 새 19만 명 가까이 줄면서 536만 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교육기본통계조사에 따르면 학생 수는 2006년부터 21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반면 외국인 대학 대학원생은 30만 명을 넘어섰고 베트남 출신이 처음으로 중국 출신보다 많아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연이어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은 실종자와 통화가 됐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이 종결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해선 제주경찰이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 30대 여성과 60대 남성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부모경장. 어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된 부경장은 현재까지도 실종자들과 직접 통화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30대 여성의 경우엔 휴대전화와 사무실 전화 모두 통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60대 남성의 경우엔 가짜 전화번호를 기록했다가 들통났습니다. 부경장은 30대 여성의 실종 종결 사유로 교통사망사고, 60대 남성은 소재 확인으로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경장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제주경찰청은 어제부터 부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종결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제주경찰청 수사과장입니다.
3: 향후 피의자 추가 조사와 함께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 엄정 수사하여 송치할 계획입니다. 피의자가 처리한 신고 전건에 대해서 전수조사 TF를 가동,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점검해서 철저히 수사를 이어갈.
2: 한편 30대 여성의 사인으로 몸을 맨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으며 지난 5월 12일 밤 10시 15분쯤 집을 나간 뒤 외출 당일 밤이나 이튿날 새벽 숨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창준입니다.
1: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개혁기구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오늘은 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도 경찰의 6대 폐단을 들면서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제주 실종 사건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소식은 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잇따른 경찰 발악제에 여권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실에 경찰개혁기구 설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어제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경찰개혁 추진단 즉각 구성으로 거들었습니다. 이어 오늘 경북 안동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찰 관련 단골 직권남용 비위 메뉴인 6개 폐단을 일일이 열거했습니다.
5: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제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은폐 조작,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4: 이번 제주 실종 사건이 검찰개혁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야권 프레임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김 대표는 이번 사건이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졌던 사실을 환기시키며 보안수사권의 존치 여부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부 검사를 확대하거나 불법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고 책임 소재도 더 확고히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자신이 총리 시절 이미 경찰개혁의 중요성을 실감해 개혁안 마련을 요청했지만 진전이 안 되는 것을 보고 일찌감치 문제의식을 느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어제 구성한 경찰개혁추진단에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 피해자 대표 등 외부 인사를 들이고 경찰 출신 의원들을 자문위원으로 참여시켜 신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해낸다는 방침입니다. CBS 뉴스 박인입니다.
6: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1: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다시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대신 탄천 물재생센터 개발과 재개발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접점을 모색하며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광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엿새 만에 다시 만났지만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국토부는 기존 건축물이나 훼손된 부지를 제한적으로 활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공원 본체를 건드릴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오세훈 시장입니다.
8: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고요.
7: 대신 오 시장은 탄천 물재생센터를 옮긴 뒤 피지컬 AI 산업단지와 청년주택을 함께 조성하는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를 대안으로 공식 제안했습니다. 김 장관은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받아 탄천 물재생센터의 실제 주택 공급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9: 탄천 물재생센터에 대한 검토를 좀 해보겠다라는 정도의 취지로 시장님과 대화를 나눴고요.
7: 서울시는 재개발 용적률을 1.2배로 완화하면 2031년까지 4만 3천 가구를 추가 착공할 수 있다며 국토부도 전향적인 검토 의사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여러 현안에서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일주일 뒤 다시 만나면 한꺼번에 합의에 이를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신규 택지 7만 3천 가구에는 용산공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BS 뉴스 김광일입니다.
1: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특별수사단이 참사 관련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한 국토교통부 직원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참사 600여일 만에 첫 송치였는데 정작 핵심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은 빠졌습니다. 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고위직을 포함한 국토부 직원 7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무안공항에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인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규정에는 로컬라이저를 활주로에서 더 먼 곳에 배치하거나 부서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이런 내용은 빼고 국토부에 유리하게 자료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한동훈 특수단장입니다.
11: 관련 규정에 맞지 않은 것들이 다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불리한 부분은 감추고 표면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는 규정만 선별적으로 인용하고 또 해석도 약간 왜곡하는 방향으로.
10: 특히 국토부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제시됐는데도 고위직이 이를 묵살하고 고의적으로 은폐했다고 특수단은 결론 내렸습니다. 참사 발생 약 600일 만에 경찰의 첫 사건 송치가 이뤄졌지만 정작 핵심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수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특수단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74명을 입건하고 국토부 등을 수차례 압수수색했지만 참사 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CBS 뉴스 정석호입니다.
1: 현직 교사들과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1타 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어 강사 조정석 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주보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현직 교사들에게 수학 문항을 제공받고 3억 4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사교육 강사 현우진 씨.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현 씨와 사교육 강사 서모 씨, 현직 교사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씨가 교사들에게 건넨 돈을 사적 거래에 의한 채무 이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교사들이 문항 하나당 평균 24만 원을 받았는데 청탁금지법상 금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현 씨가 전문 업체나 일반인에게 문항을 받고 지급한 금액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었다고 짚었습니다. 판결 직후 현직 교사 측 변호인인 한은지 변호사는 무리한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13: 어떤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이름이 붙여져서 계속 올라간 수사기관에서는 조금 폭넓게 보고 좀 무리하게 보고 기소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2: 현직 영어 강사 조정식 씨도 수업에 사용할 문항을 현직 교사들에게 받고 8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 씨 역시 시장 가격으로 이루어진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오늘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CBS 뉴스 주보배입니다.
1: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동업자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0: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요. 최근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결론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송선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 거액의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는 지난해 5월 동업자였던 피카코인 대표 A씨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판매 수익 18억 8천만 원을 정산하지 않았다는 혐의입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이씨가 상장 비용으로 지급했다며 허위 내역을 제시해 40억 원을 가져갔고 이 가운데 18억 8천만 원을 정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1년여 동안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상장 비용 지급 내역을 제시했다는 것만으로는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가 이미 상당한 금액을 정산받은 점 등을 들어 비용을 가로챌 고의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A씨 측은 이씨가 제시한 40억 원의 상장 비용이 실제로 사용됐는지 경찰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허위 지급 내역을 만든 것 자체가 적극적인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송치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송선교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위한 유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제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능성을 따지며 숙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2: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어제도 김정은 위원장과 예전에 찍은 사진 3장을 SNS에 올렸습니다. 한미훈련을 축소시키고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며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 또 유화 제스처를 취한 겁니다. 북한은 김여정 부장의 담화를 통해 훈련 축소로는 부족하다며 미국의 공을 넘긴 뒤 특별한 반응 없이 숨을 고르는 양상입니다. 특히 김 위원장 주재로 정치국 확대 회의를 어제 열었으나 이 문제는 북한 보도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러시아와의 밀착 속에 트럼프가 연일 대화를 하자고 하니 급할 게 없는 북한입니다. 핵무력 강화와 함께 8년 전 정상회담 때와는 비할 수 없이 유리한 입장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러나 러시아 파병으로 시작된 북한의 전략적 공간이 계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미중 대립 속에 중국, 러시아와 밀착할수록 북한의 입지가 좁아지고 종속될 위험도 있습니다. 80년대 후반 동맹인이라고 하는 두 나라로부터 이른바 배신을 당한 북한입니다. 이런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대화를 통해 수교로 나갈 유인은 여전하다는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현재로는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김 위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김학일입니다.
0: 중국 베이징에서 닷새간 열린 로봇 운동회가 오늘 막을 내립니다. 달리고 뛰는 기본 능력은 빠르게 향상됐지만 손과 눈을 함께 쓰는 복합 동작은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 속에 중국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기술 표준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정영철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3: 100m 경주에서 높이뛰기와 멀리뛰기까지 대부분의 육상 종목에서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많은 실험을 거친 기본 동작은 1년 사이 실력이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새로 도입된 종목에서는 부족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두 명이 한 팀이 되는 줄다리기에서는 뒤로 버티던 팀이 넘어지자 상대 팀도 중심을 잃고 함께 쓰러져 엉켜버리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4: 방금 이쪽에 있는 팀이 승리했지만 양쪽 모두 쓰러져 버렸습니다.
3: 탁구 역시 올해 처음 도입됐는데 제대로 된 랠리가 이어지지 못하고 경기가 싱겁게 끝났습니다. 공의 궤적을 실시간으로 판단하면서 몸의 위치를 잡고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아직은 인간에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기술 표준 마련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2028년까지 인공지능, 관절 센서 등을 포함한 6개 분야에서 100개 이상의 표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최근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기술 표준을 선점해 미국 등과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정영철입니다.
0: 세계 게이머들의 눈과 귀는 독일 쾰른을 향해 있습니다.

0: 아, 세계 최대 규모의 게임 전시회가 개막하는데 국내 대표 게임사들도 신작을 대거 공개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박효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 크래프톤과 NC, 펄어비스 등 국내 대표 게임사들은 게임스컴 전야제에서 총 9종의 신규 게임을 공개했습니다. 게임스컴 전야제는 매년 글로벌 주요 게임사들이 신작과 새 소식을 발표하는 글로벌 게임업계 최대 축제입니다. 크래프톤은 프로젝트 제타, 에이지 트위스터, 퍼그 대그넷 등 국내 게임사 중 가장 많은 신작 5종을 소개했습니다. NC는 아이온2와 신더시티, 라이크 오더 다이 등 세계 게임의 광고 영상과 타이틀명 등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참여해 붉은 사막 최신 버전 광고를 공개한 펄어비스는 게임스컴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에 연사로 초청받아 글로벌 무대에 강연자로 섰습니다. 이들 게임사들은 이번 축제를 계기로 세계 게이머들의 시선을 끌며 글로벌 입지 강화에 나설 계획으로 게임스컴 어워드 주요 부분 수상으로 그간의 노력이 빛을 발할지도 관심 포인트입니다. 특히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은 최고의 PC 게임 등 두 개 부문 후보에 올랐고 크래프톤의 에이지 트위스터도 수상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최종 수상 여부는 심사위원단과 관람객, 시청자들의 투표를 거쳐 모레 결정됩니다. 한편 오는 30일까지 닷새간 진행되는 올해 게임스컴은 약 23만 3천 제곱미터 면적에서 40개국의 국가간이 운영돼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CBS 뉴스 박효진입니다.
0: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현행 수준인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한 소식통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는 현행 12억 원 수준에서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0: 네, 어텐션 뉴스 오늘도 최인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주 기자.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첫 소식은요.
3: 요즘 청년들의 가짜 소비입니다. 왜 가짜 소비라고 했냐면요. 이제 뭐 치킨이나 마라탕 같은 걸 그 먹고 싶은 날 배달 음식을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와 배달까지 선택을 하는데요. 배달 완료 이렇게 알림은 뜨지만 실제 음식이 오지는 않습니다. 바로 가상 배달 앱 이야기인데요. 네. 실제 돈은 한 푼도 나가지 않고 대신 오늘 아낀 돈 뭐 2만 5천 원, 아낀 칼로리 뭐 1,800 칼로리 뭐 이렇게 절약한 금액이나 수치 이런 것들이 화면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앱 이름이 배달 안 와요라고 하는데요.
0: 배달이 안 와요. 네, 네. 네.
3: 입소문을 타면서 그 최근 애플의 그 앱스토어 전체 무료 앱 다운로드 1위까지 올랐다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뭐 35만 원 상당의 고가 그 비만 치료제를 패러디해서 스마트폰을 배에 대면 주사를 맞는 듯한 화면만 보여주는 마음자로, 그러니까 마운자로에 빗댄 거겠죠. 마운자로라는 가상 주사 사이트도 큰 인기라고 합니다. 소비 수준과 욕구는 높아졌는데 지갑 사정이 팍팍하다 보니까 무지출 챌린지를 넘어서 아예 소비하는 기분만 내며 지출을 통제하는 이른바 가짜 소비 놀이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0: 네, 아무래도 고물가 시대이다 보니까 이런 청년들의 우픈 생존법이자 데일리 만족 문화인 것 같네요. 네. 자, 다음 소식은요.
3: 단 1분 만에 유명 아이돌 콘서트 티켓 그 70장. 80장이죠. 80장을 싹쓸이한 매크로 암표상이 구속이 됐습니다. 네. 울산경찰청이 30대 남성을 공영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송치를 했는데요. 이 남성은 자신이 직접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과 외국인 명의 계정 1,100개 정도를 동원해서 아이돌 콘서트 티켓 1,700여 장을 부정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가의 3배 이상의 웃돈을 얹어서 되팔았는데요. 원래 가격보다 13배 비싼 뭐 273만 원을 받고 팔아치운 티켓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챙긴 순수익만 4억 2천만 원이 넘는데요. 서울에서도 이 BTS의 광화문 공연이 있었잖아요. 그 티켓 2,600여 장을 매크로로 쓸어 담아서 4억 4천여만 원을 챙긴 이번엔 30대 여성입니다. 여성이 경찰에 적발돼 그 검찰로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오는 그 28일부터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티켓 부정 판매 자체가 전면 금지되는 그런 개정 공연법이 시행되는 만큼 온라인 암표상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0: 네, 팬들의 간절한 마음을 악용하는 암표 범죄 이게 뿌리 뽑혀야 되겠는데 이게 좀처럼 근절이 안 되네요.
3: 그렇습니다.
0: 네, 오늘 어텐션 뉴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최인수 기자였고요. 자,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 날씨 소식 들어봅니다. 이수경 기상 리포터 전해주시죠.
4: 네, 오늘도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

0: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구가 공식 기록으로 36.7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나겠는데요. 하지만 주말을 전으로 전반적인 기온은 조금씩 낮아지겠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해가 없는 시간대는 날씨가 비로소 선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내일 전반적인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남부지방은 약간 낮은 곳도 있겠는데요. 여전히 덥겠습니다. 서울은 내일 아침 최저기온 25도, 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고 그 밖의 지역은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예상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저녁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남부지방도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은 최대 3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남부지방은 제주도와 전남권, 경남권의 경우 5에서 60, 남해안은 최대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8월 26일 수요일 저녁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조성준, 임승선, 문은지, 기술 박수지,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CBS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6: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7: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8: 당연하죠.
7: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8: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앵커를 대신해 이번 주 진행을 맡은 박원석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 만찬에 초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원팀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하면서 여권에서도 위기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한판 브리핑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보수 야권인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지는 2부 노컷들에 대해서 이 내용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세제 슈가 버블 슈가 버블 슈가 버블 깨끗하게 슈가 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 버블
0: 우리 집은 슈가 버블
2: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 건설 공제조합 K-핀코
3: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핀코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핀코
2: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5: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6: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5: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7: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에어컨.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0: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 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재난 안전화 스타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6: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7: 경복대학교.
8: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9: 네, 한판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곽유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10: 네, 안녕하세요.
9: 네, 그리고 오늘도 김유정 전 의원님 그리고 강전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11: 네, 안녕하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9: 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이 30%대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 네, 소개해주시죠.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38.9%였고요. 부정평가는 57.9%였는데요. 직전 조사보다 긍정은 4.0%포인트 내리고 부정은 3.8%포인트 올랐습니다. 해당 기관 조사 기준으로는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가 나온 건데요. 네. 특히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다라는 게 눈에 띕니다.
9: 네.
10: 20대는 긍정이

0: 30.1, 부정이 62.9%였고요.
1: 네.
0: 30대는 33.1% 대 65.8%였습니다.
1: 네.
0: 여기에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권역에서도 부정평가가 조금 더 우세했는데요.
1: 네네.
0: 정당 지지율만 놓고 보면 민주당 43.9, 국민의힘 37.3%로 민주당이 6.6%포인트 앞섰습니다.
1: 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입장이 나왔다고요?
0: 네, 공지가 있었습니다. 네.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둘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 전반을 섬세히 살피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도 강조했습니다.
1: 네, 어제 지도부 만찬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을 독대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이뇨한 대한적십자 회장을 임명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건의했다고 알려졌어요.
0: 네,
1: 내용 소개해 주시죠.
0: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지도부 만찬이 끝나고 김민석 대표가 대통령과 따로 시간을 가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민석 대표가 당내외 의견을 많이 수렴한 결과 인류한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임명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네. 뜻을 전했다는데요.
1: 네.
0: 지난 6월 중앙위원회에서 회장으로 선출이 됐고 어제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 심사도 통과를 하면서 지금 대통령 인준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1: 네.
0: 여권에서는 인전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가슴으로는 이해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던 것 때문에
1: 네.
0: 반대 목소리가 계속 나왔는데요. 대통령이 이 건의에 어떤 답을 할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청와대는 건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런 정도로만 밝혔습니다.
1: 예, 두 분 패널 의견도 좀 들어보겠는데요. 김유정 의원님,
2: 네.
1: 첫 30%대 여론조사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2: 엄청 뼈아프네요. 뼈아프고요.
1: 네.
2: 지방선거 그 직전에 60%대를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1: 그랬었죠. 예.
2: 그때하고 지금 비교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추락을 한 셈이어서.
1: 네. 불과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2: 네. 네. 뼈아프고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도 없는 것 같고
1: 네.
2: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부동산 이슈는 뭐 상수로 들어가는 것 같고
1: 네.
2: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증시 문제도 있고 특히 한미 훈련 축소한 것 때문에 안보 문제도 조금 국민들 마음속에 있는 것 같고요.
1: 근데 그건 우리가 축소한 건 아니잖아요.
2: 그렇죠.
1: 네.
2: 미국에서 뭐 요청한 거니까
1: 네.
2: 그래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그런 정도의
1: 국민들이, 불안하다.
2: 국민들이 의구심 네. 이런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치안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경찰의 지금 부실 수사 때문에 저는 이게 상당한
1: 네.
2: 요인으로 작동한 게 아닌가 싶고요.
1: 보안사건 폐지 여론까지 포함해서.
2: 그렇습니다. 네. 보안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 제주 장미란 씨 사건에 이제 보면은 없더라도 아, 이게 내 문제일 수 있겠는데
1: 예.
2: 그게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예.
2: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믿어도 되는 거야? 경찰이 수사권 개시권, 종결권 다 갖고 간다는데 근데 우리는 괜찮은 거야?
1: 네.
2: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경찰하고 통화할 때 무조건 녹음하자. 이게
1: 네.
2: 지금 뭐 엄청나게 이 댓글에 반응이 뜨겁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2: 그게 아마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다음에 전당대회 어떤 여파가 아직도 좀 남아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인 것 같아서 청와대에서도 뭐 여론조사에 일일비 않는다는 그런 마음이었겠지만 오늘 그런 입장이 나온 것도 신경이 많이 쓰인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상대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어쨌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것이 야당 입장에서도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1: 네.
3: 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할 만한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다.
1: 네.
3: 조금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동산과 증시 여기에서의 문제점으로 대통령의 지지자 중에 뉴 이재명이란 그룹이 있었잖아요.
1: 예, 예.
3: 이재명 당대표 시절은 싫지만 그래도 대통령 이재명은 통합도 하고 그리고 특히 경제를 살리겠지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이제는 완전히 뒤돌아섰다라고
1: 네.
3: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교안보 같은 경우에도 훈련 축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전에도 정동영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서 미국으로부터 뭐 정보 제한을 일부 제한을 받는다라든지
1: 예.
3: 그리고 안규백 장관과 관련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역치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예.
3: 그리고 지난주부터의 또 새로운 이슈인데 대법관 재청 문제
1: 네네.
3: 이것이 결국에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1: 네.
3: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결국에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려는 것 아니냐 국민들이 또 그런 생각까지 가시다 보니까 뭐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도 없고 있고 당분간은 이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1: 두 분 다 굉장히 복합적이다. 지지율 하락이 뭐 민생 경제나 안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중첩돼 있다. 우리

0: 곽우신 기자.
1: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원인일 텐데요. 네. 저는 언론 탓은 아닌 것 같고요. 이간질 네. 때문은. 기본적으로 지금 코어지지층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분들도 빠진 거고 중도층도 빠진 거. 사실 예. 하나의 요인만으로는 지금의 추세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쪽이 네. 다 빠지고 있는 건데 각기 다른 이유들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은 김민석 대표의 지금 최근의 행보라든가 대통령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도 기존에 흩어졌던 지지층을 다시 어떻게 모을 것인가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당장은 어려워도 좀 누적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네. 지금 당장 급한 불이 너무 네. 많은 것 같긴 합니다.
2: 근데 이 와중에 네.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인요한 전 의원에 대해서 임명을 인준, 좀 예. 예, 이거를 좀 고민해 달라라고 김민석 대표가 정말로 대통령에게 말씀드렸다면은 이거는 무엇이 중요한지 지금 모르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0: 어떤 측면에서 그렇죠?
2: 이게 결국에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중앙위원회에서 선출 과정도 있었던 거거든요.
0: 그렇죠.
2: 그런데 물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절차를 밟아온 사람이 지금의 지지율의 문제 때문에 네. 이 인선을 지금 취소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여러 가지 대통령과 그 민주당의 문제점은 인류한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네. 오히려 대통령께서는요. 아까 제가 뉴 이재명 얘기도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수 쪽 인사들을 쓰겠다 이러면서 여러 차례 또 행동도 하셨고 네. 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보수층도 네.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류한 전 의원이 과거에 어떤 발언들 이런 걸 가지고서 취소하자 정말로 이거는 정말 언발의 오줌누기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0: 김희정 의원님 의견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3: 글쎄요. 6월에 이제 대통령의 이제 제가만 남은 셈이었잖아요. 네네. 두 달이 흘렀는데 대통령도 고민이 깊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론 내지 못한 것은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네네. 생각하고요.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에 네. 이분이 뭐 친한계로 뭐 분류는 됩니다만은 의사 출신으로서 굉장히 무리하지 않는 전 정신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한재 의원이 이 인요한 의원이 이 회장직에 올라갔을 때 네. 굉장히 반대하면서 기자회견 했던 저는 생각이 스쳐가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김민석 대표가 저는 민심을 전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전히 지금 결론은 대통령 손에 남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떤 결론을 내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도 반대고요. 네. 그다음에 이분이 뭐 의원직까지 그만두고 했습니다만은 탄핵 반대하고 이런 모습 보였던 것이 우리에겐 굉장한 상처로 남아 있어요. 네. 굳이 이분이 아니어도 저는 얼마든지 적십자사 회장은 후보들이 많이 있다라고
0: 그러니까 다른 중도 보수 인사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굳이 인요한 의원이 아니어도 네.
3: 꼭 인요한 의원이어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대통령도 아마 여론 민심을 조금 수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늘 갑작스럽게 대표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기자회견 장면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4: 저는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저는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설득해내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인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당내 다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제가 당을 위해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0: 자, 이주영 정책위의장, 또 김정철, 김성렬 최고위원 지도부도 함께 사퇴를 했고 천하람 원내대표가 지금 대행을 맡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1: 네,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가지고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당헌 단계에 따르면 60일 이내에 치러야 된다라고 되어
0: 있다. 비대위 없이 바로 전당대회로 간다는 얘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 사퇴 배경을 두고 갈등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1: 이게 여러 보도들이 있었는데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요. 이준석 대표가 지난 23일 저녁에 핵심 관계자들에게 처음 사퇴 의사를 먼저 밝혔고 네. 24일 비공개 최고위 때도 거듭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좀 언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핵심 갈등은 이준석 대표가 제시한 자강안을 두고서 좀 당내 노선 갈등이 있었다라는 네네. 건데요. 경기 남부에 집중적으로 출마해서 지역 기반을 만들자.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 측의 이야기였고 예. 천하람 원내대표는 근데 전남 순천, 이주영 정책위장은 서울 송파, 이기인 사무총장은 또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한 좀 지역이 흩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예. 이게 좀 하나로 안 모였다라는 거였는데요. 다만 당에서는 이런 갈등이 직접적인 사태 원인이다 이런 해석에 선을 긋고 있고 예. 당에서 알림으로 사실과 좀 다른 보도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기인 사무총장 오늘 박성태 뉴스쇼에 나와서

0: 당의 진로와 방향에 약간의 이견은 있었지만 갈등 정도까진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1: 그 가운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 부산시당 후보로 나섰던 정의한 씨의 자작극 수사, 이것도 아마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 계획을 치밀하게 했다 이런 정황이 추가로 나타났어요.
0: 네, 이 사전 모의 정황이 좀 추가로 드러났는데요. 정 씨가 공범에게 흔적이 잘 남도록 녹차 라떼를 준비해라 이렇게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네. 피습 장면에서 어린 놈이 무슨 시장이냐는 대사를 외치도록 한 것도 미리 이제 조율을 했던 걸 조사가 됐는데요.
1: 네.
0: 어디에 차량을 세우고 어떤 동선으로 접근해 도망칠지까지도 미리 논의한 정황이 공소장에 담겼다라고 합니다.
1: 네.
0: 우발적인 사건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계획을 한 거였고요.
1: 예.
0: 당초 정 씨 측은 공범이 검거되더라도 상해죄 정도로 가볍게 처벌받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요. 결국 이 피습 사건 선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치밀하게 기획했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1: 네, 우리 강정혜 대변인께서 개혁신당 상황을 조금은 더 잘 알 것 같은데 오늘 이준석 대표의 사퇴 어떻게 보셨습니까?
2: 그렇죠. 뭐 개혁신당의 내부를 잘 안다기보다는 이제 방송하면서 친해졌던 네. 분들한테 오늘 좀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요. 정말로 뭐 그렇게 큰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니다.
1: 그리고 갈등은 아니다.
2: 네, 24일 날 최고위를 하고 이제 그 비공개 최고위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만두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한 이틀 정도 시간을 두고 오늘 결정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지방선거 이후로 이준석 대표가 계속 힘들어했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1: 예.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언론에도 거의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2: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거의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기
1: 그렇죠.
2: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만두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시기적으로 그러면 뭐 한 달 정도 있다가 그만두면 좀 이해가 됩니다만 벌써 세 달이 다 돼가고 있는
1: 그랬죠.
2: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개혁신당에게는 조금 죄송하지만 지방선거 전이나 후나 지금 지지율의 그 여론조사상에 또 유의미한 수치 변화도 없어요.
1: 네.
2: 사실상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근데 문제는 김희정 의원님,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전력의 한 90%가 이준석 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3: 그렇습니다.
1: 뭐 일각에서는 이준석 사당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인데, 이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만뒀을 때 과연 개혁신당의 전망이 어떻게 되겠느냐, 좀 불투명하지 않냐 이런 관측들이 있어요.
3: 그런데 저는 그 너네끼리 한번 잘해봐라. 내가 자강안도 내고 쇄신안도 냈는데
1: 잊었다.
3: 예, 그러니까 이렇게 수용이 안 될 바에는 네. 한번 잘해봐라 이런 해석도 있고요.
1: 네.
3: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1인의 어떤 기대서, 한 사람의 어떤 명성에 기대서 그 살아가야 하는 어떤 소수 정당의 한계가 이미 노정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비용 고효율로
1: 네.
3: 많은 사람 당선시키겠다라고
1: 99만 원 선거운동
3: 그렇죠.
1: 이런 걸 내걸었었죠.
3: 예, 그랬는데 결국 기초의원 한 명 당선시켰단
1: 예.
3: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외 정당인 정의당보다 훨씬 뭐
1: 정의당은 6명이 당선된 걸로 알고
3: 예,
1: 있어요.
3: 진보당 예. 같은 경우에는 40명인가 예. 이랬단 말이에요. 당선시켰는데 그래서 이미 그 지방선거 참패가 굉장히 타격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동혁 대표의 1주년 기자회견과
1: 예.
3: 물러나라 물러나라 해도 안 물러나고 버텼던 그 예. 모습과 이준석 대표의 그 모습은 상당히 대비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고
1: 네.
3: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낙 국민의힘에서 그 비대위에 디어가지고 한마디로
1: 네, 네.
3: 지금 당헌당규에 비대위라는 얘기 자체가 없대요.
1: 네.
3: 조항 자체가 없어서 그냥 이제 두 달 내로 선거를 치러야 네. 되는 건데 전당대회를.
1: 네.
3: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방선거 직후에도 조금 그만두고 싶다라는 얘기를 조금 내색이 있었는데
1: 네.
3: 만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 네, 네.
3: 저도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자강론이나 내부의 약간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들이 글쎄요. 남부 벨트를 만들어서 경기 남부 벨트를
1: 네.
3: 만들어서 해보자는 게 소위 이제 맛집 옆에 또 맛집 먹자골목이 장사가 더 잘 된다.
1: 네,
3: 뭐
1: 네.
3: 이런 전략이었을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너무 이제 당세가 약하고 2%를 횡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미 조금 어려워진 게 아닌가. 또 지방선거에서 뭔가 돌파구가 마련됐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여기도 복합적인 사정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1: 네.
3: 좀 어려워 보입니다.
1: 네.
3: 예.
1: 우리 곽우신 기자, 개혁신당 네. 전망 혹시 뭐 개혁신당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까?
0: 사실은 합당 이야기가 계속 있기는 합니다.

0: 다만
1: 국민의힘과 합당.
0: 네, 국민의힘과 합당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체제가 만약에 좀 바뀌게 된다고 하고 조금 더 열려있고 포용있는 자세를 할 수 있는 좀 개혁 보수에 가까운 체제가 들어서게 되면 개혁신당도 결국 국민의힘으로 같이 합당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수면 아래서는 계속 있는데 네.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장동혁이 바뀔까? 이게 하나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개혁신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네. 지금의 국민의힘과는 도저히 합칠 수가 없는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합당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네. 이 두 가지 문제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어떤 식으로 좀 풀리지가 않는다. 근데 네. 1번은 뭐 개혁신당 할 수가 없는 건데 네.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럼 개혁신당 뭘 할 수 있겠느냐. 예, 결국 예. 앞으로 이준석 이제 전 대표죠. 윤석 전 대표가 대표직이 아니라고 해서 개혁신당의 최대 지분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결국에는 정치인으로서 이준석이 뭔가 좀 돌파해야 될 어떤 분기점은 필요하다라고 네. 봅니다.
1: 우리 강 대변인님. 네.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 합당 가능합니까?
2: 다음번 총선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또 얘기가 나올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1: 근데 다음번 총선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2: 얼마 안 남았죠.
1: 이제 1년 뭐, 6개월이 많이 남은
2: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뭐 공천 과정에서 만약에 합당을 하게 된다면 공천 과정 전에 얘기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어떠한 폭주 이거를 막아서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공감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 대선 때는 끝까지 이준석 후보와 저희 당의 김문수 후보가 합치지 않았었잖아요.
1: 그랬죠.
2: 거기에 네. 대해서 보수 쪽에서 좀 실망하신 부분도 있는데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그 개혁신 당은 지지층이 굉장히 공고해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당시에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또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를 했었던 김문수 후보와 합친다는 거는 당의 정체성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총선 때쯤 되면은 이제는 뭐 비상계엄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번 지방선거 이후로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 전까지의 문제 지금 3명의 국회의원으로서 얼만큼 갈 수 있는가 조국혁신당은 그래도 12분이라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여러 가지로 뭐 교섭단체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습니다만 네. 개혁신당은 사실상 2030 남성들을 제외하고서는 지금 언론에 올라가는 것조차도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네.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모인 당이기 때문에 네. 누가 전당대회에 나올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1: 그거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전당대회에 누가 출마할까? 그러니까 뭐 쉽게 예상하건대 그 의원 세 분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 두 분이 한번 나오지 않겠냐? 이건 아주 이제 쉬운 관측이고. 그러나 또 꼭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뭐 나오는 얘기 없습니까?
0: 뭐 어제까지는 설에 불과한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지난번 선거 때 띄워졌던 조응천 전 의원 맞아요. 같은 경우에도 한마평에는 오를 수는 있겠죠. 본인이 결단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 명 중에 결국 다른 두 명 중에 한 명이 하는 거는 너무 사실 모양새가 네. 당이 바뀐다는 느낌도 없기 때문에 네. 그래도 지난번에 고생도 했고 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부채감을 좀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분에 대한 호응은 좀 있을 것도 같다. 뭐 이렇게 네. 제가 최근에 들은 건 그랬습니다.
1: 그건 갑자기 청년 정당에서 어른 정당으로 그쵸. 가는 느낌이 드는데요. 조응천 의원이 나오시면.
2: 그게 좀 문제인 거죠. 조응천 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많은 분들께서 감사해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었는데 네. 결국에는 그 지지층은 이준석 대표를 보고서는 모인 청년들이라고 봐야 돼서 조응천 의원이 그분들과 얼만큼의 스킨십을 할 수 있을지 조금 의심 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이 얘기는 한번 저희가 조응천 전 의원님을 모셔가지고 개혁신당의 전망을 포함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방안을 놓고 재차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뚜렷하게 양측이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0: 네, 결국 용산공원이 제일 큰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네. 있습니다. 김윤덕 장관은 의견 교환은 잘했는데 구체적인 합의를 하기에는 아직 미진한 게 있었다라고 했고 용산공원 관련 의견 접근이 안 되고 있다라고 실토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미 훼손된 일부 부지를 활용하자라는 거지만 오 시장은 본체 부지를 절대 지켜야 한다. 지금 이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예. 그나마 접점이 있었다는 건 오세훈 시장이 강남 탄천 물재생센터에 대해서 대체 공급지로 제안을 하자 여기에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했고요. 네. 오 시장. 다음 회동에서는 좀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다라고 낙관적으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1: 자, 김윤덕 장관이 오늘 정부에서 올해 안에 10만 호 네. 서울의 공급 계획을 예정하고 있는데 2.7만 호는 발표를 했고 나머지 이제 7만 3천 호 같은 경우에 계획 중인데 거기서 용산공원 부지하고 그린벨트 해제 에는 빠진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0: 네, 그러니까
1: 이게 어떤 취지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0: 그러니까 처음부터 추가 신규 택지를 이 정도 발표를 할 때부터 용산공원은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플러스 알파에 들어갈

0: 있겠다는 얘기죠.
1: 네.
0: 용산을 빼도 7만 3천 가구가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면서 용산 없이도 7만 3천 가구 물량 확보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했는데요.
1: 네.
0: 그렇다고 해서 또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자체를 포기한 건 아니고 이건 앞으로 계속 별개 트랙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1: 네. 7만 3천 가구가 서울이 아니고 수도권이었습니다. 자, 이 서울시와 정부와의 이견 이거 좁힐 수 있을까요? 김 의원님.
2: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오늘 그 오세훈 시장이 탄천물재생센터 네. 거기를 제안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김유동 장관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 네.
2: 거기 부지가 용산공원이 전체가 300만 제곱미터인데 어린이 정원만 보면 30만 제곱미터예요.
1: 거기보다 넓죠.
2: 그렇죠.
1: 예.
2: 39만 3천 제곱미터니까 이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주택 공급하는 그 토지 그 신규 주택지로 삼겠다는 거거든요. 서울시의
1: 네.
2: 계획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플러스 알파에 해당되는 거라면 얼마든지
1: 네.
2: 대안으로서 가능하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또 그보다도 이렇게 진영이 다른 서울시장하고 또 국토부 장관이 여러 차례 만남을 계속하는 이 과정 자체가 저는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어떤 소구력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예.
2: 그래서 다음번에 또 만났을 때 이 제안한 부분을 검토해서 또 한다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1: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시장하고 거의 같은 입장으로
3: 네.
1: 용산공원의 녹지 보전 이걸 강하게 그 언급을 그렇죠. 해왔는데 이거 어떻게 정부하고 조정이 가능할까요?
3: 어쨌든 정부에서도 이번에 아마 다음 달이나 9월이나 10월쯤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7만 3천 호에 있어서는 용산공원 그린벨트는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올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그렇죠.
3: 내년이 되면은 예.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저는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거라고 봐요. 용산공원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막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보면은 서울 시민들께서는 마뜩치 않아 하시는 이런 수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1: 예.
3: 근데 이제 내년에 저희 국민의힘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
1: 네.
3: 이게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는데 결국에는 서울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용산공원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정부가 약간 뒤로 빠져야 되는 스탠스였는데
1: 네.
3: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마침 탄천지구에 얘기를 했으니까
1: 네.
3: 저는 어쨌든 빠질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게 용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2007년에 특별법으로 용산공원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부지를 선정해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생각했었던 상황을 지금 너무 뭐 주택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너무 쉽게 가려는 것이 아닌가 시민들에게 반감이 있었던 부분들을 잘 넣은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곽 기자님,
0: 네,
1: 이 저 탄천 물재생센터 이걸로 양측이 합의가 가능할까요?
0: 사실 이건 좀 부족하죠. 이것만으로도 지금 대체가 다 된 건 아닐 거고
1: 예.
0: 결국 핵심은 용산 부지 중에 일부 지금 폐부지라고 되는 그 일부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일 텐데
1: 네.
0: 결국 오세훈 시장 쪽에서도 약간은 양보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라고 여건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1: 다음번 모임 정도에서는 뭔가 합의안이 나올 수도 있다.
0: 네, 어느 정도 대체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1: 네.
0: 모르죠.
1: 기다려보겠습니다. 한판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4: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6: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0: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더 이상의 약속 대련은 거절한다.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 토론. 노컷 대련.
2: 네,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 모시고 토론하는 노컷 대련 시간입니다. 먼저 맥소장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3: 네, 반갑습니다. 서영주입니다.
2: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반갑습니다.
4: 안녕하십니까.
2: 아침에 뵙고 또 뵙네.
4: 네,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게 같이 옆에 앉아 있다가 앵커를 모시니까 또 새롭네.
2: 쑥스럽습니다. 그 어제 청와대 만찬 얘기부터 해볼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만찬에서 협력과 화합 강조하면서 민생을 부탁을 했는데 김민석 대표가 확실하게 일 잘하는 지도부가 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전당대회 내내 약간 앙숙이었던 박선원, 최민희, 도최고위원이 뭐 러브샷도 하고 했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3: 일단 대통령이 이 민주당 그러니까 집권여당의 전당대회에 치열했던 과정을 봉합하려고 정말 갈아놓고 있구나.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있어요. 사실 낙선자와 당선자 모두를 불러서 5시간을 장장 대통령이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가면서 봉합하려는 1차 노력. 네. 그다음에 신임 지도부를 불러서 정말 뭐 야 우리가 살려면은 원수가 돼서는 안 돼. 형제가 돼야 돼. 그리고 러브샷도 시키고 하는 거 보면 예. 이것도 사실 이게 대통령이 좀 외과 의사로서 봉합을 하는 과정에 아주 한땀 한땀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또 네. 28일 날 전 의원들 불러서 이제 또
2: 오찬하죠.
3: 오찬하죠. 네. 이런 과정들이 사실 한 일주일 내내 지금 집권여당의 그 전당대회 상흔을 치유하고 있다는 점. 네. 저는 이런 점에 좀 우리 당내에 지지층이나 의원들이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점을 찾으면 원수가 되고 같은 점을 찾으면 형제가 된다. 우리는 쌍둥이가 참배에서 나왔다. 이건 뭐냐면 죽느냐 사느냐는 우리의 결정에 달렸다 이 얘기거든요. 지지율도 지금 좋지 않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같이 가면은 국정동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 정도 대통령이 노력을 기울이면 좀 알아들일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2: 김종인 의원님 잘 될까요?
4: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 너무 부정적이신데.
4: 아니, 이거 보면요. 19일 날 세 후보 그 경선에 출마했던 당대표 경선에 왔던 세 후보를 만찬을 하고 그다음에 25일 날은 당 지도부를 부르고 28일 날은 의원 전체를 부르고 열흘 사이에 완전히 그냥 계속 그 식사 정치를 하고 계신 건데 네. 저게 대통령이 얼마나 다급한지를 보여주는 그 반증이죠. 아,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이 지지도는 떨어지고 네. 당 내부에서는 그 내부 분열은 계속 심해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다급함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정당은 군대 아니거든요.
2: 그렇죠.
4: 뭐 네. 무슨 저 당과 정부가 뭐 혼연일체가 돼서 똘똘 뭉쳐서 가자 뭐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있는 게 정당 정치에도 좋고 대통령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 때 대통령이 그냥 딱 자기가 찍어서 당대표 만들고 일방적으로 일사천리로 밀어붙인 거 본 적이 있거든요.
2: 예.
4: 아주 안 좋더라고요. 네. 당은 지지도 계속 떨어지고 그 선거마다 지고 그러더라고요.
2: 아, 그때하고 이번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4: 저는 보니까
2: 조금 다르지 않나요?
4: 아니 뭐 분위기가 네. 대통령이 그렇게 뭐 그때처럼 그 딱 찍어서 당선시킨 건 아니죠. 그보다는 네. 조금 더 세련되게 했어요. 네. 하지만 대통령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당대표를 만들어놨고 그 당대표는 뭐 내가 당대표 되면 10% 정도 당 지지도 올라가고 대통령 지지도 올라갑니다. 근데 에라 네. 콩콩 무슨 10% 올라가요. 지금 거꾸로 네. 떨어지고 있는데. 네.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1년 동안 집권 1년 동안에 깔아놨던 그 기본적인 틀들 이런 예.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예. 뭐 여러 가지가.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똘똘 뭉쳐서 가자라는 것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5: 아니 똘똘 뭉치지를 못하는 이유 자체가 대통령이 본인이 만든 상황 아닙니까? 네. 2년 전에 당대표 시절에 네. 비명행사 공천하면서 네. 그때 당 두 쪽으로 나눈 거잖아요.

0: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구주류 입장에서는 작년 전당대회는 어차피 공천권이 없는 전당대였으니까 네. 이번 전당대회에서 강하게 나올 거라는 거 모두가 다 예상을 하고 있었고 대통령도 뭐 예상했으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오찬 초대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결국에는 원팀이 안 됐으니까 오늘까지도 유시민 씨가 지금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스스로가 결자해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자업자득이다.
0: 네.
1: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대통령 지지율이잖아요.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올라가면 통합이 되지 말라 그래도 통합이
2: 맞아요.
1: 됩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2: 네, 맞아요.
1: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없던 분열도 생기는 게
3: 서로 손가락질하지.
1: 이게 생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3자를 찍었어요. 네. 상당한 위기로 보이는데 김희정 의원님.
4: 네.
1: 유시민의 저주가 통한 겁니까?
4: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라면 언제든지 지지율은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어서 뭐 유시민 전 장관이 뭐 유일하게 이거를 뭐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1: 아무도 근데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4: 그게 문제죠.
1: 네,
4: 그게 문제죠. 아무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면서 입으로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전혀 거기에 책임 없이 그냥 막 마음 편하게 모든 얘기를 막 다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제 그 지도부 만찬도 그렇고요. 우리가 공멸하는 건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1: 네.
4: 그다음에 가장 우리 내부에서 지금 문제는 전당대회 후유증이 아직 다 완전히 치유가 안 됐다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지도부 뭐 서로 내가 더 찐명이야 찐명이야 하면서 러브샷 하면 뭐합니까.
1: 네.
4: 당원들의 마음은 아직도 조금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지지율에도 상당한 여파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의원들이 28일 날 또 오찬 다 하고 나면 의원들이 그 역할을 맡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당원들 또 지역위원장들도 마찬가지고요. 당원들의 마음을 좀 달래고 우리가 함께 가서 성공하지 않으면 공멸이다.
1: 네.
4: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독이는 그런 것들이 아래로 이렇게 전파가 돼야지
1: 네.
4: 이게 지금 회복 국면으로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 기간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일단 김인석 대표가 열심히 하고 있고 세 달 이내로도 지지율 높이겠다라고 또 호언장담 한 바도 있기 때문에
1: 네.
4: 일단은 의원들도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자 우리 서영주 장님.
5: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지지율이 한번 떨어지면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제 그런 추이선을 봐왔기 때문이에요.
1: 과거의 역대 정권들을 보면 3자를 찍으면 좀처럼 못 올라갔다.
5: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1: 네.
5: 금요일날은 갤럽을 보고 있어요.
1: 지난 다르죠 여론조사
5: 예,
1: 방식이.
5: 그렇죠 방식이 다르기도 하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 약간의 컨벤션은 있을 것이다. 소폭 반등. 근데 이제 갤럽에서 소폭 반등. 그러니까 하락을 일단은 멈추는 저지선이 생겼어요. 갤럽은.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갤럽이 좀 하락으로 간다면
1: 예.
5: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1: 네.
5: 그러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세 가지 무류 같아요. 부동산 문제도 있고 주식 문제도 있을 뿐더러 사실 이제 보안수사권 문제들은 이제 잠재적으로 있는 문제고
1: 예.
5: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당내의 혼란과 갈등입니다. 이거는 이제 집권여당이 안정적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일단 이거부터 쉽게 잡히는 것부터 수습하자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공을 들인 것 같아요.
1: 예.
5: 저는 이 효과가 금요일날 갤럽에 반영될 수 있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고요.
1: 네.
5: 그다음에 김민석 대표가 지지율 반등을 올리겠다 하긴 했는데 기한을 예. 뒀어요.
1: 네.
5: 100일.
1: 100일
5: 안에 올리겠다 그랬어요.
1: 네.
5: 원래 옛날에 그 곰이 사람 될 때 100일. 걸려요. 마늘
1: 네.
5: 먹고 쑥 먹고.
1: 그때도 곰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 그러니까 100일 동안 죽었다고 민심의 눈치를 보고 정말 해결해야 될 과제를 하는데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좋아할 일을 그러니까 국민들이 좋아할 일만 하려고 하면 저는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거는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민심의
1: 아, 중요한 얘기네요.
5: 그럼요.
1: 네.
5: 그러니까 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내가 이 사람한테 좋아하는 거 선물 사주고 뭐 해주면 이 사람 나 좋을 것 같지만 딱 싫어하는 일을 해버리잖아요.
1: 네.
5: 다 물고 품으면 됩니다.
1: 네.
5: 그러니까
3: 싫어하는 일만 해요.
5: 그러니까 잠시만.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든 싫어하는 일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황판을 보고 국민들한테 싫어하는 일을 해서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것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1: 자, 그래서 그런지 김민석 대표가 의원들 모여 있는 그 단톡방에 각별하게 입단속을 지시를 했어요.

0: 그 발언을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비상한 시기라서 당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 나오면 선거 기간에 준해 경고하겠다. 이 마지막 얘기가 굉장히 사실 강한 표현인데 어떻게 보세요? 최근 들어서 뭐 물론 이제 펫버스 이런 이제 실언으로 인해서 그게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유시민 작가의 거듭된 무슨 뭐 왕정이냐 귀족정이냐 오만한 권력자다 뭐 강훈식 비서실장을 향해서 되먹지 않았다 뭐 이런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이 나오고 있어서 여권 전체가 좀 뒤숭숭하거든요.
1: 네, 맞아요.
0: 어떻게 보십니까?
1: 일단 유시민 씨에 대해서는 유시민 씨는 뭐 자기 실현적 예언 말이 씨가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0: 예.
1: 그리고 말한 대로 된다 하는데 뭐 삼자 그릴 거다라고 했더니 바로 삼자 그리니까 사실 누구든지 다 예상했거든요.
0: 네.
1: 아마 이번 주말쯤에는 이 정도 이루어질 거다라고 네. 했는데 그거를 이제 본인이 얘기함으로써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진짜 가슴에 한이 외칠 것 같아요. 야, 그거 딴 사람도 아니고 우리 당에서 우리 당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런 네.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반대하는 분인데 그 유시민 씨의 말에 대해서 뭐 그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 안 했는데 뭐 보면 오만한 권력자다라고
0: 예.
1: 얘기를 하잖아요. 예. 실제로 보면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오만하게 그 권력을 운영해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그런데 유시민 씨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제가 보기에 유시민 씨도 굉장히 오만한 권력자가 됐어요 이미.
0: 네.
1: 본인이 이미 권력자예요.
0: 네.
1: 유시민이나 김어준은 뭐 그 민주당에 있는 어떤 의원보다도 더 권력자예요.
0: 거의 장외 권력자.
1: 네, 장외 권력자입니다.
0: 네.
1: 그리고 이분 보면은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장관하셨죠. 문재인 대통령 때 사실상 어용지식인을 선언하면서 그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0: 네.
1: 조국 그 일가에 대한 범죄 행위 그거 방어해 주시느라고 온몸을 던지셨고
0: 네.
1: 보면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그게 잘 안 먹히는 모양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분노감을 표시하시면서
0: 예, 예.
1: 내 말이 안 통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지금 공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공격을 지켜보는
0: 자기 말을 안 들어줘서 공격하는 거죠?
1: 그렇죠. 제가 예. 보기엔 그래요. 저 공격을 지켜보는 우리 당 입장에서 특히 뭐 그 강재남 변호사나 전화하는 속이 시원하죠. 그런데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저건 좀 심한데? 자기는 뭘 어떻게 했다고? 자기가 무슨 뭐 대통령하고 맞짱 뜨는 사람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그러니까 비교적 우리 김종혁 의원은 객관적 평가를 해 주시는 거예요. 보통은 요즘에 국민의힘의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아, 유시민 얘기가 맞는 거 아니야? 들을만한데? 뭐 이렇게 반응들을 하시는데, 또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편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1: 뭐 하나만 더 할게요. 예. 하나만 더 할게요. 두 번째는 김민석,
0: 지시.
1: 김민석 대표에 대해서는
0: 입단속.
1: 본인이 입단속하잖아요. 예. 본인 입이라 좀 단속하라고 하세요.
0: 어떤 입?
1: 아니 되자마자 무슨 조이대 씨가 말이야 뭐 이러면서 뭐 대법관들 성명선에 요구합니다. 성명선에세요.
0: 예.
1: 그게 당 대표가 할 얘기입니까?
0: 네.
2: 이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1: 그랬어요?
2: 네. 왜냐면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입단속을 의원들한테만 시킨 게 아니에요. 최고위에서도 유출되면 퇴출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0: 비공개 회의가 밖으로
2: 예.
0: 알려질 시에.
2: 그렇죠.
0: 예.
2: 그리고 민주당 TV라는 거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 입단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0: 아, 그것도 입단속이다?
2: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패널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김어준 씨 방송하는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본인들의 뭐 나름대로 정제된 메시지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좋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도 일종의 입단속이다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그 이제 국민의힘 얘기할
3: 네,
0: 때
3: 네.
0: 반격하세요.
3: 아니에요. 충분히 이런 얘기들이 그 또 다른 입장이라고 들을만해요.
0: 네.
3: 근데 사실과 다르니까 제가 네. 봐서는.
1: 네. 오만한 권력자 맞지 뭐가.
3: 뭘 오만해.
1: 저는 유시민 씨가 오만한 권력자 아니에요?
4: 저는
3: 유시민 씨는 그렇죠.
4: 어제 네. 지도부 그 만찬에서 다른 것만 찾아내려고 하면 원수된다.
0: 네.
4: 이 얘기는 저는 유시민 씨를 향한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0: 네.
4: 그런 점에서. 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점점 말은 뭐 크레센도로 점점 커지고 거칠어지고 그게 지금 유시민 씨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갈라치기하고 분열주의자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0: 네.
4: 왕정, 귀족정, 공화정으로 당원들을 갈라치겠다는 점에서 좀 자중자애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나요.
0: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갓난 신고 끝에 살아남아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028년 총선 과반 승리와 정권 탈환 이걸 목표로 내걸었는데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5: 저 장동혁 당원과 함께 국민과 함께 2028년 총선 과반 승리

0: 우리의 교두보를 쌓고 정권 탈원의 고지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청년의 정당이 되겠습니다. 당원 주권 2.0 시대를 열겠습니다. 시도당 위원장, 당협위원장 선출 등에 당원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당원 주권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 그 기적의 역사를 인정하는 모든 보수 세력과의 연대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이 모든 과업을 책임지고 추진해 나갈 보수 정체성 확립위원회를 설립하겠습니다.
1: 모든 보수 세력과 연대하겠다. 우리 김종혁 그 최고위원 얘기는 제가 알고요. 어떤 입장이신지. 강전의 변호사, 오늘 전반적으로 저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아까 제가 앞에 브리핑하면서 개혁신당과의 관계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장도현 대표가 일단은 저희 국민의힘 당원들은 본인의 편이라는 좀 자신감이 붙으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확장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오늘 1주년 기자회견으로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김민석 대표랑 만났을 때 표정이 정말 밝았잖아요.
1: 그보다 더 밝을 수는 없었어요.
2: 그렇죠. 정말 네. 놀라울 정도로 표정이 밝았고 그때 마이크가 잘 안 됐어요. 마이크가 잘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희 야당이 좀 이렇게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마이크마저도 이렇다. 이런 표현을 장난처럼 이렇게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을
1: 여유가
2: 보이면서
1: 있어졌다.
2: 예, 굉장히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뭐 1년 동안 계속 흔들림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흔드는 세력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면서 보수의 완전히 센터가 장동혁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1: 흔드는 세력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시죠.
3: 지난 1년 동안 무너진 당을 일으키고 흩어진 보수를 결집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네. 당이 왜 무너졌는데요? 네. 우리 당이 왜 무너졌습니까?
1: 장동혁 대표 때문이다.
3: 아니요, 그건 아니죠. 예.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무너졌죠. 그렇죠. 예. 비상경을 하는 바람에. 네. 그런데 우리 당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비상겸 이것은 불법적인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맞서 싸웠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장동혁 대표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했어요. 본인이 한동훈 대표와 함께 그때 수석 최고위원일 때는 같이 가서 투표했지 않습니까? 반대 표결했어요. 이거 해제해야 된다고 그렇죠. 표결했어요. 네. 그래놓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상계엄은 신의 뜻에 의한 계몽령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정치인이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전형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지난 1년 동안 무너진 당 그럼 뭐가 왜 무너졌는지를 먼저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 당이 제대로 진정으로 건강한 보수로 쓰려면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우리 당이 이렇게 타격을 받는데 우리 그것과 절연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안 하고 계세요.
1: 절연 선언문 한번 냈었잖아요.
2: 전 의원 명의로 했죠. 예. 의원들 함께.
3: 그렇죠. 본인이 하신 게 아니에요. 당대표는 아니, 2025년 12월 3일 1년 됐을 때 네. 그때 거기에 대해서 그 반성하는 그 메시지를 제대로 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때 주호영이니 윤한홍이니 이런 분들이 당대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반발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금 당대표의 여러 가지 얘기가 제가 공허하게 들리는 얘기는 가장 출발점에 대한 어떤 건 반성이 없는데 그리고 출발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분석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건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잘된 건 잘된 거고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걸핏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우리한테 내란당 그러지 않습니까? 예. 1년 지금 1년 6개월이 됐는데도 그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예. 왜 그러겠어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안타까워요. 민주당이 저렇게 똥볼을 차고 있고 정권이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우리 당의 지지도가 안 올라가는 이유가 예. 뭐냐? 내란당 소리를 듣는 이유가 뭐냐? 네. 굉장히 분통 터져요.
1: 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 얘기도 같아요. 좀 듣고 자 그동안의 민주당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네. 우리의 전략 자산이다 네, 이렇게 네. 굉장히 높이 평가해 왔는데 네. 장동혁 대표의 1주년 기자회견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4: 좀 이제 앵커 말을 받아서 제가 표현하자면 전략 자산답다.
1: 전략 자산답다.
4: 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계속해서 올공의 뇌에 빠뜨려서 그냥 가겠다라는 선언 같아요. 뭐 민심의 바다로 가겠다라 뭐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눈에 띄었던 건 그겁니다. 싸우는 인재, 잘 싸우는 인재를 뽑겠다라는 거예요.
1: 네.
4: 국민들은 일꾼을 원하지

0: 상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싸우겠다는 말을 그거를 일성으로 일추년 됐다는 것은 사실상 당 내에서 이게 민주당 단지 이재명 정부와의 싸우는 야당의 입장이 아니라 당 내에 보수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 잘 싸우는 사람을 뽑겠다로 들리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내부 싸움을 하겠다는 걸로 들리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 또 집안 싸움 계속 하겠다는 거고 내년 임기까지 또 계속 하겠다는 거고
1: 네.
0: 그 중간에 이제 당협위원장들을 본인 입맛대로 다 바꾸고 나서 연임하겠다는 거다.
1: 네.
0: 이런 전략 자산이 어딨냐.
1: 그러면 계속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 남은 임기 1년도 네. 더 채우기를 민주당에서는 바란다.
0: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하는데요.
1: 네.
0: 정치적으로 좀 정치에 불필요한 분인데 김민석 대표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한 거 보니까 마음 내에서는 정말 전략자산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한국 정치에는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1: 우리 김희정 의원님.
2: 한마디로 오늘 기자회견은 너네가 흔들어봤자 나 장동혁이야. 1년 나 버텼어. 남은 임기도 버틸 거야. 그리고 254개 지역위원장 싹 다 바꿀 거야. 내 입맛대로. 그런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수의 정체성 확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수의 정체성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휩싸여 있는 본인의 모습인가요? 아니면은 탄핵 반대 당론에 대해서 아직도 폐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결의문 내면 뭐합니까? 전륜 선언문 같은 거. 여전히 탄핵 반대 당론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수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
1: 네.
2: 나 버텼어. 그래서 그 자신감 때문에 어느 자리였나요? 한동훈 의원하고도 굉장히 활짝 웃으면서 지금 한 거의 세 달 만에 만나는 거 아닙니까? 피해 다니다가 막 입원도 하고 그랬잖아요. 안 만나려고. 그랬는데 활짝 웃으면서 악수하는 그 장면에서 나 국민의힘의 대표야 여전히 앞으로도 1년 더 할 거야 공천도 내가 할 거야 이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본인이 그걸 신념으로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나 버텼다.
1: 알겠습니다. 어제 화제가 됐던 오늘 화제가 됐던 사진입니다. 문화일보에서 찍은 사진인데 한 행사장에서 장동혁 한동훈 두 분이 만나서 악수하는 거의 1년 만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 사진이 잡혔어요. 사진 둘러싸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일단 짧게 우리 김정혁 최고위원님
3: 네.
1: 저 사진 어떻게 보셨습니까?
3: 그냥 뭐 행사장에서 만나면 그럼 저기서 뭐 인상 쓰고 싸우겠습니까? 네, 웃으면서 악수하는 거죠. 근데 서로 생각이 다를 거 아니에요.
1: 아니 근데 그동안에 많이 피해왔잖아요. 장동혁
3: 네, 많이 피해왔죠. 아. 많이 피해왔는데
1: 근데 전화를 왜 안 피했을까?
3: 아이 그거 못하죠. 그렇게까지 언제까지 하겠어요. 근데 아마 서로 감정이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아마 장동혁 대표는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야 너 좀 사라져줘라. 너만 없으면 내가 내 세상 될 텐데. 미워 죽겠어. 이런 거고 아마 한동훈 대표는 전 대표는 속으로 그랬겠죠. 얼마나 오래 가나 한번 보죠. 뭐 이랬을 겁니다. 뭐 그런 마음가짐 아니었을까.
1: 혹시 아까 이제 강전의 그 대변인께서 하신 얘기가 장동혁 대표가 자신감이 커졌다. 그 자신감의 발로는 아니었을까요? 이제는 내가 더 피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4: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자신감이 생긴 거는 최근에 그 네 분에 대한 징계가 있었잖아요.
1: 네.
4: 이 징계 수위가 좀 높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이 네 분은 사실상 장동혁 대표 체제에 반대해서 징계를 받은 건 아니에요. 개인이 징계를 받을 만한 사유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분들에 대한 징계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대한감이래 친한계에서 목소리가 약간 낮아진 것은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의 그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서 최근에 압수수색이 있었잖아요.
1: 예.
4: 이게 저희 게시판을 관리하는 서버 관리하는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던 건데 그러면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죠. 한동훈 의원의 제명과 관련해서 그 단계 사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본인이 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었어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거기에 있어서 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3: 제가 단계에 대해 잘 알거든요.
5: CBS 1분 기상정보입니다. 이번 주는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잦은데요. 먼저 저녁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밖에 남부지방은 오늘 밤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내일도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최대 3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제주도와 전남, 경남권에 5에서 60mm, 경남 남해안은 최대 8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고 그 밖의 지역도 내일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은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고 남부지방은 폭염경보가 내려진 곳도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 25도, 한낮 기온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6: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7: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6: 주방 싱크대도.
7: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6: 어디로?
7: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8: DS 대성하우징.
9: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5: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5: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호텔은 2부 이어가겠습니다. 1부 말미에서 네. 한동훈 장동혁 투샷 사진 얘기를 했는데
1: 저는 그 얘기를 오래 할 줄 알았어요.
0: 어떻게 아니 중간에 광고 때문에 끊겼어요. 그렇죠. 두 분도 어떻게 보셨는지.
1: 저는 오늘 가장 재밌는 사진 한 장이라고 봅니다. 가장 핫한 뉴스고 장동혁 한동훈이 만났어요. 예. 장동혁 대표 그러게 도망다녔다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물론 도망했다면 억울하다고 하겠지만
0: 예.
1: 악수를 했다. 저는 악수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정동훈 대표가 굳이 가서 마주쳤다 해서 외면한다고 그걸 뭐 사진 찍겠어요. 쓱 지나가면 되잖아요. 악수를 했단 말이에요.
0: 쓱 지나가면 사진이 더 이상하게 잡히지
1: 그러니까
0: 않을까요?
1: 이렇게 이제 저쪽에서 막 이렇게 뱅뱅뱅 돌면 되잖아요. 예. 저 행사장 가보면 아는데 네. 악수를 했다는 거는 첫 번째는 장동혁 대표에게 몇 개월간 자신감이 붙었다.
0: 자신감의 네. 발로다.
1: 그 자신감의 두 가지는 첫 번째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지 않는다.
0: 걱정하지 않는다는
1: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말풍선으로 하면 야 한 의원 너 이제 못 들어와. 야,
0: 못 들어와.
1: 그래. 너 나한테 안 돼. 예. 끝이야. 이거고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아우 진짜 이러면서 너 언제까지 그렇게 버티나 보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장동윤 대표의 자신감의 한 장의 사진이다. 그러면은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뭐 급한 건 없을 수는 있으나 보수 정체성 통합위원회가 발족되는 이 마당에 네. 정말 보수 재건을 기치로 걸고 보수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한동훈 의원이라면

0: 6월 3일날 보궐선거로 들어왔는데, 한동훈 의원이. 그런데 그동안에 국회에서도 어디에서도 이렇게 조우하는 장면이 한 번도 같은 앵글 안에 잡힌 적이 없어요.
1: 처음이죠.
0: 예, 처음이기 때문에 내일, 그러니까 오늘 1주년을 앞두고 기념으로 사진을 하나 남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내가 이 정도 세력화가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흔들어도 내가 지금 버텼는데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요. 장동영 대표만 없으면 그러면 한동훈 의원이 바로 복당이 가능한가. 그런 분위기가 또 아니란 말이에요. 네. 장동혁은 아니지만 한동훈도 싫어. 이런 의원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장동혁 체제가 무너진다고 해도 한동훈 복당이 금방 되냐 자동으로. 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내부의 분위기를 다 알고 굉장히 자신감 있게 또 활짝 웃고 있는 이 모습이 아마 본인은 아, 나 어제 굉장히 한 건 했네 이런 심정이 아닐까 싶네요.
1: 김종혁 최고 표정이 별로 안 좋으세요.
2: 아니요. 그렇잖아요.
1: 반론 없어요.
2: 왜냐하면 저는 별로 사실 맞는 분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냥 거기서 마주쳐서 서로들 웃는 모습. 뭐 그럼 한동훈 대표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그 장동혁 대표를 보면서 웃겠어요. 네. 그 뭐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장동혁 대표가 그 어째야 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항소 포기한 날 검찰이 항소 포기한 날 그 다음 날 아침에 그날 밤에 한동훈 대표가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라고 써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정청래 대표하고 국회에서 만나서 그 사진 보세요. 얼마나 활짝 파한대소 하고 있는가. 다 그게 정치인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무슨 뭐 특별한 뭐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들지는 않아요.
1: 자, 그 장동혁 대표 오늘 1주년 메시지로 다시 돌아가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게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가 제안했던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이거였는데
2: 네, 그렇습니다.
1: 그거는 이제 속도 조절을 할 뜻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의원들 반대도 심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의결 가능성도 없어서 그런지 그건 이제 미뤄놨는데 그건 그렇고 오늘 새로운 제안이 나온 게 보수 정체성 확립위원회라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보수 정체성이 지금 많이 흔들립니까? 우리 강전의 대변인님?
3: 저는 흔들리는 거의 중심에는 근데 사실은 장동현 대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쨌든 본인이 이제 1년 동안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국민들, 특히 당원들도 사실은 한동안 꽤 혼란스러웠어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팀 한동훈의 넘버 2로서 수석 최고를 했었던 거잖아요. 말씀하셨던 계엄 해제 표결에도 들어갔었고. 근데 그 이후에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강성 지지층을 뒤에 엎고선 당선이 그랬죠? 됐단 말이에요. 네. 당선되고 나서는요. 하루에 1도씩 좌측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1: 그런 얘기 했었죠.
3: 네. 그리고 실제로도 몇 번 그런 스탠스를 취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어느 날은 또 왼쪽으로 가고 이런 모습을 보이더니 이제는 뭐 올림픽 공원 사태로 완전히 오른쪽으로 가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보수가 통합을 해야 되고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봐요. 네. 앞서 이야기한 거랑 또 연결이 되는데 장동혁 대표는 이제 본인이 뭐 강성 보수든 뭐든지 간에 보수에 있어서의 센터는 나다. 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제안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그 김종익 최고위원님, 보수 정체성 확립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앞으로?
2: 아니 근데 보수 정체성이라는 게 무슨 보수를 얘기하는지 잘
1: 장동혁
2: 모르겠어요.
1: 대표가 거론했던 거는 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다음에 국권한 안보, 뭐 한미동맹 늘 보수에 세우던 얘기예요.
2: 그건 맨날 없었어요.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자가 비상계엄합니까?
1: 그건 아니죠.
2: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그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올림픽 공원에 가서 재선거하자고 외치는 게 이게 보수라는 생각을 저는 저도 굉장히 보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1: 아니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 보수 정체성 확립위원회를 제안한 걸까 이걸 좀 여쭤보는 거예요.
2: 저거는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보수 2.0위원회라는 걸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1: 예.
2: 그러면서 당협위원장과 관련된 것들도 여기서 논의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서종욱 변호사 말에 따르면 아 분명히 칼을 뽑았으니까 뭐라도 할 것이다. 안 하면은 레임덕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집어넣기가 뭐한 거예요.
1: 예.
2: 왜냐하면은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의총에서 굉장히 심각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대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이걸 강행을 했을 때
1: 네.
2: 그 의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싸움을 벌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발을 빼는 거예요.
1: 네.
2: 그리고 그 최고위원회에서도 신동욱, 그 양양자, 뭐 우재준을 비롯해서 김재현 의원도 만약에 당 중진들이 다 좀 반대를 하면 나도 거기 갈 수 없지 이런 입장이니까.

0: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발을 빼야 되는데 네. 빼기 그냥 빼기가 뭐하니까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그다음에 그쪽에서 논의할 거니까 나는 뭐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미뤄둔 거다. 미뤄둔 적당한 거, 이름을 붙여서.
0: 저거는 제가 보기엔 미뤄둔 것도 아니고요. 네. 짝수 8월에 짝수년도에 8월에 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1: 아니 근데 보수정체성 확립위원회는 이 당협위원장 직선제하고 조금 다른 거잖아요.
0: 그렇죠. 보수정체성 확립위원회는 쉽게 얘기하면 그 자기가 뭐 싸우는 80%를 다 싸우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네.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를 구현하도록 사람들에게 밀어붙이겠다는 건데. 그 지향점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보수 정체성이 도대체 무슨 보수 정체성
2: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있어 보이려고 만든 위원회예요.
1: 아 있어 보이려고. 네,
2: 뭔가 보수 정체성을 확립한다 보면 있어 보이잖아요. 앞서 앵커께서도 보수 정체성인 건 우리가 일반적인 그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앞서 얘기했던 세 가지 정도면 그 정체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에 뭐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시장경제라든지 국가나 남보 이거 어겼던 사람이 누구냐면 윤석열이에요.
1: 그렇죠. 그러면은 비상계엄으로 모든 걸
2: 그러면은 보수 정체성을 확립하려면 아, 다시 돌아와야 돼요. 윤석열을 절연하고 다시 윤 어게인 세력들과 관계를 끊고 올공에서 나와야 돼요. 예. 이게 보수 정체성 확립이라는 게 우리 일반 상식일 텐데 예. 그냥 있어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여기 의미를 안 뒀으면 좋겠다.
3: 그러니까 이 저는 위원회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장동혁 체제가 보수로 보이지 않아요. 네. 거의 구구에 준하는 그런 세력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보수 정책성 확립해서 싸우는 국민의힘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윤석열 정신의 계승이죠. 지난 정권에서
1: 윤석열 정신의 계승이다.
3: 그렇죠. 장관도 나가서 싸워라. 총리 싸워라 해가지고 네. 국회에서 했던 그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네. 싸워라.
1: 그러니까 저게 말은 보수 정체성 확립인데 극우 정체성 확립으로 갈 거다.
3: 그렇죠. 근데 뭐 정신의 계승이에요. 저는.
4: 근데 저는 보수 정체성 확립위원회는 네.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센터로서의 위치를 보여주기 위한 위원회고 실제로는 활동을 열심히 하진 않을 거라고 봐요.
1: 본인이 위원장 맞을까요?
4: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왜냐면은 이 보수 정체성이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진행이 되면은 강성 보수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진숙 의원이 또 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진숙 의원이 요즘에 그 5.18 관련해서 또 민주당에서 뭐 단독으로 가결을 시키고 막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은 다음번에 본인은 연임을 해야 되는데 이진숙 의원에게 어떤 꽃게를 깔아주는 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어쨌든 서로 간의 정치는 함께할 때는 함께하지만 또 견제할 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진 않을 것 같다.
1: 자, 그래서 이진숙 의원 얘기가 나와서 네. 오늘 국회에서 제명 결의안 통과됐어요.
2: 그렇죠.
1: 그러면서 김민석 대표가 여자 전두환이라고 부르자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2: 여자 전두환은 그 반론을 제기 안 해서 그래 불러준 것 같아요.
1: 제명 결의안이 효력은 없지만 어쨌든 뭐 오늘 그거 가지고 또 양당이 크게 충돌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진숙 의원의 이 제명 문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까지 봐서는 뭐 징계를 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2: 사실 저는 이준숙 의원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감정이라면 제명을 한 100번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왜냐하면 5.18을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 이득을 위해서 5.18 정신을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5.18 정신이 아닙니다. 이제 헌법 전문에 수록을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고 이게 여야가 합의된 상황입니다. 여야의 합의 정신을 깨는 정치인이 국회에 있어야 됩니까? 마땅히 없어야죠. 예. 그리고 사실상 국민의힘이 모욕죄로 명예훼손죄로 그 법인체라면 국민의힘이 이진숙 의원에게 고소장을 날려야 됩니다. 아니 국민의힘 당헌당규 강령을 이거 어긴 거 아니에요. 모욕했잖아요. 전두환의 복권 토론회를 열어놓고 나서 예. 이거를 무슨 마땅히 본인들은 본인은 아무런 어떤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고 너무 파렴차하게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네. 저는 이런 분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국회에 두면 우리 정치권 전체가 욕을 먹어요. 오염되고.
1: 그 김종익 최고위원님 네. 제가 오늘 그 표결 끝나고 나서 네. 국민의힘의 한지하 의원이 인터뷰한 거를 눈여겨봤는데 본인은 이제 기권을 했다. 왜냐하면 이진숙 의원을 선출한 대구 이 유권자들의 그런 선택을 존중해서 그러나 이진숙 의원의 제명을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 국민의힘 당원에도 나와 있는 5.18 정신을 훼손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한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0: 이게 뭐 한지하 의원이 친한계니까 친한계 의원들의 대체적 인식인가요? 아니면 한지하 의원의 뭐 입장인가요?
1: 다른 분들의 얘기를 제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분들이 어떻게 얘기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대변할 수는 없는 건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지하 의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0: 네. 네.
1: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 46년 전에 있었던 비극이에요. 그렇죠?
0: 그렇습니다.
1: 이거 우리가 이 상처를 딛고 일어나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에 무수하게 해왔습니다.
0: 네.
1: 그 보수 정권 때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을 그 성격 규정을 했고 그다음에 광주 민주화 공원도 만들었고 이러면서 보상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이 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0: 네.
1: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이걸 끄집어내서 그 과거의 어떤 상처를 놓고 싸우는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지
0: 네.
1: 이런 정치가 왜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0: 네.
1: 저는 아주 의도적이라고 보거든요.
0: 네, 네.
1: 마치 지난번에 뭐 표 무슨 의원이 그 예술을 빙자해서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화를 막 전시하고 그랬던 것들을 보면서 엄청 붕괴했던 적이 있는데
0: 네.
1: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아 이게 뭐 학술 단체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공방을 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0: 네.
1: 이거를 국회에서 끌어다가 국회에서 이걸 논쟁을 만들라는 것은 아주 의도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뭐랄까 정치적으로 오염된 의도를 가지고서 이 사안을 지금 접근하고 있다. 그건 우리 당의 그 당론하고도 맞지도 않고 잘못된 거다.
2: 소위 그 토론에는 사실관계를 바로 잡으면. 공방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0: 그렇죠. 일방적 주장이었죠.
2: 일방적 예. 주장이었던 것이고 그게 예. 왜곡이었고 잘못된 것이었다는
1: 그러니까
2: 말씀을 드리고요.
1: 학회에서 그런 공방을 하는 건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0: 네.
1: 정치판에서 한 것은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2: 그리고 보수 정체성 확립위원회를 100번 만들면 뭐합니까?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이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질타하고 그다음에 선을 긋고 오늘 그 제명 촉구 결의안에 동참했다면 그게 바로 보수 정체성의
0: 네.
2: 확립이 되는 겁니다.
0: 네.
2: 그런데 헛다리 짚고 있는 거죠.
0: 강 대변인님 이거 국민의힘에서 지금 징계 안 한다.
2: 네.
0: 이런 입장을 당 지도부에서 사실상 밝힌 셈인데 국민의힘의 그 5.18과 관련된 의원들의 망언이나
2: 네.
0: 이런 것의 전례로 보면 징계를 검토할 만도 하다고 보거든요.
3: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그런데 안 할 것 같아요?
3: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윤리위가 아니에요.
0: 그렇죠.
3: 당 지도부에서 얘기를 했죠. 했는데 윤리위는 항상 독립적인 기구라고 얘기하면서 당 지도부에서만 얘기하고 윤리위에서는 아무 입장 표명이 없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3: 아까 그 네 분에 대한 징계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저는 그분들 징계 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0: 네.
3: 그런데 문제는 왜 징계위에 올라가 있는 윤리위에 올라가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 화질 않는 거냐. 근데 우종환 부위원장이 그만두면서 한 유튜브에 나와서 한 얘기가 본인도 뭐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이 윤리위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지금 윤민우 위원장이 임의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0: 네.
3: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0: 네.
3: 만약에 뭐 법정으로 가든 어떻든 간에 당원들 국민들께서도 신경 써서 보실 수밖에 없는 지점이거든요. 이거는 윤리위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0: 네.
3: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저희 당원 3,000분 넘게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0: 그렇죠.
3: 거잖아요.
0: 예.
3: 그럼 당에서 저는 이렇게 지도부에서 넘어가듯이 기자들의 질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0: 네.
3: 정말로 저희 당원 당규에 있는 얘기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는 게 공당의 책무다. 저는
0: 예.
3: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그 국민의 국민의힘에서 조금 결자해지 해야 될 몫이 있어 보이는데 뭐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어떤 자정이 안 되면 국회에서 이거 가지고 계속 공방이 일어나고 좀 시끄럽지 않을까. 물론 지금 아직 국회 윤리위도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당장에 뭐 제명안이나 이런 걸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사실 5.18 같은 경우에는 법적, 역사적, 정치적 합의가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속 국회에서 이런 식의 논란을 하는 게 별로 생산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우리 강전의 대변인 말씀대로 국민의힘 내에서 어떤 입장 표명이나
3: 네.
0: 관련된 정리가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다시 민주당 얘기를 조금 아까 놓친 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이건 뭐 민주당의 이슈만이 아니라 여야의 현안이고 국회 현안이기도 한데 제주 실종의 허위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이에요. 근데 김민석 대표가 경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 개혁 그 추진단도 구성했고 6대 폐단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어요. 6대 폐단이 보니까 제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 및 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이런 것들이

0: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나면 보통 집권당에서 현장에 나가서 대응을 하잖아요.
1: 네.
0: 그리고 제주 서부경찰서인가요, 거기?
1: 네.
0: 방문도 하고. 근데 일정이 바빠서 그런가요? 그렇게 현장에 나가서 대응하는 모습을 별로 못본 데다가 행안부 장관의 이에 대한 입장 표명도
1: 늦었어요.
0: 굉장히
1: 너무
0: 늦게 나온 것
1: 네,
0: 같아요. 이게 왜
1: 늦었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이제 경찰개혁 추진단이 정부 차원에서의 경찰개혁위원회 말고 또 당에서 별도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경찰개혁 추진단에서 당 차원에서 제일 먼저 가야 될 곳이 지금 현장에 가서 얘기를 좀 듣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0: 네.
1: 특히 이제 경찰에서 우리 모두가 놀랐던 게그 법조인들도 아니, 실종신고를 담당자가 맡고 그거를 신고를 받고 본인 스스로 또 이거를 종결시키는 거를 아무 더블 체크 없이 승인도 없이 할수 있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JTBC 뉴스에서 보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경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형사과장이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경찰의 입장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렇게 승인 받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그거를 실천을 안 하고 있고 마음대로 담당자가 이렇게 종결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경찰이 더 질타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떤 사각지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 그리고 기왕이면 검찰개혁 추진을 할때 경찰의 이런 시스템화 이런 것들을 함께 좀 갔어야 되는데 그걸 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당 차원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동시에 좀 추진을 해야 될것 같아요.
2: 근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요. 이거 지금 어떤 느낌이 드냐면,
0: 네.
2: 지난번에는 검찰을 악마화시켜서 검찰 박살을 내더니,
0: 네.
2: 이번에는 경찰입니까? 경찰을 보니까 한병도 원내대표도 그렇고,
0: 네.
2: 경찰 니들 스스로 알아서 개혁안 만들고 말이야. 뭐 이러면서 그냥 경찰을 막 닥달하기 시작하고
0: 예.
2: 있더라고요. 그럼 문제만 생기면 거기다 다 이렇게 미루면 되는 겁니까? 그럼 경찰 문제 있으면 이 다음에는 군대 동원할 겁니까? 아니면 민주파출소가 이거 다 해결할 겁니까? 아니, 그리고 왜 그렇게 무슨 일만 생기면 그 집단 자체를 그렇게 전체를 갖다 그렇게 공격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0: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2: 아니, 이게 지금 문제는
0: 예.
2: 사실 민주당은 비판을 받아도 싼게그 경찰이 스스로 신고를 받은 다음에 그걸 자기가 종결해 버리잖아요.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어요.
0: 그랬죠, 이 사건은.
2: 예, 이번 사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경찰과 검찰 보안 수사권도 똑같은 구조예요.
0: 네.
2: 경찰 스스로 이거는 어쨌든 한 인간 시스템의 문제든지 간에 인간의 문제든 간에 모두 다 한계가 있습니다. 시스템도 한계가 있고 개인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견제와 균형을 하자는 게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원칙이잖아요.
0: 예.
2: 근데 지금 그 민주당은 적어도 검사와 관련된 것들은 이런 건다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경찰을 어마어마한 거대한 권력으로 만들어 놨어요.
0: 네.
2: 경찰에다가 국정원이 하고 있던 대공수사권도 줬어요.
0: 네.
2: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종결권도 다 줬어요. 거대한 괴물같이 거대한 경찰을 만들어 놓고
0: 네.
2: 문제가 생기니까 야, 우리가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경찰을 이제 또 통제하기 시작해야겠다.
0: 네.
2: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0: 네.
2: 그 위원회가 문제가 되면 그 위원회 위에다가 또 위원회 만들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이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이 너무나 이상해요. 이거 반성해야
0: 뭐
2: 되는데 반성은 안 해.
0: 비판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 그래서 대안은 보안수사권을 다시 부활해야 된다?
2: 보안수사권은 당연히 다시 돌려야죠.
0: 네.
2: 이거 예를 들면 기소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뭐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있으니까
0: 네.
2: 그거 자체를 뭐라고 싶은 생각은 없고 검찰이 원죄가 많다는 것도 다 인정해요.
0: 네.
2: 그렇지만 검찰과 마찬가지로 경찰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군도 있고 언론도 있고 정치권은 더더욱 그렇고 그런데 자기가 권력 잡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다 손가락질하면서 자기들은 뭐그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잘못이고 따라서 이 민주주의 원칙을 다 깨버리는 보안수사권 이거 다시 돌려야 됩니다.
0: 자, 알겠습니다. 요거
3: 이게 이제
0: 요 정도
3: 제가
0: 하고요.
3: 반론을
0: 네, 뭐 간단히.
3: 반론을 할게 너무 많아요.
0: 간단히.
3: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제주 실종 사건에 대한 본질은 이게 보안수사권이 있었다면부터 시작해 보죠. 이렇게 호들갑 떨었을까요? 이거를 이게 사실 이게 보안 사건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경찰의 얼빠진 행동이란 말입니다. 예.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개입돼서 이 사건의 경찰 개혁이

0: 이러한 당연한 시스템의 부재인데 이걸 정치적으로 끌고 가요. 보안 수사권은 별개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찰도 개혁이 돼야 되고 네. 보안 수사권 문제에 있어서는 입법부에서 정부에서 원했지만 그게 이제 이 말하자면 지난 지도부가 대통령의 뜻과 반하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성호 본부장이 가서 그거를 수사 보안수사 요구권에 대해서 보안수사권이 존치한 정도의 수준까지 보완하려고 수정입법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걸 인정하나 이게 민주당이나 현 정부가 초래한 사건처럼 국민들을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1: 완전히 잘못된
0: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1: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게 좀 틀린 게 이게 실종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보안수사권이 이제 지금 현재는 있어요.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0: 지금도 있는 네. 상태에서 있었다니까.
1: 그러니까 다른 이제 10월 2일 날 이제 없어지잖아요. 완전히. 그러면 다른 일반 사건들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속출할 수 있다고요. 실종 사건과처럼 암장하는 사건들, 경찰이 스스로 종결권을 갖추면서 문제가 있는데 그냥 덮어버리는 사건들이 속출할 거라고요. 이 두고 보시라고. 그때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2: 그러니까 자, 요 얘기는 지금 시간이 지금 없어서 내일 한판 승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두 분 하실 말씀이 있으면 내일도 출연해가지고 하시는 걸로 하고 끝으로 시간이 지금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요 사안 관련해서 우리 강정혜 대변인도 의견.
3: 민주당에서 시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제인가도 대통령 고향 안동에 가서 뭐 최고위하고 이랬거든요. 제주도 그랬죠? 같은 경우에는 네. 도지사 그리고 3명의 국회의원이 모두 민주당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남녀처럼 하고 심지어 뭐 조금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안수사권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그러면서 남녀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네. 국민들께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왜 지금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분명히 맞다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0: 남일로 얘기한 건 없어요. 그리고 규정하면 안 돼요. 사실상 본질을 보안수사권이 없어지면 이 같은 일들이 비비재하게 한다는 그런 전제를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지금 수정입법 민주당도 그런 우려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드리는 건데 네. 무조건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수사권 폐지 그냥 손 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문제라고.
2: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의문이 하나 남아요. 경찰청장은 왜 2년이 넘도록 임명을 안 하고 있는지.
1: 18개월.
2: 내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화 때련 네 분과 함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6: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7: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8: 네, 오늘도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0: 정중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연일 계속되는 폭염,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요즘 같은 날씨엔 중장년층의 주의가 더욱 필요한데요.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셔주세요. 외출 시에는 반드시 가족이나 이웃에게 출타를 알려주시고요. 에어컨 온도는 27도에서 28도에 맞춰주시고 얇은 겉옷을 준비해주세요. 발목을 찬물에 담그는 것만으로도 컨디션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일본 야쿠시마의 깊은 숲에서는 작은 굴뚝새 한 마리가 힘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새는 노래할 때는 물론이고 먹이를 찾을 때도 꼬리 깃을 거의 수직으로 치켜듭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굴뚝새는 빽빽한 관목과 어두운 숲속처럼 시야가 좋지 않은 곳에서 살아갑니다. 노래만으로 자신의 위치를 동료에게 알리기 어려운 것이죠. 이때 꼬리를 높이 치켜들면 노래와 함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손짓이나 표정을 사용하는 것처럼 굴뚝새도 노래와 꼬리깃을 함께 사용해 서로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18번째 페이지. 뜨거운 토크 열기를 쉼없이 방출하는 에어컨 실외기 같은 남자, 숭실 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1: 자, 오늘은 저희가 여름 내내 한번 다루자 얘기했던 주제인데요. 이제 9월이 코앞인데 지금에야 다루게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 정말 소중했던, 없으면 큰일 날 뻔했던 존재 에어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매일 뭐 시류 하면서 에어컨 차일피일 미루시더니 정작 에어컨은 완전 철진한 콘텐츠로 하게 되셨군요.
2: 아쉽습니다.
1: 근데 저희 콘텐츠는 뭐 내년 여름에도, 내후년 여름에도 끝없이 소비하시기 때문에
2: 그렇군요.
1: 괜찮습니다. 에어컨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는가? 일단 그 에어컨을 만든 인물이죠. 윌리스 캐리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인류를 구했다는 이야기까지 많이 나오고 있는데
2: 네.
1: SNS에서는 이 윌리스 캐리어야말로 노벨상 타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노벨상 못 받았냐, 이런 약간 농담 반 진담 반 궁금증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이 두 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습니다. 일단 노벨 과학상 종류는 과학의 원리, 기본 원리를 발견한 사람들한테 줍니다. 그리고 그 원리가 발견되어 가지고 그게 뭐 원리 자체가 뭐 되게 아름답고 멋있는 원리다라기보다도 그 원리가 발견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영향을 미치고 과학계를 좀 뒤흔들고 이런 거를 위주로 노벨 과학상은, 그러니까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 이런 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1: 원리를 발견해.
2: 근데 에어컨의 근본 원리는 사실은 캐리어 이전에 다 나왔었거든요. 그런 과학 원리의 발견을 누가 제일 먼저 했느냐라고 하면 조금 뭐 거리가 멀죠.
1: 그러네.
2: 우리 저기 누가 안타깝게 노벨상 못 받았다.

0: 그런 거 얘기할 때 한 분야에서 노벨상을 보통 3명까지 공동 수상을 하게 하는데 네. 이 사람은 우선 발견할 때 그 공로로 따지면 네 번째 정도의 공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빗겨나갔다. 누구하고 누구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견을 했지만 걔가 열을 먼저 발견했기 때문에 걔는 노벨상 못 받았다. 이런 이야기 가끔 이제 노벨상의 뭐 특징, 뭐 노벨상의 뭐 재밌는 사연 이런 거 얘기할 때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노벨상 이제 스웨덴에서 주는 거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스웨덴 사람들이 이거 좀 깐깐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과학 원리에 영향을 많이 미친 그래서 주로 이제 논문으로 발표돼가지고 인용이 많이 되고 예, 그런 거를 위주로 주는 상하고는 일단 상 분야가 좀 안 맞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예, 예, 예. 그렇다면 평화상 줄 수 있지 않느냐.
1: 아, 평화상이 오히려 오히려 말이 된다.
0: 약간은 우스갯소리기도 하지만 예. 에어컨 때문에 진짜 더워가지고 불쾌지수 때문에 싸워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세계에서 안 싸우게 되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캐리어에게 평화상 정도 줄 수 있지 않느냐. 평화상 뭐 발견을 제일 먼저 해봐 해가지고 뭐 평화상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
1: 네.
0: 저는 그거는 우스갯소리처럼 꺼낼 수 있는 말이지만 진지하게도 생각해 볼 만한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합당하다.
0: 저는. 네, 저는 뭐 그래서 우리가 눈을 돌려보면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에어컨이 정말로 역사를 많이 바꿔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도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더운 나라는 사람이 바짝 집중해서 일을 하기에 좀 힘들기 때문에
1: 사람이 잔다?
0: 낮 시간에 낮잠 자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나라는 뭘 되게 힘들게 집중해갖고 해야 되는 그런 기술이나 혹독한 경쟁 속에서 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산업이나 이런 걸 좀 되기 어렵다. 그게 뭐 그 나라 사람들이 뭐 나빠서 게으르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집중해서 힘들어서 일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1: 그런 말
0: 그래서 열대지방은 좀 그렇게 막 엄청난 그런 선진 기술 선도 국가가 생기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 예로부터 약간 인종차별 비슷하게 하기도 하고 조금 맞아요. 진지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말이 많았죠.
1: 예.
0: 그런데 세계적으로 급성장해가지고 요즘에 돈 정말 많이 벌고 있는 나라 싱가포르. 열대지방에 있는 나라거든요.
1: 예.
0: 예, 중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지금 중국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 중에 홍콩 아닙니까? 더운 데잖아요.
1: 그러네.
0: 아시아에서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하고 한때 되게 경쟁을 많이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좀 대만. 제꼈다고 이렇게 뽐내는 그런 나라라고 하면 대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 되게 더운 곳이거든요.
1: 맞습니다. 예.
0: 이런 나라 다 더운 데 있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기술 강국 아주 경쟁이 혹독한 나라라고 하면 아니 프랑스 사람 스웨덴 사람들이 싱가포르 사람들 경쟁하는 거 홍콩 사람들 경쟁하는 거 보면 그 경쟁 옆에서 무서워서 옆에 낄 수나 있겠습니까?
1: 아, 그렇죠.
0: 예, 그런데 뭐 열대지방 사람들은 게을러서 경쟁을 잘 못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에어컨 때문이다. 지금은 이런 열대지방에도 에어컨이 설치되면 얼마든지 낮 시간에 연속해서 집중해가지고 아주 힘들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1: 에어컨 덕분에.
0: 그 실제로 싱가포르의 정치 지도자 같은 사람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에어컨이라는 게 정말 세계의 역사를 바꾼 발명품이고 우리 싱가포르를 오늘의 싱가포르로 도약하게 해준 발명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1: 스웨덴에서 식의... 이제 싱가포르로 갈아타시는 건가요?
0: 아니요.
1: 버릴 순 없다.
0: 갈아타야 돼.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역사를 많이 바꿔왔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소득 수준이 이런 열대지방에 있는 나라들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급격하게 에어컨 수요가 올라올 것이고
1: 그렇죠.
0: 에어컨 수요가 올라오면 그거에 비례해서 그 지역의 산업이나 지식산업 수준이 갑자기 급격하게 성장할 그런 여지도 좀 예상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
1: 인도요.
0: 인도가 경제력이 약하고 전력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에어컨이 나라가 더운 거에 비해서는 많이 보급이 못된 측면이 있죠. 그런데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된 기술이 발전하고 예를 들면 뭐 태양광 같은 게 많이 퍼져가지고 더 쉽게 전기를 많이 끌어올 수 있게 된다라거나 그다음에 인도의 경제력 수준이 오르면 그럼 인도의 폭발적으로 에어컨이 점점 더 많이 팔려 나가게 될 거거든요. 그럼 인도의 에어컨 시장이 되게 거대하게 열릴 것이고 그러면 그때 그 에어컨의 시원함 속에서 집중을 해가지고 더 치열하게 경쟁하는 인도 사람들이 더 놀라운 또 산업을 만들어내지
1: 생긴다.
0: 그래서 세계의 그런 경제의 중심지가 생각을 해보면 인도 같은 나라가 2000년 전, 3000년 전 이럴 때는 얼마나 세계적인 선진국가, 문명을 선도하는 국가였습니까? 그런 게 에어컨 덕분에 21세기에 다시 찾아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1: 아, 에어컨이 진짜 중요하네. 다시 웰리스 캐리어 얘기 잠깐 해보면 캐리어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더위로 고생하니까 에어컨 만든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1: 처음에 만든 목적은 뭐였습니까?
0: 윌리스 캐리어 이분이 원래 기계공학 전공하신 분으로 네. 막 그렇게 막 무슨 박사학위 딸

0: 시고 이런 분 아니신데요. 근데 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윌리스 캐리어 박사로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이분이 되게 나중에 성공하신 다음에 이분의 모교 이런 데서 명예 박사 학위를 주셨거든요.
1: 예.
0: 근데 명예 박사라는 거의 의미가 그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박사 학위를 안 줬지만 명예는 줬다라는 거니까 뭐 칭호는 윌리스 캐리어 박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신데 이분이 기계공학 전공하시기 때문에 하셨기 때문에 20세기 초에 이런저런 기계 부품, 기계 장비 이런 거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에 취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약간 기술을 담당 반 영업 담당 반 하는 그런 거 일을 하시면서 회사 생활을 좀 열심히 하셨습니다.
1: 네.
0: 이분이 초창기에 담당해가지고 장사 잘 하셨던 거는 커피 건조기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커피는 건조하고 뭐 로스팅 굽고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커피 건조하는 기계 뭐 이런 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이런 거 만들어서 영업하고 이런 일을 하셨거든요.
1: 네.
0: 커피 건조기 장사하시는 분이 진짜 에어컨으로 발명을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홍콩과 싱가포르의 역사를 바꿀 이럴 꿈 이분 진짜 20세기 초에 꾸셨을까요?
2: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0: 그 커피 건조기 뭐 이런 거 하시고 커피 그 콩 건조하는 기계 이런 거 장사하시는데 네. 어느 인쇄소에서 여름철에 습도 높을 때 이럴 때 인쇄를 하면 네. 인쇄하는 잉크가 자꾸 번져가지고 그냥 대충 인쇄할 때는 그래도 그렇게 티가 안 나는데 네. 잡지 같은 거 인쇄할 때 보니까 네. 저기 지금도 이제 인쇄계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2도 인쇄를 한다, 3도 인쇄를 한다, 4도 인쇄를 한다. 그래서 네 4도 인쇄라고 하면 네 번 똑같은 페이지에다가 서로 다른 색깔로 인쇄를 해가지고 네 개의 색깔을 조합을 해가지고 네네. 여러 가지 색깔의 그런 뭐 사진이나 그림을 만들어내는 이런 식으로 칼라 인쇄를 하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렇다 보니까 그런 칼라 인쇄 같은 거를 할 때는 번져가지고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섞여가지고 보라색이 딱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빨간색이 좀 번졌어. 그러면 색감이 막 다 흐트러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2: 태극문이 생기고 막. 예.
0: 그렇죠. 글자 그냥 단색으로 글자 인쇄할 때는 조금 번져도 뭐 글자 획이 조금 굵어 보이고 뭐 이 정도인데 칼라 인쇄할 때 너무 이상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감이
2: 습도 문제였다.
0: 잉크 같은 이런 게 번지지 않게 예. 제습을 할 수 있는 습도를 좀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제안해 줄 수 없겠느냐라고 캐리어가 다니던 회사에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캐리어 야 네가 뭐 커피 콩 건조하고 이런 것도 했잖아. 네가 가갖고 잘 얘기해 봐라라고 한 거예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싱가포르의 역사를 바꿀 거라는 건 상상도 못하고 본인이 이 중국과 한국의 에어컨 대전의 이 원인이 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하고
1: 예.
0: 아, 잉크 말리는 거 내 콩
2: 건조라는 키워드로 엮인다는
0: 이유가 커피 콩 말리는 거 했지 뭐 잉크
1: 예.
0: 뭐 잉크 말리는 거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갔을 수 있겠죠.
1: 예.
0: 가가지고 보니까 말리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시한 게 뭐였느냐 되게 상식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제습제 약품을 제안을 해줬대요 처음에는. 우리나라에도
2: 하마
0: 우리나라에 그거하고는 다른 제품을 제안을 해줬는데
1: 예.
0: 아마 염화칼슘 이런 거 제안했을 거예요. 제안을 했는데 괜찮았는데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걸 작동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안 좋아가지고 고객들이 싫어했대요.
1: 예.
0: 그래갖고 이걸로는 장사 안 되고 많이 못 팔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접었대요.
1: 예.
0: 그래서 어떻게 습기를 제거하면 좋을까를 궁리를 하다가 네. 전설적으로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진짜로 아니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캐리어 선생님 나중에 무용담처럼 이야기해 준 그런 이야기에 따르면
1: 예.
0: 본인이 아마 미시간 쪽이었을 거예요. 그런 쪽에 출장을 이렇게 가가지고
1: 네.
0: 기차를 타고 오르내리고 이런 일을 하는데
1: 네.
0: 역사에 안개가 쫙 깔려있는 모습을 봤대요.
1: 예.
0: 이런 아름다운 풍경에서 나는 또 뭘 영업을 해보자고 이렇게 연락에 영업을 하고 있는가 뭐 고민도 많이 했겠죠. 근데 그거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났대요. 저 안개라는 거는
1: 네.
0: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응결되어 가지고 눈에 보이게 된 게 안개 상태가 아니냐라는
2: 그렇죠.
0: 생각을 한 거예요.
1: 예예.
0: 그래서
1: 네.
0: 습기를 제거한다라는 게 어느 한쪽 편에서 인위적으로 안개를 만들어가지고
1: 예.
0: 그 만들어진 안개를 방 바깥으로 내던져버리면 그러면 그 방 안에 있는 습기는 그 내던져버린 만큼 꾸준히 제거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2: 굳이 안개로 만들어서 내던져야 돼요? 그냥
0: 왜냐하면 예. 공기 중에는 습기만 따로 이렇게 쪽쪽 만들어낼 잡아낼 방법이 잘 없으니까
2: 잘 모아가지고
0: 자, 그래서 예. 좋은 지적 해주셨어요.
1: 예, 예, 예.
0: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공기 중에 있는 습기만 그렇게 쪽쪽 잡아내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1: 예.
0: 쉬운 거로 설명을 드리면
1: 예, 예, 예, 예.
0: 우리가 여름철에 차가운 음료 같은 거를 꺼내가지고 탁자 위에 올려놓으면 그 주변에 송글송글
1: 예.
0: 이슬이 맺히죠.
1: 맞습니다.
0: 차가운 게 있으면 그 주위에 이슬이 응결되면서 물이 맺히는데 그게
1: 예.

0: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그 이슬 방울로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1: 아,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이슬 방울로
0: 달라붙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차갑기 때문에 네.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 상태로 있을 수가 없고 네. 물 상태, 액체 상태로밖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차가운데 겉면에는 액체라는 상태로 변해가지고 그렇게 방울방울 져가지고 모이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캐리어가 생각을 한 거죠. 예. 인위적으로 차가운 부분을 만들면 그 차가운 부분 옆에 그 방 안에 있는 공기 속에 있는 습기가 이슬로 맺힐 거다. 그럼 그 물방울을 한쪽으로 쪼르르르 굴러나오게 해가지고 그거를 모아서 방 바깥으로 빼가지고 뽑아내면 예. 그만큼 공기 중에 있는 습기는 제거가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내요. 그래서 제습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냉방시킬 수 있는 기구를 작동을 시키는 그런 장치를 개발한 게 바로 첫 번째 에어컨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에어컨을 에어 컨디셔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에어 쿨러, 뭐 에어 무슨 뭐 리프리지레이터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그죠? 네. 에어 컨디셔너라고 하는 거예요. 공기의 조건을 맞춰주는 기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품고 있는 뜻이 뭐예요? 습도를 조절해주는 기계라는 거를 원래 이 발명품의 첫 시작에 뿌리가 있다라는 거를 나타내주는 이름이 에어컨디셔너라는 말이고
1: 그 이슬 모아서 내보내는 그 원리가 지금 집에 있는 에어컨이랑 같은 원리인가요?
0: 그렇죠. 집에 있는 에어컨도 그 물 나오는 그게 항상 있어요.
1: 있죠.
0: 집에 있는 에어컨도 있죠. 물이 쪽쪽 떨어지는 게 있고 그래서 에어컨 관리 잘못하면 에어컨에서 물이 막 줄줄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네. 그 기능이 지금도 그대로 에어컨에서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에어컨에 항상 제습 기능도 따로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부분 네. 차갑게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 에어컨으로 습도를 줄여주려면 항상 차갑게 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죠?
1: 아까 차가운 아이스커피처럼.
0: 부분이 네. 네. 차가운 부분이 있어야지 거기에 무조건 이슬이 맺히게 해가지고 습기를 제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죠? 네네. 그래서 에어컨에는 항상 차갑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차갑게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공기 중에 있는 그 모든 습기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어차피 다 공기를 다 순환시키고 바람을 내보내고 이런 건 달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어컨을 작동시킬 때 그 차가운 부분에 냉기를 오히려 바깥으로 더 확산시켜 줄 수 있도록 바람을 돌리면 온도를 주변을 낮춰줄 수 있는 그 역할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차가운 에어컨에서 그러면 차가운 부분이 에어컨에 무조건 있는다는 그게 에어컨의 사실은 핵심 부품이죠. 그죠? 네. 그 부품의 원리는 냉장고하고 동일합니다.
1: 냉장고랑 우리 완전 초창기 때 냉장고 했었는데.
0: 네. 그래서 우리가 저기 원소 시간에 불소 플로린 하면서 불소 플로린으로 만든 성분을 냉장고의 핵심 원리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때 냉장고 원리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냉장고가 더 먼저 훨씬 더 먼저 개발됐어요.
1: 그래서 냉장고의 원리랑 같다.
0: 그렇죠. 그래서 에어컨에는 냉장고가 들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1: 네. 작은 냉장고.
0: 네. 에어컨에는 출력으로 따지면 작지도 않아요.
1: 아, 그래요? 네.
0: 출력으로 따지면 웬만한 냉장고보다 더 센 냉장고가 에어컨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자자자자자자자. 예.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열고 앞에 서 있으면 예. 시원하잖아요.
1: 엄청 시원하죠.
0: 시원하죠.
1: 예, 혼나고요 엄마한테.
0: 그게 예. 그냥 에어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예. 이런 거 하면 이때까지 하면 진짜 혼나는데 예. 냉장고 문 열고 거기 계속 이렇게 서 있잖아요. 계속 서 있잖아요. 예. 찬바람 계속 나오죠. 시원하다라고 계속 있잖아요. 예. 그럼 그것 때문에 이슬이 곳곳에 맺혀가지고 냉장고 밑에서 막 물 나옵니다.
1: 맞아.
0: 네. 그때까지
1: 해봤어. 해봤어.
0: 그때까지 진짜 혼나는데.
1: 왜 이렇게 본 기억이 나지? 네. 맞아.
0: 혼납니다. 에어컨은 그 물을 밖으로 빼주는 장치가 달려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래야지 물이 뚝뚝 안 떨어지고 바깥으로 나오면서 습기 제거도 되니까. 네. 그래서 에어컨은 그 물이 그렇게 막 떨어지지 않고 따로 빼내주는 장치가 달려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추가로 네. 냉장고에서 그렇게 냉기 맞으면서 서 있으면 네. 냉장고가 쉴 새 없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바람 막 냉장고 문 바로 앞에서 바람 맞고 있는 나는 시원하지만 냉장고는 강하게 돌아가면서 그만큼
1: 열기가
0: 많이 나거든요.
1: 그렇겠죠.
0: 네. 그래서 이 연력학 제2법칙 때문에 예, 예. 냉장고가 있는 방 전체의 기온은 그러면 무조건 더 올라갑니다.
1: 아 그렇게 되는구나.
0: 국소적으로 내 앞에 있는 부분이 조금 차가워지지만 그 옆부분으로 옆구리로 나가는 그 뒷부분으로 나가는 열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그 방 전체의 온도는 더 올라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은 추가로 네. 그 뜨거운 부분만 바깥으로 빼놨어요. 방의 온도를 높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1: 그 뜨거운 부분이 실외기.
0: 그 부분이 실외기입니다.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의 되게 핵심적인 부품들은 예. 다 실외기 쪽에 있어요. 실외기.
1: 예. 냉매는 그럼 어떤 물질로 하는 거예요? 냉매라는 거는
0: 냉매 우리가 저기 플로린 원소 플로린 편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0: 그러면 기본적으로 냉장고하고 에어컨 원리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냉장고든 에어컨이든 어떻게 차갑게 해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물체를 차갑게 한다라는 게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1: 그럴 것 같아.
0: 뭔가를 뜨겁게 하는 거는 또 이름 까먹었네. 우리 저기 목요일날 항상 나와서 얘기해 주 구석기 시대 얘기해 주시는
1: 이한용 관장님.
0: 이한용 관장님께서도 뭐 오다가 다 말씀해 주시겠지만 불을 피운다 이런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불을 사용하는 거는 호모사피엔스 종족이 나타나기 이전에도 했을 법한 진짜 막 수만 년 전 엄청 옛날 기술이잖아요.
1: 예, 그렇죠?
0: 그때부터도 불을 피워가지고 따뜻하게 하는 걸 할 수 있었어요.
1: 그렇지.
0: 예. 예. 그런데 주변을 차갑게 해준다 이거는 정말 정말 사실은 생각하기 어려워.
1: 그러네요.
0: 어떻게
1: 생각해보니까.
0: 주변을 차갑게 해. 진짜 생각해보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1: 예.
0: 예. 그런데 에어컨은 그걸 어떻게 해내느냐. 냉장고는 그걸 어떻게 해내느냐.
1: 예.
0: 기본 원리는 사실은 좀 어이없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1: 뭐죠?
0: 우리가 그 플로린 편할 때도 이야기했고 우리가 뭐 하다가 얘기했더라. 뭐 사람, 인류, 머리카락 뭐 이런 거 하다가도 얘기했는데 땀 하다가 얘기했나?
1: 땀?
0: 사람이 땀을 잘 흘리는 동물이다.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땀을 흘리는 이유가 더위에 버티기 위해서인데 땀을 흘려서 그렇게 액체가 피부 밖으로 나왔는데 그때 바람이 불면 우리 많이 경험하죠. 땀 많이 흘렸는데 바람 불면 추워.
1: 예.
0: 시원하잖아요. 그 방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나 에어컨 속에는 그렇게 물 같은 거를 뿌리고 그거를 말릴 수 있는 바람을 불게 하는 그게 장치에 있습니다.
1: 네.
0: 그럼 그게 이렇게 마르면서 주변을 식혀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물보다 훨씬 더 쉽게 잘 마르는 게 있으면 그 효과가 더 세게 잘 생기겠죠.
1: 그렇겠죠. 그렇죠? 예.
0: 그래서 물보다 더 잘 마르는 그런 물질을 가져와가지고 사용하면 좋습니다.
1: 네.
0: 우리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우리 저기 주사 맞을 때 알코올 이렇게 소독한다고 바르면 되게 시원하잖아요.
1: 예.
0: 물보다 더 잘 마르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물보다 훨씬 더 잘 마르는 걸 사용하면 효과가 더 좋겠죠. 그렇죠?
1: 네.
0: 그리고 또 하나. 그거를 물을 계속 뿌려주면 물을 계속 퍼다가 사용해야 되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을 뿌려가지고 그 물이 마르고 나면
1: 다시 썬
0: 그 말라서 수증기가 된 물을 한쪽으로 돌려가지고 그걸 다시 응축시켜서 원래 물 상태로 되돌려가지고 계속 재활용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라서 기체로 변한 상태에 있는 거를 다시 액체로 쉽게 되돌릴 수 있는 물질이면 더 좋아요. 그러면 계속 보충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특징으로 가정에서 사용할 것 같으면 그게 누출된다거나 사고가 났을 때 너무 위험하거나 독한 물질이면 안 좋겠죠. 그래서 인체에 무해한 물질이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물질을 냉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진짜 안 좋은 기계 같은 경우에는 물로도 할 수 있어요. 물로도. 근데 그럼 진짜 요즘에 에어컨이나 냉장고보다 형편없는 기계가 나오고 암모니아나 이산화탄소 정도만 사용해도 대충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기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1: 암모니아 그 괜찮나요? 인체?
0: 하나도 안 괜찮죠.
1: 예.
0: 그래서 그런저런 단점이 있는 냉매를 많이 쓰다가 1930년대 경이었을 거예요. 미국의 한 화학자가 최고의 냉매를 발견해냅니다. 정말 쉽게 빨리 잘 마르고 빨리 잘 마른 다음에는 약간만 작업을 해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액체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1: 물 안 퍼도
0: 사람이 막 들이마셔도 거의 아무 해가 없고 만들어보면 만드는데 비용도 별로 안 들고
1: 뭡니까 그게?
0: 최고의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1: 그것이 무엇이오?
0: 그 물질이 바로 우리가 플로린 편할 때 얘기했던 CFC라는 물질이거든요.
1: CFC.
0: 그래서 이 물질을 정말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이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싱가포르가 발전할 수 있었다, 홍콩이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에어컨 냉장고에 우리가 수많은 음식들을 상하지 않고 신선하게 먹을 수 있게 된 거 다 CFC 덕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거 덕분에 세계의 수많은 냉장고 에어컨들이 사용이 좋게 저렴하게 나와가지고 정말 세상을 바꿨습니다.
1: 프레온 가스랑 다른 거죠?
0: 그겁니다.
1: 그건가? 같은 건가?
0: 그런데 1970년대가 되다 보니까
1: 근데 프레온 가스는 이제 지구가 이제 그 세계가 협력해가지고 이제 오존층 회복됐다고 했잖아요. 그때
0: 이거만 얘기합시다. 약간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드릴 만한 이야기인데 신나게 쓰고 있었는데 1970년대쯤 했을 때 유럽 사람들이 미국의 과학 기술을 압도하는 유럽의 원조 과학 강대국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첨단 기기로 선보인 것 중에 뭐가 있었느냐? 콩코드라는 비행기가 있었어요.
1: 콩코드
0: 초음속 여객기.
1: 로마블에 있는 거.
0: 전투기 같은 속도로 엄청난 속도로 막 두세 시간이면 대서양을 건너서 파리에서 뉴욕으로 간다라는 그런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막 엄청 이런 마법의 비행기.

0: 비행기를 만들고 네. 우주선 같은 비행기를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유럽 사람이 엄청 뽐냈거든요. 네. 네. 유럽 미국 사람이 보기에 좀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겠지.
1: 자존심 상하죠.
0: 네, 근데 미국 사람이 보면 좀 싫잖아요. 네. 저는 그것도 사실 큰 이유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홍콩코드가 화제가 되면서 저런 비행기가 진짜 날아다녀도 괜찮은가 이런 거를 사람들이 좀 그 찔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홍콩코드 같은 초음속 여객기는 보통 비행기보다 훨씬 더 높은 데서 날아다닙니다. 네. 그래서 저 높은 데서 저렇게 강한 제트 엔진을 가지고 비행기들이 막 날아다녀도 네. 환경이 파괴되지 않느냐. 네. 사람들이 그런 걸 막 연구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사람들이 뭐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지구의 성층권에 있으면서 자외선이 너무 강하게 있는 거를 막아주는 오존층이라는 구역이 있거든요. 근데 저렇게 높은 자리에서 초음속 여객기들이 콩코드 같은 것들이 유럽 사람들이 자랑한다면서 뽐내면서 만들어서 날아다니는 저런 게 저렇게 많이 날아다니면 네. 오존층이 파괴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사람들이 막 의심하면서 막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1: 말 안 들 것 같은데.
0: 아, 근데 약간은 그게 문제가 돼요? 있을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예, 예, 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냉장고 에어컨에 많이 그래. 사용하던 CFC가 바로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는 문제잖아요. 아이고 뭐 오존층이 구멍 나면 구멍 났다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어떻게 구멍이 났으면 그게 얼마나 진짜 CFC 때문인지 증명하는 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80년대에 대기 이런 오염을 연구하던 미국의 과학자들이 남극 오존층 탐사대라는 탐사대를 꾸며가지고 미국 정부 프로젝트로 남극의 오존층을 탐사로 실제로 탐사를 해보니까 심각할 정도로 남극의 오존층이 파괴됐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예.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가지고 네. CFC가 원인 물질이 있을 수 있다라는 네. 결론을 내게 됩니다.
1: 근데 이제 세계에서 기득권에 있던 국가들이 이제 자기들이 신흥 시장한테 밀릴 것 같으니까 CFC 쓰지 말자 해가지고 오존층 복구된 얘기는 하셨잖아요.
0: 그렇죠.
1: 예, 쇼츠로도 나왔어요 저희가. 네. 많이들 보셨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 그거에 대해 하나만 더 보태면. 예. 그때 당시에 기술이 발전된 나라는 CFC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이미 개발해 놓은 상태가 됐을 때쯤 해가지고
1: 그래 새 운동장으로
0: CFC
1: 가자
0: 금지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래서 개발된 게 HFC입니다.
1: HFC 네,
0: 그리고 다시 한번 그때도 그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런데 HFC 그래서 계속 쓰고 있어요 지금도. 1989년에 몬트리올 의정서로 CFC를 금지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90년대 이후로는 HFC로 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HFC 중에서도 싸고 저렴하고 구형으로 사용하던 거는 지금은 기후변화를 많이 일으킨다라고 해가지고 HFC 중에서도 HFC 종류가 여러 종류 있어요. 네. HFC 중에서도 더 비싼 신형 HFC로 갈아타야 된다라는 국제 규약들이 지금은 또 실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또 갈아타야 돼요. 또
1: 새로운 시대에 대비를 해야겠네요.
0: 그렇습니다. 네.
1: 세상을 바꾼 에어컨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3: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가구의 명품
5: 삼익 가구.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앞으로는 예정된 공헌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6: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1: 에어컨디셔너는 에어컨, 리모트 컨트롤은 리모컨,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는 레미콘. 일본어는 왜 이렇게 콘에서 끊어버리는 걸 좋아할까요? 그리고 그런 일본식 축약 외래어를 우리도 받아 쓰고 있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또 되돌리기에 너무 멀리 온 것도 같은데요. 참고로 최대한 영어식 표현을 멀리하는 북한에서는 에어컨을 랭풍기라고 하고요. 리모컨은 원격 조종기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레미코는 북한에서 뭐라 하는지

0: 제 선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은 잡시사 너튜브 놀러오셔서 댓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선선한 밤 보내세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1: CBS
2: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예술이 일상이 되고
5: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4: 우리의 일상이
5: 문화가 된다.
4: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축제와 문화공간에서도
5: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4: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5: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4: 공정하게
5: 함께
4: 새롭게
5: 마음껏 꿈꾸자.
4: 경기도에서
6: 꿈꾸자. 경기도에서.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7: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10: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네팔 라수아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던 한국인 직원 8명이 연락 두절되고 10명이 고립됐습니다. 연락이 끊긴 직원들은 한국 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으로 네팔 당국이 군과 경찰을 투입해 수색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외교부, 소방청, 경찰청 합동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대법원 법원 행정처가 지난해 1월 서울 서부지법 폭동사태 가담자 5명을 상대로 11억 7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이들이 법원에 난입해 유리창과 출입문, 전산설비 등을 파손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물 파손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를 위협한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다른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산업용 전기 요금을 전국 11개 지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남부지방은 현재보다 최대 10%, 충청 강원은 최대 8%, 수도권 북부는 최대 5.5%가 낮아지고 수도권 남부는 현 수준이 유지됩니다. 정부는 비수도권에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을 완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지역 간 형평성 논란과

한전의 수익 악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부와 한전은 도매 전력 가격에도 지역 차등제를 도입해 한전 부담을 줄이고 관련 절차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광역 시도

0: 저는 기초지방정부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주택공급 방안을 놓고 다시 충돌했습니다. 김 장관은 용산 미군 반환부지에 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서울시의 입장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며 훼손된 그린벨트 활용에도 열린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의 검토는 정부가 용산공원 주택공급 방침을 철회하는 것이 전제라며 맞섰습니다.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를 두고도 서울시는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국토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41개 종목, 1,052명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저녁까지 경기 북동부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9도, 습도는 67%입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2: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꿈꾸는 것과 행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이상은 우리를 꿈꾸게 할뿐 아니라 행동하도록 부추기는 것이어야 한다. 내일 무엇이 될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윌키오의 마음의 길을 통하여 중 일부입니다.
4: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인생이 바뀌는 방식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은 예술가는 가난해도 되나요? 이동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예술가는 가난해야만 할까요? 우리에게 삶에서 행복, 감동, 위로를 주는 예술가들이 가난해서 삶이 어려워진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인생과 함께하는 예술, 그리고 예술가들의 삶을 응원하는 이야기입니다.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0: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현 교수라고 합니다. 전 학교에서 문화이론하고 예술정책 그리고 공연기획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동안 서울문화재단이나 경기아트센터나 문화사회연구소에서 일을 했고, 현재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과 또 현대차 정몽구재단이 주관하는 예술세상마을 프로젝트의 총감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책과 현장이 예술계에서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매개 역할하는 것들이 제 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 예술가 계십니까? 예술 전공하신 분? 손 좀 들어보실까요? 아, 예. 어떤 전공하셨어요? 아, 예. 연극이요. 멋집니다. 또 다른 분들? 예, 여기 남자분. 예, 성악. 아, 예술가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밤에 잠 안 자고 낮에 일하는 사람? 제 아는 예술가는 아침 7시에 자고 오후 2시에 일어납니다. 또 개팍한 사람들? 예, 정상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야, 오늘은 제가 예술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특별한 예술가의 의미를 좀 같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실 만한 예술가들 몇 분을 좀 소개하겠는데요. 특별한 사연이 있는 세 명의 예술가들을 잠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하실 분은, 예,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지금은 수백억에 팔리는 그런 너무너무 유명한 화가지만, 살아생전 때는 사실은 가난했고 별로 이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화가였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요. 또 여러분들 빈센트 반 고흐 하면은 자화상이 유명하죠. 왜 자화상을 그렸냐 하면, 자화상을 그릴 모델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직접 자기가 자화상을 그릴 수 있는 대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술가들은 살아생전에 주목받지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술가는 누구일까요? 가곡의 왕이라고 하는 슈베르트입니다. 슈베르트가 원래 어릴 적부터 가난했던 건 아닌데, 창작에 전념하기 위해서 교사직을 버리고 레슨, 최우선의 레슨만 하고 작곡에 전념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밤에 이제 마트에서 다 남은 것들만 이제 추려가지고 자기가 먹었다고 합니다. 소금이 너무 많이 부러졌대요. 왜 그러냐면 음식이 상할 수가 있어서. 요즘으로 보자면 유통기한이 끝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슈베르트 사진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얼굴이 부어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소금기를 뿌린, 예, 약간은 좀 맛이 간 음식을 먹어서 그렇다는 얘기도 또 있습니다. 근데 이 슈베르트가 레슨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나그네 신세였어요. 근데 이 슈베르트가 1827년에 그의 나이 30살 때 그 유명한 연가곡집 뭐죠? 겨울 나그네를 작곡을 했습니다. 아, 이분은 잘 모르실 것 같긴 하지만 한예종 출신의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입니다. 2011년 겨울에 쓸쓸하게 혼자 자취방에서 하늘나라로 갔는데요. 이 전도 유망한 시나리오 작가였어요. 지병이 좀 있어가지고 그 지병이 급격하게 악화되어서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한예종 같이 유명한 학교를 졸업한 예술가들도 가난해서 굶어 죽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 국회에서 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 복지법이 만들어지는 큰 계기가 되었죠. 이런 예를 보시면서 혹시 제가

예술가들 너무 구질구질하게 얘기하는 건 아닌가.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현실이 현재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예술가들의 현실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나요? 예술가는 무엇일까요? 예술가는 누구일까요? 예술가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다 부자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술가들이 대부분은 가난하게 자기의 삶을, 창작을 위해서 사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의 한스 에빙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님은 예술가의 빈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풍토에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세요. 보통 예술가들은 평균 노동자 임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거는 네가 선택한 거니까 가난해도 싸다. 네가 선택한 운명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저희 학교에는 변호사 출신, 의사 출신들이 배우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부와 명예를 버리고 가난한 예술가의 길로 접어든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술가는 부자이거나 가난해도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저는 그러한 생각이 한세빈 교수님 말처럼 잘못된 생각이라고 듭니다. 예술가들이 가난하면 창작이 더잘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예술가를 착취하는 하나의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술가에 대한 다른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예술가도 돈 많이 법니다. 뭐 유명한 성악가, 유명한 그림 화가, 뭐 유명한 배우들은 뭐 굉장히 많은 돈을 벌죠. 그렇지만 90%가 넘는 예술가들은 기초생활 수급에 못 미치는 수입을 가지고 무대에서 자기의 화단에서 또 자기의 스튜디오에서 열심히 예술 창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직하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아시죠? 예, 세계, 한국에서 최고의 예술학교라고 보여지는데요. 입학하기도 힘들지만 졸업하기는 더 어려운 학교입니다. 그만큼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요. 무대에서 5분, 10분 정도 연주하기 위해서 많은 음악인들, 무용인들, 연극인들이 밤을 새면서 연습을 합니다. 사실 제 딸도 음악인입니다. 지난 한달 전에 정기 연주회를 했는데요. 그제 딸이 맡은 연주가 12분이었어요. 12분의 연주를 하기 위해서 두달 전부터 매일 연습을 하고 2주 전부터는 이제 밤을 새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집에는 못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예술가들을 무대에서만, 전시실에서만 보지만 실제로 많은 예술가들은 공연 하나 하기 위해서, 5분 하기 위해서, 전시를 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매일 밤을 새면서 연습을 하고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의 시간은 무대의 시간은 별거 아닙니다. 그 무대를 만들기 위한 수많은 시간들이 실제 예술가들이 살고 있는 시간이라고 할수 있겠죠. 한유종 학생들 뭐 졸업하면 다 명망가 예술가가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졸업하게 되면 우리 졸업생, 우리 학생들이 내 취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먹고 살고 있을까? 굉장히 걱정하면서 고민을 깊게 하게 됩니다. 뭐, 한유종 학생들 그 분야 최고의 엘리트 전공자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졸업하면 마땅히 갈 데가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의사, 변호사, 또 많은 금융업계에 일하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왜 늦은 나이에 왜 한유종에 다시 들어올까? 그거는 자기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만의 삶을 살고 싶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예술가의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개천 클래식 축제라고 하는 현대차 정몽구재단이 주관하는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개촌리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열리는 개천 클래식 축제 총감독을 맡았습니다. 올해로 9회째인데요. 작년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만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민창 군이 저희 축제에 출연했어요. 너무나 운 좋게도 반클라이번 우승하기 한달 전에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국하고 나서 첫 번째 공연을 저희에서 했는데요. 전국에서 저희 공연은 다 무료입니다. 그렇지만 전국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 시골 작은 마을에서 올수 있는 팀이 한 3, 4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약을 받고 사연을 받아서 정말 좋은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신청자 당첨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어떤 중년 여성 신청자가 이런 사연을 보냈습니다. 저는 삶이 너무 어려워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습니다. 근데 이민창 군의 피아노 연주를 듣고 다시 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제가 개천마을에 이민창 군의 연주를 직접 들을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임창군의 연주가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 사연을 주신 분께서 직접 개천마을에 오셔서 임창의 연주를 직접 라이브로 들었어요. 예술가들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가난하게 살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희망과 용기와 삶의 기회를 주는 그런 아주 정신적이고 심미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예술가만 그럴까요? 자, 여기 보시는 사진 잠깐 보겠습니다. 뭐 평범하게 보일 수 있는 아주머니들이신데요. 강원도 원주시 태장 일동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이분들이 매일 오후 2시에 모여서 2시간 동안 춤 연습을 합니다. 왜 춤을 연습하냐면은 그 우리나라 대표 축제 중에 하나인 원주 댄싱 카니발에 출전하기 위해서 1년간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2시면 다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왜 이렇게 춤추는 게 좋냐, 왜 이렇게 2시마다 모이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춤은 흥이고 만남입니다. 춤은 행복이죠. 춤은 건강이죠라고 답을 했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예술은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무한의 가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람도 살리기도 하고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는. 근데 예술가의 삶은 과연 어떨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2019년 4월에 2018년도 예술인 실태 조사를 한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술인들 평균 연수입이 1,200만 원. 네. 한 달에 치면 1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이는 그 국내 임금 근로자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한 달로 치자면 1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코로나19 상황이 되면 이 상황은 더욱더 열악해지게 됩니다. 극장, 미술관, 영화관이 문을 닫고 예술가들은 무대를 잃고 화가들은 또 전시회를 잃었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큰 위기와 고통을 겪었는데요. 500명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당장 지금 급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당장의 생계라고 얘기한 사람이 41%나 됩니다. 그만큼 예술인의 삶에 생존에 큰 위협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자, 해외 사정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유럽연합에서 문화예술위원회가 코로나19 시대에 예술가들이 어떻게 사나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해 봤는데 예술가의 수입이 그 전에 2019년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31% 정도가 감소했다고 하고요. 전체 유럽으로 보면 2020년, 코로나가 가장 창궐했던 2020년에 무려 2천억 유로의 수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열악한 예술가의 직업 환경, 삶의 고난을 그냥 내버려두는 게 좋을까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고흐처럼 가난해져야지만 위대한 예술을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굶어 죽게 냅둬야 될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프랑스에서 예를 들곤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프랑스는 세계 최고의 예술의 나라라고 하죠. 근데 프랑스는 이런 가난한 예술가들, 기초 예술가들을 위해서 지원을 좀 많이 했어요. 특히 공연예술 분야에 공연예술은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 없죠. 그냥 일할 땐 열심히 일하다가 또한 달, 두달 일도 없을 수가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비정규직 프리랜서 공연예술가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앵테르미 땅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6만 명 정도 해당되는 프랑스의 공연예술가 중에서 매년 11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고요. 프랑스 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많은 돈을 지출을 합니다. 근데 프랑스가 2000년대에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아져서 이 앵테르미 땅 제도를 줄이거나 축소하려고 했었는데 예술가들이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아비뇽 축제 때 예술가들이 막 시위도 하고 우리에게 앵테르미 땅 제도는 마치 삶의 물과도 같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앵테르미 땅 제도는 지켜졌어요. 예술가들만이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이 싸웠습니다.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예술가든 우리를 행복해 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앵테르미 땅 제도를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예술가들 우리나라의 자부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 예술인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지와 열정을 보내 주었습니다. 한국에도 최근에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만들어져서 현재 17만 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예술인 기회소득이라는 거를 마련해서 올해부터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에 15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이제 지급하고 있는데요. 예술인 기회소득이 어떤 취지를 갖고 있냐 하면은 예술인들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실제로는 받는 보상은 너무 적기 때문에 공공 분야에서 이 부족한 부분을 보상해 준다라는 차원으로 예술인 기회소득이 시급이 됐고요. 2024년 7월 18일 날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가 또 발표됐습니다. 경기도에는 예술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활동 증명을 하고 있는 예술인은 총 3만 명쯤 됩니다. 그중에서 한 9천 명 정도가 이 혜택을 받게 됐고요. 이 혜택을 위해서 경기도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서 예술인들이 다양한 무대를 설 기회 또 도민들이 많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 중입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들에게 창작의 기회, 활동의 기회를 지원 사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들어볼까요?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는 음악, 문화, 영화, 서커스, 예술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에게 예술인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0명 정도를 무작위로 선발했어요. 예술인들을 놓고 그냥 무작위에 토토 추첨하듯이 무작위로 추첨해서 2,000명에게 매월 한 6만 8천 원 정도 되는 돈을 3년간 완전히 무료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예술인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한편으로는 영국의 문화예술위원회의 시각예술 분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예술인들의 삶을 위해서 예술인 기본소득을 제공하거나 또 예술인들에게 스튜디오를 제공해준다거나 예술 교육의 기회를 준다거나 또 공공 일자리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그런 것들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예술가의 기회는요, 예술인들을 위한 기회만은 아닙니다. 그 예술가가 기회를 얻고 잘 창작을 하고 잘 그림을 그리고 잘 춤을 춰서 그 가치, 그 아름다움을 관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죽음을 선택하려고 했었던 그 시민들에게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울증에 빠진 많은 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예술가는 돈으로 살수 없는, 돈으로 지급할 수 없고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그 가치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예술가들이 우리 삶에 중요한 행복과 즐거움을 줄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예술가들 또 내가 한번 무대 봤던 뮤지컬의 무명 배우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인생이 바뀌는 방식이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예술가는 가난해도 되나요? 이동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전하는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돈 맥클린이 부른 빈센트, 프란츠 슈베르트가 작곡한 가곡집 겨울나그네 중에서 보리수, 바리톤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의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요, 방구석 연주로 세계를 울리다입니다. 가야금 연주자 오현지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오현지 씨는 가야금이 좋아서 대학원을 다니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간간이 있던 공연마저 끊겨버리니까 정말 돈을 벌 곳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오현지 씨는 틱톡이라는 플랫폼에 1분이 채 되지 않는 연주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구석에서 조용히 연주하던 오현지 씨가 어떻게 수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는 가야금 연주자가 되었는지 들려드린다는데요. 무명의 연주자에서 스타 가야금 연주자가 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와 틱톡에서 야금야금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가야금 연주자 및 크리에이터 오현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유행하는 케이팝 음악들을 가야금으로 커버하는 크리에이터인데요. 가야금으로 케이팝 연주라니 조금 생소하시죠? 아, 감사합니다. 저의 연주를 먼저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방탄소년단 정국님의 신곡 세븐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야금으로 커버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얼마 후에 정국님께서 제 틱톡 계정을 마팔로우 해주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와, 저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진짜 첫 커버곡은 물론이고 제 계정을 크게 성장시켜준 곡들 모두 방탄소년단의 곡이었고 평소에도 너무너무 좋아했던 아티스트였어가지고 정말 의미가 남달랐고 영광이었습니다. 크리에이터를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이 있어요. 야금님, 인간문화재 아니에요? 사실 저는 너무너무 민망했어요. 인간문화재 선생님은 정말 말도 안 되고요. 오히려 가야금 실력이 뛰어나지 않은, 아직 연마해야 할 부분이 많은 성장 과정 중에 있는 평범한 전공자거든요. 저는 그냥 방구석에서 촐봉이 연주하던 연주자였는데 제가 어떻게 많은 분들께 이렇게 관심을 받는 가야금 연주자가 되었는지, 저와 삶을 함께하고 있는 가야금 그리고 저 야금야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네. 아,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피아노 학원을 먼저 다녔어요. 피아노를 근데 몇 년 배우다 보니까 모르는 곡들, 어려운 곡들을 계속 새롭게 배우게 되니까 아, 조금 지루하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흥미가 떨어져 버린 거죠. 근데 마침 드라마 황진이 아시나요, 혹시? 네, 제가 초등학생 때 황진이가 한창 열풍이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집에서 황진이를 보는데 드라마에서 그 하지원님이 연주하시는 그 검

친구의 저음의 웅장함과 카리스마가 정말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문고를 너무 배워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근데 저희 집이 제주도예요. 그래서 아쉽게도 그 당시 저희 동네에는 거문고 학원이 없었어요. 근데 또 가야금 학원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반했던 거문고는 포기를 하고 아쉬운 대로 가야금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그렇게 다니게 되었고요. 그런데 또 실제로 악기를 보자마자 가야금의 이 맑고 영롱한 음색과 예쁜 모양에 제대로 반해버렸어요. 이제 한음정씩 이렇게 오른손으로 공들여서 뜯고 왼손으로 줄을 매만져서 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악기를 하면서 어떻게 마음을 정갈하게 했는지, 어떻게 풍류를 즐겼는지 왠지 알 것만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복을 입고 가야금을 연주할 상상을 하니까 너무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렇게 신나게 가야금 학원을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학원 갔다가 집에 와서도 연습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집에는 가야금이 당연히 없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가야금 만들기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이제 유치원들에서 락앤락통에다가 고무줄을 얹어서 간단하게 가야금을 만드는 체험을 하는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거다 하는 마음에 저도 똑같이 조금 이렇게 길쭉한 반찬통에 노란 고무줄을 여러 개 얹어가지고 가야금을 만들었어요. 그걸로 이제 그날 배운 기초주법 뜯고 튕기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게 네, 당시 사진은 아니고요. 재현해서 제가 엊그저께 만들어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제가 반찬통으로 가야금을 만들어서 연주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이제 마음이 쓰이셨는지 아니면 제 열정에 감동하셨는지 이제 아버지 몰래 숨겨둔 비상금으로 가야금을 사주신 거예요. 이제 그 당시 가야금 100만 원이었는데 이제 아버지께는 3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야금을 사주시니까 연습하려고 학원에 일찍 가거나 오래 남아 있을 필요가 없이 집에서 정말 자유롭게 마음껏 연습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가족분들은 물론이고 학예회나 학교 축제 때도 친구들에게까지 연주를 들려줄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안이 여유롭지가 않아가지고 아버지께서는 가야금 학원을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적이 떨어지면 가야금 학원을 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벼랑 끝 상황에서 저는 학원을 어떻게든 더 다녀보려고 악착같이 밤새 공부를 했던 그 중학교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그 당시 제 인생의 모든 목표랑 흥미가 가야금으로 향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전공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넉넉하지 않은 집안 형편도 그렇고 진로와 취직도 걱정을 하셔가지고 전공을 반대하는 아버지와 굉장히 많이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야금이 너무너무 재미있었고 왠진 모르겠는데 가야금으로 행복하게 잘 먹고 잘살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고집에 결국 아버지께서 한발 물러나 주시면서 중3 말 조금 늦게 전공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도 다행히 제 바람대로 국악과를 졸업하였습니다. 와! 하지만 여러분, 국악을 전공하고 나면 다들 멋진 연주자가 되어 있을 것 같나요? 아, 네.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졸업한 친구들을 보면은 계속 연주자로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전공을 살려서 국악 교육의 길로 가거나 문화예술 관련 분야로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예 전혀 다른 분야로 가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연주자로만 계속 생활하기에는 불안정하고 힘든 현실이더라고요. 저는 근데 전공만 하면은 공연에 불려다니거나 지방 어느 악단이든 일자리가 생길 줄로만 알았던 그 어린 저는 너무도 뭘 몰랐던 거죠. 졸업 후에 저는 가야금이 좋아서 이어서 대학원을 다니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할지 진로에 대해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시기까지 맞게 되었는데요. 이제 간간이 있던 공연까지 끊겨버리게 되니까 정말 돈을 벌 곳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다행히 운이 좋게도 마침 공고가 뜬 정선군림예술단의 시험에 합격해서 상임 연주단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더 이상의 부모님 도움 없이 자립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걱정 없이 음악을 계속 할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선에 와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곳은 정말 높고 멋진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아름다운 강물이 흐르는 평화로운 동화 속 마을이에요. 너무 예쁘죠? 근데

0: 군이라는 지역 특성상 여가나 취미로 즐길 만한 일이 마땅히 없어서 좀 심심했어요. 제가 또 퇴근 시간이 4시거든요. 그 20대 초반에 파릇파릇 열정 넘치던 저는 정말 퇴근 이후의 시간이 너무 무료했어요. 대학 시절 때부터 유튜브가 유행이었어서 관심은 많았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는 유튜브에 제가 연주 영상을 올린다는 게 자신감과 실력이 부족한 제게는 정말 부담스럽고 수줍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반면, 이 틱톡이라는 플랫폼은 그 당시 주변 또래 친구들이 없는 새로운 공간이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 몇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떤 5에서 10분 정도의 완곡을 연주에 올리기 위해서는 몇 개월간 많은 시간을 연습하고 준비해야만 하거든요. 근데 3, 40초의 짧은 연주만 올려도 된다는 게 부담이 적었어요. 그리고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관객분들 앞에서 실수할까 봐 긴장되는 연주회와는 달리 저 혼자 방에서 10번이고 20번이고 연주해서 가장 제 마음에 들게 연주한 영상을 올릴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었어요. 또 댓글로 즉각적인 호응이 오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릴 수 있는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또 어떠한 이름 있는 팀들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다면, 자부담으로 연주회를 열지 않는 한설수 있는 무대가 그리 많지 않은데요. 제가 원할 때마다 저만의 무대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가요들을 직접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것이 제겐 정말 힐링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제 연주를 듣고 함께 좋아해 주시는 거는 제겐 정말 더큰 행복이자 행운입니다. 가야금 소리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가야금으로 불가능한 게 없네요. 국뽕이 차오른다. 언니 영상 보고 가야금 학원 다니기 시작했어요. 등의 다양한 댓글 반응들에 너무 즐겁고 뿌듯했고요. 가야금과 국악의 매력을 여러분들께 알린다는 사명감까지 생겨 그 후로도 꾸준히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야금과 함께 저만의 방구석 무대에서 3년째 활동을 하면서 언젠가 여러분들께도 찾아온다는 그 알고리즘의 축복을 받게 되어서 어느새 틱톡 팔로워 68만 명 달성하였습니다. 첫 영상을 찍을 때만 해도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매일매일 새롭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제 영상을 즐겁게 봐주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평범한 저를 길에서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생기고 사진 요청도 해주시고 공연 섭외도 들어오게 되고 광고 요청도 들어오게 되고 정말 믿을 수 없게도 굉장한 케이팝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 해외 무대에서의 가야금 커버 연주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신기하고 즐거운 일들의 연속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최근에 아버지께 갑자기 영상통화가 밤에 온 적이 있어요. 보니까 웬 모르는 중학생 친구들이랑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떨결에 인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아버지 친구분들께서 이제 편의점에서 우연히 만난 중학생 친구들에게 너희들 혹시 야금야금 아니? 하고 물어보셨는데 그 친구들이 알아요! 알아요!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보이니까 아버지 친구분들께서 여기가 야금야금 아빠야! 이렇게 하시니까 그 친구들이 팬이라고 영상통화 걸어주세요! 해가지고 자랑스럽게 또 영상통화를 거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과 영상통화로 인사를 나누었어요. 아버지께서는 그 친구들에게 아이스크림까지 다 사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지금은 저의 1호 팬이시고 딸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아버지와 첫 시작부터 지금까지 제가 계속 가야금을 연주할 수 있게 지지해주신 어머니께 이 자리를 빌어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야금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1분이 채안 되는 짧은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함으로써 제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케이팝을 가야금으로 연주하고 시청자분들과 댓글로 소통하는 일이 정말 재미있어서 제 삶의 행복도가 높아졌고요. 가야금 연주자로서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고요. 또 영상을 계속 찍으면서 연습량이 좀 늘다 보니까 연주 실력도 함께 올라가면서 전보다 자신감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설 무대가 사라졌던 코로나라는 위기 시기에 저만의 방구석 무대를 만들어 성장해온 제 삶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1: 재밌어요.
0: 즐거운 취미로 야금야금 시작하였는데 어느샌가 제 일상 속에 자리 잡고는 저를 대표하는 단어 야금야금이 되었습니다.

있어요. 이렇게나 많은 기회들이 찾아오는 사실이 아직도 믿겨지지 않고 정말 꿈만 같습니다. 운이 많이 따라준 부분도 분명은 있었겠지만, 과연 저만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나 혼자만 알고 있는 방구석에서 펼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진 않으신가요? 남들 앞에 나서기가 두렵거나 부끄러워서 숨기고 있는 재능이 있으시다면 눈딱 감고 한번 저처럼 밖으로 펼쳐보시는 게 어떨까요?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지 정말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숨겨진 재능을 꺼내서 훨훨 날아오르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인생이 바뀌는 방식이란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의 제목, 예술가는 가난해도 되나요? 이동현 교수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연, 방구석 연주로 세계를 울리다, 가야금 연주자 오현지 씨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안토니오 비발디가 작곡한 4개 중 겨울 2악장 숙명 가야금 연주단의 연주 함께했습니다. 댄 포겔버그가 부른 리더 오브 더 밴드까지 올려드렸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피아노와 재즈 트리오를 위한 연습곡 중 센티멘탈, 클로드 볼링 트리오 장피에르 랑파레의 플룻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2: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1: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3: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4: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 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9: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히말라야 산악지대에 있는 네팔 중북부 지역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9명이 숨지고 외국인 290여 명을 포함한 여행객 380명가량이 실종됐습니다. 사고 지역은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120km가량 떨어진 곳으로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중국 티베트 자치구 국경지역입니다.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에 참여 중이던 한국인 직원 8명도 연락이 두절됐고 10명은 고립됐습니다. 연락이 끊긴 직원들은 한국 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으로 네팔 당국이 군과 경찰을 투입해 수색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외교부, 소방청, 경찰청 합동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 이후 다시 강경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과의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대이란 봉쇄와 압박 강화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은 전쟁 중 파손된 무기체계의 재건을 마쳤고 새 무기도 도입했다며 군사 교리를 방어에서 공세로 전환했다고 맞섰습니다. 양측이 군사 경제 압박 수위를 다시 끌어올리면서 지난 4월 휴전 이후 평화협상 전망도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월 서울 서부지법 폭동사태 가담자 5명을 상대로 11억 7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들이 법원에 난입해 유리창과 출입문, 전산설비 등을 파손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물 파손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를 위협한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다른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전국 11개 지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남부지방은 현재보다 최대 10%, 충청 강원은 최대 8%, 수도권 북부는 최대 5.5% 낮아지고 수도권 남부는 현 수준이 유지됩니다. 정부는 비수도권에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을 완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지역 간 형평성 논란

불안과 한전의 수익 악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부와 한전은 도매 전력 가격에도 지역 차등제를 도입해 한전 부담은 줄이고 관련 절차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

0: 과 균형 발전이라며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국민 삶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기초지방정부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공급 방안을 놓고 다시 충돌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8.3도, 습도는 70%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사람은 어떻게 해야 현명해질까요? 우린 과거의 회상이 아닌 미래에 대한 책임감으로 현명해지는 것이다. 책 속 이야기, 버나드 쇼의 말입니다.
6: 9시 5분입니다.

0: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저주받은 통증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의 김소민 자매입니다.
1: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예엘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1: 두 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가장 큰 통증이 있었을까요? 육체적 통증.
3: 저는 오늘 새벽에 깜깜한 데에서 지나가다 새끼 발가락 찧었는데 아 네. 너무 아파.
1: 아 그거 엄청 아파요.
3: 진짜.
1: 엄청 아파요.
3: 용이
1: 예, 맞아요.
2: 저는 치통 때문에
1: 맞아요,
2: 맞아요. 적이 있었어요.
1: 저도 사랑니 뽑을 때 사랑니 났을 때 좀 많이 아팠던 것 같은데 때는. 오늘 초대 손님은 뭐 이러한 통증과 견줄 수도 없는 극한의 통증을 7년 동안 경험하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김소민 자매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1: 네, 지금 사랑의 교회 출석하시고요.
4: 네,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 다니고 네. 있습니다.
1: 저희가 아까 이제 오프닝에 최악의 통증이라고 극한의 통증이라고 소개해 올렸는데 네. 어떤 병을 어떻게 앓으신 거예요?
4: 이 병은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CRPS라고 불리는 네. 희귀 난치병인데요. 네. 워낙 통증이 심해서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1: 저주받은 질병, 아니, 네. 어느 정도 그 통증이 심하길래 그렇게 불릴까요?
4: 제가 이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예. 기록해두었던 표현이 예. 통증 부위의 뼈가 으스러지면서 드릴로 예. 뚫리는 것 같았고 예. 이제 불에 타 진물이 나는 속살에 알코올을 들이붓는 것 같은 통증이 지속된다라고 적어두었어요.
1: 보통 이제 통증 우리가 뭐 아기 낳는 출산에도 비유하는데
4: 네.
1: 그 훨씬 더한 고통이겠죠.
4: 네, 그래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통증 지수를 0점에서 10점으로 예. 나눈다고 해요. 그 네네. 중에 출산할 때 고통을 7점이라고 하는데 예예. 이 질병은 9에서 10점의 통증을 계속해서 느껴야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통증을 잊기 위해 이제 저는 자해 같은 것도 어쩔 수 없이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씻어야 했는데 네. 그 물이 닿으면 물방울이 저한테 쇠구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씻기 위해 네. 면도날로 멀쩡한 피부를 긁고 이제 그 상처가 물에 닿으면 좀 따갑잖아요. 네. 그래서 그 따가움으로 통증을 좀 잊어보려고 네. 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정말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통증이 계속해서 몰려와요.
1: 그러니까 그 통...

0: 후유증이 이렇게 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건가요?
1: 네, 24시간 계속 지속되고요. 문제는 이 통증을 잡기 위해 제가 하루에 4번 약을 먹었거든요. 아침, 예, 예. 점심, 저녁, 취침 전. 예. 그때마다 2, 30알의 약을 먹었고, 예. 그럼에도 통증이 잡히지 않고 더 강력하게 하루에도 수차례 돌발적으로, 예. 통증이 와요. 예. 이제 그럴 때는 또 추가로 속효성 마약성 진통제를 먹고, 예. 거지를 두껍게 해서 물거나 아니면 마우스피스를 물고, 네, 안 그러면 이가 부서질 정도로 제가 이를 악물고 있어요. 그렇게 물어도 이가 예. 균열이 가더라고요, 치아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숨이 안 쉬어지면 119를 눌러 응급실에 가서 뭐 몰핀과 케타민 이런 마약성 진통제 또 향정신성 의약품을 주사로 맞아야만 되었어요.
0: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저희가 네. 놀라운 이런 통증을 7년 동안 경험하시고 사실 뭐 이런 통증이 완치가 없을 텐데
1: 네.
0: 오늘 저희가 전혀 그런 병을 앓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 느낄 정도로 밝으셔서
1: 네.
0: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셔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1: 네.
0: 어린 시절 인터뷰를 보니까 네. 그 굉장히 완벽 을 추구하는 완벽주의자였나 봐요.
1: 네. 이게 타고난 성격인 건지 계획대로 안 되는 걸 조금 힘들어했어요.
0: 예.
1: 그래서 어린 시절 다녔던 유치원에서 네. 매주 한 번씩 야외 활동이 있었거든요.
0: 예.
1: 근데 비가 오거나 뭐 때에 따라 그게 취소될 수 있잖아요.
0: 네네.
1: 근데 그럼 저는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서 엄청 울며 불며 때를 썼어요.
0: 왜 취소됐냐고?
1: 네, 왜 취소됐냐고. 근데 저처럼 같이 우는 친구들이 있어서
0: 네.
1: 내심 아 나만 그런 게 아닌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
0: 예.
1: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조금 달래주면 다른 활동을 하러 가더라고요.
0: 예.
1: 근데 저는 소풍이 가고 싶었다기보다 왜 그게 취소돼서 못 가지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0: 거기에 꽂히는군요.
1: 네.
2: 아, 선생님들이 좀 피곤했겠네요.
1: 아, 선생님들이 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0: 아니, 그게 유치원 때 얘기잖아요.
1: 네, 지금. 유치원 때.
0: 그럼 그 이후 좀 잘하면서 더 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마 8살쯤으로 기억하는데
0: 예.
1: 그날 아빠 회사가 있는 여의도에 네. 이제 엄마랑 저랑 동생이랑 놀러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0: 네.
1: 근데 그날 한강이 범람될 만큼 폭우가 쏟아져서
0: 예.
1: 뉴스에서 계속 속보 방송이 예. 나오고 있었어요.
0: 예.
1: 엄마가 너무 위험하니까 다른 날 가자고 저를 계속 설득을 했죠.
0: 네.
1: 근데 아니 오늘 가기로 한 날인데 가야지 왜 안 가냐고 끝까지 제 고집을 꺾지 않고 결국 그 비가 쏟아지는데 네, 셋이서 여의도를 갔어요. 그래서 그날 기억나는 게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다들 퇴근도 직장인 분이 빨리 하시더라고요.
0: 그렇죠.
1: 여의도역에서 많은 직장인 분들이 다 계단 밑으로 걸어 내려오시고
0: 네.
1: 저랑 엄마랑 동생 셋만이 여의도역 내 출구 계단 위로 올라갔어요.
0: 네.
2: 엄마랑 동생은 무슨 죄예요?
1: 그렇죠. 그 비 우산을 써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많이 내리는 비를 뚫고 원래대로 63빌딩에 가서 놀고 왔답니다.
0: 그러니까 사실은 뭐 완벽주의라기보다 좀 고집도 세면서
1: 네, 맞아요.
0: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머님이 그런데도 네. 야단 안 치고 딸이 원하니까 가줬다는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1: 야단을 치시긴 했을 텐데 네. 그것보다 저의 고집이
0: 더 센 거구나.
2: 네. 기어이 이겨먹었네.
1: 네, 아, 맞아요.
0: 그럼 공부도 잘하셨겠네요.
1: 네, 저는 중고등학생 때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0: 그래서 네.
1: 남들한테 뒤처지거나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서 네. 공부를 열심히 했고
0: 네.
1: 시험 기간이 되면은 쉬는 시간에 이제 친구들이 제 시험지를 가져가서 비교하면서 정답을 맞춰봤어요.
0: 아, 이제 모범 답안이었구나.
1: 네.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심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제가 수학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수학만큼은 무조건 100점을 받아야 된다.
2: 승리한 거 맞는 거.
1: 네, 그렇죠. 수학을 진짜 좋아해서 그래서 그게 약간 저한테 자부심이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한 문제를 틀린 거예요.
2: 야, 한 문제.
1: 네.
2: 아, 틀릴 수
0: 있어요. 열받아.
1: 그렇죠.
0: 그게 열받아.
1: 근데 그 한 문제를 틀린 걸 보니까
0: 네.
1: 제 풀이 과정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가서
2: 따졌어요.
1: 네, 이게 왜 정답이 아니냐라고 했더니 제 풀이 과정이 맞다고 인정을 받아서 정답이 번복되었어요.
0: 어머나.
1: 네.
3: 아니 이렇게 완벽하시고 계획적이신 분의 꿈이 무엇인지 무엇이었을지 너무 궁금해요.

0: 저는 변리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외삼촌이 변리사셔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직업에 대한 매력을 느낀 상태였어요.
1: 뭐 이과 어차피 성향이셨으니까 네. 뭐 가능했겠네요. 네. 공부도 잘하셨으니까.
0: 네,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1: 공부도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 굉장히 좀 빡빡하게 공부를 하셨겠네요.
0: 맞아요. 제가 또 후회 없이 무언가를 해내는 걸 좋아해서 네. 그 당시 공부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예. 독서실이 9시에 문을 열었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8시 40분, 45분까지 가서 그날 공부할 걸 다 미리 세팅을 해뒀어요.
1: 왜 한숨을 쉬세요? 왜 한숨을 쉬세요?
2: 대단하세요.
1: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군요. 네, 네. 하나님이 다 다른 단락길 수였으니까 그럴 수도 있군요.
0: 네. 네. 그래서 정말 쉬는 시간, 또 밥 먹는 시간, 심지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진짜 제약하면서 공부에 매진을 했고 독서실이 새벽 2시에 문을 닫았는데 그럼 전 새벽 1시 50분까지 공부를 하고 그날 하루를 정리하고 이제 나왔어요.
1: 재밌어서 한 건 아니죠? 그냥 좋아서 한 건 아니죠?
0: 근데 저는 사실 공부를 그렇게 싫어하진 않는 편이에요. 네, 좋아해서
1: 했던 왜 이렇게 놀래요?
3: 너무 신기해.
1: 저도 신기하거든요.
2: 너무 신기해.
4: 연예인도 공부 별로 안 좋아했나 봐요.
1: 다 나같으면 세상은 돌아가지 않아요. 이렇게 또 공부를 잘하고 공부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야 세상을 더 이끄는 거 아니겠어요?
0: 네,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1: 예, 그러면 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건강은 어땠어요?
0: 그렇게 공부를 해서 실제로 이제 1차 시험에 붙었는데 2차 시험에는 제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1: 그렇게 공부해도 떨어져요?
0: 네, 근데 제가 공부한 기간이 이거 막 수년간 공부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기간이 좀 짧기도 했고 그래서 변리사이신 외삼촌이 이 시험은 2차 시험은 특히나 공부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운도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으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때가 될 때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셔서 저도 다시 직장에 들어가서 똑같이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대학생 때 교직 이수를 했었는데 엄마도 학교 선생님이시고 하다 보니 안정적으로 학교 선생님을 하고 싶은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18년 5월 5일에 모든 일을 다 정리하고 퇴사 기념으로 신청이랑 당일치기로 속초 여행을 갔다 오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교사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시험이 한 6, 7개월밖에 안 남았었어서 공부에 또 매진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일을 계속 하다가 너무 쉼 없이 공부를 시작해서 그런지 제가 잔병 치레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비동염 그리고 편도선염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병원에 가서 약을 먹었는데도 그게 호전이 안 되고 폐렴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20대 때 폐렴이 온다고 싶었는데 당장 시험이 얼마 안 남았고 이건 지나갈 병이라고 생각을 해서 약을 먹어가면서 열심히 또 공부를 했죠. 그래서 담당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드디어 약을 그만 먹어도 된다라는 진료를 받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제가 또 바로 장염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장염도 이렇게 며칠 동안 고생하는 수준이 아니라 증상이 몇 주간 이어지다 보니 동네 병원 선생님이 이거는 일반적인 장염이 아닌 것 같다고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의뢰서를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다른 질병은 아니고 심한 장염인 것 같다라고 하셔서 수액을 맞아가면서 지냈고요. 그렇게 봄에 몇 달간 투병을 했더니 그해 여름에 대상포진이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대상포진이 걸렸는데 피부에 수포가 올라오잖아요. 그 수포가 터지면서 물이나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 세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염증이 심하게 되어서 또다시 대학병원 감염내과에서 입원해서 항생제 집중 치료를 받고 나왔죠. 그렇게 염증 수치가 다 떨어지고 육안으로 보기에도 환부가 괜찮아져서 드디어 이제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겠다 했는데 며칠 후부터 저한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때가 한여름이라 제가 되게 얇은 이불을 덮고 잤는데 제 통증 부위가 오른발이었거든요. 오른발이 얇은 이불에 닿으면 제

0: 잠을 자다가도 딱 소리를 내면서 깨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대상포진도 많이 아픈 질병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굉장히 날카로운 통증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거는 심상치 않다 싶은 마음에 또다시 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 진료 예약을 했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이것 또한 그냥 감기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겠지 하고 부모님한테 말씀도 안 드리고 혼자 마취통증의학과 진료를 보러 갔었어요.
1: 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0: 아, 그때 진료 첫날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아직도 명료하게 기억에 나요. 네. 저의 증상과 저의 피부를 보시더니 환자분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같습니다. 이 질병은 제가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질병을 전문으로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있으니 그분께 넘겨드릴게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치료받으셔야 돼요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의아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열심히 치료받으라고 포기하지 말라고까지 당부를 하시고 저는 그냥 그 선생님이 좋았는데 왜 나를 굳이 다른 교수님께 넘기는지도 사실 그 당시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처음 들어보는 질병명인데 그게 뭔지 다시 여쭤보지도 않았던 이유는 저 그냥 금방 지나갈 줄 알고 굳이 내가 이 질병에 대해 알아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렇게 진료를 보면 신경차단술이란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를 받고 또 목발을 짚고 독서실에 갔고
2: 네,
0: 독서실에서 이제 새벽까지 공부하다 집에 왔으니 부모님이랑은 제가 잠잘 시간도 부족해서 간단한 대화만 나누고 방에 들어가서 부모님은 제가 계속 아픈지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1: 아, 얘기를 안 하셨어요?
0: 네, 이야기를 할 시간도 제가 마음적인 여유가 없었고 금방 지나갈 것 같아서.
1: 아니, 근데 독서실에서 앉아있는 동안도 계속 통증이 느껴지잖아요.
0: 네.
1: 집중도 안 될 것 같은데 독서실 계속 다녔어요.
0: 네, 왜냐하면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올해 그걸 붙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2: 독하다, 독해.
0: 맞아요. 그렇게 지냈어요.
1: 근데 이제 점점 더 통증이 심해졌을 것이고,
0: 네.
1: 뭐 시험이든 뭐든 이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그 이후에?
0: 제가 마취통증학과 진료를 9월 초에 처음 받으러 갔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표현 그대로 하루하루 제 몸 상태가 달라지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네. 9월 처음 진료를 보러 갔을 땐 통증 부위인 오른발을 양말을 신기가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양말이 닿으면 아파서.
1: 아이고.
0: 근데 10월에는 이 발을 아예 땅에 디디질 못하겠더라고요. 걷기 위해 다리를 움직이고 땅에 닿는 순간 진짜 발이 불타 들어가는 듯한 통증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통증만 있었다면 10월 정도부터는 저한테 갑자기 한 번씩 찾아오는 돌발통도 생겼고요. 그래서 이거는 드디어 시험이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저녁 때쯤 울면서 집에 왔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제 그제서야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병원에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질병 같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사실 마약성 진통제를 먹으면서 공부를 했다. 그리고 이게 더 심해지면 몰핀이라는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한다. 부모님은 제가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시험이 한두 달 안 남은 상태에서 그렇게 아프다고 포기할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아파하면서 울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서 주위 의사분들한테 급하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다 공통되게 말씀을 하셨어요.
1: 뭐라고?
0: 그 질병을 누가 걸렸냐고. 그 질병은 아예 걸리면 안 되는 병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치료도 없고 치료법도 없고 완치할 수 없는 병이라고. 그래서 그날 밤 정말 가족들이 순식간에 다 같이 말 그대로 멘붕에 빠진 시간이 되었어요.
2: 참 근데 그게 원래 대상포진의 시작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0: 의사 선생님들 표현을 빌리자면 재수 없는 케이스라고 말씀하세요. 하필 대상포진 포진이 터지면서 그 사이로 바이러스 세균이 감염되었고 그 감염이 신경을 타고 들어가서 항생제 치료를 받았는데도 이상하게 그게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이렇게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넘어간 케이스라고 해요. 원래는 이 질병이 외상으로 더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통사고나 뭐 의료사고 등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0: 어떤 경우에서든 정확한 원인은 다 알지 못하고요. 예, 예. 그저 통증이 모든 자극을 비이상적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신경계가 이제 모든 자극을 비이상적으로 받아들여서 통증으로 느끼는 질병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1: 그때가 몇 살 때였어요?
0: 제가 그때 28살이었어요. 한국 나이로. 아이고, 91년생.
1: 네. 젊고 한참 활동 많이 할 나이인데.
0: 네.
1: 이 불치병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청청병력 같았을까 싶어요.
0: 맞아요. 근데 제가 또 약간 근자감 같은 게 있었어요. 예.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1: 예.
0: 그래서 자존감도 높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질병이라고 이야기 들었을 때도 사실 속으로 그래? 그러면 내가 이번 어려움도 잘 극복해내서 고난을 극복한 멋진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을 했고
1: 예.
0: 또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는지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자라는 생각을 하며 되게 담대하게 나갔던 것 같아요.
1: 근데 뭐 아무리 자신감이 있고 근자감이 있어도 이 통증이 너무 아프니까 이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계속 이어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지 않나요?
0: 맞아요. 제가 아프기 시작한 제 생일이 연말에 있어서 예. 그때마다 간략하게 그 해를 마무리하며 기록을 해두거든요.
1: 네.
0: 근데 통증이 시작한 28살 생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어려움도 잘 극복해내자라는 다짐을 적어두었다면 그 불과 다음 해인 29살 생일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맞이하는 마지막 생일을 확신하면서 적어두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20대 마지막 생일을 아쉬워하면서 보내겠지만 저는 이제 그때 생일 초를 불면서 진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왜 그랬냐면 제가 벌써 통증이 너무 심해서 하루에 먹는 약이 100알이 넘어갔거든요. 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정말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먹고 자고 싸구려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긴장하면 음식을 먹고 나면 체하잖아요. 긴장이 있을 때. 근데 제 몸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무언가를 먹어도 그걸 소화시키지 못하고 다시 화장실에 가서 개원했고 또 잠시간에는 저한테는 밤이 제일 힘들었어요. 밤에 잠을 자기 위해 취침 전에 수십 알의 약을 먹었거든요. 그런데도 통증이 잠을 계속 이겼어요. 약에 취해 잠깐 몇 초간 잠을 자다가도 그 통증이 너무 세서 다시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고 또다시 잠깐 잠이 들면 그 잠깐 사이에도 진짜 얼굴이 다 눈물 범벅이 되어서 깨어났어요. 그렇게 다 합쳐서 하루에 30분도 못 자는 날들이 몇 년간 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변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병원에서 관장을 해야 될 정도로. 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많이 지치더라고요.
1: 뭐 변비뿐 아니라 그 약을 그렇게 많이 들면 여러 부작용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뭐 피부에도 그 부작용이 나타나서 예. 제가 전신이 너무 가려워서 이 피가 나고 계속 긁었어요. 근데 아무리 긁어도 그 가려움증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진짜 멍이 들 때까지 피부를 긁게 되더라고요.
1: 그러면 그 통증 부위에도 이제 아무래도 뭐 가려움까지 다 겹치고 이렇게 전이 되는 건가요?
0: 네, 통증 부위에는 이제 제가 오른발이니까
1: 예.
0: 피부가 붓기도 하고 특히 발톱 같은 거는 다 깨져가지고 계속 피가 나는 상태예요.
2: CBS의 대표 신앙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 내일 후속편이 이어집니다.

0: CBS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0: 박크로쉬

0: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입니다.
4: 할렐루야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교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교회는 학문이 많이 교류되는 도시였습니다.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학파, 영지주의들. 각 학파들은 자신들의 학파를 이뤘고요. 이런 정신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2절에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개베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학파들이 학파를 이루고요. 이런 정신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학문이 교류되는 것처럼 의견이 많으면 말이 많고 말이 많으면 논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끄러운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상업도시였습니다. 십자가의 정신 없이는 인간의 부패한 욕망은 자기 사랑에 열심내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돌보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못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다섯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더니 낫게 되미로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물 곁에서 사람들이 누워있죠. 그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환자들이 모인 사회예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말이에요. 그 사회는요. 이기주의가 판을 칩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넣어주지 않아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개인주의입니다. 협동해서 뭘 해요? 안 해요. 내가 먼저 해요. 양육강식이에요. 정글이죠. 약함은 죽는 겁니다. 그런 사회가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라는 못에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의 모습이죠. 고린도 교회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상업도시였어요. 그 교회에서 십자가는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 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십자가의 정신을 정합니다. 오늘 이 세대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환자들, 이기주의, 개인주의, 양육강식, 편리주의가 판을 치는 이 땅에서요. 십자가의 정신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렇게 쉽지 않고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도 신령한 은혜가 무너지면 우리들의 자신의 신앙적인 우월을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은 나 자신하고 싸워서 십자가를 붙들고 정말 주님을 쫓으려는 그 마음, 믿음의 선한 싸움, 그 싸움을 싸우는 이 땅에서의 신자가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0: CBS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는 언제나 소리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네,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 주로 신음 소리가 들려오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위로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시장 가보세요. 시장에 가보면 사고 파는 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학교에 가면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소리, 질문하는 소리, 또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공장에 가보세요. 기계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공장에서 뚱땅거리는 소리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국회에 가보세요. 국회에 가보면 서로 자기들이 자기의 주장들을 내세우는 소리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묻습니다. 교회는 무슨 소리가 들려야 돼요? 다시 물을게요. 교회는 무슨 소리가 들려야 돼요? 교회에서는 당연히 찬송의 소리가 들려와야 돼요. 교회에서는 당연히 기도 소리가 들려와야 돼. 교회에서는 당연히 말씀이 선포되는 소리가 들려와야 돼.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세상과 아무런 다를 게 없이 서로 정죄하는 소리만 들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을 다 잃은 거예요. 교회가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높냐, 네가 높냐 이래서 서로의 다툼만 일어나는 다툼의 소리가 들려온다면 그 교회는 중요한 사명 다 놓치는 거예요. 좀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각기 목회하는데 이런저런 판단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는 우리 매제가 목회했던 그 섬의 교회를 자주도 못 가요. 뭐 2, 3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해요. 근데 그 섬에서 38년을 목회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럴 수 있죠. 아, 실력이 없어서 이 섬에서 38년 목회했지. 아니요, 실력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가서 하룻밤이라도 이렇게 자는 시간이 오면 사택과 교회는 1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근데

교회에서 자려면 저녁 내내 개구리 우는 소리 같아. 그냥 섬이고 농촌이니까 개구리가 운다는 게 아니라 밤새 기도 소리가 멈춰지지 않아. 아침까지 그래요. 우리 교회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기도 소리가 멈춰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쓰는지요. 섬 교회가 60여 교회를 후원을 내고 살았어요. 60여 교회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 뭐 섬 교회가 도우면 얼마나 도왔을까? 그저 2, 3만원, 5만원씩 도왔겠지. 아니요. 최하가 30만원이고 그리고 60만원씩 도왔어요. 그게 60교회를 도왔어요. 돈 있는 사람이 있나? 없어요. 그냥 농촌 사람이고 섬이니까 어부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뭐 가서 바다에서 조금 뭘 잡아다가 먹고 사는 아주 다 어찌 보면 이 중간 계층에서도 더 낮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요 교회가 교회다운 소리를 내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굶기는 것이 아니라 돕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 교회는 교회다운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돼. 근데 다른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서로가 자기 주장만 앞세우다 보니까 세상의 교회 안에서 늘 다툼이 끊어지지 않아. 그 다툼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저한테 들려오는 소리가 목사님 우리 교회 이번도 경찰 동원시켰어요. 위층과 아래층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그게 무슨 예배예요? 끝나고 나면 또 그들이 만나서 위층과 아래층에서 다툼이 계속되고 있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주세요? 저게 교회냐? 이건 세상 사람들조차도 알아요. 시장에서 나는 소리를 알고 있고 병원에서 나는 소리를 알고 있고 학교에서 나는 소리를 알고 있고 교회에서는 무슨 소리를 내야 하는지 세상 사람들조차 그걸 다 알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게 교회냐? 저게 교회냐?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아픔과 상처를 받는지 여러분 상상을 좀 하시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교회인 것을 믿으시나요? 근데 그 교회가 교회다운 소리를 내지 않게 되면 누가 죽어갈지 몰라. 누가 상처를 입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다운 소리를 내기를 원하는데 그냥 입을 마음껏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소리를 내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운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세상은 바뀌어져요. 교회가 교회다운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 성은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집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실래요? 본문 8절 짧은 구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그 성만이 아니에요. 교회들이 교회다운 소리를 내게 되면 여러분 가정이라는 성은 기쁨이 충만해져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교회다운 소리를 내면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이 기쁨이 충만해져요. 내가 머물러 있는 그 마을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옛날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때면 여름 성경학교나 무슨 행사가 있으면 동네가 다 잔치였어요. 왜? 여름 성경학교 뭐 교회에서 광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북과 갱가리를 그 모든 사람들 앞장서서 막 두들기면서요. 그러면요, 그 북소리 듣고 장구 갱가리 소리를 듣고요, 애들이란 애들은 다 나와 그렇게 막 동네를 헤매고 다니면 여름 성경학교 가요. 자리가 없어요. 밖에 모든 다 창문을 열어놓고 밖에까지 전부 다 앉고 서고 그렇게 하면서 지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어떻게 북 쳐요? 어떻게 우리가 갱가리 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여기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뭐라고요? 교회란 말이요. 교회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교회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들 때문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나 때문에 직장에 기쁨을 충만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이 민족회라는 성을 기쁨을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 성이 왜 이렇게 기뻤어요? 무엇이 이렇게 기쁘게 만들었나요? 무엇이? 우리 한번 5절을 같이 읽어볼래요? 5절 말씀 시작. 필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난 교회가 내야 할 소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거요. 교회가 내야 할 소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이것은 정확한 거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요. 그게 뭐냐면 같이 합시다. 복음의 소리. 교회는 복음의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게 교회인 거요. 그 복음의 소리가 사마리아 성으로 갔더니 사마리아 성이 기쁨이 충만해진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면 집에 돌아가서 무슨 소리 내시나요? 무슨 소리 내세요? 오늘 임 목사 왜 이렇게 소리 지르는지 모르겠어. 그게 뭐 복음의 소리인가요? 오늘 어떤 장로 보니까 왜 이렇게 목이 고든지 모르겠어. 우리는 가정이라는 성에 가면 각자 세상 소리만 내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 소리를 내게 되면 그 가정은 죽어가기 시작해. 이미 죽어있는 가정인데 더 이상 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이거 싸워야 돼. 오늘도 내가 가정이라는 성에 들어가면 주여 복음의 소리를 내게 해주세요. 이걸 싸우셔야 돼. 네? 내가 직장에 가면 하나님이 내가 복음의 소리를 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복음의 소리를 통하여 한 가정이라는 성과 한 직장이라는 성을 기쁨을 줄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이 복음의 소리가 얼마나 기쁨인 줄 아세요? 우리는 본래 모두가 다 한결같이 우리 모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것은 영으로 이미 죽어 있었던 사람들은 죽었던 자들에게는 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근데 복음이 들어왔다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됐어요. 그럼 내가 주인이 된 것은요, 여러분들이 높아져도 얼마 안 있으면 사망의 길이요, 여러분들이 건강해도 얼마 안 있으면 사망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가져도 얼마 안 있으면 그게 사망의 길인 거예요. 왜? 나는 끝이 나는 사람이고 사망의 사람이거든. 그러나 주인이 하나님이 된 사람들에게는, 주인이 영이 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주인은

영원하거든. 영원하거든. 그래서 결국은 결과는 생명이요, 결과는 기쁨이요, 결과는 복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주인 됐나요? 누군가가 내려왔어요.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내려간 것처럼 누군가가 내려왔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호자를 뒤로 한 채 하나님께서는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누군가는 또 그분으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이 이 땅에 또 내려왔어요. 미국에서 내려오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단 말이에요. 누구는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어떻게 내가 주인이 바뀌어진 것을 내가 알 수가 있나요? 알 수 있는 건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 믿는 자체가, 믿어지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없으면 믿어질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이 주인인데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논리적으로 말을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로 같이 보세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시고 계세요. 아니, 그분이 왔어요. 빛으로 왔어도 네가 영접지 않았잖아.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영접이 되냔 말이에요. 그 영접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영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접할 수가 없어요. 영접했다는 말은 믿어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믿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영이 들어온 거야. 영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걸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이미 주인이 바뀌어진 자예요. 주인이 바뀌어진 자란 말이에요.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이 본향을 소유한 사람은요, 그걸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보세요. 나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는 달라요. 사도 바울만큼 이 지식에 대한 욕구가 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학문을 전부 다 설파할 만큼 그렇게 지식에 대한 욕구가 컸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만나서 보니, 내가 복음을 만나서 보니 복음 외에는 내가 더 이상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 복음이 보여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던 나에게 당신이 함께 우리와 주어주셔서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생명, 영원 생명을 주셔서 이 만난 복음에 대하여 나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추구하고 싶었던 지식, 이 십자가의 지식 외에는 더 알고 싶지가 않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주인이 바뀐 거요.

0: 복음은 장소가 바뀐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도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어둠을 물리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어둠이 물리쳐지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어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찾아와요. 그리고 질병도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어둠에 갇혀져 있지 않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해.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예전과 내가 다를 바 없이 지금도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여전히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과 고난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 왜? 어둠을 우리는 물리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평생을 본인이 앓고 있는 병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 내가 일평생 목회 하는데 기왕이면 건강 주시지 왜 그럴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목사님, 나한테 바울의 가시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바울의 가시가 없었으면 나는 교만해졌을 것이고, 바울의 가시가 없었으면 나는 정말 엉망인 목사가 됐을 거예요. 나에게 바울의 가시를 준 게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질병과 역경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더 연단하여 하나님을 소망삼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어떤 때는 기적처럼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적처럼 질병을 치료하셔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둠을 물리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둠을 물리치는 사람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복음을 가졌나? 그럼 복음을 가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더 높아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뭐예요? 뭐예요? 내려갑니다. 아픈 자에게 내려가시고 상처 있는 자에게 내려가시고 언제나 내려가는 자, 이 사람만이 그 교회가 교회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전들입니다. 아멘. 교회입니다. 아멘. 과연 어떤 소리를 내고 삽니까?
1: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중앙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CBS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는 CBS 방송의 제어가 심사를 진행하며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

0: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3: 당연하죠.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3: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미국 심리학회의 발표에 의하면 성인 사이의 우정이 만들어지려면 지속적인 비계획적 상호작용과 서로의 취약성을 공유하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릴 적에는 그냥 친구가 되지만 어른이 되면 만들어야 친구가 된다는 건데요. 먼저 안부를 묻고 시간을 내서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들고 싶다면 조금 어색해도 먼저 다가가려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자, 오늘 밤에는 친구의 이름을 하나 떠올려 보시면서 잘 지내 이렇게 연락해보려는 그런 용기를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한마디가 더 깊은 우정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턴의 찬양 나의 참 친구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느냐고 먼저 인사를 건넬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용기, 그런 좋은 친구가 되는 CCN 캠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CCN 캠프에 이런 인사 건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라이브 앨범으로 함께한 조수와 친구였고요. 찬양하는 시인들의 너는 나의 친구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잘 지냈어? 그동안 잘 지내니? 이런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 맺기에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말씀드렸는데 김숙희 님께서 친구가 된 박명숙 이 시간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셔서 오늘은 그러면 약간 그래도 생방송 진행하면서 뭔가 약간의 이벤트 있으면 좋잖아요. 김숙희님 친구가 되신 박명숙님이 이 시간에 문자를 주시거나 지금 CCN 캠프 친구 김숙희와 함께 듣고 있어요 라고 인증 문자 보내주신다면 두 분께 같이 만나서 드시라고 아주 맛있는 모바일 쿠폰을 준비를 했는데요. 달콤하게 드실 수 있는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커피라기보다는 조금 하여튼 맛있는 걸로 준비를 해봤어요. 이렇게 달달하게 떠서 먹을 수도 있고 이런 모바일 쿠폰은 친구분과 또 같이 바로 받으실 수 있게 두 분께 모바일 쿠폰 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우리 김숙희님께서 쏘아올린 작은 공이 오늘 1부에 나도 친구랑 같이 방송 듣고 있어요. 완전 찐친도 괜찮지만 내 딸이 제일 친한 친구예요 하시면 엄마랑 제일 좋은 친구 딸 누구예요 이렇게 두 분이 커플로 오시면 역시 모바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친구 인증 이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누구랑 친구예요 이렇게 함께 오시면 두 분께 모바일 쿠폰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2부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1부에서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두 분이 친구 짝꿍으로 오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뭉개구름님께서 안녕하세요.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오늘은 이 두 분이 또 정말 친구분이신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 나중에 같이 앨범 하나 내자. 찬양 앨범이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신 처음과 나중이라는 두 분이신데요. 남명기, 김현석 두 분이 부르신 버전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 준비했어요. 또 김하은 사역자님의 찬양 듣고 싶다고 정승아님 써주셨는데 김하은 찬양으로 그댈 사랑해요 라는 곡도 준비했어요. 5859님 항해자 신청합니다. 시와 그림의 찬양도 준비했어요. 4210님 날씨가 너무 더워 힘든 하루였지만 은영님 상쾌한 목소리에 출첵합니다. 낮에 텃밭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가지 삼형제가 어떻게 이렇게 가지 세 개가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을 수가 있죠. 새 친구인 것 같아요. 4210님께는 친구 가지를 보내주신 기념으로 역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사진 친구 요거는 좀 안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두 분이 같이 우리 친구예요 라고 짝꿍으로 오시는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는 이벤트로 오늘 캠프 진행할게요.

시와 그림 항해자, 또 앞서 김하은 그댈 사랑해요, 처음과 나중, 남명기 김현석 내 영혼이 은총입어 신청곡 전해드렸는데, 찬양이 나가는 동안 와 7917님 김하은의 그댈 사랑해요 찬양 들으면서 지금 호텔방 안에서 뭔가 그 이 사랑이 넘치는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방송 늘 듣고 있지만 글솜씨가 짧아서 듣기만 했는데 친구 짝꿍, 저희는 칠순 기념으로 휴가 받아서 군산 섬으로 여행 중인데 친구보다 더 소중한 남편 동역자와 친구처럼 살았고 또 살아야 할 함께 할 남편과 호텔에서 방송 같이 듣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친구 같은 남편 칠순 기념으로 아이 남편분도 같이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두 분께 다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두 분 같이 짝꿍으로 오셨거든요. 뒷번호도 4913으로 짝꿍 인증이 됐어요. 요즘 수시 면접 중인 아들과 같이 저녁 먹다가 CCN 캠프 잘 듣고 있는데 세대 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친구입니다 하셨고, 자 그러면 아드님은 어떻게 쓰셨을까요? 요즘 늦은 밤 CCN 캠프가 집안에 울려 퍼져서 같이 청취하게 된 친구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또 일요일 주일 예배도 온 가족 함께 드리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친구 이야기도 해주시고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좋은 친구 인증을 해주셨어요. 자, 두 분께 역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7917님 남편분 빨리 문자, 저 손 남편입니다. 칠순 같이 있습니다. 호텔방입니다. 네,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에이맨의 친구 준비하고 있고요. 예람워십 하늘소망 하나님의 은혜 이어갈 텐데요. 이 곡 신청하신 분 마하나임 님이십니다. 찬양 두 곡 전해드릴게요.

예람오십의 하늘소망, 하나님의 은혜, 앞서 이민 친구. 자, 오늘은 친구 이벤트, 짝꿍 이벤트로 동시 같이 방송 듣고 있다고 손은 들어주시면 선물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남편 지금 손들어요. 9154님.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저는 똥찌엔과 같이 듣고 있어요. 행복짱님. 똥찌엔님도 역시 기도의 동역자 행복짱과 같이 듣고 있는데 선물 주시려나요? 그럼요. 그럼요. 당첨되셨습니다. 6817님. 친구 같은 아들 함께 듣습니다. 문자 보내라 했는데 네. 도착했어요. 샬롬. 친구 같은 엄마랑 함께 듣습니다. 저는요. 공부하면서 찬양 들어요. 라고 하셔서 우리 두 분의 6817님께도 역시 오늘 모바일 쿠폰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저 너무 재밌어서 어떡하죠? 2부에서도 계속 짝꿍 이벤트 하겠습니다. 같이 손 흔들어 주시면 저 누구랑 같이 들어요? 라고 손 번쩍 들어 주시면 오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는 짝꿍 이벤트 2부에서도 계속 진행할게요. 자, 지영의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준비.

하고 있어요. 이 곡은 8183님께서 저는 친구 되신 주님을 더 가깝게 지내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지영의 찬양 함께 하셨고요. 1부 끝곡은 비냐드 뮤직 그룹입니다. My Precious Lord 함께 하시고요. 2부에서 뵐게요. 짝꿍은 꼭 가족 아니어도 되고 친구도 괜찮고 가족 중에서 아들, 딸도 괜찮고 자고 있는 남편도 괜찮고 심드렁한 아내도 괜찮습니다.

0: CBS
1: 이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일본 야쿠시마의 깊은 숲에서는 작은 굴뚝새 한 마리가 힘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새는 노래할 때는 물론이고 먹이를 찾을 때도 꼬리기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CBS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 사회위원회가 최근 다시 불거진 5.18 왜곡 논란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엄중한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교회협은 입장문을 내고 이진숙 의원 등을 비롯한 정치권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거나 폄훼하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가폭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역사적 사실은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시도는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온전히 담고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교회협은 이것이 민주주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마땅한 일임을 다시 한번 밝히며 국회와 정부가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세계선교부가 최근 강화된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교사에게 재정을 직접 송금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을 떠안을 수 있다며 총회 세계선교부로 재정창구를 일원화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장통합 세계선교부는 최근 전국 69개 노회와 총회 파송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고 개정된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1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의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주의점을 안내했습니다. 총회 세계선교부는 공문에서 후원 교회가 선교사 개인 계좌로 큰 금액의 선교비를 송금할 경우 과세당국은 이를 공적 사역비 집행이 아닌 개인의 사적 자산 형성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내역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총회 세계선교부는 이어 총회를 통한 송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제76회 총회 선거를 앞두고 선출직 입후보자 소견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고신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소견 발표회를 열고 입후보자들의 공약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회장 후보인 이규현 신정교회 목사는 고신의 정신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치보다 원칙을 앞세우며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라며 바르게 그리고 함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인 김은태 은혜로교회 목사는 차세대 지도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고신의 믿음의 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다음 세대가 자랑스러워하는 고신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신총회는 오는 9월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제76회 총회를 열고 임원선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랄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가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점자정보 단말기 지원 대여 사업을 실시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4일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전농전맹 시청각 장애인을 우선 선정합니다. CBS 교계뉴스 지금까지 장세인이었습니다.
3: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4: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요. 오늘은 어쩌다 보니 두 분이 같이 듣고 계시다면 친구라는 곡을 오늘 1부에서 소개해드리면서 참 좋은 친구와 함께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그 친구가 뭐 실제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살짝 손들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재미있게도 칠순 여행 가신 두 분이 호텔방에서 저 여기 있어요 남편도 손들어요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2부까지 연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짝꿍과 함께 짝꿍은 말씀드린 대로 제

좋은 친구, 아들이어도 좋고 딸이어도 좋고 남편이어도 좋고 그냥 친구여도 좋고, 혹은 실은 박종수님께도 선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짝꿍은 천국 가고 혼자 방송 들으며 필사하면서 함께합니다. 제일 좋은 짝꿍인 CCN 캠프와 함께하고 계신 거니까요. 박종수님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즐겁게 짝꿍, 예, 재미있는 이벤트이니까요. 저희는 오늘은 여러분께 모바일 쿠폰 선물 드리고 싶어서 만든 이벤트니까요. 재미있게 참여를 해주시면 마음 가는 대로 선물 드릴게요.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3, 4.

김순주,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 앞서 타이니 에코의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신혜숙님께서 잠 잘 자는 남편 복받은 거라고 사연과 함께 신청곡을 남겨주셨는데 타이니 에코의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들으면서 문득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 이 찬양 이어서 들으면 더 감동이겠다 싶어서 전해드려봤습니다. 코스모스님, 저도 CCN 캠프 들으면서 필사 중인데 저도 홀로 있어서 캠프가 짝꿍이에요 라고 써주셨고 초록 꿈쟁이님, 저의 짝꿍은 엄마세요. 아버님 소천 이후 엄마께서 저를 많이 의지하시고 많은 시간을 같이 지내게 됩니다 하셨어요. 2598님, 와이프랑 같이 듣고 있는데 문자 좀 보내랬더니 잔다고 건들지 말라고 제 돈 내고 커피 사 먹을게요 하셨어요. 오늘 저를 이렇게 웃게 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짝꿍 아니어도 캠프가 짝꿍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세 분께는 몸에 좋은 건강한 레몬차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곡은 이제 정말 신나게 한국 천국에서도 신나게 춤추시고 찬양하실 것 같은 김상훈 목사님 음성으로 영원한 생명수, 그리고 이 곡과 함께 얼마 전에 또 새 앨범으로 방문을 하셨었죠. 물론 CCN 캠프는 아니지만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에 출연을 하셨죠. 소리 보기에 오늘은 영원한 생명수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예수의 심장 준비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걸으신 소망의 빛을 따라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걷겠노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손지수가 부른 세상을 사는 지혜, 내시빌 한일교회 예수의 길 전해드렸습니다. 유리정은님 신청곡 전해드렸는데 잘 들으셨나요? 감사에너지님, 교대 근무를 해서 주로 아침에 많이 듣는데 은영 아나운서 이동하시고 좀 서운했었는데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손 흔들어 주셔서 저도 참 감사하네요. 마당발님, 옥상에서 가로수를 벗삼아 참깨 잎사귀 따서 깨 묶으며 일하고 있어요 라고 하셔서 가로수와 함께 짝꿍 이벤트 오셔서 마당발님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렸습니다. 3.1절님께서 왼쪽 편마비였던 발바닥이 펴졌어요. 축하해 주세요. 어제부터

아침부터 걷기 운동하는데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매일 3,000보씩 걷기 운동하는데 노력한 결과가 나오기를. 우리 함께 늘 그 길에 CCN 캠프가 같이 음악으로 찬양으로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찬미가 부르는 같이 걸어가기.

축복송이었어요. 루하의 같이 걸어봐요. 그리고 앞서 조찬미가 부른 같이 걸어가기 전해드렸고요. 자, 오늘 끝곡은 돈 모엔의 하이딩 플레이스를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짝꿍 이벤트로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홀로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CCN 캠프의 좋은 짝꿍이 되어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은 마침표를 찍을 시간, 내일은 어떤 행복의 물음표가 우리의 삶에 펼쳐질까요? 기대해 봅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라디오.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전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 수학여행 간다는 학교들이 많던데요. 요즘 수학여행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죠. 커다란 숙소에 한반 친구들이 모두 모여서 베개싸움을 하던 수학여행이 우리 때 얘기라면 지금은 한 방을 서너 명만 쓰고요. 아침 식사도 뷔페가 나오고 체험 활동도 하면서 전문 교육을 받은 안전요원들이 학생들을 돕는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함께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것만도 참 감사하다 싶습니다. 한동안 수학여행 사고나 코로나로 여행 자체를 계획조차 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으니까요. 우리 학생들도 또 인솔하느라 고생하시는 선생님들께도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즐거운 여행길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파도 소리가 시원시원합니다. 그렇죠? 하하호호님. 오늘 첫 곡 보이시스 바다여행 들려드렸는데요. 파도 소리가 더 시원하게 들리는 게 오늘 좀 아직도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떤지요? 저는 스튜디오도 좀 덥게 느껴지네요. 아니, 수학여행 저도 떠나고 싶어요. 갱년기 여행은 없을까요? 떠나볼까요? 이병희 님도 오셨습니다. 아, 요즘 그 수학여행 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보내요? 제가 들었던 얘기는 그랬어요. 안전요원, 전문 안전요원들이 이렇게 같이 학생들을 돕고 체험 활동도 함께 하고 방에는 그냥 서너 명만 써서 마치 가족여행 간 것처럼 편하게 그렇게 보낸다고. 해외로 여행 떠나는 학교도 있던데요. 어쨌든 선생님들은 또 떠나면 고생이긴 하지만 아이들에게도 선생님에게도 좋은 추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할 거고요. 여행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난번에 퍼들글럽님이 신청하신 곡을 심어놨어요. 소피의 곡이었는데 제목이 여행이거든요. 우리가 여행을 떠난 건 아니지만 그 여행길을 상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소피, 여행.

네, 내 안 어딘가 우리 켜자 한웅재 목사였습니다. 학교 재량이긴 하지만 중2 딸은요, 첫 수학여행 떠날 예정인데 숙박은 하지 않고 3일을 각각 체험으로 돌려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충북 진천이군요. 잠깐만요. 먼저 신청하신 곡 듣고 얘기 다시 나눌게요.

감사할 때 내 안 어딘가 불이 켜져. 이 곡 오랜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감사할 때.

수학여행 친구들과 다시 가고 싶어지네요. 은혜 신청하면서 은혜 받습니다 하신 다빈치님의 신청곡 은혜의 갈보리스 거지가 불렀고요. 조수와 은혜 아니면 그 전에 함께했습니다. 사연을 다시 나눌게요. 갑자기 사연을 끊은 이유가 기침이 나려고 해서요. 몸은 더운데요. 에어컨이 지금 회사에 나오긴 해서 목에는 안 좋고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일단 이어가면 아까 사연을 전해드렸던 게 민빈맘이었거든요. 학교 재량이지만 중2 딸은 첫 수학여행을 떠날 예정인데 숙박은 하지 않고 3일을 각각 체험으로 돌려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제 충북 진천에 계신데 첫날은 에버랜드로 오고 둘째 날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오고 셋째 날은 스포츠센터에서 체험하고 프로그램은 좋은데요. 그래도 이 수학여행 하면은 같이 자야지 진짜 수학여행 맛이 나는 건데, 그쵸? 그래도 애들은 에버랜드도 가고 박물관도 가고 또 체험도 하니까 그 시간이 기다려지겠어요. 민빈맘님이 진천에서 얘기 전해주셨고 현아인맘 아이는 고1인데 수학여행이 없대요. 아예 없대요. 현장학습 소풍으로 바뀌었다고요. 아, 이거 진짜 아쉽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 교육열기가 뜨거웠던 시기라서 학교에서 수학여행 대신에 예절교육을 1박 2일로 갔었어요.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지금도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수학여행 얘기하고 베개싸움 얘기하고 그러면 진짜 부럽더라고요. 나도 수학여행 추억쯤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 아, 참 우리 아이가 나중에 수학여행 얘기할 때 아, 나는 없는데 이런 아쉬움은 없어야 되는데 아, 어떡하죠? 권명진님 고2 예성이는 9월 30일에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갑니다. 코로나로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여행이 되겠는데요. 한 달도 넘게 남았잖아요. 근데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친구들과 계획도 짜고 아주 정신이 없이 바쁩니다. 오프닝과 똑같이 안전요원도 있고요. 호텔 침대방에 3명씩 잔다고 하고요. 호텔 조식도 먹는데요. 그렇군요. 요즘 수학여행은 그렇군요. 오늘 처음 오신 기도의 종이약 접는 집사님께서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신청하셨어요. 이곡 다윗과 유나단이 부릅니다.

태부님과 함께 주날개민 내가 편한 이신의 지선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그 전에 다윗과 연하단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함께 했고요. 축복이 할미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하루입니다. 아멘. 최혜선님, 오늘 개학과 동시에 전학하는 우리 아이들 태연이, 태민이, 소민이 좋은 선생님 또 친구들 만나서 재미있게 학교 생활하기 기도합니다. 딸이 제주에서 전남 광양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교회에서 자주 보고 괜찮은데 이제 나 혼자 제주에 있습니다. 딸은 오라고 하지만 전 제주가 좋거든요. 그래도 자주 보실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제주 좋죠. 좋아요. 축복송 신청하신 곡 같이 들을까요? 송정미, 함춘호의 기타 연주입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 최진권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송정미 그리고 함춘호의 기타 연주로 축복송 그 전에 함께 했고요. 문희님 오셨고요. 마야님은 따뜻한 음성 좋은 음악들 들으면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연님 협착증 수술 위해서 심장 초음파도 해야 돼서요. 검사 받고요. 또 좋은 결과 받았습니다. 내일 모레인 28일에 수술을 하는데요. 좋은 결과 있길 기도합니다. 아멘. 수연님 그 협착증 수술 위해서 저희 당양로 가족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민들레님. 신발을 이제 수학여행 가서 감춘 거예요. 선생님 신발을. 근데 끝까지 얘기를 안 한 거죠. 어디에 숨겼는지 누가 숨겼는지 얘기를 안 해서 선생님께서는 숙소에 있는 슬리퍼 신고 다니셨다고. 이런 게 추억이죠. 예. 예수전도단 앨범에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1부 끝곡입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운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산책의 여유를 허락하시고 당양로 청취로도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할 뿐입니다.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경험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하신 서미아님과 함께 2부 첫 곡 미러브 앨범에서 날 살피시는 주 들었습니다. 마음의 앞 환자님 오늘 자매들과 경주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교제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첫째가 아침에 토하고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병원에서 장염 증상 진단받고 집에 있습니다. 저는 경주에 못 가게 됐어요. 그런데 다행히 애는 컨디션이 좋습니다. 감사해야겠죠. 아... 일단 아이가 컨디션이 괜찮아졌다니 다행, 감사. 근데 경주에 못 가게 되신 건 조금 아쉽다, 그렇죠? 더우니까 좀 더 시원해졌을 때 가라고 하시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날 잡아보자고요. 경주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또 좋은 거 보시고 하늘 맑을 때 정말 날씨 좋을 때 예, 그럴 때 꼭 날 잡아서 가세요. 행복한 요한나님이 신청하신 넌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희 운기장이가 함께하는 곡 준비했고요. 주하랑님께서 어제부터 쌍둥이 손자들과 꿀같이 달달한 휴가 보내고 있습니다. 휴가지에서 찬양 듣고 있는데요. 우리 아기들이 음악에 흔들흔들 요게벳의 노래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청해봅니다 하셔서 이곡 요게벳의 노래도 준비해놓겠습니다.

송명 집사님의 신청곡 강찬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 전에 김영미 요괴뱃의 노래 주아랑님 우리 아이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라고 기도의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김영미 요괴뱃의 노래였고요. 담쟁이 11 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오늘 매형 누나와 함께 시간 보내실 것 같아요.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정구지 찌짐님 오랜만에 우리 인사 나누죠. 반갑습니다. 0491번님께서 산책 신청하셨어요. 배진희가 부릅니다.

배진이 산책이었고요. 멋진 여자님께서 홀로 된 처형 가족을 30년이 넘도록 힘을 다해 지원하는 제부의 72번째 생일이라 양구 벌꿀 한 명 들고 가고 있습니다. 너무 무거워서요. 순간적으로 아유 승용차로 움직일 거라는 생각하다가 덕분에 찬양을 누리는 은혜에 또 감사하며 인사 나눕니다. 주를 믿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날도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셨어요. 아멘. 72번째 생신 축하드리고요. 건강하시길 바라고 그 선한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으실 수 있도록 주를 사랑하는 마음도 그 마음에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72번째 생신 축하하며 멋진 여자님의 신청곡 야곱의 축복 소리엘이 부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기도, Knocking on Heaven's Door, 아발론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화려한 말이나 거창한 말, 형식 이런 게 아니라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고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삶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Knocking on Heaven's Door 이 곡은 레이나 차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정원님 목소리에서 계절을 느끼거든요. 봄과 여름에는 맑고 상쾌한 느낌을 받았는데 8월에 끝맺음을 앞두고 차분하고 깊이 있는 느낌을 받아요. 저만의 느낌이고요. 당양노를 듣는 즐거움 중에 하나여서 소소한 수다도 나눠봅니다. 하늘이 더 예뻐지고 있어요. 가을에는 하늘을 더 바라보려고요. 뜨거운 여름 당양노와 함께여서 더 힘이 났습니다. 계약했으니까 자주 인사할게요. 고맙습니다. 저희에게도 힘이 되는 그런 메시지네요. 고니님도 좋은 방송 저도 감사해요 하셨고 아니 함께해 주시니까 저희가 감사하죠. 경원선님도 함께하고 계세요. 스머프님은 어제 부산에 가서 언니들과 친정아버지 뵙고 왔거든요. 오늘은 여전도 월례회 갑니다. 이 시간이 힘들고 지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곡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러빔이 불러요.

김다솜, 오은지, 김승주, 이원재가 부른 주님의 손잡고라는 곡 들었습니다. 4312번 쓰시는데 마음을 언제나 이곳에 고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나비님, 오늘 제 목소리 좀 괜찮았어요. 다행입니다. 사실 컨디션으로 보면 오늘 제일 힘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낫게 들렸다면 그게 감사죠. 휴. 수학여행 얘기하던데 우리 고2 아들 학교 아이들에게 상처 입고 친구가 없다고 수학여행 안 가겠다고 해서 아들 선택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힘든 상황 빨리 회복되길 기도 부탁드려요. 예, 또 옆에서 보는 엄마의 마음으로 많이 힘드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거고요. 아이들이 이런 친구 간의 부딪힘, 고민 이런 것들로 또 자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그 시간이 더 양분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 시간이 쓰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마음에 맞는 친구도 만날 수 있길 바라고요. 라니님께서 그 알고리즘 통해서 찬양을 들었는데 너무 신나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리 이 찬양 들을 수 있을까요? 엘레베이션 워십 앨범에서 프레이즈라는 곡 이 곡이죠. 신납니다. 예, 이 곡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려요.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요.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운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 69년 동안 독신으로 살면서 사범학교 교사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다 생애를 마친 미국의 휴잇 여사가 36세 때 작사한 찬송입니다. 당시 휴잇 여사는 성경을 읽다가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에 주목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거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휴잇 여사는 이 성경 구절에 감동을 받고 이 찬송시를 작사했다고 하는데요. 이 베드로 후서 말씀은 우리에게도 많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장성하고 성도들도 그들이 받은 은혜에서 자라나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쇠퇴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의 교훈 되도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제자의 도리를 찬양하는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입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멍 때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거 좋아하세요? 제주에는 패들보드 위에 가만히 누운 채로 바다와 하늘을 바라보는 멍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시바다 안성관 대표는 어느 날 바다 수영을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났는데요.
1: 다리에 쥐가 나서 제가 패들보드에 누워서 모터보트가 저를 끌고 간 적이 있었는데 누워서 바라보는 그 하늘이 너무 아름다웠고 손끝에 젖어드는 바다의 수온도 너무 좋았고 미세한 요동? 그런 것도 너무 좋아서
0: 멍해의 패들보드 위에는 커다란 남방 큰 돌고래 인형이 있는데요. 해녀들의 버려진 해녀복을 한땀한땀 바느질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1: 태어나서 이런 감정을 처음 느껴봤습니다. 내가 힘들 때 바다에 이렇게 떠있는 그 감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할 것 같다고요. 그래서 힐링을 하지만 멍해라는 행사를 마무리를 할 때 남방큰 돌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바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것이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대까지 저는 다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0: 사랑한다면 구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환호성을 질러라. 보라, 너희 왕께서 너희에게로 오시니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진실로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선지자 스가랴의 말입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8월 27일 목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청명한 계절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자녀 삼아주시고 이날 이때까지 인도해 주심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해 큰 기쁨을 누리며 하늘 소막으로 살게 하셨는데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행복을 맛보게 하시며 신실하신 주님을 따라 살게 하소서.

어둠 속에 빛 되신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고 기도와 인내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핏값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부흥케 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회 곳곳에 만연된 도덕적 불감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분열과 다툼, 교만과 자기 자랑을 내려놓고 진리와 사랑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비전을 따라 한국교회가 세상의 덕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소서. 광야의 길 되신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고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소서.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후회하지 않을 푯대를 주시고 땀 흘려 수고하는 법도 배우게 하시며 땀 흘려 수고한 대로 거두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풍요로움을 맛보게 하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과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는 이들에게도 의미 있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새 아침의 기도 서울시 강남구 다운교회 양승원 목사였습니다.
1: 경북
2: 기업이 잘 되는
1: 경북
2: 천재력을 전문가로
1: 경북
2: 4호성 캠퍼스
3: 경북.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0: 8월 27일 목요일 아침 CBS 새 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지혜가 부르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웨이홈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LA 남성 합창단이 전합니다. 찬송가 3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72편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72편 하나님,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의를 내려주셔서 왕이 주님의 백성을 정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왕이 의의를 이루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주며 언덕들이 백성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왕이 불쌍한 백성을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해주시며 가난한 백성을 구하게 해주시며 억압하는 자들을 꺾게 해주십시오. 해가 닳도록 달이 닳도록 영원무궁하도록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왕이 백성에게 풀밭에 내리는 비처럼 땅에 떨어지는 단비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주시고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왕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 강에서 저 땅 맨 끝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광야의 원주민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시고 그의 원수들도 땅바닥에 먼지를 핥게 해주십시오. 스페인의 왕들과 섬나라의 왕들이 그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해주시고 아라비아와 에티오피아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게 해주십시오. 모든 왕이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진실로 그는 가난한 백성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건져주며 도울 사람 없는 불쌍한 백성을 건져준다. 그는 힘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사람의 목숨을 건져준다. 가난한 백성을 억압과 폭력에서 건져 그 목숨을 살려주며 그들의 피를 귀중하게 여긴다. 이러한 왕은 만수무강할 것이다. 그는 아라비아의 황금도 예물로 받을 것이다. 그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그치지 않고 그를 위하여 피는 복이 늘 계속될 것이다. 땅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산등성이에서도 곡식이 풍성하며 온갖 과일이 레바논의 산림처럼 물결칠 것이다. 백성은 풀처럼 성읍 곳곳에 차고 넘칠 것이다. 그의 이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태양이 그 빛을 잃기까지 그의 명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문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그를 일컬어서 복받은 사람이라 칭송할 것이다. 홀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그 영광을 온 땅에 가득 채워주십시오. 아멘, 아멘. 이새 아들 다윗의 기도가 여기에서 끝난다.

성경 낭독 시편 72편 성우 손정화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찬송가 448장 듣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트리니티 승어집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국립합창단이 전합니다. 찬송가 75장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서울 바하합창단입니다.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군포영광교회 신동희 목사입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박국 1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악인마저 사용해 나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을 살아가면서 유독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셨습니까? 가정에서 유독 내 속을 썩이는 식구가 있을 수 있고 또 직장에서 나를 사사건건 부딪히며 까다롭게 구는 동료나 상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부끄럽지 않게 양보하고 참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도리어 욕심 많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늘 큰 소리치고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건 알겠지만 왜 하필 저 까다롭고 성격이 불편한 사람이 제 옆에 있어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게 하십니까? 왜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십니까?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답답한 마음을 가져보셨을 겁니다. 앞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시면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치시겠다라는 그런 묵시를 보여주셨죠. 그 상황 가운데 하박국은 영적인 패닉에 빠집니다. 내 조국이 당시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바벨론에게 짓밟힌다라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박국이 위대한 선지자인 이유는 그 거대한 충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12절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형벌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하박국은 이 엄청난 충격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합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죠. 먼저는 만세전부터 계신 분, 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시는 분, 반석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사실 하박국의 이 고백은 내 감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 롤러코스터처럼 변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은 영원토록 요동하지 않으시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12절에서 그들은 바로 바벨론을 의미하죠. 지금 그들 앞에 펼쳐질 상황들이 결코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잠시 세워두신 몽둥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 12절에 지금 하박국이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게 이해가 되나요? 여전히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갈등과 의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해 눈이 정결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유다가 잘못한 건 맞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집어삼키는 것을 정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어떻게 방관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라는 그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리 오래 믿고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어도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하려고 해도 내가 알고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 맞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는 거죠. 14절에서도 유다 백성을 지금 지도자도 없고 보호자도 없는 바다의 물고기처럼 비참하게 만드셔서 바벨론이 마음대로 낚아가는데도 그저 방관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소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폴리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이면서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폴리갑이 155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화형을 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모른다고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회유를 하는데 그때 폴리갑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86년 동안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저버리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하여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결국 화형대 위에서 거룩하게 불타서 순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폴리갑이 타 죽어가는데 온갖 사치와 방탕함과 우상숭배와 폭력을 일삼던 그 로마 총독이 심판을 받기는커녕 권세를 부리면서 왕좌에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이토록 악한 자들은 형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주의 종은 악인의 손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놔두십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순처럼 보이는 현실 앞에서 내 모든 걸
내 생각, 내 이해.

0: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낙심하고 길 잃기가 쉽습니다. 중요한 건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걸 억지로 내 머릿속으로 끄집어내리는 건 무모한 일이에요. 하박국의 물음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해 보면 바벨론 군대가 유다 백성들을 인격이 아니라 그저 낚시와 그물로 낚아올리는 물고기처럼 무자비하게 싹쓸이해 간다고 고발하죠. 그리고 악인의 교만이 어디까지 치닫는지 폭로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무슨 말일까요? 왜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 앞에 분향을 하는 걸까요? 사실 그물과 투망은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힘을 상징합니다. 즉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사실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이런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서 더 미칠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징계의 몽둥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저 교만한 바벨론이 온 천하를 핏빛으로 물들이고 기고만장하게 질주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까지 가만히 보고 계실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인 17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물을 뚫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 저 악인이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비극이 정말 옳은 겁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하박국의 질문으로 끝을 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이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바벨론을 바라보면 억울하고 분노가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나를 붙이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붙이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면서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상황을 원망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몽둥이를 보기 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 몽둥이를 들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을 바라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악함과 부조리한 환경마저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빼내고 내 영혼의 불순물을 쪼개어 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이 안에 있음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를 내려놓고 내 삶의 걸림돌이 되는 몽둥이가 아니라 그 몽둥이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군포영광교회 신동희 목사였습니다. 나윤선과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전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어노인팅입니다. 찬송가 354장 주를 악모하는 자.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8월 27일 목요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고소연의 나의 안에 거하라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CBS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 사회위원회가 최근 다시 불거진 5.18 왜곡 논란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엄중한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교회협은 입장문을 내고 이진숙 의원 등을 비롯한 정치권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거나 폄훼하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가폭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역사적 사실은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시도는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세계선교부가 최근 강화된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교사에게 재정을 직접 송금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을 떠안을 수 있다며 총회 세계선교부로 재정창구를 일원화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장통합 세계선교부는 최근 전국 69개 노회와 총회 파송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고 개정된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1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의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주의점을 안내했습니다. 총회 세계선교부는 공문에서 후원 교회가 선교사 개인 계좌로 큰 금액의 선교비를 송금할 경우 과세 당국은 이를 공적 사역비 집행이 아닌 개인의 사적 자산 형성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내역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제76회 총회 선거를 앞두고 선출직 입후보자 소견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고신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소견 발표회를 열고 입후보자들의 공약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회장 후보인 이규현 신정교회 목사는 고신의 정신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치보다 원칙을 앞세우며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라며 바르게 그리고 함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랄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가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점자정보 단말기 지원 대여 사업을 실시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4일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농전맹 시청각 장애인을 우선 선정합니다.

0: CBS 라디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입니다.
1: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먼저 보시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한 절만 놓고 보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조건부구나.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잘 행할 때 주님이 그를 친구 삼아주시는구나 하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15절을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당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을 보시고 친구 삼는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어느 시점인가 먼저 결정하신 거예요. 당신 제자들을 친구 삼아 주시기로 먼저 은혜로 결단하셨습니다. 명령한 대로 잘 따르면 계속 친구 관계 유지시켜주고 잘못한다고 해서 다시 종으로 떨어뜨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친구 삼아 주시면 설사 예수님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를 계속 친구로 대해주신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동산에서 예수님을 병사들에게 팔아넘길 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를 팔아넘기는 자일지라도 그를 전에 친구 삼아주셨기에 여전히 우정을 담아서 이 사람에게 대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관성이에요. 16절에 보면 친구 삼아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왜 우리를 주님이 먼저 친구 삼아 주셨다고요? 왜 친구로 택해 주셨다고요? 열매 맺게 하려고. 그러니까 친구로 택해 주시는 것과 열매를 맺는 삶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열매이냐? 요한복음에서는 단연코 사랑의

열매예요. 그 가슴에 사랑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사람, 그 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고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인간을 향한 연민과 긍휼함과 사랑이 잔잔히 고여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서 17절의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친구로 택해 주신 목적이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 되게 해 주시려는 것이다. 단순히 호칭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본질적인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가 친구됨의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지요.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점검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친구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친구 관계가 아닙니다. 이 고대의 친구는 오늘날 우리가 그냥 이 사람은 내 친구야 하고 부르는 것과는 무게가 달랐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 보면은 세 가지의 우정이 있다고 나와요. 첫 번째로는 내 이익을 위한 우정, 둘째가 즐거움과 쾌락을 위한 우정, 그리고 세 번째가 덕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는 완전한 우정.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 번째 우정을 나누는 관계를 친구를 대할 때 또 하나의 나라는 그런 관계로 소중히 여겼습니다. 현대인들이 친구야 하고 부르는 때 대개 첫 번째나 두 번째입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내 친구다 라고 하실 때는 바로 이 세 번째 관계예요. 영원한 진리를 위해서 나누는 우정입니다. 다시 16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친구로 택해 주신 이유가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게 하려는 것이다 했습니다. 질문이 나와야지요. 그러면 종으로 살면 사랑의 열매를 맺기가 힘들다는 것이냐? 요한은 그렇게 봐요. 여러분, 노예와 친구가 어떻게 다릅니까? 15절에 나오지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반대로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뭐한다고요?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종은 누구냐? 그는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주인이 종에게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 알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오이덴이라 그래서 정보를 가르쳐주고 객관적인 지식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겁니다. 주인은 종에게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요. 이 배의 행선지가 어디인지, 지금 바람이 어떤 방향에서 불어오는지 자세히 가르쳐주지 않아요.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선장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주인은 종이 그저 자기 시키는 것 잘 하는 것 외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무탈하게 사는 것, 안전하게 사는 것,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 괜히 주인 눈 밖에 나서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일 잘못해서 벌받지 않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물론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보상이 따라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 당시에 일반적인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여기에는 사랑이나 우정이 없습니다. 서로 마음을 헤아려 준다든지, 우리는 공동 운명체이니까 함께 책임을 진다든지 이런 거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선포는 특수한 주종 관계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자유인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종이 되어서 그분을 섬기기로 결심한 관계예요.

요한복음에서의 종은 그런 종이 아니에요. 반면에 친구는 다르지요. 15절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친구는 다른 친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서로를 아는 관계일 때, 지극히 친밀한 관계일 때, 나는 그를 정말 알아 라고 할 때 바로 그 암 기누스쿠를 썼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셔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셨다. 그저 당신의 계시의 지식을 가르쳐 주신 것 이상이죠. 당신의 속마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마음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간절히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인생의 끝과 우리 이 역사의 끝에 고난을 이긴 성도들에게 어떤 놀라운 은총이 기다리시고 있기에 응원하시고 계시는지, 이런 것 속속들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자,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인간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며 때때로는 사람 때문에 속도 상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기다리시고 계시는지, 그거를 알게 된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친구다. 친구니까 함부로 맘먹어도 되겠네. 아니죠.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피조물에 불과한 죄인 된 우리를 당신 친구로 삼아주시고 영원히 친구로 함께 있으시고 싶으셔서 이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만일 신이라면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제가 신이라면 이렇게 사람을 친구로 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시키면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관계가 주인한테는 제일 편한 관계예요. 친구가 되면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관계의 역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친구로 대하는 순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자기의 수준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친구가 되었다고 신인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인간의 논리로 치면 이 순간에 신적 권위가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신인 내 속마음을 열어 보여주는 것도 성가신 일이고, 내 계획을 자세히 가르쳐주면 흥분하기보다는 그 일이 거칠고 힘들다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저 그냥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면서 성과 중심으로 끌고 가는 관계가 제일 편하고 쉽고 효율적인 관계일 수 있어요. 맞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아니 하나님은 이 쉽고 편한 관계를 내려놓고 우리를 친구로 대해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노예와 주인의 관계는 사랑이 없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사역만 있고 일만 있을 뿐 거기에는 친밀한 사랑이 없다. 주인은 종을 기계처럼 대하고 종도 주인 일을 기계처럼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너는 내 친구야. 완전히 달라져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가슴과 가슴이 통하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저 친구의 눈물을 나는 이제 외면하지 않을 거야. 이 관계가 만들어져요. 내 아픔과 안타까움을 저 친구가 헤아려줘서 같이 아파해줘요. 너는 내 친구야. 내 친구의 아픔에 나는 깊이 착목하며 그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이게 고대의 친구 관계이고 사랑의 관계입니다. 심장과 심장이 통하는 관계이죠. 그래서 종이 아니라 친구로 택해 주실 때야 이 열매가 맺히게 우리를 위험을 감수하시면서 친구로 만나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둘째로, 사명을 감당할 때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관계는 친구 관계에서부터 이루어져요. 친구는 자기 못에게 자기 속마음을 다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때는

사람이 내 친구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제자들과 이 관계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이 똑같이 내 안에 불타오르는 제자.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십니까? 예수님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이 내 가슴에도 똑같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때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친구이기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며 능동적으로 합니다. 사역을 하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사역을 통해서 이룬 결실을 보면서 자기도 같이 보람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끝에는 항상 기쁨이 따라오는 거지요. 여러분 순종이 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시각에서 볼 때는 순종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네 그 순종의 칼라가 무슨 칼라이냐? 사랑에서 나온 순종이냐? 벌받을까봐 두려워서 하는 순종이냐? 아니면 보상을 기대하면서 하는 순종이냐? 뒤에 두 개는 율법주의고 바리새적 순종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왜 요한이 이토록 사랑을 강조하냐?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을 때만 여기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꽃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에서 나온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자발적 순종을 위해서 모험을 기꺼이 감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 한복판에 선악과도 놓으신 거예요. 내 백성이 따 먹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결국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을 새롭게 하여서 내 백성과 함께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이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사랑의 혈맥이 흐르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더 강력한 관계 언어로 말씀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친구가 아니라 자녀라는 거지요. 자녀는 친구보다 더 나와 가깝지요. 자녀는 내 뒷꼭지를 보았어요. 내 사생활을 낱낱이 알고 있어요. 내가 골방에서 무엇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장원을 돌보는 일을 할 때는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해요. 사랑하고 존경하기에 순종합니다. 두려워서 하는 것 아니고 경외하기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이 관계를 원하세요. 이게 바로 서로의 존재를 고양시켜주는 생명을 주고받는 삶이니까. 그래서 당신이 우리 인간에게 덜 대접받으시고 멸시받으실 것도 각오하시고 인간의 자리에 내려오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친구 삼아주신 것입니다. 묵상해 보면 하나님 사랑이 어떤 형질인지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지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내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실 수 있다. 그런데 그분은 절대로 혼자 하시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항상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하여서 같이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세요. 왜냐?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고 풍성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이 참여할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 사람을 친구 삼고 자녀 삼아서 당신 일에 초대해 주세요.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군림하고 명령하실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품어주시고 인내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랑으로 당신께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주세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도 자기 자녀 때문에 아파하시기도 하세요. 전능하신 신이신데 뭐가 부족한 분이 없는 분이 인간에게 영향을 받으세요. 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깊이 생각하노라. 원뜻이 굉장히 깊습니다. 가슴이 칼로 도려내듯 사무치는 기억이 솟아난다. 이 뜻입니다. 에브라임이 잘못해서 꾸짖는데 꾸짖는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 칼로 도려내듯 사무친다는 거예요. 그 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식 에브라임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어떤다고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낀다. 자녀 낳아서 기르신 분들은 이 고통 느껴보신 적이 있죠? 저는 어렸을 때 우리 큰아이를 처음으로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회초리를 든 적이 있어요. 회초리를 종아리에 치는데요, 정말 제 창자가 끊어지는 느낌. 아,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와 같겠구나.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고통을 느끼시냐.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왜 그분이 이 고통을 느끼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을 가지시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연약해지실 용기를 기꺼이 내신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찔릴 각오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우리를 자녀로 낳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고요, 하나님의 본성에 기독교 신앙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신의 속성이에요. 헬라 시대의 신은 마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전능함이 유일한 하나의 속성이었어요.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만이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인간 때문에 아파하실 수도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 모습이 온전히 드러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십자가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자기를 내준 순간, 그래서 진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있는지를 보여준 바로 그 순간이 십자가 사건이다. 그래서 이 사랑을 네가 제대로 보고 그 사랑에 노출되면 네 영혼에는 당연히 지각변동이 일어나며 찌짐이 일어나서 너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자연스럽게 새 사람으로 살기 시작할 것이다. 한국전쟁 때였습니다. 1952년 눈발이 흩날리는 겨울 한 초소 벙커에 미군 해병대 상병 둘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케이시와 로빈슨이에요. 이 둘은 참전 이전부터 오랜 친구였습니다. 추위를 잊으려고 둘이 손을 비벼대는데 이때 수류탄이 정확히 두 사람 사이에 툭 떨어졌습니다. 케이시가 이 수류탄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는 순간 로빈슨에게 찡긋 눈빛을 보낸 다음에 수류탄 위에 몸을 던졌습니다. 수류탄은 즉각 터졌지만 로빈슨은 무사했습니다. 수류탄의 모든 파편을 케이시가 다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4년이 지난 후 로빈슨은 회심하였고 목회자의 길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이름을 케이시 로빈슨으로 바꿨습니다.
친구의 희생적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

않기 위해 남은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점. 둘째, 남은 사람이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다짐해서 달라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살지 않았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나오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생명을 얻는 것은 사랑의 힘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랑을 입은 사람에게는 순종이 애써 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입으면 순종은 자연스럽게 싹 터오릅니다. 로빈슨을 바꾼 것이 케이시의 죽음 자체였듯이 우리를 바꾸는 것은 우리 결심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를 위해 죄의 수류탄 위에 몸을 던져주신 우리 주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실 것 같아요. 너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이거 물으시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친구야, 친구의 희생적 죽음이 다른 친구의 삶을 바꿨다 했지. 한 사람의 죽음이 짐승같이 살던 사람들의 삶을 바꿨다 했지. 그러면 너의 친구인 나 예수의 죽음이 너의 삶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변화시켜 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 사랑이 아직도 너의 가슴 밖에 머물러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아니고 내가 너희를 친구로 택하여 세웠다. 친구로 택할 때 하나님 안에 갖고 있는 너무나도 깊고 오묘한 그 사랑의 섭리와 손길 우리 가슴에 깊이 머금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죄가 틈타는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으로 승화시키는 새 믿음이 우리에게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과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2편 14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송파구에 자리한 포이에마 예수교회 신우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오늘은 십계명 중 제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가장 지키기 쉬운 계명이 6계명입니다. 그죠? 사람을 죽인다는 일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살인죄는 안 저지르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엄마 바보, 대여섯 살 되어 보이는 꼬마가 엄마를 빤히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안 사주는 엄마에게 한 말인데, 살면서 남에게 바보라고 해보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바보는 욕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살인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설명인데 라가라는 말이 바로 바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 꼬마도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 됩니다. 그것도 엄마에 대해서. 이 말씀 외에도 유사한 내용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것입니다. 남을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이 낫다거나 마태복음 18장 6절, 18장 8절에서는 손이 범죄하면 차라리 손을 찍어버리는 것이 낫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자신의 손을 자르고 눈을 상하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청년은 신실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일까?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들은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 십계명은 서울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이 십계명을 세우신 뜻을 잘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에만 신경을 씁니다. 네. 바로 그것이 평양으로 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 곧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덕, 예, 덕을 추구한다, 덕을 세운다, 뭐 그런 말이 있죠. 덕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두 가지입니다. 아레테와 디카이오수네입니다. 예, 이 두 단어는 본질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레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 자체의 능력과 성취를 강조합니다. 예. 덕, 나는 꼭 그렇게 해.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인간 자체의 능력과 성취를 강조하는 반면에 디카이오순에는 하나님과 영혼과의 관계를 중시합니다. 예. 내가 열심히 해서 살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의롭다 하는 것이 아레테이고, 내가 살인을 하거나 남을 괴롭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슬퍼하시고 내 영혼은 파괴된다. 그러므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디카이오순에입니다.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디카이오순에 기차를 타라 하셨는데 그 청년과 바리새인들은 아레테 기차를 탄 것입니다. 즉, 나는 남을 죽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옳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겼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벌을 내려야 한다. 그렇게 한 나는 너무너무 신실하다는 것이 아레테 기차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레테 기차를 타고 열심히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남들에게 화도 내지 말아야 하고 바보라고도 하지 말아야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살인이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린 전부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네? 말도 안 돼.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아? 네가 틀렸어. 예.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근데 내가 디카이오순의 기차를 타고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옵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들으니까 내가 남들에게 분통을 터뜨린 일들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깊이 들어보니까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만나서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분통 터지는 일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내고는 참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다스리려고 애를 쓰자 나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예.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가지라고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죠. 예, 동생 아벨을 돌로 찍은 예, 그런 살인자입니다. 가인의 후예인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나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7배의 벌이 77배로 늘어났습니다. 예, 무려 11배. 다 한마디로 말해서 증오의 증폭을 말합니다. 증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방치해버리면, 내버려두면 반드시 증폭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상대방이 지나치는 말로 가볍게 한 것인데 나에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예, 찔림이 되었습니다. 밤잠이 오질 않습니다. 다음날 그 사람은 싱글거리고 있는데 내 표정은 아니요, 철천지 원수를 만났냐 싸늘해집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 증오를 내버려뒀더니 11배가 증폭된 것입니다.

이 여섯 번째 계명은 증오는 곧 살인이며 그러므로 증오심을 반드시 해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이 증오를 다스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종교도 있죠. 회교 같은 데는 테러를 감행하고 막 이러거든요. 예. 불교에서는 공, 빌공이라는 개념으로 모든 집착과 욕망을 배제하는 법을 열심히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것입니다. 살아 생전에 중생들에게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숨이 산을 넘는다. 성철 스님은 홀로 암자에 직거하며 끝없는 수행으로 자신을 다스렸으나 예,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보지도 못한 중생들에게 지은 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수미산을 넘는다는 것입니다. 수미산은 전설에 나오는 가장 높은 산. 다시 말해서 자신을 다스렸으나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다스렸으나 끝내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고백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증오심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레테 기차를 타면은 증오를 내 능력으로 다스리겠다는 그 기차를 타면은 실패를 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증오를 다스리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먼저 성경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떠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가장 먼저 떠나야 할 것은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눈에 띈다는 얘기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일들은 곧 살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목록을 보면은 우리들이 일상에서 너무너무 흔하게 저지르는 일들입니다. 예. 자기를 사랑하죠. 돈을 사랑하죠. 잘난 척하죠. 거룩하지 아니하죠. 예. 절제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예. 이런 목록들을 잘 알아서 내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예. 무심코 저지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가장 흔하게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목록들을 알아도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부터 알아야 합니다. 예. 육체의 일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 음행과 호색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쾌락을 사랑하는 것은 즐기면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술술을 부리고

강을 짓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끼리끼리 모이는 이유도, 남을 참소하고 해방하며 이간질시키는 목적도 자기 몫을 잘 챙겨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어네스트 베커 교수가 그의 책 죽음의 부종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인류학은 인간이 타고난 죽을 운명에 대한 의식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이다. 예. 악과 번제는 죽음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말인데, 세상에는 수많은 범죄들, 우발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매일매일 예, 수도 없이 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범죄의 근본 원인은 죽음을 회피하기 위해서, 즉 살기 위해서 그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예. 같이 생명 생명 이렇게 하는데,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푸시케와 조에라고 하는데, 푸시케는 이 육체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조에는 영적인 생명. 여기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육체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네. 살기 위해서 그 범죄들을 저지르는, 예, 자고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육체의 생명을 살리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영적 생명을 잃을 것이며, 자신의 육적 생명을 버릴 때 오히려 영적 생명을 영원토록 얻게 된다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살인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영적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저 눈에 보이는 자기의 육적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라가라, 남에게 증오를 품거나 밀어나는 요 비방하는 그런 것들을 살인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이 육체가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당 종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듣게 하는 영적 작용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빛, 영적 생명을 받아들이는, 키워나가는, 양육하는 통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 영적인 빛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아까 아레트가 뭐라 그랬죠? 예, 덕을 쌓는데 인간의 능력과 성취에 강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실패한다. 예,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증오 문제를 푸는 핵심 중에 핵심의 말씀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내가 증오의 문제를 풀라고 하였는데, 기독교에서는 인간은 결단코 이 문제를 풀 수 없으며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서는 인간의 능력에 방점을 찍습니다. 그래서는 향도 피우게 하고 고행도 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섬기는 신으로부터 이렇게 하면은 이 정성이 그 신을 감동시킬 거야라고 가르치지만, 오로지 참다운 기독교에서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0: 네. 능력의 심이 큰 것은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디카이오순의 기차를 타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곧 생명입니다. 그 빛을 이 질그릇과 같은 육체에 담았습니다. 육체라는 질그릇은 아무리 애지중지해도 언젠가는 깨어져 버립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빛을 질그릇에 담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우겨쌈을 당하면 그렇게 만든 사람을 미워하고 가능하면 죽이고 싶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면 억울해하고 낙담합니다.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증오합니다.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은 죽으면서까지 원한을 품습니다. 나를 거꾸로 뜨리는 사람은 복수하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그저 어차피 무너질 이 장막집에 가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집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신령한 몸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영적 생명의 회복에 있습니다. 신령한 몸을 덧입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영적 생명을 회복할 때 억울함과 증오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육계명화는 나와는 거리가 먼 것이 됩니다. 그리고 덤으로 기쁨과 평강이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면 지금 다 일어나서 가야 되겠죠? 예. 하나님을 아련하겠다고 예물까지 들고 제단 앞에 나왔더라도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고는 일어나서 그 형제를 찾아가 화해한 다음에 제단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형제와의 불화가 곧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는 깨달음과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네. 살다 보면은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남의 생명은 죽이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형제들이 싸울 때 부모님의 마음은 아픕니다. 그죠? 하나님은 더 아파하십니다. 왜요?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거기서 나와 더불어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아픔, 그 고통이 바로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그 아픔을 언제나 상기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불가능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네.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는 저를 용서하옵소서. 그 기도로 마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그 사람에게 사과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포이에마 예수교회 신우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743-4093번입니다.

CBS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42편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인간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허물과 부족입니다. 그런 그 허물과 부족을 과연 누가 담당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우리는 늘 잘한다고 하면서도 이 두 가지 약점을 내가 너무 잘합니다. 이런 사실로 인해서 아무리 재능 있는 사람이라 해도 바로 그 약점으로 인해 그만 거기서 멈춰지고 맙니다. 때론 운명까지도 바뀌게 됩니다. 이는 인격과는 좀 다른 영역입니다. 아무리 인격이 출중해도 어느 틈에 그 사람의 허물과 부족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는 나쁘고 좋고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 성향입니다. 좀 더 심각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 사람의 정서이기도 합니다. 이는 그가 오랜 세월 익숙하게 살아온 삶의 습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인격이 아니겠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보다는 삶의 한 방편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리고 그래야 그나마 자기 존재 가치를 나타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노출되면 평가가 됩니다. 그럼에도 이런 사실이 그분 앞에서는 놀랍게도 그분의 몫입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그분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허물과 부족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헤아리 허물과 부족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허물과 부족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부족까지도 친히 다 담당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은 지금도 죽인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은혜로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바로 살아계신 은혜로 품으시는 살아계신 은혜입니다. 성찬교회 오원호 목사였습니다.
2: CBS
3: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CBS 라디오.
4: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5: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0: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더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올여름 이탈리아에서도 한낮의 뜨거움을 피할 수 있도록 콜로세움, 판테온 같은 관광 명소의 관람 시간을 늦은 밤 시간까지 늘렸대요. 더위가 항상 규칙적이던 도시의 시간표까지 바꾼 겁니다. 때로는 상황에 맞게 속도를 늦추고 정해둔 방향을 잠시 틀어보는 것도 필요한가 봐요. 여름이 우리에게 알려준 삶의 요령인 것도 같습니다. 조금은 유연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맞이하죠. 목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Hear my eyes, 내가 매일 기쁘게 Leaning on Jesus,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두 곡이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슬며시 끌어당기게 되는 이불 끝에서도 또 어느새 슬며시 길어진 옷소매 끝에서도 하루가 다르게 늦어지는 이 동트는 시간에서도 계절의 흐름을 느낍니다. 최근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1부와 2부 딱 절반씩 나눠서 진행할 때 느낌이 다른데요. 1부 6시에서 7시 사이는 창밖이 어두워요. 그리고 2부 7시 이후부터는 환해지더라고요. 지금 시각이 6시 13분입니다. 아직은 어둑어둑한데요. 방금 흐른 찬송들처럼 밝은 기쁨의 찬송들 그리고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평화의 찬송들 잘 녹여내 보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은 레인보우 앱 게시판에서 받고요. 그리고 문자 주시려면 우물정939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주시거나 사진 전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I need the every hour. 주음성 외에는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지금 이 찬송을 부른 목소리 팝가수 돌리 파튼입니다. 8907님께서 어제 컨트리 음악가수 돌리 파튼의 별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노래 잘하는 여가수 3인의 목소리로 찬송을 들려주셨었는데 그녀를 추모하며 softly and tenderly도 신청하셨어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전에 틀어드린 곡이죠. 돌리 파튼 뿐 아니라 린다 론스테드와 에밀루 해리스가 함께 불렀습니다. 이순골님께서도 어제 좋아하는 미국 여가수 돌리 파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영면에 들었네요. 그녀가 함께한 찬송도 많았는데 하면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같은 곡 신청하셨고요. 이렇게 나와 동시대를 살아간 특히 나의 빛나던 청춘의 시절에 많이 들었던 목소리의 주인공이 하늘의 별이 됐다는 소식을 접하면 참 그 기분이 많이 이상할 것 같아요. 돌리 파튼은 이제 저의 청춘의 시절 가수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그녀가 부른 찬송들 틀어드리면서 제게도 익숙한 올드팝 가수였는데 아유 저도 놀랐네요. 저는 이 기사를 놓쳤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알려주셨습니다. 케니 로저스의 What a Friend,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듣고 나서 묵상의 시간으로 이어가죠.

모 방송국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목회자의 아들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독특한 음악을 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음악은 충분히 예술적이지도 않고 대중적이지도 않은 애매한 경계에 있는 음악이라고 말한 인터뷰로 더 많은 이목을 끌었죠. 애매함이라는 정체성이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하기에 공감을 얻은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매함은 때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해 실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남들이 가지 않은 블루오션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족장도 아니고 다윗 같은 왕도 아니었던 요셉은 애굽 총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았죠. 신앙의 인물들은 한 사람도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모습으로 쓰임받지도 않았습니다. 충분히 아브라함 같지 않고 충분히 다윗 같지 않아도 나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좁은 문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블루오션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서울 상일교회 손석일 목사님의 블루오션으로 가는 배, 애매함.

Here I'm to worship. 빛 되신 주였습니다. Jesus, draw me close. 가까이 이끄소서 두 곡. 8월 27일 목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특세 드리고 출근합니다. 은빛 신사님께서 평소 새벽 기도는 제대로 못 드리지만 특세만이라도 빠지지 말아야지 이를 악물고 내일 마지막까지 화이팅. 이를 악물고 오늘까지 오셨고요. 예, 내일 마지막까지. 새벽을 찬양으로 님께서는 여수 여행 다녀오셨지요. 여수에서나 서울에서나 전국 어디서나 해외 어디서나 울려 퍼지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영원토록

새도록 들으며 새벽을 깨우며 은혜로 시작하니 감사합니다. He lives, 부활하신 구세주.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8월 27일 목요일 오늘 청취자 게시판에서는 하늘의 별이 된 놀잎 같은 추모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오늘 놀잎 같은 목소리로 찬송 두 곡을 들었죠.
3: If I should stay.
2: 지금 목소리는 휘트니 휴스턴입니다. 휘트니 휴스턴 노래로 익숙한 이 곡 I Will Always Love You의 원곡도 돌리 파튼이라는 거. 아마 오늘 하루 종일 모든 라디오 팝 프로그램에서는 돌리 파튼 그녀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예,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는 여기서 닫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6: 일본 야쿠시마의 깊은 숲에서는 작은 굴뚝새 한 마리가 힘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새는 노래할 때는 물론이고 먹이를 찾을 때도 꼬리 깃을 거의 수직으로 치켜듭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굴뚝새는 빽빽한 관목과 어두운 숲속처럼 시야가 좋지 않은 곳에서 살아갑니다. 노래만으로 자신의 위치를 동료에게 알리기 어려운 것이죠. 이때 꼬리를 높이 치켜들면 노래와 함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손짓이나 표정을 사용하는 것처럼 굴뚝새도 노래와 꼬리 깃을 함께 사용해 서로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박성태의 뉴스 쇼.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 쇼 박성태입니다. 김인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다시 만났습니다. 용산공원을 공급부지로 활용하려는 정부 방안에 대해 오 시장은 역으로 탄천에 있는 물재생센터를 제안했습니다. 김인덕 장관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논의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오늘 김인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봅니다. 용산공원 활용에 대한 정부 입장 그리고 탄천 물재생센터 등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정기국회를 앞두고 연천회를 엽니다. 특히 국민의힘 연천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퇴행적 행보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유인태, 이재호, 진보와 보수 두 원로를 모시고 국민의힘 상황에 대한 의견 들어보고요. 목요일의 코너 불협화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수승, 이석현, 김윤영, 김성렬 등 4명의 젊은 패널들과 함께 날카로운 정치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6: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또 김준일 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 안녕하세요.
6: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 볼까요?
7: 당원 주권 2.0.
6: 어제 장동혁 대표가 취임 1년을 맞아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당 쇄신안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죠.
7: 국민의힘 2.0 4대 혁신 프로젝트 이런 이름을 달았는데
6: 예.
7: 4대니까 4가지를 강조했거든요. 당원 주권, 민생정당, 소통정당, 가치정당 이걸 각각 2.0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역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장 대표가 계속 강조해왔던 게 당원 주권 강화였거든요.
6: 예.
7: 이제 당원 주권 2.0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제목으로 뽑아봤고요. 장 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고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8: 저 장동혁 당원과 함께 국민과 함께 2028년 총선 과반 승리의 교두보를 쌓고 정권 탈환의 고지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당원 주권 2.0 시대를 열겠습니다. 시도당 위원장, 당협위원장 선출 등에 당원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당원 주권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류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전체 예. 당협위원장을 뭐 일괄 사퇴로 본 다음에 지금 책임당원 투표로 다시 선출한 이런 방안. 요거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좀 다시 한번 언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외에도 선출직 평가 제도도 다시 개편을 하겠다.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뭐 새로운 평가 제도를 구축하겠다. 이제 여기에 뭐 당원들이 뽑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6: 예.
7: 당원들의 투표도 일부 반영할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지금 당내에서 정점심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면서 안 됐던 이 전당협위원장 교체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질문으로 나왔었거든요.
6: 예.
7: 좀 속도 조절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신념이 변화

0: 사람이 없는데 시기와 속도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니까 지금 합리적인 기준을 찾아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메시지는 남은 임기 1년, 그러니까 당대표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그 총선 승리를 위한 준비 시간으로 삼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근데 장제영 대표 사퇴 요구하는 의원들도 있잖아요.
1: 예.
0: 그 모 의원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건 남은 임기를 다 하겠다는 말이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1: 지금 남은 임기, 남은 1년 임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뭐 내년 2월께 스스로 물러나서 다시 연임 도전, 정당대회를 열겠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그건 아니다. 1년 다 채우겠다 이거군요.
0: 그렇죠. 거기에 더해가지고 사실 사퇴론도 또 있는 거잖아요.
1: 예.
0: 이것도 반박했다라고 같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표현들을 썼냐면은 새롭게 1년 동안 출발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승리의 교두보를 쌓는 시간으로 만들겠다. 2018년 총선에서 가반 승리를 거둬야 한다. 이런
1: 예.
0: 표현들을 썼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2028년 총선 때는 임기가 이미 끝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 질문이 그러면 연임도 할 거냐 고려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즉답을 안 했고요. 이런 표현만 썼습니다. 제 임기 중에 총선이 치러지지 않는다고 해서 임기 동안 총선 승리를 위한 노력을 안 할 수는 없는 거다.
1: 그러니까
0: 확실히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1: 예.
0: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당원 주권 강화, 그다음에 1년 동안 총선 준비 이 내용이 서로 연결된다고 당 지도부 쪽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당원들 중심으로 이 당협위원장이든 선출직 후보들을 뽑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정부 여당이랑 잘 싸우는 사람들을 선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다 보면은 이제 인재들이 풀이 좀 바뀔 거다. 이제 모 인사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1: 뭐
0: 지금은
1: 인재나 잘 싸우는 사람 이건 이제 당권파 입장에서
0: 맞습니다.
1: 보는 거고 사실은 당권파들 강성 구구 이런 분들이 더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군요.
0: 그런 비판도 이제 같이 나오는 거고. 어쨌든 당권파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당대표만 자꾸 이런 표현 쓰더라고 옆구리만 차고 있는데 당대표에
1: 예.
0: 그런 사람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전략이 좀 전반적으로 깔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기자회견을 하고 나니까 비당권파 의원들이 반발했는데 사퇴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조은희 의원은 지금은 말의 성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당대회가 필요하다.
1: 예.
0: 이 얘기는 이제 장동영 대표 그만두고 다시 치르자라는 거고요. 이성건 의원도 지금이라도 용퇴하길 바란다. 즉 사퇴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진종호 의원은 그 상대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반사익 못 챙기는 야당이 정상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냉정한 평가와 책임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 예. 안철수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도 약간 눈길을 끈 것 같습니다.
0: 이게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 하기 전에 아침에 더 일찍 올라왔거든요.
1: 예.
0: 핵심적인 내용은 당원 100% 룰에는 찬동을 해놓고 이제 당원을 해로운 존재로 취급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저께 김기현 의원이 포럼에서 했던 발언을 공격을 한 거거든요.
1: 예.
0: 김기현 의원이 포럼 때 뭐라고 했냐면 과도한 당원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축을 옮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당원 중심 정당 여기에 좀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1: 예.
0: 국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걸 뭐라고 공격을 했냐면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 될 때 그때 당원 100% 룰이었다. 이제 왜 이제 와서 배신하느냐 이런 취지로 비판을 한 겁니다.
1: 예.
0: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던 건 한동훈 의원도 또 같이 공격을 했는데 김기현 의원의 이 발언에 한동훈 의원이 국민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 마음 깊이 와닿는다고 맞장구 치는 모습이 이상했다. 기가 막혔다. 이런 취지로 글을 적었습니다.
1: 안철수는 확실히 노선이 좀 바뀌고 바뀐 게 이제 고정된 것 같습니다.
0: 그러다 보니까 또 비당권파에서 안철수 의원 공격을 오히려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보다 더 많이 했는데
1: 아, 예.
0: 박정화 의원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 민심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분이 안 의원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했고 한지하 의원도 비슷한 공격을 했고요. 김재섭 의원도 또 안철수 의원 말을 인용을 했어요. 2022년에 전당대회 앞두고 민심 반영비를 낮추는 게 중도층과 멀어지는 자충수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말을 바꿨느냐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1: 예.
0: 김기현 의원도 마찬가지로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 움직임 중에 하나 더 봐야 되는 거는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또 모였거든요.
1: 예.
0: 원래 기존에 모이려고 했는데 일정이 좀 밀렸었습니다.
1: 이전에는 3선들이 모였고 이번에는 4선이 어제 모인 거네요.
0: 4선 이상 이제 다 모인 겁니다.
1: 예.
0: 중진 의원들이. 이런 상태로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 장 대표한테 간담회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와 얘기를 할 텐데 먼저 김준일 평론가님이 오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2: 예, 제가 다른 언론사 유튜브 방송에서 좀 부주의하고 경솔하게 그 사법살인의 피해자인 인혁당, 예. 그 공인이 되신 인혁당 피해자의 명예를 좀 실추하는 발언을

0: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인이 되신 분들과 유가족께 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SNS에도 좀 사과문을 올렸고요.
1: 예.
0: 피해자분 중에 한 분하고도 뭐 유선상으로 좀 전화를 드렸습니다. 일단 뭐 많이 뭐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제가 이제 뭐

0: 주의 깊게 좀 발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 예. 예. 저도 이제 어제 그 발언 듣고 해당 발언에 상처를 입으신 많은 분들의 그 생각에 모두 공감하고요. 깊이 공감하고 저희도 행여 그런 부주의한 일 또 잘못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이제 당협 세시는 다시 이제 박수문 기자께 좀 예. 여쭤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쇄신안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크게 언급하진 않은 것 같아요.
2: 이게 책임 당원으로 선출을 한다라는 내용은 이미 당규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의원들이 반발을 할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반대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1: 예.
2: 전체 당협위원장을 다 물러나게 하는 거, 요 조항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건데
1: 예.
2: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전에 미리 좀 물어봤는데 전체적으로 좀 구체적인 안들도 많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 예.
2: 이런 것들을 지도부 쪽에서 다 뺐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발이 좀 굉장히 심한 상태고
1: 예.
2: 뭐 당권파 인사의 표현으로는 당협 직선제가 안 되는 걸 보고 이번에 좀 실망이 컸다. 계속 공격을 받는 게 장동혁 측근 심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다 보니까
1: 예.
2: 좀 구체적인 안들을 직접 언급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해서 강도를 좀 낮췄거든요.
1: 그런데
2: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이 의원들 반발 아까 전해드렸지만 그게 전체였어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에 대한 반발은 3명이 전체였고
1: 예.
2: 예를 들어서 매번 자주 입장을 냈었던 대한과 미래 같은 경우에도 입장을 안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총론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막 비판할 게 많이 있진 않다. 그리고 당원 중심 정당이라는 게 원론적으로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강하게
1: 예.
2: 비판하기가 좀 어려웠다. 모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비당권파 인사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안철수 의원이 대한과 미래 소속입니다.
1: 예.
2: 근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내용을 지지해주는 그런 그림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한과 미래 전체 입장으로 이 성명 같은 걸 내려면 입장문을 내려면 안철수 의원 등등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거 안 될 거라고 봤다는 거예요.
1: 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대한과 미래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장동혁 당대표의 당권파 여기 비판적인 쇄신의 목소리 그쪽으로 다들 이해를 했는데 지금은 완전 반대쪽이에요.
2: 맞습니다. 예. 뭐 예전에 포지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장대표 외에도 지금 좀 부담을 갖는 의원들이 좀 많아졌대요.
1: 예.
2: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같이 목소리 내기 힘들어졌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 이전에 이제 징계 대상자들도 대안과 미래에 많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반발이 좀 약해졌다. 그러니까 장 대표도 한 발 물러서고 비당권파들도 지금 좀 혼란스러운 상황, 정돈 안 되는 상황, 노선 투쟁이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 지난 1월에도 쇄신안을 발표한 적이 있어서 당시 뭐 네트워크 정당, 당원 주권 강화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2.0이라고 하는데 뭐 국민의힘 얘기만은 아닙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데서 뭔가 개혁을 쇄신할 때 2.0이라 쓰는데 다들 따져보면 28대 0 정도, 28.0 정도가 돼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제 쇄신한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3: 일단 그 박성태 진행자가 자주 인용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1: 예.
3: 선자리가 다르면 보이는 풍경이 달라진다.
1: 예.
3: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김기현 의원도 그렇고 다
1: 예.
3: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김기현 의원은 뭐 안철수 의원이 지적했지만 당심 당원 100% 룰로 본인이 당선됐는데 이거는 너무 당원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
1: 예.
3: 안철수 의원은 난 이제 좀 당권파 그러니까 당원들의 마음을 얻어서 당권이 됐든 뭐 서울시장 후보가 됐든 돼야 되니까 그쪽으로 또 이제 입장이 선회하고 뭐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로 한때는 뭐 친한계였지만 지금 이제 당을 좀 더 지배력을 공고하기 위해 이렇게
1: 예.
3: 가는. 예, 필요에 따라서 지금 다들 이제 입장이 바뀌고 합종 연행이 좀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인 것 같고요. 저 어제 좀 제가 주의 깊게 봤던 거는 장동혁 대표가 기자회견문에 1년이란 단어가 한 10번 정도 나옵니다. 예, 지난 1년, 앞으로 1년,
1: 예.
3: 뭐 해야 1년, 1년, 1년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제 반대 진영의 입장은 좀 다르겠지만은 정당하게 선출된 당원으로부터 선출된 당대표를 끊임없이 내부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흔들었던 1년이에요.
1: 예.
3: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8월 말에 당선돼서 9월부터 본격적으로 당대표 시작했는데 11월 사퇴설, 12월 3일 비상계엄 1주년 1년 됐을 때 그때 사퇴설.
1: 예.
3: 그리고 그 다음에 2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뭐 1심 선고 있으면 그때 사퇴설. 4월 사퇴설, 6월 지방선거 이후 사퇴설.
1: 예.
3: 그러니까 이게 사퇴설이라는 사퇴설을 다 뚫어내고 본인이 1년에

0: 지켰다. 이게 이 기자회견문에서 상당히 저는 좀 많이 그 감정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뭐 박순봉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서 나는 지난 1년 버텼고 나는 앞으로 1년 나 당대표 할 거야. 약간 니들이 어떻게 할 건데 약간 이런 느낌까지 살짝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싸움은 피할 수가 없겠구나. 이 당 대표 당권과 그리고 노선을 둘러싼 싸움은 좀 피할 수가 없게 됐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1: 조율이나 조정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건 힘의 대결 이것밖에 없구나.
0: 그런데 이제 친장동혁계 뭐 당권파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를테면은 지금 그 합종연행이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물 밑에서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만나고 뭐 이렇게 장동혁 대표 비판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전혀 개의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1: 예.
0: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만큼 당권을 가지고 내 당대표 자리를 유지하고 당을 이렇게 리드하는데 자신감이 붙었다.
1: 붙었다.
0: 예, 지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 있는 곳이 다르면 풍경이 다르다라는 표현은 이제 웹툰 송곳에 나온 제가 좋아하는 명언인데, 예, 일단 각자의 서 있는 곳이 다른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예, 박수문 기자님 그러니까
2: 말씀하신 게 좀 와닿는 표현이 생각이 났는데 그러니까 뭐 당권파 의원이 하는 얘기가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 굉장히 많이 안정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인상적이었던 거는 장동혁 대표가 2년 임기를 채우게 되면은 그게 보수 재건의 일종의 시발점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1: 하더라고요. 장동혁 대표가 임기를 채우면 보수 재건의 시발점이 될 거다.
2: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의미냐 이렇게 좀 물어보니까 그냥 솔직한 얘기로는 장동혁 대표 측근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1: 예.
2: 뭐 아까 해드린 얘기랑 비슷한데 새로 예를 들어 뭐 의석수를 막 130석, 140석 이렇게 얻게 되면 이전보다 이제 20, 30석 늘어나게 되고
1: 예.
2: 그다음에 교체율이 한 뭐 40% 정도 기본적으로 되고 비례대표는 새로 뽑게 되고 이러면은 대략 50명에서 60명의 국회의원들이 새로 들어온다라고 봤을 때
1: 예.
2: 이 당원 중심주의를 하게 되면은 당원들이 좋아할 만한 국회의원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은 정부 여당이랑 잘 싸우는 사람들일 거다. 그럼 이 사람들로 자연스럽게 교체되는 과정을 장동혁 대표 체제가 버텨주고 있는 거다.
1: 예.
2: 이렇게 이제 당권파 쪽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1: 혹시 당권파의 기대 전망 이런 거죠?
2: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비당권파 쪽에서는 뭐 예전에도 표현을 전해드린 적이 있지만 반사 이익이 넘어와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방파제가 돼가지고 이걸 못 넘어오게 막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에요.
1: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뭐 권력투쟁으로 보이는 면이 있지만 민심을 과연 쫓아가느냐 이 부분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오늘 오후 고향에서 이제 국민의힘 연찬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강연도 할 예정이라고요?
2: 네. 저번에 정점시 원내대표가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요청을 해서 성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한다고 이미 공지가 된 상황입니다.
1: 예. 오늘 강연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국민의힘에. 물론 후행적이다, 퇴행적이다라는 비판도 있는데 장동혁 대표 견제용이다라는 또 해석도 있더라고요.
0: 뭐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제 뭐 찾아뵙고 뭐
1: 예.
0: 이제 모셔온 거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뭐 당권파에서도 아니 장동혁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고 그리고 단식했을 때 그거를 멈춰준 분도 박근혜 대통령이고 우리도 이렇게 된 거 좋다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이에요. 그래서
1: 예.
0: 이거를 둘러싼 해석 그 뭐 해석 투쟁 이런 거는 뭐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정정식 원내대표는 지금 어쨌든 본인은 3선 중진이나 뭐 4선 중진 등을 좀 등에 업고 본인이 좀 이 당을 리드하는 거. 뭐 이제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만에 하나 이제 당대표 지위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비대위원장을
1: 예.
0: 하면서 예전에 송원석 비대 원내대표도 비대위원장을 했거든요.
1: 예.
0: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당을 이끄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저는 이 장동혁 대표의 힘이 좀 더 강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합종의 가능성이 전 높아진다고 봐요.
1: 예.
0: 왜 그러냐면은요.
1: 반장동혁 연대.
0: 네, 반장동혁 연대 이제 합종의 춘추전국 시대 진나라를 빼고 나머지 여섯 개국이 이제 합선을 왜 그러냐면은 나머지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당권 주자가 됐든 대권 주자가 됐던 분들이 다 좀 문제가 생겼어요. 하자가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예를 들면은 오세훈 시장은 지금은 이제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고
1: 예.
0: 그리고 한동훈 의원도 사실 이제 조기 복당이 어렵고 지금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이고 이준석 대표 당 바깥에 있지만 이준석 대표도 전 대표도 지금 정치적으로
1: 물러났죠.
0: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내 중심으로 해야 돼. 내 애고가 강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좀 내려놔야 되겠는데 오히려 손을 좀 잡고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0: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됐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1: 각자의 약점이 커졌기 때문에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서로 손잡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이런 얘기군요.
0: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가 또 워낙 힘이 세지고 있으니까 예. 손을 안 잡으면은 이게 타개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1: 알겠습니다. 박수문 기자 두 번째 뉴스 볼까요?
2: 이진숙은 여자 전두환.
1: 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여자 전두환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맥락 좀 살펴보죠.
2: 네, 이건 시간 순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3일에 이진숙 의원이 국회 도서관에서 광주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이란 제목의 포럼을 개최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해온 보수단체 새역사 국민운동이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소요사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논란이 크게 번져요.
1: 예.
2: 민주당에서 전방위적으로 비판이 나왔는데 특히 이 시기가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주였었거든요. 8월 15일에 그러니까 이틀 뒤죠. 토론회 있은 다음에 이틀 뒤에 전남 광주 합동연설회가 있었는데 당시 김민석 후보가 5.18을 지켜내겠다. 이진숙이 폄훼하면은 뭐 제명을 시키든지 방법을 찾겠다라고 하면서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김민석 대표는 전당대회에 당선이 됐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이진숙 의원이 김민석 대표를 고소를 했어요.
1: 고소했습니까?
2: 네. 예. 명예 모욕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여자 전두환, 여자 히틀러 이렇게 두 가지로 비판을 한 거잖아요. 근데 예. 그중에서 여자 히틀러만 모욕 혐의로 고소를 한 겁니다.
1: 예.
2: 그리고 나서 어제 김민석 대표가 여자 전두환이라고 부르겠다고 한 건데 경북도당에서 최고위가 있었는데 거기서 했던 발언이거든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왜 여자 히틀러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고 여자 전두환에 대해서는 시비를 안 거냐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듣다 보니까 여자 전두환이라는 호칭을 좋아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당에서는 이진숙 의원이 상당히 선호한다고 보여지는 이름으로 여자 전두환을 통해서 불러드리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욕 혐의로 고소를 할 때
1: 예.
2: 여자 히틀러만 문제를 삼았으니까 아, 여자 전두환은 써도 되는 표현 혹은 본인 좋아하는 표현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여자 전두환으로 부르겠다 이렇게
1: 예.
2: 얘기를 한 거고요. 김민석 대표가 추가적으로 앞으로 본회의에서 과반 의결을 하면은 의원을 1년간 자격정치할 수 있는 그런 법안도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여자 전두환을 국회에 둘 수가 없는 노릇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1: 예,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이런 표현을 썼는데 왜 이진숙 의원은 여자 히틀러만 문제 삼냐. 그러면 전두환은 괜찮다는 말이냐. 지금 이 얘기인 거군요.
2: 그 논란이 됐던 토론회에서 물론 이제 참석한 다른 사람이 했던 얘기긴 한데 뭐 전두환 복권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있었거든요.
1: 예.
2: 뭐 연결해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이진숙 그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제 국회 운영위를 통과했다라는 말씀은 전해드렸었는데
1: 예.
2: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거든요. 159명 중에 157명 찬성으로 통과가 됐고 한 명 반대, 한 명 무효였는데 국민의힘은 참석을 안 했는데 조경태, 김예지, 우재진, 한지아 의원은 표결에 참석을 했습니다.
1: 예.
2: 뭐 한지아 의원은 자기는 참석해서 기권했다라고 그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이진숙 의원은 결의안 통과된 다음에 5.18 관련된 거면 토론도 하지 말라는 거냐. 다수당이 밉보이면 국회의원까지 잘라낼 수 있다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1: 예.
2: 얘기를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민석 대표 사실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상당히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0: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좀 실용주의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당청화 뭐 얘기하고 뭐 당청화합의야 모든 당대표
1: 예.
0: 후보가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게 좀 전술적으로 강원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좀 세게 나가잖아요.
1: 예.
0: 플래카드 조희대 사퇴하라 플래카드를 뭐 전국에 붙이라고 지역 의원들한테 또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내 갈등이 있는데
1: 예.
0: 김민석 대표가 좀 합리적으로 보이기 이렇게 비춰지고 그런 부분이 있죠. 갈등 조율도 잘하고 그런데 좀 약간 유약한 거 아니야? 너무 타협적인 거 아니야?
1: 예.
0: 약간 이런 우려들이 있으니
1: 뭐 유순하다
0: 예.
1: 이런 식으로
0: 그런 것들이 있으니. 또 이제 세게 나갈 때는 세게 나가서 그런 것들 내가 또 당내에 있는 강성 지지층 뭐 이런 분들의 또 뭐 어필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딱 좋은 소재가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1: 예.
0: 뭐 이진숙 의원이 뭐 명백하게 잘못한 거는 뭐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떠나서 이거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뭐 다 나온 거고 어제 이 제명 촉구 결의안을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4명이 표결에 참여했어요.
1: 예.
0: 당론으로 이거를 표결을 안 하겠다라는 게 의총이 직전에 열렸었거든요. 본회의 직전에.

0: 그런데 조경태 그리고 한지아 우재준 김혜지 이렇게 네 명이 참여를 했고 그 중에서 이제 기권 하나 그리고 반대 하나가 이렇게 나왔네요. 예. 그리고 그러면은 이 네 명 중에서 두 명은 찬성을 했다라는 거고 한지아 의원은 제가 어저께 만났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서 표결에는 나는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의총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구에서 뽑아준 그 지역 주민들의 또 의사도 있기 때문에 나는 기권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더라고. 이거 사실은 이제 비밀 투표거든요. 이거는 예,
1: 인사 관련됐으니까 비밀 투표죠.
0: 예. 그런데 이제 한지아 의원은 어쨌든 그러지만은 당에서 제명 조치를 해야 되고 제명 조치를 안 할 경우에는 나는 더 이제 세게 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뭐 이것도 사실은 징계 대상이 됐지. 뭐 당내 분란이 됐지. 이제 하나 리스크가 하나가 있는데.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약간 이념중심 정당으로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항상 예. 이승만 목걸이 걸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국부라고 하는 거는 보수 진영에선 있었지만은 공식적으로 우리의 뭐 이를테면 이 진영의 뭐 거두 뭐 이런 식으로 인정하기에는 뭐 이를테면 부정선거도 하고 독재도 하고 막 사사오입도 하고 이러니까 인정하기 어려웠는데
1: 그렇죠.
0: 그게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는 전두환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언이나 전두환은 억울하다 막 이런 얘기가 그 토론회에서 나오고 이진숙 의원이 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1: 예.
0: 이게 굉장히 큰 이 정당의 리스크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 징계도 되지 않고
1: 사실 예. 너무 이념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가고 있다. 앞서 이제 표결에 대해서는 김영동 의원 포함해서 다섯 명이 표결에 참여했는데 국민의힘 의원 중에 다섯 명이 참여했는데 반대 한 표, 기권 한 표, 찬성 157표 이렇게 나왔거든요.
0: 다섯 명이었군요. 네.
2: 아, 근데 김영동 의원 쪽에서는 그냥 취지만 들으러 갔다. 그러니까 현장에 보였던 건 맞아요. 근데 이제 표결에는 참석 안 했다는 입장이라서 지금 그렇군요. 이제 보도를 보면 4명이라고 4명, 나온 데도 있는데 예. 4명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1: 표결에는 예. 그러면 4명이 참석했고 김영동 의원은 자리만 왔고 표결은 안 했고 그런 거군요. 그러면은 반대 한 명, 기권 한 명이라면 최소한 국민의힘 의원 2명은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에 찬성했다는 거잖아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0: 그렇죠.
1: 예.
0: 근데 이제 세 명으로 좁혀졌죠. 그 중에서 이제
1: 예.
0: 한지아 의원이 본인이 이제 반대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1: 그렇죠.
0: 세 명 기권했다고.
2: 기권했다고. 무효표예요.
0: 예, 무효표. 기권.
1: 네. 한지아 기권이니까 한지아 의원 기권 빼면 세 명 중에 한 명은 반대, 세 명 중에 두 명은 찬성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단 합리적인 추정인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1: 예, 지금부터는 서울 부동산 공급 또 수도권 공급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인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났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인데요. 용산공원 개발을 놓고 의견도 나눴고 그리고 그린벨트 얘기 또 새롭게 쟁점이 된 곳이 새롭게 부각된 곳이 탄천에 있는 물재생센터 여기에 집을 지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김인덕 장관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6: 네, 안녕하세요.
1: 예. 예,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났죠. 일단
6: 네.
1: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을 조금 협의가 진전된 것으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6: 협의는 많이 진전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6: 그 오세훈 시장님이 가진 생각 또 저의 생각 이게 상당히 이제 서로 교감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요.
1: 예.
6: 또 이제 용산 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오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용산 공원 전체를 개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1: 예.
6: 내지는 뭔가 이렇게 개발 사업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0: 뭔가 진행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예.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이해한다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1: 예.
0: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어떤 무조건 그 용산공원을 지켜야 된다라고
1: 예.
0: 하기보다는 뭔가 용산공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녹지로서의 기능 또 역사성 이런 것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님의 강한 애착 이런 걸 좀 말씀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예.
0: 그런 점에서 많은 그 공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다만 이제 결론은 이제 저희는 용산공원의 훼손된 지역에서 일부
1: 예.
0: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또 시장님은 생각이 좀 다르신 거고
1: 다음 주에 또 만나시는 거죠?
0: 예, 일단 다음 주에 보자 이렇게 했고요.
1: 예.
0: 이제 그 사이에 어쨌든 각각 제안한
1: 예.
0: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도 하고
1: 아 서로 어제 만나면서 숙제도 좀 나눠 가셨습니까? 이런 고민을 서로 해보자 이렇게
0: 주로 우리가 저희가 고민하는 게 되겠죠 아무래도
1: 아, 예.
0: 그 탄천 물재생센터 거기를 예. 과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느냐 또 주택을 공급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1: 예.
0: 또 어떤 내용으로 짓느냐 그러니까 거의 강남이기 때문에
1: 예.
0: 사실 잘못하면 또 고급 아파트 짓거나 또 도시개발 방식으로 하는 건 저희는 원하는 게 아니고
1: 예.
0: 가능한 공공주택을 해서 우리 청년이나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에게 공급될 수 있는 집을 우선적으로 짓자는 게 되고요.
1: 예.
0: 또 이제 저희는 그런 걸 좀 더 자료를 보고 준비해 가야 될 것이고 또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 매우 전향적인
1: 예.
0: 그 입장을 취해 주셨기 때문에 그 그린벨트 뭐 그린벨트도 막 녹지 짓자는 게 아니,
1: 예.
0: 아니고요.
1: 훼손된 그린벨트.
0: 네, 그런 이미 뭐 비닐하우스도 있고 뭐 그런 예.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서울시에서 뭐 쓸 수 있는 집을 공급할 수 있는
1: 예.
0: 곳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시고
1: 예.
0: 준비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쭉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씩 좀 더 들어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산 공원 내 주택 공급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면 장관님은 이제 그 부분 좀 많이 성공하신 것 같아요. 공원 전체 네. 여기가 공원 전체로 놓고 보면 300만 제곱미터인데 그거를 다 훼손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그거를 다 집을 짓자는 건 아니다. 극히
0: 네.
1: 일부라고 얘기하셨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로 그러면 국토부 계획대로라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0: 그러니까 국토부가 계획이 있다 없다라고
1: 예.
0: 하는 것 자체는 참 그것조차 왜냐하면 국토부의 문제의식은 뭐냐면요. 어떤 용산공원이 가지고 있는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이
1: 예.
0: 추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용산공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녹지 공간으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매우
1: 예.
0: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용산공원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고려해 볼 때 좀 상징성이 있겠다.
1: 예.
0: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주체성이라든가 역사성을 살리는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들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건 변함이 없다는 거죠.
1: 예.
0: 근데 중요한 것은 근데 또 하나의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국토부는.
1: 예.
0: 뭐 우리 국토부가 맨 앞에 서 있다. 왜냐하면 주택 공급에 대한 그 주모 부처이기 때문에.
1: 예.
0: 그랬을 때 과연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는
1: 예.
0: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이 공간만큼은 어떤 녹지 공간으로 남겨서 불려주자라고
1: 예.
0: 하는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시대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젊은 사람들의 주택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용산공원이 젊은 사람들에게 뭔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곳으로도
1: 예.
0: 그 문제의식을 유지한 채 20년 전에 그 문제의식을 유지한 채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게 아니냐.
1: 예.
0: 그럼 집을 짓는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해야만 그런 어떤 그 목적
1: 예.
0: 본래 목적이 훼손되지 않겠느냐.
1: 용산공원의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
0: 네.
1: 이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0: 그렇죠. 뭐 방안이기도 하고 예스냐 노냐이기도 하겠죠.
1: 예.
0: 원래 불가능한 거다.

0: 아니다. 가능은 하다. 뭐 이런 예. 논쟁부터 해서 그러면서 그렇다면 원래부터 검토 가능한
1: 예.
0: 곳은 훼손된 지역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
1: 예.
0: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논쟁이 하다 보니까 어린이 정원, 용산공원 예. 안에 있는 어린이 정원에 집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물어보니.
1: 일단 거기가 30만 제곱미터로 덩치가 네. 제일 크죠.
0: 네.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1: 예.
0: 왜 어린이 정원에 집을 짓느냐 안 짓느냐로 인식하느냐.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훼손된 지역을 검토하는 거다.
1: 예.
0: 라고 하는 얘기가 용산공원 전체로 이제 이렇게 아, 된다는
1: 거. 와전됐다라고 보시는군요.
0: 네. 저는 너무나 섭섭한 얘기다. 저한테는. 예. 그게 아니고 어린이 정원을 집을 짓느냐 마느냐에 대한 답으로 용산 전체를 고민하고 있고 그린벨트도 일부 해제하자는 것은 예. 훼손된 지역에 한정된 거고 용산공원도 한정된 건데
1: 예.
0: 그린벨트와 달리 예. 어떻게 보면 용산공원은 특별 법이 있고 또 역사적인 논쟁 과정이 있었기 예. 때문에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 필요하고 마지막 결론은 특별법을 바꿔야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되기 때문에
1: 예.
0: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용산공원을 제한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주택공급으로 훼손된 지역에 한해서 뭔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문제인식을 던진 거고
1: 예.
0: 그 문제인식이 어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또 국회라고 하는 논쟁을 거쳐서 결국 법을 바꾸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1: 예.
0: 너무 먼저 많이 나간 게 있고.
1: 그러면 용산공원 전체가 300만 제곱미터고 뭐 일부 부지 예를 들어 방위사업청 부지랄지 뭐 군인아파트 부지 이런
0: 네.
1: 부지도 이제 정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부지들은 이미 훼손된 지역인데 서울시 얘기는 여기도 나중에 공원화가 될 곳이다. 지금 훼손돼 있지만 원래 공원 부지로 편입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서 안 된다. 오세훈 시장의 표현대로라면 1제곱센티미터도 안 된다.
0: 네.
1: 이런 얘기거든요.
0: 네.
1: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0: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1: 예.
0: 이게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 훼손이라는 게 또 어떤 개념이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붙으시다고 봐요 저는.
1: 예. 지금 유튜브 화면으로 보면 이제 서울시와 네. 국토부가 보고 있는 용산공원이 지금 저 300만 녹색 전체 그다음에 뭐 갈색 이렇게 나온 곳이 다 300만 제곱미터인데 어느 어느 부지가 얘기되고 있는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어느 어느 부지가 논의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잘못하면 이미 국토부는 결정해 놓은 거 아니야? 니들은 이미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니야?
1: 예.
0: 라고 하는 비판이 바로 들어오게 돼요.
1: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0: 그렇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저기 보면 이미 저 위에 쪽에 있는
1: 예.
0: 그 방위산업청 쪽 그 곳이 있고
1: 예.
0: 또 오른쪽 밑에 보면 장교 숙소가
1: 장교
0: 있고요.
1: 장교 숙소 부지. 예.
0: 또 어린이 정원 밑에 보면 병원 부지가 있습니다.
1: 병원 부지가요.
0: 예. 그러니까 이런 부지는 가능하지 않느냐. 또
1: 지금 어린이 정원이 좌측 하단 부분에 갈색 표시된 부분인데
0: 그렇죠.
1: 그 아래 병원 부지도 있는데
0: 병원 부지, 예.
1: 이런 것도 포함해서 검토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군요.
0: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안쪽에 보면 학교가 있습니다.
1: 예.
0: 옛날 그 미국 군인들
1: 예.
0: 썼던 학교. 그래서 그러저러한 부지들을 대상으로 해서
1: 예.
0: 그 청년들 위한 주택을 검토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 이것조차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거죠.
1: 예. 지금 전체적인 말씀은 용산공원이 저렇게 다 하면 300만 제곱미터 꽤 큰데
0: 예.
1: 그중에 일부 이미 훼손된 녹지에
0: 네.
1: 활용해서 청년주택을 짓겠다.
0: 네.
1: 그거를 뭐 부지 확정은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0: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할 거고
1: 예.
0: 그렇다면 그러면 단순히 그걸 훼손된 일부지에 집 짓는 것으로만 접근할 거냐.
1: 예.
0: 그게 아니라 용산공원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구조화 이런 말을 좀 씁니다 사실.
1: 재구조화.
0: 재구조화해서 그걸 오히려 정비를 잘 한다면 훨씬 더 매우 효과적으로 원래의 목적도 더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국토부의 생각인 거고요.
1: 예. 알겠습니다. 이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짓게 된다면 어떤 주택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청년 신혼부부라고 얘기하시는데
0: 네.
1: 일부에서는 용산공원의 핵심지니 비싼 주택 들어가서 특정층만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0: 네, 그런 것은 늘 저희들에게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0: 공공주택이라고 하는 게 과거처럼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값싸고 또 어려운

0: 사람들이 산다. 이렇게만 너무 머릿속에 박혀있다고 저희는 예. 보고 있는 거고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그런 보편형의 예. 그런 공공주택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공공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평생 살 집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다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어떤 대상은 청년이나 신혼부부와 같은 또 다자녀 가구라든가 이런 예. 분들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의 임대료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
1: 예.
0: 공론화 과정을 한번 해보자 이것도.
1: 예.
0: 왜냐하면 이 로또 임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1: 예.
0: 바로 용산에 있는 그 녹지를 품은 교통도 아주 좋은 예. 곳에 왜 저 사람들만 싸게 들어가서 살아야 돼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좀 사회적 저는 토론도 필요하고 고민도 필요하다.
1: 예.
0: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전체가 다 임대로 계획하시는 건가요?
0: 현재는 거기까지 전혀
1: 나가진 건
0: 나가지를 아예 못했습니다. 예.
1: 서울시에서는 우리랑 협의가 되지 않으면 물론 개발할 수 있는 권리는 정부에 있지만 협의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상하수도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서 협조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0: 네.
1: 만약 안 되면 이제 서울시랑 협의가 안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0: 법적으로는
1: 예.
0: 그 기반시설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구청에서 담당하지 않겠습니까?
1: 예.
0: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용산구청 이렇게 다 예. 논의를 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근데 더더욱이나 국토부가 마음대로 집을 지으려고 한다고 하는 건 현실 속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1: 규정상 그렇다는 말씀.
0: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를 법을 바꿔서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1: 예.
0: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정화 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와 협의할 수밖에 없는 게
1: 예.
0: 현실이기 때문에 마치 국토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예. 하는 건 그야말로 오해이다.
1: 오해이다.
0: 오히려 그래서 서울시장하고 만나서 용산 문제에서 폭넓게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는 거고 또 그린벨트 문제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주택공급 우리가 하면서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1: 예.
0: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이 없다.
1: 많이 없다.
0: 네. 예. 광역지방정부 또 기초지방정부 늘 협의해야만 하는 문제라는 걸 우리 국토부야말로 너무나 잘하고 있다.
1: 여러 인허가권도
0: 그렇죠.
1: 나눠져 있고 그런
0: 그렇죠.
1: 말씀이시군요.
0: 예.
1: 알겠습니다. 탄천 물재생센터에 대해서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세훈 시장이 어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고 청년주택을 할 경우 13,000가구 정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물재생센터를 바깥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저는 그 모든 게 다 맞다고 봐요.
1: 예.
0: 그러니까 과연 그 어제 이제 제안을 바로 받았고 자료가 이제 없으니까 자료를 이제 협조해달라고 했고
1: 예.
0: 자료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이제 타당성을 검토하게 될 텐데요. 문제는 저 이제 그런 얘기도 했죠. 저희 전주에
1: 예.
0: 교도소가 있습니다.
1: 예.
0: 전임 의원님들이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되기 전에 이 교도소는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1: 예.
0: 주민들 박수 많이 쳤죠.
1: 예.
0: 근데 교도소 이전 문제는 이전을 결정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짓겠다고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1: 그냥 없앨 수는 없으니까요.
0: 예. 그러니까 예. 그럼 우리는 이 교도소 이전하기로 했습니다라는 건 너무나 쉬운 문제였고요.
1: 예.
0: 아 A에서 B, B로 옮겨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1: 예. 그러니까 이전 대상지가 중요하다.
0: 선전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디로 옮기겠다고 하니까 그쪽 지역의 국회의원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1: 예.
0: 니네는 혐오시설이어서 이전하려고 하면서 왜 우리 지역에 그걸 오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탄천 이 물재생센터도 마찬가지로
1: 예.
0: 그걸 옮기는 결정이 쉬운 게 아니라 이전 부지, 이전 장소를 선정하는 게 제가 더 어렵다 시장님께 이제
1: 예.
0: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까지 이 논의가 맞물려 있고
1: 예.
0: 그 논의가 맞물려서 가면서 그 자리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또 어느 정도로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뭐 대상 이런 공공 뭐 분양이라든가 임대 비율 이런

0: 세무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까지 협의를 하면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제가 예. 이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죠.
1: 물재생센터면 이제 우수 같은 부분들을 정화하는 시설인데 예. 이게 만약 서울 근교 또는 외곽 어느 쪽으로 가든 지금 장관님 말씀대로 말씀 들어보면 그럼 차라리 거기에다 집을 지어도 되는 것 아니냐.
0: 네.
1: 거기서도 반대할 텐데 일단 재생센터 네. 들어오는 것.
0: 네.
1: 가까운 데라면 그런 생각도 가능할 것 같고요.
0: 네.
1: 먼 데라면 또 해당 지역도 반대하겠지만 이게 너무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겠군요. 예.
0: 일단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저하고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폭넓은 어떤 공감대가 있습니다.
1: 예.
0: 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 그렇다면 같이 검토해보자 정도. 그래서
1: 방안을.
0: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는 건
1: 예.
0: 대화가 전혀 안 되는 구조. 또 용산공원 반대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 아니야? 이런
1: 예.
0: 어떤 오해 이런 건 전혀 없이 뭔가
1: 예.
0: 합리적으로 뭔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논의를 좀 더 이어가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1: 알겠습니다. 이 부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13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당시엔 사실 확정된 곳이 약 2만 7천 가구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7만 3천 가구 플러스 알파를 이르면 다음 달 말 정도. 그런데
0: 네.
1: 여기에 많은 분들이 서울의 그린벨트 그리고 용산공원의 주택도 들어갈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 국토부에서 나온 얘기는 그건 아니다.
0: 네.
1: 이곳을 빼고 별개 지역이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0: 네.
1: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0: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 발표하면서
1: 예.
0: 왜 그 특정 지역만 말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 국토부 부분들하고 그 문제 오랫동안 의논을 했어요.
1: 예.
0: 근데 투기 세력은 몇 마디 말 들어보면 감을 잡는답니다.
1: 예.
0: 그래서 한 번도 지금 제가 어느 지역을 특정하지 않았는데 지금
1: 예.
0: 소문이 돌고 있어요.
1: 예.
0: 어디 어디 이런
1: 예.
0: 소문이. 그래서
1: 미리 사놓으니까요, 그러면.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토지 허가 구역도 이제 묶어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특정 지역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말을 안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1: 예.
0: 이유가 전혀 있는 건 아니고
1: 예.
0: 지금 이미 뭐 여러 가지 그 나서기 때문에 실제 그 이번 발표한 물량에 대해서는 서울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1: 예.
0: 예. 그리고 다르게 보면 오세훈 시장과 대화만 잘 되면
1: 예.
0: 7만 6천 호에다가 서울이 더 추가될 수 있는
1: 예.
0: 그런 물량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목표는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게 그러니까 경기도 주변에 어떤 서울 인접 지역에 또 교통이 좋은 곳에
1: 예.
0: 주택을 공급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렇지만 서울 지역 내에
1: 예.
0: 그 좀 주택이 공급되어서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자꾸 서울 외곽으로
1: 예.
0: 경기도 외곽으로 밀려나는 것을 좀 가능한 줄여보자 이런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오세훈 시장과 대화 잘 되면 이제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폭이 되고
1: 예.
0: 굉장히 현실 가능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그래서 3만 호, 4만 호 정도가 추가만 되면
1: 예.
0: 10만 호가 넘는 주택이 공급되는
1: 주택입니다.
0: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1: 그럼 현재 7만 3천 가구 말씀하신 거는 말씀으로 들어보면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가
0: 네.
1: 주가 되겠군요.
0: 네.
1: 예,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가 주가 될 것이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만났을 때 서울 시내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일부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라고
0: 네.
1: 얘기했는데 그건 좀 더 얘기해 주신다면요. 지금 말씀하신 3, 4만 원은 잘 되면 거기에 포함될 것 같은데. 예.
0: 그러니까 저는 이번 그 공급대책 발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결국 이 두 마리의 이렇게 두 날개로 날아야 된다는
1: 예.
0: 게 기본적 국토부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 정부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공공
1: 예.
0: 그
1: 공급도 있어야 되고
0: 공급도 해야 되고 또 민간
1: 민간도.
0: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함께 해야 되고 이 두 마리 날개
1: 예.
0: 이렇게 날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일부 정쟁화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는 공공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냐.
1: 예.
0: 이재명 정부는 임대만 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분양받고 싶다. 뭐 이런 거.
1: 예.
0: 또 민간 정부

0: 삶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다. 공공 위주로만 한다. 이런 오해도 있고 또 오세훈 시장님은 민간 정리만 한다.
1: 예.
0: 민간 정리할 경우에 이게 말로만 쉽지. 이건 멸실되고 새로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1: 예.
0: 생각만큼 주택 공급이 줄어들 뿐만이 아니라 그 멸실된 집들이 가서 일단 살아야 될
1: 오히려 집이 전월세 필요하기 수가 때문에. 늘어나죠.
0: 전월세가 늘어나면서 전월세에 예. 대한 수요가 감당하기 어려울 거다.
1: 단기적으로. 예.
0: 이런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단점에 장점이 있는 거죠.
1: 예.
0: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제 비아파트를 적극적 공급하겠다.
1: 예.
0: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하겠다. 오피스텔도 빌라도 많이 공급하겠다. 과거에 비해서 한 현재 20%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1: 공급이요.
0: 네. 빌라라든가 그 비아파트가 그건 전세 사기 영향도 크고
1: 예.
0: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비아파트가 너무 적기 때문에 평균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1: 예.
0: 이 비아파트 공급이 그래도 주택 공급 효과가 있겠다.
1: 있겠다.
0: 예. 예. 그런 건데 그럼 우리는 비아파트만 살으라는 거냐 이제 이런 비난에
1: 좀 많습니다.
0: 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1: 예.
0: 그러면 이 균형을 맞추려면 그러면 현실적으로 20% 30%대에 머물고 있는 과거에 비해서
1: 예.
0: 이걸 올리면 상당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는데 그런 또 약점이 있더라. 아파트가 공급 좀 되어져야
1: 예.
0: 뭔가 균형이 맞아야 늘 사람들이 다가갈 때 그
1: 예.
0: 혼란이 없지. 이건 생각보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1: 예.
0: 그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1: 예.
0: 아파트도 균형감 있게 절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해오는 거죠 저희들이.
1: 예.
0: 그러면서 그런 것들 계속 검토하면서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 인접 지역에 가능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땅을 정말 연결을 하자.
1: 예.
0: 서울 시내 안에는 그린벨트를 훼손된 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또 용산 같은 데에도 일부 그런 걸 제안하면 어떤 이런 고민들이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1: 비아파트에 네. 대한 뭐 대출 규제, 금융 규제를 좀 더 완화하고
0: 네.
1: 지원을 하겠다 이 부분도 핵심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아파트 대출은 막고 그러니까 사다리를 청년들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물론 리스크도 있겠지만 기회는 막고 비아파트 쪽으로만 사라고 하는 거냐 이 불만들이 좀 나왔었어요.
0: 그건 좀 오해가 있는 거죠.
1: 네.
0: 우리가 보통 수요.
1: 40초 나왔습니다. 예.
0: 네, 공급.
1: 예.
0: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이번 비아파트 문제에선 공급자 그 지원의 핵심이 잡혀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아까 말한 20% 뿐이 안 된다는 건 집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건설
1: 예.
0: 하시는 분들이. 왜냐? 시장이 불안정해요.
1: 전세사기 때문에
0: 네, 그런 게 있으니까.
1: 예.
0: 그래서 그 적극적으로 건설 금융을 생산적 금융으로 보고
1: 예.
0: 우리는
1: 예.
0: 그러기에 대해서 그럼 건설업이 어떤 하나의 업종으로서
1: 예.
0: 발전하게 되니까
1: 예.
0: 그런데 브릿지는 토지 준비 PF 이런
1: 예.
0: 데에 지원한다는 거지 그건 약간 오해가 끼어
1: 예.
0: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대한민국 가굴번지 인천. 인천에서 열리는 올해 마지막 가구박람회. 가구, 소파, 테이블과 다양한 홈리빙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인천 가구박람회. 9월 3일부터 6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인천 가구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본행사는 인천광역시가 후원합니다.
2: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3: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4: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3: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4: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5: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6: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7: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8: 당연하죠.
7: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8: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9: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10: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9: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10: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9: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10: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9: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10: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9: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박승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2부 첫 시간은 이유 있는 월간인데요. 이재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합니다.

0: 오늘 국민의힘 연찬회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인데 과연 어떤 말을 할지 그리고 이 전직 대통령의 참석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후 원로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의 코너 불협화음도 오늘 이어집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주권을 강조한 반면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어제 사퇴했죠. 사뭇 다른 두 야당 대표의 행보를 정우순 변호사, 이석현 평론가, 또 김인영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또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는 샵 1212로 보내주시면 되고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1: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2: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MCO.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MCO.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2: 전문

0: 네, 우리 정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이재호와 유인태, 이름하여 이유 있는 월간, 이렇게 이름을 정했는데요. 이재호 민주언론 기념사업회 이사장, 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0: 아, 이유 있는 월간, 저희는 이런 이름인데 예. 국내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거기가 먼저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로.
2: 예. 오래됐죠.
1: 오래됐죠. 예. 아유,
0: 저희가 유의로 바꾸든지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정치계의 쓴소리 하시는 원로분들에게 국민의힘 대표 또 민주당 대표의 평가를 쓴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어제 취임 1주년이었습니다. 1년을 이재호 이사장님이 평가하신다면요?
2: 1년을 뭐 평가할 게 있나요?
0: 지난 1년 동안 장동혁 대표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2: 어제 뭐 장동혁 대표 여러 이야기 많이 했는데 예. 그 이야기는 하기 전에 예. 딱 할 이야기가 한마디 있어요. 뭐 딱 7자로 하면 돼.
0: 7자? 예.
2: 사퇴하겠습니다. 아. 네, 1년 됐으니까 사퇴하겠습니다.
0: 많이 했다 아이가.
2: 요 말 한마디면 만사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뭐 당을 어떻게 하겠다 뭐 하겠다 그거 다 해봤자 쓸데없는 소리.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기대를 하죠.
0: 예.
2: 아, 당이 이제 이렇게 변하겠구나. 근데 장동혁 본인이 그만둬야 될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그 말을 안 듣는 거지.
0: 예.
2: 신뢰가 안 가는 거지.
0: 쇄신 안에 쇄신이 없다.
2: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힘의 가장 큰 쇄신안은 장동혁 대표가 그만두는 거지.
0: 사퇴하겠습니다. 이 7자를 얘기해라. 무슨 느와르 영화의 한 장면 같긴 한데.
2: 딱 예. 그러면 뭐 다 해결되는 걸. 뭐 당원 중심이다. 뭐다. 뭐 안으로부터 계획이다. 뭘로부터 다 헛소리인 게.
0: 예.
2: 본인이 그 이야기 하니까 그게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0: 알겠습니다.
2: 딴 사람이 들어가서 그 이야기 하면 뭐 기대해 보겠다 뭐 이래 되지.
0: 유인태 사무총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 아니, 하여튼 뭐 꼭 장동혁 대표뿐만이 아니라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0: 예.
1: 저렇게 소위 말해 그 쪽팔리는 짓을 해놓고도
0: 예.

0: 버티는 사람을 많이 봤는데 이 장동혁 대표는 이 정치계 저는 새로운 종이 태어났다고 봐요. 저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아니 지방선거 때 전부 오지 말라고 다니지도 못하는 대표가
1: 각 후보들이 오지 말라고
0: 뭐 미국 가서 저 이런 거 다 뭐 치우더라도 못 갔잖아요. 그런데 안 간 데는 당선되고
1: 예.
0: 간 데는 떨어지고 뭐 거기 또 무슨 뭐 보궐선거는 간 데가 됐다고 하던데 하여튼 예. 어쨌든 그래놓고 어떻게 더 그래 하여튼 어쨌든 그러고 뭐 저 뭐 몇 군데서 그렇게 자기가 안 간 데서 좀 이긴 거 가지고 완전히 진 선거는 아니다.
1: 예.
0: 뭐 이러고 뭐 어떻게 버틸까. 정말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뭐 수치심이고 이런 게 전혀 없는 그 요새 정치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가지만은 예. 아주 거기에 끝판왕을 보는 것 같아요. 어.
1: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끝판왕이다.
0: 예, 예.
2: 그러니까 뭐 선거 이전에 거는 제쳐두고라도 선거 이후에 하는 것을 보면
1: 예.
2: 안 가야 될 때 가고 안 해야 할 짓만 하고
1: 예.
2: 우선 그 올공하는 데 있잖아요.
1: 올림픽 공원.
2: 거기는 가면 안 되는데요. 그건 그 자발적으로 젊은 예.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주체적으로 하도록 놔둬야지. 그 공예 기웃거려 갖고 같이 숟가락 얹는 거.
1: 예.
2: 그건 진짜 야당 대표라면 야당 의원이라도 그런 건 하면 안 되는 거거든.
1: 예.
2: 청년들이 본인들이 하게 놔둬야지. 두 번째는 끝났으면 그동안에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 제일 먼저 찾아가서 안아야지.
1: 예.
2: 자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까 뭐 우리가 졌으니까 이제 같이 합시다. 그러는데 있는 사람도 다 재명이다 뭐다 뭐 징계다 뭐다 계속 내치잖아요.
1: 예.
2: 이거는 대표가 아니라 정치인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봐도 저 사람은 당을 맡을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야.
1: 아니다.
2: 그러니까 막 그동안에 배째리하고 끌고 온 건 좋은데 1년 됐잖아요.
1: 예.
2: 그러면 막 1년 됐으니까 많이 했습니다.
1: 많이 했다.
2: 많이 했다. 사퇴하겠습니다. 이러고 내려오면 돼. 그런데 그 뭐 1년 됐으니까 새로 뭐 하겠다. 아니, 새로 뭐 할래도 자기가 걸림돌인데 자기가 그만둬야 당이 새로워지지.
1: 예.
2: 그걸 하겠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그걸 제대로 그 신뢰하고 그 당을 제대로 쳐다보겠어요.
1: 장동혁 대표가 어제 앞으로 이쪽에 더 힘쓰겠다. 물론 과거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건 당원 주권이었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영상으로 저희가 먼저 듣고
2: 아 이거 볼 것도 없어. 그 뻔한 건데 뭘 또 들어.
1: 그래도 PD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잠깐 준비해 주세요. 예.
3: 농협 당원과 함께 국민과 함께 2028년 총선 과반 승리의 교두보를 쌓고 정권 탈환의 고지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당원 주권 2.0 시대를 열겠습니다. 시도당 위원장, 당협위원장 선출 등에 당원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당원 주권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 예, 이 부분은 유인태 총장님께 좀 여쭤보면 당원 주권을 강화했다.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더 먼저 얘기했던 건데
0: 민주당에서도 특히 정청래,
1: 예,
0: 정청래 저거 전매 특허 아니에요?
1: 예, 정청래 대표의 전매 특허를 장동현 대표가 예. 차용해서 쓰고 있다.
0: 예, 예. 뭐 여기 EU 차용해서 쓰듯이.
1: 아 예, 아유 죄송합니다.
0: 예. 예. 그게 뭐 아니 옳은 얘기죠 방향은 밀실에서 위에서 뭐 낙하산처럼 그 공천 때만 되면 그렇게 시끄럽고
1: 예.
0: 뭐 그랬던 거에 비해서 소위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고 하는 건 그 근데 사실 저 그 민주당은 원래 상향식 열린우리당 때
1: 예.
0: 그 민주당하고 갈라지는 게 그 전까지는 소위 총재 체제하에서 전부
1: 내리꽂는
0: 하향식 공천을 상향식으로 당원을 바꾼다고 하는 걸 가지고 합의가 안 돼서 당무회의에서 왜 뭐 머리채 잡아 땡기고 뭐 난인구 부대들이 와서 테러하고 그래가지고 분당이 된 거예요. 그
1: 예.
0: 상향식 공천
1: 열린우리당이 나올 때 예.
0: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권의 오래된 숙제고
1: 예.
0: 상향식이 맞죠. 근데

지금 뭐 지난번에 1인 1표제 저렇게 민주당도 강행하고 예? 하는데 저 그 지금 권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예. 이제 천원 내는 사람들이 그때 지방선거 때 되면은 또 그

0: 게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중당적까지. 그렇게 저렇게 할, 상향식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좀 그런 거, 그거에 대한 이 정비가 된 연후에.
1: 예.
0: 그리고 사실은 그 암만 요새 뭐 온라인 시대라고 해도 그 최소한 어떤 지역위원회라는 게 있으면
1: 예.
0: 그런 공간에서 뭐 꼭 온라인으로 해도 좋아요. 적어도 어느 정도의 좀
1: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예, 예.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0: 교육도 좀 필요하고
1: 예.
0: 뭐 그런 걸 깐 속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저거 하겠다는 건 지금 저당의 당원들이 굉장히 지금 저 음모론에 빠져서 예? 그 자기가 지금 뭐 많이 예. 조사를 많이 해봤겠죠. 이제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심이라고 하는 게 민심하고 자꾸 더 멀어져.
1: 멀어지는.
0: 그건 뭐 양당이 같아요. 아니 민주당도 보안 수사권 문제.
1: 예.
0: 그 당심 소위 당원 투표하면은 뭐 완전 폐지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여론조사 나온 거
1: 예.
0: 보면 그 민심하고 얼마나 동떨. 그러니까 민심과 동떨어진 당심을 가지고 있을수록 그 정당은 몰락하는 정당 아니겠어요.
1: 예. 예.
0: 좀 그렇게
1: 지금
0: 봐요.
1: 자꾸 당원 주권이 강화되면서 당심이 민심과 멀어진다.
2: 말하는 것 중에 그 두 가지.
1: 예.
2: 당원 주권을 강화하겠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원 주권에 제일 위배되는 사람이 장동혁.
1: 아 그렇습니까?
2: 당원들은 이제 막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당원들의 뜻이잖아요.
1: 예.
2: 당원 주권을 제일 무시하는 사람도 장동혁 씨라. 그러니까 당원 주권을 이야기하려면 본인이 네, 그만두겠습니다. 예. 그게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거고. 그다음에 다음 총선에 과반수 확보하겠다. 그거는 간단해. 지금 여당 여권 뭐 하는 예. 그 꼴을 보면 과반수 얻을 수 있어. 그렇게 하려면 본인이 그만두면 저절로 과반수 얻을 수 있어.
1: 예.
2: 당이 본인이 그만두고 새로 체제 들어서고 지금 새로 혁신하고 개혁하고 새로운 인물 들어가고 당을 이렇게 바꾸면 여당이 이대로 간다면 저절로 과반 얻을 수가 있어.
1: 예.
2: 그런데 그걸 가로막는 게 누구냐? 장동혁 본인이라. 됐다.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그만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당이 저지경이니까 여당이 뭘 제대로 못하잖아요. 맨날 헛발질하고 다시 고치고 또 뭐 어? 그래 여당 지지율 떨어지잖아요.
1: 예.
2: 야당이 눈 똑바로 뜨고 제대로 하면 여당 저렇게 못하거든. 근데 야당이 뭐 흐리뭉텅하고 있으나 마나 뭐 맨날 헛발질이나 하니까 뭐 여당 제멋대로 하는 거지.
1: 지금 여당도 제멋대로 한다. 장동혁 대표나 물러나면 국민의힘이 과반을 다 내후년 총선에 얻을 수 있다는 게 이재호 이사장님의 일단 주장이신데요. 동의하십니까? 민주당 출신의 유인태 총장님께서는
0: 뭐 선거 때 되면 둘 다 좀 맨정신으로 돌아오니까
1: 예.
0: 저쪽이고 저쪽이고 그거야 지금 미리 한참 후에 얘기를 1년 반 후에 예. 상황을 지금 어떻게
1: 예. 민주당 예. 내부에 대한 얘기는 조금 뒤에 저희가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요. 이 부분 여쭤볼게요. 오늘 국민의힘 연차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해서 약 20분 정도 강연을 한다고 합니다. 탄핵된 전직 대통령으로서 적절한가? 또 초대한 그러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적절한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0: 뭐 초대하러 갈 때는 저 그쪽 의사가 좀 있다는 걸 알고 간 게 아닌가 좀
1: 예.
0: 우선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워낙 좀 처참하게 무너졌잖아요.
1: 예.
0: 그때 뭐 국정농단이 뭐 보면 전부 그 뒤에 최모라고 하는 예. 여인으로부터 전부 오다 받아가지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한 꼭두각시 대통령 했다는 게 그때 만천하에 다 알려진 거니까
1: 예.
0: 조금 명예회복은 하고 싶어서 아마 지난 저기 그 지방선거 때도 뭐 그렇게 몇 개를 다니 아직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개인적인 욕구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난 그 당에서 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니잖아요. 그게 알려진 게
1: 예.
0: 지금 10년도 채 안 됐잖아요.
1: 예.
0: 이제 10년 돼
1: 탄핵된 게
0: 가는데 근데 그걸 다시 뭐 모셔와서 그런 퇴행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뭔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1: 예. 이재호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사이가 좋지 않으셨죠?
2: 아니 뭐 사람도
1: 예.
2: 생물이니까
1: 예.
2: 뭐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야. 뭐 당연한.

0: 거죠. 하는데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원체 뭐 갈 때까지 간다 하니까
1: 예.
0: 누구라도 좀 와서 뭐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해서 뭐 초청하는 건 좋죠. 초청하는 건 뭐 좋은데
1: 장동혁 체제에 대한 리스크를 더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0: 그분이 와서 연설을 한다고 그래서 뭐 장동혁 리스크가 줄어든 건 아니고
1: 예.
0: 본인이 뭐 자기가 있던 당이니까 뭐 와서 인사말 정도 하는 거는 그건 뭐 있을 수 있다고 보죠.
1: 예.
0: 그러나 장동혁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처방으로 전직 대통령을 불러온다 하는 거는 안 맞는 거고 안 맞는 거고
1: 예.
0: 또 전직 대통령은 원래 당 행사에는 안 가죠.
1: 예, 전례가 없었죠.
0: 이미 떠난 당이고 대통령까지 하고 이제 당을 떠났기 때문에 후배들이 당이 잘하기를 바라는 건 있지만은
1: 예.
0: 본인이 나서서 뭐 강연하고 그런 건 아마 다른 당에도 민주당에도 그런 일은 아마
1: 당의 공식 행사에 뭐 연찬회 같은 데 참여한
0: 없었지.
1: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0: 뭐 당 행사에 뭐 가기는 갈 수도 있지만은 예. 그러나 어쨌든 뭐 좀 뭐 비상 처바로 뭐 응급 처바로 하긴 한 모양인데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는 뭐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1: 예, 예,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이제 8월 17일 날 당대표가 됐고 열흘이 딱 됐는데 최근에 여러 쇄신책들을 내놨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뭐 민주TV도 있고 처음에 90도 절했다가 45도로 반으로 뚝 자르긴 했습니다. 또 여러 TF를 만들었고요. 유인태 총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하여튼 상식에 맞아야 되는데
1: 예.
2: 우리나라의 국민 의례라는 게 모든 행사를 하기 전에 국민 의례를 하면 그걸로 다 하는 거예요.
1: 예.
2: 근데 거기다 대고 무슨 뭐 조폭 집단도 아니고 90도 절을 했다 45도로 바꾸면
1: 유튜브 화면에 잠깐 나오고 있는데 일단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90도가
2: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0: 뭐 죄진 사람들인가?
1: 예? 일단 저 자주 하면 꼭 허리에 좋을 것 같지도 않고 예.
2: 근데 정말 사과할 일이 있을 때들 저렇게 절을 하잖아요. 뭐 큰 잘못을 저질러.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정도 평소에 해왔으니까 난 참
1: 예.
2: 완전히 뭐 바닥에 엎어져서 해야 이제 사과가 되려나. 그러니까 뭘 그리고 뭐 어젠가 뭐 보니까 그 뭐 언어와 태도와
1: 예.
2: 이런 것 좀 어쩌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그 돼가지고 뭐 조이대 씨하고 그 언성을 높이면서 국민을 예. 뭘로 아는 거냐고 그 언성을 높이는 건 종청래 대표 같더라고. 딱 모습이.
1: 민주당에서는 이제 대법관 재청 문제로 조이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김민석 대표가 조이대 씨라고 했잖아요. 이건 부적절했다고 보십니까?
2: 그러니까 언어하고 뭘 지가 그래놓고 뭘 누구 보고 그걸 좀 바꾸라고.
1: 지까지는 좀
2: 이해하는데. 네? 조금 할 때부터 알아요.
1: 그래도 지금 여당 대표잖아요.
2: 하여튼 어쨌든.
1: 김민석 대표가.
2: 저는 뭐 그렇게 해도 괜찮은, 예, 예. 괜찮은 사이예요. 예. 예. 하여튼 그건 자기부터 그 제대로 그 저 모범을 예. 보이고 그 남들한테 의원들한테고 그렇게 요청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1: 예. 그것부터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고 이제
0: 그 이사장님 뭐 어렵게 경선에서 대표가 됐으니까 그 기분은 알겠는데 대표가 되고 나서 생각이 너무 앞서고 너무 과욕이 너무 드러나니까.
1: 예.
0: 좀 부자연스럽지. 우선 지금 절하는 것도 뭐 저렇게 하려면 차라리 큰 절을 엎드려서 하든지.
1: 예.
0: 그리고 말하는 것도 무슨 뭐 되자마자 무슨 조이대 대법원장 뭐 탄핵하라든지.
1: 예.
0: 당 대표가 뭐 또 무슨 의원을 뭐 제멸하라든지. 뭐
1: 예.
0: 그런 거는 여당의 대표가 되자마자 할 소리는 아니지. 예, 왜냐 그런 걸 말도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되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직함을 불러주는 건 얘기는
1: 예.
0: 대법원장이면 대법원장, 뭐 국회는 국회의원,
1: 예.
0: 공직이잖아요.

0: 개인의 사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사적으로야 뭐 무슨 시카든지 뭐 군카든지 예. 하지만 나 공직을 호칭할 때는 그 사람이 직함을 불러주는 것이 그게 예. 기본적 예의지. 그런데 뭐 그 싹 무시하고 막 나가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남의당이 대표라고 하지만은 그 여당 대표잖아요.
1: 예.
0: 그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불안하지 뭐 쫓기는 것도 아니고 이제 대표가 됐는데 이제 좀 여유 있게 잘 하면 될 텐데 뭐 그것도 뭐 비공개 회의 때 발언한 걸 내보내 뭐 하겠다는 등 뭐 그냥
1: 하겠다.
0: 막 나가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분이 대표가 됐는데 좀 여유 있게 여당을 이끌어갈 생각을 안 하고 뭐 어디 쫓기는 듯이 막 나가니까 좀 불안하죠.
1: 처음에 지금 격한 불안하죠. 표현들 좀 강한 모습들 이게 그게 사실은 불안감의 예. 반증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거군요.
0: 아무튼 여당 대표가 됐는데 무슨 대법원장을 뭐 당장 탄핵해야 된다는 등 뭐 무슨 뭐 어? 그런 거는 여당 의원들이 뭐 그렇게 흥분해서 하면
1: 예.
0: 대표가 좀 수위 낮추라고 뭐 그렇게 할 거 있냐 이렇게 그렇게 나가야 국민들이 여당 대표를 돋보이지 예. 돋보이는데 본인이 앞장서서 뭐 저렇게 차치고 포치고 막 나가니까 좀 불안하지.
1: 불안하다.
0: 여당을 보기에.
1: 예, 일단 김민석 대표의 지난 열흘간에 대한 평가를 좀 해봤고요. 두 분 다 조희대 씨 뭐 이런 발언은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 대통령과 협의 없이 대법관을 제청한 거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유인태 총장님.
2: 글쎄요. 이번에 뭐 우리 그동안에 이 헌정 체제에
1: 예.
2: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건 제청하고 동의 받아 임명한다.
1: 예.
2: 그 저거 그 해석도 지금도 막 다르잖아요. 근데 저런 헌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단 말이죠.
1: 예.
2: 그러니까 자제에 그 개헌 논의가 뭐 어쨌든 활발하잖아요.
1: 예.
2: 하면은 저것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에 저기 대법원장이 저렇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1: 예.
2: 그러대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럼 대통령이 저 그 대법관을 다 임명을 한다.
1: 예.
2: 그 물론 국회 동의는 뭐 필요로 하지만은 그러니까 저걸 좀 더 정교하게
1: 예.
2: 이 개헌을 할 때 지금 저걸 놓으면 이제 그 저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대법원장하고 저렇게 그 같이
1: 계속.
2: 있을 때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까지 관습으로는 뭐 지난번에 김명수 대법원장도 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 그러니까 결국 그 대통령 뜻 그대로 받아준 거 아니에요.
1: 예.
2: 그러니까 저거는 뭐 차제에 그 확실하게 좀 이 개헌 때 저것도 좀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 그 의견을 좀 들어서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1: 현재 예. 헌법상으로는 사실은 해석 투쟁이 일어날 만한 소지가 있다.
2: 그렇잖아요. 뭐 제청하고
1: 제청권과 임명권 동의권이 각각 있으니까요.
2: 그러니까
1: 예.
0: 나는 그것도 지금 여권이 너무 과잉 대응한다고 보는데
1: 예.
0: 헌법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장 제청권 있고
1: 예.
0: 국회는 동의권 있고 대통령 임명권 있잖아요.
1: 예.
0: 제철 서면을 하든 구두로 하든 뭐 상의해서 하든 그거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고
1: 예.
0: 국회는 동의권이 있으니까 그걸 동의하든 안 하든 그건 국회가 하면 되는 거고
1: 예.
0: 또 대통령 올라오면 임명하든지 안 하든 그 대통령의 권한이잖아요. 그건 안 맞으면 다시 하라고 돌려보내면 되는 거고
1: 예.
0: 헌법에 명시된 대로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데
1: 예.
0: 그동안에 뭐 서로 합의해서 제청한다고 하는 거는 제청했다 자꾸 돌려보내면 제청한 사람이 체면이 안 서니까 사전에 협의하는데 그건
1: 예.
0: 관례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헌법에 사전에 대통령하고 사이해서 제청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청을 했으면 그 서면이든 구두든
1: 예.
0: 그 대통령 마음에 안 맞으면 임명 안 하면 되는 거고 다시 하라 그러면 되는 거고 그럼 또 대법원에서 다시 추천위원회 만들어가 다시 하면 되는 거고
1: 예.
0: 이 헌법대로 하면 되는 건데 여다에 앞서서 그걸 너무 관례를 앞세워갖고 그걸 너무 비약해갖고 대통령을
1: 예.
0: 무시했다느니 뭐 자기 멋대로 했다느니 자기 사람 하려고 했다느니 이렇게 나가니까 전국이 불안해지는 거죠.

0: 국민들이 볼 때는 아이고 헌법대로 하면 되지 왜 저렇게 저러고 야단
1: 관례를 안 따랐다고 해서 그렇게 대법원장을
0: 그래,
1: 뭐 완전히 관례가 비난하고
0: 헌법이 앞서는 건 아니잖아요. 예. 관례가 그건, 법을 앞서는 건 아니니까.
2: 그건 대법원장이 잘못한 거죠. 지금까지 그래 왔으면 예. 그걸 따라줘야지. 저렇게 협의도 없이 그냥 제청을 했다는 게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거부권 행사한다고 그래가지고 예. 다시 제청을 바꿨잖아요.
1: 김명수 그러니까, 대법원장 때요. 네, 윤석열
2: 그러니까
1: 대통령.
2: 여기도 그럼 뭐 다시 저 제청하라고 또 국회 그러면 그 제청된 사람을 국회 먼저 그 동의를 해서 그 사람은 무슨 죄예요? 가령 부결되면은 예. 뭐 자격이 모자르거나 무슨 흠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합의 안 됐다는 죄 하나로 그 뭐 부결을 시키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쨌든 그러니까 저건 제도를 앞으로 고쳐야 된다.
1: 조례 과정이 필요했고 물론 용서를 봐야 된다.
0: 법보다 관례가 우선일 수는 있지. 예. 관례대로 하는 건 좋지. 그렇게 안 하는 건 실수인데 뭐 만날 기회가 없어서 뭐 서면을 하라고 해서 했다 뭐 이렇게 예. 말이 좀 다른데 내 말은 내 말의 요지는 그렇다 쳐도 저렇게 난리칠 일은 아니다 이 말이야.
1: 전국에 현수막을 걸 정도는 아니다.
0: 전국에 뭐 현수막을 걸어라 뭐 탄핵을 하라 뭘 하라. 아니 이왕 저렇게 됐으면 그러면 대통령도 나도 법대로 한다. 국회도 우리도 법대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될 걸. 예. 저걸 너무 무시했다 그래서 저렇게 난리칠 일은 아니다 이 말이지 내 말은.
1: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이제 진보 진영 내에서 민주당과 범진보 내에서는 계속 논란이 되는데 최근에는 오만한 권력자다 그리고 지지 기반의 해체라는 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님?
2: 그 뭐이가 그 글쎄 난 우리가 접하지 못한 다른 어떤 지금 예. 이재명 대통령의 뭐 그 마음 속에 있는 걸 좀 읽은 게 아닌가. 근데 그걸 저러면 저거 망하는데, 예?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 태도를 바꾸지 않으니까 저런 게 아닌가. 그렇게 짐작할 뿐이에요.
1: 예. 예?
2: 가령 뭐 그게 그 흔히 얘기하는 연임 개헌 공소 취소.
1: 예.
2: 뭐 저러면 저거 아주 뭐 정권 재창출은커녕 이 정권조차도 근데 가령 그 뭐 그런 거를 그 거기는 각별 아이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데 이쪽 진영 내에서 최고 공신을 고인이 됐지만 이해찬 유시민 예. 김어준으로 꼽잖아요. 그러니까 예. 자기가 그렇게 그 얼마나 와서 그 이재명 후보 시절에 띄운 장본인이잖아요. 뭐가 머리가 비상하고 하여간 뭐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일등 공신으로 보는데 지금 뭐 그런 게 아니고는 저렇게까지 그 과하게
1: 예.
2: 표현이 너무 지나쳐요. 그 자기는 몇 번 아마 그거에 대해서 좀 고쳐 보려고 했는데 희망이 없다 싶으니까 저러는 게 아닌가
1: 예.
2: 그 보여지긴 하는데 그거 그렇다 하더라도 저 그 표현은 너무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에요.
1: 유 작가가 네. 선의로 할 수 있지만 지금 표현이나 방식이 지나치다라는 예. 말씀이시고요. 이제 이사장님 한마디
0: 뭐
1: 해주시면
0: 같은 생각인데 내용이 옳고 그르고 좋고 예. 안 좋고를 떠나서 유시민 작가가 여권에서 갖고 있는 일정한 비중이 있으니까 좀 다른 방법으로
1: 예.
0: 대통령하고 소통을 좀 하든지 대통령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하든지
1: 예.
0: 뭐 그런 방법은 없었을까. 글로 저렇게 그냥 해대니까 보는 뭐 야권에 있는 사람들이야 보는 사람들이야 뭐 그 시원하게 잘했다 가겠지.
1: 예.
0: 나라 전체로 봐서 여권 내부가 어쨌든 일정하게 지금 예. 정권 잡은 지가 2년도 안 됐잖아요. 초기에 일정하게 좀 안정되기를 여든 야든 예. 다 바라는 거지. 정권 초에 나라가 흔들리는 걸 그 국민들이 바라지 않잖아요.
1: 예.
0: 그런데 여권 내부가 많이 흔들리구나.

0: 이런 국민들의 좀 불안감도 주지요.
1: 역시 원로다운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원로의 여와 야를 가리지 않는 쓴소리 이재호 이사장님 그리고 유인태 사무총장님으로부터 유의 있는 월간으로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0: 예. 예.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4: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3: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5: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6: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네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0: 예. 서로 다른 목소리 속에서 조화로운 해답을 찾아가는 불협화음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정구순 변호사, 이석현 평론가, 김인영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성렬 개혁신당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저 잔인한 성격 아니에요. 저 예전에 집에 돌아다니는 바퀴벌레도 못 죽였어요. 아, 내쫓았어요.
2: 바퀴벌레는 못 죽여도 네. 개혁신당은 죽이나요?
0: 박현래는 제발 나가줄래? 이렇게 얘기하고 되는데 아니 전 객관적으로 전이잖아요 지금
2: 팩트에 그렇죠. 충실하신
1: 그러니까
2: 분이
1: 사람 누구나 겸손해야 됩니다. 에, 지난주에 제가 네. 최고위원들 안 해봤잖아.
2: 아,
1: 한 번 의시됐다가 네. 한 주 만에 전 최고가 됐습니다. 아, 예. 아.
0: 저희는 지금 젊은 패널 네 분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분은 최고위원을 해봤고 나머지 세 분은 못 해봤다는 거.
2: 택도 없죠. 네. 네. 근처도 못 가죠.
0: 아니 근데 의자 좀 올리세요. 최고위원 지나니까 이제 바로 의자를 내렸는데 굳이 그러실 것까지는 없어요. 네. 김생을 최고위원님. 예. 예. 오늘 바로 이제 또 김성렬 전 최고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 사퇴 문제부터
2: 대본이 무슨 뭐 개혁신당 이렇게 말할 줄 몰랐어요.
0: 아, 맞나요? 오, 맞네요. 개혁신당이 몇 페이지야 이게?
2: 그러니까요.
0: 한 페이지군요. 예.
1: 네, 평소에도 왜? 저희 개혁신당이 첫 번째 주제로 다뤄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4: 아유, 처음인 것 같죠?
0: 좋은 의견을 댓글에 많이 주시는 볼프강님께서 네. 오늘 개혁신당 김성렬 최고위원이니까 물어볼 게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기준석 대표는 어느 정도의 고뇌 갈등이 있었기에 사퇴를 한 겁니까?
1: 고뇌 갈등은 상당히 컸습니다. 제가 이제 창당 때부터 같이 계속 해왔는데요. 예. 사실 총선이나 대선 끝나고도 그렇게 깊은 속내를 드러낸 적은 없었는데 이번 지선이 끝나고 나서는 저희 지도부들을 다 모아놓고 예. 굉장한 위기다. 당이 이대로 가다가는 다음 총선에 불투명하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위기의식과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새로 나아갈 때 방향을 찾고자 한 것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0: 예.
1: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 실행이 안 됐다라고 본인은 좀 파악을 한 것 같고요.
0: 예.
1: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불화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0: 예.
1: 쉽게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공부 좀 안 하다가 어머니가 공부 하도 안 하니까 교과서 다 찢어버린 적이 있으세요.
0: 아, 그래요?
1: 공부 좀 하라고.
0: 부모님이?
1: 예. 예.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정신 차리고 열심히 했던 적이 있거든요.
0: 예.
1: 저는 약간의 충격요법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0: 지금 그러면 네. 이준석 대표가 교과서를 찢은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1: 일단 아이고 뭐, 비유가 그렇다는 거고요. 아유 위험하네.
0: 아니 그렇게 아니, 말씀하시잖아요. 비유가.
2: 그리고 네. 수평적 당청 관계를 얘기하는 시대에 예. 그 당대표를 어머니 아버지로 비유를 해야 하나요? 아니, 그 정도의 비율인가요?
1: 그게 아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흘러가면은 당이 진짜 위험하다는 거를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보여요. 그러니까 예. 이 대표는 상당히 개혁신당에 대한 그런 책임감

0: 크기 때문에 이 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굉장히 깊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다른 구성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만큼의 위기의식엔 동조하지 못한 것 같다. 야 지금 사태가 이렇게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해하지 못하겠으면 자 너희가 한번 주인 한번 해봐. 네가 이 자리에 오면 보일 거야. 라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예. 그렇게 보입니다.
1: 제가 이제 방금 들은 첩보에 의하면 저희가 아시겠지만 제작진들이 A 요원, B 요원들이 대기실 토크를 염탐했다가 아하. 저에게 알려주곤 합니다.
0: 자, 그럼
1: 일단 대기실에서 불화설을 제기했던 이석현 평론가님 불화설이 대체 어떤 건가요?
2: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릅니다. 그래서 예. 뭐 이쪽 저쪽에서 여쭙고 하는데 방금 말한 대로 약간 이제 과장된 불화설은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그 합당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다 국민의힘과의 예. 뭐 이런 얘기도 쏟아졌는데 저는 그건 정확하지 않을 것 같고요. 방금 얘기하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소위 쇄신안 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것 같고 예. 그 쇄신안이 뭐냐에 대한 또 취재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그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그 현직 의원들이 좀 지역구를 선정하고 하기를 예. 바랬던 것도 같아요. 뭐 그거는 어느 정도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저도 확인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따르지 않으니까 이제 뭐 소위 좀 삐짐 좀 사태가 아닌가 싶긴 한데 사실 그게 좀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김성용 최고 말씀 전 최고 말씀하신 대로 위기 의식을 이준석 대표만 느낀 건 아닐 겁니다. 혼자만 위기 의식 제일 느끼고 뭐 다른 분들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조금 그분들 듣기에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뭐 누구 편을 들 것도 없는데 그리고 그렇게 지역구로 옮기는 게 쉽습니까? 같이 일했던 지역 분들도 다 있고 예. 가족들도 다 거기 살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당이 어렵기도 손이 그거는 이제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얘기고 근데 그걸 밀어붙였는데 받지 않는다고 해서 사퇴한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니겠죠.
1: 근데 앞서 이제 김성용 최고의 표현대로면 교과서를 찢었다. 예.
2: 그러니까요. 그게 좀 황당한 얘기 같습니다.
0: 아니, 근데 교과서를 찢은 게 포인트가 아니고 공부 좀 해라. 여러분 이제 이대로 가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밖에다가는 뭐 지역구 이야기 이런 것만 나옵니다만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표가 위기의식을 크게 느꼈고 그거에 예. 대해서 이거저거 본인이 생각하는 쇄신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당의 세밀한 전략이었다 보니까 밖에다가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저한테 떨어졌던 것만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부탁을 했었죠. 저한테 이제 당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실망을 하고 있으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독이고 당원들과의 예. 소통을 강화해주고 이런 부분을 이제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제가 하겠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저 역시도 반전을 해드릴 게 뭐냐면 늦어졌어요. 저희 뭐 조강특위나 이런 일정들이 예. 있다 보니까 이런 늦어졌는데 이게 이 대표님 입장에서는 제가 거기에 생각을 해보면 이 대표 입장 생각을 해보면 아 이거 지금 급한데 빨리 해야 되는데 얘는 왜 이렇게 나이브하지 좀 이렇게 천천히 하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예. 이제 예전에 자영업을 본 적이 있는데요. 돈가스 집을 했었는데 예. 이대로 가면 이 매출 가지고 이대로 가면 6개월 못 버틸 것 같아. 그래서 종업원들을 모아놓고 야 이거 해야 돼라고 하는데 종업원들은 그걸 잘 인식을 못해요.
1: 예.
0: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주인의식이라는 걸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게 내가 당대표로 하고 있으니 다들 주인의식을 안 가지는 게 아닐까?
1: 예.
0: 라는 생각을 좀 했을 거라고 보고요.
1: 김상현 최고위원님이 네. 보시기에.
0: 예. 그렇다고 이제 뭐 다른 분들이 그렇게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1: 예.
0: 근데 이제 성에 차지 않았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불화설 이런 거는 정말 아니에요. 왜냐면
1: 지금 막 같이 하자는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너무 두 분만 얘기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볼 텐데 일단 한마디씩 거들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저는
1: 개혁신당 논란을 지금 정구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3: 저는 이준석 이제 전 당대표의 우라늄형 정치의 또 하나의 사례가 됐다. 반감기가 우라늄. 맨날 있거든요. 이분 예. 옆에는 사람이 모였다가 항상 반으로 쪼개지고 반으로 쪼개지고 해서
1: 예.
3: 사람이 계속 떠나가는 이준석의 우라늄형 정치의 또 다른 사례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1: 우라늄형 정치로 표현하시는군요.
3: 네. 예. 그리고 그 주인의식이 있어야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원인은 본인한테는 없는가. 보통 이제 저도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로펌. 근데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 주인의식을 강조하는 경우에도 보면은
1: 예.
3: 보통은 그건 시스템이나 아니면 대표 본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다.
1: 예.
3: 본인에게는 그 책임이 없는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제3자적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개혁신당의 문제가 아니었나 싶고
1: 예.
3: 그리고 그 개혁신당의 미래가 어둡다라는 얘기에 여기에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다음 총선에서 과연 의석을 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시는 시청자분들까지 모두 다 알고 계셨을 거 아닌가.
1: 전직 최고는 지금 앞에 계시는데 면전에도 어둡다라는 걸 지금 방금
0: 아, 괜찮아요.
1: 표정이 어두워졌잖아요.
0: 민주당도 어둡습니다. 괜찮습니다.
1: 아, 예, 예.
3: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준석이라는 스타 플레이어에 의존하기보다는 조금 거기 그 개혁신당이라는 당이 새로 나올 때의 초심을 잊지 말고.

0: 좀 중도 보수나 뭐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본질로 좀 돌아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김윤영 부대변인.
2: 그러니까 전 이준석 전 대표가 80년생 정치인 중에서 가장 성공한 정치인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개인 영향도 뛰어나고요. 그런데 이때까지 있었던 위기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개인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서 생겨난 위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뭐 제명 사건도 그렇고 그 전부 다 물론 본인이 자초한 면도 있다라는 일부 시각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인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 본인이 다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이지 않습니까?
1: 예.
2: 그러니까 이번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굉장히 본인의 앞으로 남은 정치 생명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개혁신당은 국민의힘 즉 보수 정당이 확장세가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렇게 리트머스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뭐 합당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정말 잘했을 때 어디까지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 진심으로 개혁신당이 잘 되기를 바래요. 그래야 국민의힘이 나아갈 수 있는 확장성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지금 이런 상태로라면 국민의힘에도 악영향을 미치죠. 개혁신당의 저런 자중질환에 빠진 모습 자체가 국민의힘에게도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예. 앞서 이제 개혁신당 문제에 대해서는 이성현 평론가 얘기는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가 보는 해결책이 있는 거고 근데 다른 의원들은 또 해결책이 다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갈등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셨고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24일 개혁신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사흘 전인데요.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원내대표 간에 충돌이 있었다. 사실관계 확인을 좀 김성렬 최고위원님이 해주시면.
3: 뭐 오보예요.
1: 아,
3: 예, 정확한 오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요. 예, 그 자리에 그 비공개 최고위에 저도 최고위원이다 보니까
1: 예.
3: 예, 자리에 있었고 그 당시는 이제 이 대표께서 사퇴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상황이었고 예, 천 대표를 비롯해서 저희들은 만류를 좀 하던 상황이었어요.
1: 예.
3: 뭐 고성을 오가고 그럴 게 아닙니다.
1: 충돌을 예.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고성이나 멱살이 안 들어가도
3: 예.
1: 째려본다거나
3: 아니요 전혀 그냥 이런 거죠. 이 대표께서 그냥 이제 여기까지 하고
1: 예.
3: 이제 다음 지도부를 만드는 게 맞겠다라고 했을 때 대표님 지금 그렇게 내려놓으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대표님한테도 안 좋고 당에도 안 좋습니다. 좀만 더 노력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계속 부탁을 했죠. 계속 만류를 하고 이 과정이 어떻게 해가지고 고성을 하고 이렇게 나갔는지 진짜 모르겠는데요.
1: 예.
3: 이 부탁은 하고 싶어요. 평소에 저희 개혁신당에 기자분들이 잘 안 오세요. 최고위나 이럴 때 와가지고
1: 예.
3: 기자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이거 보면 분위기가 보이고 알거든요.
1: 예.
3: 근데 안 오시던 분들이 꼭 기사를 이렇게 내요. 그러니까 저는
1: 이 기사 쓰신 분은 안 오시던 분이었고
3: 아니 제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분을. 예. 그래서 전원으로 기사를 안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1: 알겠습니다. 이게 뭐 살짝 표정만 가지고도 충돌이라고 누군가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고성이나 뭐 멱살은 당연히 없는 거고
3: 전혀
1: 없었다.
3: 충돌이 없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확인해 드릴게요.
1: 네. 예. 근데 말씀 앞서 이준석 평론가님 말씀은 이제
4: 이석현 평론가입니다. 이준석 평론가가 아니라
2: 예민하시구나 그 부분에
5: 이준석 전문 평론가
1: 제가 이석현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2: 이준석이라고 하긴 하셨습니다.
1: 아, 죄송합니다. 아,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4: 아닙니다.
1: 예. 이석현 평론가님 말씀은 이제 남부벨트로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여기 전략지역이니까. 아마 이제 천하람 의원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천하람 의원은 그걸 거부하면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3: 그거는 그 국회의원의 지역구 선정이라는 거에 대한 특수성을 좀 아셔야 돼요. 제가 보좌진을 오래 봤습니다만 비례대표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 다음번 총선을 위해서 그 선정을 지역구를 선정할 때는 굉장히 내밀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보좌진들도 잘 몰라요.
1: 예.
3: 예. 그러니까 저희 이 이야기는 나누셨다면 아마 이준석 대표하고 천하람 대표 두 분이서 나눴을 내용일 것 같고 저희 바깥으로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간 적은 없어요.
1: 네, 핵심은 잘 모른다는 얘기네요. 김선열 전 최고위원.
3: 아니 근데 이런 거는 당사자들끼리밖에 알 수가 없어요. 예.
4: 아니 지금 기사에 나온 내용들은 관계자가 확인이 된 거라서 아마 써 있었기 때문에
3: 제 말은 그 관계자들도 이거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4: 어쨌든 이런 네. 이견이 있는 것은 좀 뭐 어느 정도 사실 걸로 보이고 그런 면에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좀 이견이 있었던 것까지는 뭐 그게 충돌인지 뭐 격분해서 서로 이렇게 갈등한 건지 충돌까지인지 모르겠어요.
1: 예.
4: 근데 이제 원론으로 좀 돌아가면 왜 이준석 대표의 말이 안 먹혔을까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단편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한 2년 됐나요? 2, 3년 된 개혁신당의 여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끌어왔을 때 그 모든 결과에 대한 어떤 평가가 좀 약하다고 생각해요.
1: 예.
4: 이제 합당 2024년에 그 그 이낙연, 류호정 등 그분들과의 합당에 대한 평가.
1: 이른바 뭐, 세밀해.
4: 그렇죠. 네. 대선의 과정에서의

0: 평가 그 이후에 어떤 당이 분열되지도 않았습니까? 허우나 대표와 거기에 대한 평가 그리고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까지 늘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준석 대표가 워낙 비중이 있는 그 당에서 정치인이기 때문에 또 마음대로 사퇴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자체 평가는 저 냉정하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것이 자꾸 유예되면서 이제 당연히 그 당 내에서 어떤 말에 말빨이 소위 안 먹히기 시작하는 과정이 당이 나타나는 거죠.
1: 예. 그런 과정이 이제 스스로 평가할 기회들이 많이 놓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고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은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가느냐. 사실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에서 물러나고 그다음에 징계를 받으면서 탈당해서 만든 게 개혁신당이고 여기에 이제 천하람 이주영 의원 등 이제 합류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면서 구심점이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국민의힘과 나중에 합쳐지는 건 아니냐 이런 전망인데 김윤영 대변인은요?
2: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점에서 합당을 하든 하는 건 전혀 국민의힘에도 그러니까 보수 전체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확실한 거는 개혁신당이 보여줄 그 보수의 최고 확장세를 지금 이 시점에 들어와 버리면 결국에는 되게 축소된 상황에서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결국에는 합당을 했었을 때 시너지가 나는 거는 결국 궁극적으로 보수가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냐를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게 떨어지고 그리고 제가 개혁신당 당원분들을 만났을 때 되게 좀 전 놀랬던 부분이 이념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중에 어떤 분을 제가 봤었을 때는 자기는 양당제가 너무 싫다.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다당제를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혁신당을 지지하는데 만약에 개혁신당이 어떤 양당제에 있는 당과 합당을 하거나 힘을 합치면 자기는 탈당하겠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이 시점에서 지금 합당을 하게 되면 그런 분들 다 이탈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혁신당이 자강을 했었을 때 뭐 합당이 됐든 아니면 연대가 됐든 그렇게 해야 궁극적으로 보수가 집권하고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 거지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1: 합당 얘기는
3: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합당을 추진할 거면 이 대표가 있어야죠. 이준석 대표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지 합당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충격요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강을 해야 된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강을 하자라는 이야기로 보이기 때문에 합당은 전혀 말 되는 이야기입니다.
4: 저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거대한 흐름.
4: 네,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조준동, 그러니까 조국, 이준석, 한동훈이라는 이미지나 인지도, 인플루언서형 정치인들이 대두되었다라고 하는데
1: 조국 대표 포함이군요.
4: 네, 조준동이라고 하는 그 새 정치인으로 상징되는 인플루언서형 정치의 한계가 이제 정치라는 시장에서 자연도태되고 있는 과정이다. 마치 메타버스 예전에 테마주 같은 느낌이에요. 한때는 그게 미래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아무도 활용하지 않는 것처럼.
1: 페이스북이 이름도 바꿨죠.
4: 그렇게까지 앞서 나갔던 분들이 있지만 결국엔 조국 혁신당도 지금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와 있거나 개혁신당도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고 한동훈 의원도 결국 국회로 들어오면 모든 걸 바꿀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상 지금 뭐 어떤 뚜렷한 뭐 상황을 못 보여주는 걸 생각을 한다면 그런 한계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얘기랑은 이제 광고를 듣고 유튜브로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개혁신당 얘기만 30분.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

0: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5: 관자.

0: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0: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예. 네, 오늘 뉴스쇼 오늘 본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유튜브로 이어가서 더 날것에 살아있는 이야기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방은 잠시 뒤에 뵙고요. 구독자님들 고맙습니다.
4: CBS
5: 예술이 일상이 되고
4: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5: 우리의 일상이
4: 문화가 된다.
5: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축제와 문화공간에서도
4: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5: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4: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5: 공정하게
4: 함께
5: 새롭게
4: 마음껏 꿈꾸자.
5: 경기도에서
6: 꿈꾸자. 경기도에서.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제27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CBS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등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과 성악 등 4개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CBS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충북 CBS 경영기획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10: 폭염주의보.
11: 이틀 이상 33도 넘을 때.
10: 폭염경보.
11: 35도 더위 이틀 이상 계속될 때.
10: 기상청에서 폭염특보를 발령하면 세 가지를 꼭 실천해

0: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실내 적정 온도는 26도. 밖에서 일할 땐 그늘에서 자주 쉬세요.
1: 폭염을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 외출은 삼가고 독거노인 같은 이웃의 안부를 살펴주세요.
2: 날씨와 생활입니다. 길어지는 무더위 속에서 오늘도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으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 산지에서는 오늘 낮까지 5에서 30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또 남서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오늘 밤까지 10에서 최대 60mm 안팎의 다소 많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대기 상태로 인해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에서도 오늘 저녁까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충청 이남 지역까지 주말 주일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점점 더 확대돼서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낮 동안에는 찌는 듯한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광주가 34도까지 오르겠고 춘천 대전 33도, 서울 대구 32도로 여전히 한여름처럼 무덥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 합니다.
5: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6: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7: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6: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7: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8: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9: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 합니다.
1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2: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중고마켓이 가장 흥하는 시즌은 언제일까요? 계절이 바뀌고 대청소가 필요할 때, 봄, 가을, 신학기를 앞두고 이사 수요가 늘어날 때, 날짜로는 월급날 직후, 그러니까 25일 전후로 구매자의 입질이 빨라지고요. 월말이 가까워질수록 판매자들의 가격 제한이 너그러워진다고 합니다.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에 나타난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영화 오디세이가 흥행을 하면서 20년 전 초등학생의 필독서였던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전집이